0: 종사하는 이민자를 단속해 생기는 일자리를 미국 시민에게 돌리겠다는 구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운전자 2만 4천여 명을 이미 도로에서 퇴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각 주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발급된 사업용 운전면허 2만 8천여 건을 취소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트럭 운전사에 대한 취업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고, 지난해 4월에는 상용차 운전자의 영어 능력 기준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한 바 있습니다. 미 당국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미국 트럭 운전사의 약 16%가 미국 외 지역 출신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민 단속으로 생기는 공백을 퇴역군인으로 채우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밀집한 업종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성명을 내고 러시아가 약 1년 만에 북한제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공습에 다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예비 데이터를 근거로 이같이 밝히면서도 추가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장은 로이터 통신이 같은 내용을 먼저 보도한 직후 나왔습니다. 어젯밤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중부 크리비리흐 마을 인근에서 어린이 두 명을 포함해 여섯 명이 숨졌으며 이 공격에 북한 미사일이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과거에도 북한의 KN-23과 KN-24 계열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소식통은 오랜 공백 끝에 북한산 미사일이 다시 등장한 것은 러시아가 북한을 통해 미사일 재고를 새로 확충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흘 전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 3만 명을 추가로 보낼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 공익저널리즘 연구소의 나탈리아 구메뉴크 대표는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 내 드론 생산 공장 설립을 포함한 방위산업시설 공동구축을 협의 중이라는 정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024년 6월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맺은 데 이어 그해 10월에는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병력을 파병하기도 했습니다.
1: 이란 이슬람혁명 수비대는 오늘 현지 시간 30일 요르단 알아지라크 미군 기지와 쿠웨이트 미군 기지를 공격해 전투기와 드론 경보시설 등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중부사령부는 미군 전투기가 파괴됐다는 이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교전전선은 페르시아만과 홍해를 넘어 지중해까지 확산됐으며 이집트 다미에타 항구에서는 미국 LNG선을 포함한 선박 두 척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홍해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함께 첫 공동작전에 나서며 사실상 참전을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2: 현지 시간 30일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한 영상입니다. 요르단 알 아지라크 미군 기지를 공격해 F-35 스텔스 전투기 3대를 비롯한 병력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쿠웨이트 미군 기지도 공습해 드론 경납구와 항공유 저장 시설을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 세파 호시달 داد کشورهایی که در کمک به متجاوز دخالت دارند اگر رفتار خود را اصلاح نکنند پاسخ سختی دریافت خواهند کرد.
2: 이에 대해 요르단은 이란이 쏜 미사일 5발을 요격했다며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도 SNS를 통해 미군 전투기가 파괴됐다는 이란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쿠웨이트 국방부는 이란의 공격으로 중국 기업이 피해를 입었고 한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이란 공습을 재개한 미군은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 부근 혁명수비대 표적 수십 곳을 타격했습니다. 휴전 결렬 후 전우는 페르시아만과 홍해를 넘어 지중해까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지중해 인근 이집트 다미에타 항구에선 미국 LNG선을 포함한 선박 두 척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후티 반군은 자신들이 배후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이집트는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홍해에선 사우디가 미군과 함께 첫 공동작전에 나서며 사실상 참전을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4: وما تم التأكيد عليه من حق المملكة الأصيل في الدفاع عن النفس واحتفاظها بحق الرد في الوقت والمكان المناسبين.
2: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결렬된 이후 교전 강도가 격화되면서 중동 전역이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5: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배달 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 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6: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7: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할 때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수수료 부과 대상은 선택적 실무연수 프로그램, 즉 OPT입니다. OPT는 외국인 유학생이 학생비자만으로 미국 기업에 취업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이공계 분야는 최대 3년까지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기준 약 42만 명의 외국인이 이 제도를 통해 미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10만 달러씩 수수료를 부과하면 미 정부는 419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원래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에 같은 수수료를 적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과 제1연방항소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고, 행정부는 그 전 단계인 OPT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의 주요 기업들은 명문대 출신 유학생을 OPT로 채용한 뒤 H-1B로 전환하는 방식을 선호해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이들 기업을 더 직접적으로 겨냥하게 됩니다. 다만 수수료를 유학생 본인이 내는지 고용기업이 내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국토안보부 내부 논의 단계로 백악관 승인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8: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오늘 이란 항공사 마한항공과 이란 혁명수비대 활동을 지원해온 기업 4곳과 개인 2명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중국 상하이 윙스와 그 간부 탕신, 그리고 탕신이 지분 절반을 보유한 상하이 엘리트가 포함됐습니다. 인도 소재 스키즈 트래블스와 러시아 소재 에어카고 프로도 마한항공의 판매 대리점 역할을 해온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혁명수비대 연계 위장기업 다데네가르도 이번 조치에 포함됐는데, 이 업체는 온라인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장비의 위치 정보를 수집해 이란의 군사 표적 지정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무부는 마한항공이 민간항공사를 표방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혁명수비대를 위해 무기와 병력 군사장비를 전세계로 수송하는 핵심 통로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로 해당 개인과 기업들의 미국 내 자산은 모두 동결됩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혁명수비대나 마한항공의 금융서비스나 물류 지원을 제공하는 자들은 테러 조직을 유지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라며, 이들을 계속 찾아내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란과의 군사 충돌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미국의 대이란 압박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스페이스X 최고 경영자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지원에 다시 나섭니다. 미국 정치 매체 악시오스는 오늘 머스크가 자신이 직접 설립한 슈퍼팩 아메리카팩을 재가동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메리카팩은 2024년 대통령 선거 당시 머스크가 2억 6천만 달러를 투입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도운 정치자금 단체입니다. 이 금액은 미국 역사상 단일 선거에 개인이 기부한 최고 금액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번 중간 선거에서 아메리카팩에 얼마를 지원할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악시오스는 이전 규모를 고려할 때 상당한 금액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메리카팩은 머스크의 정치 고문 크리스 영이 이끌며 보수층 유권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디지털 광고와 우편을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란 전쟁과 경제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진 가운데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 슈퍼팩은 민주당 슈퍼팩보다 약 3억 달러를 더 보유하고 있으며 트럼프 지지층 슈퍼팩 마가잉크가 4억 달러를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메리카팩까지 더해지면 공화당의 자금 우위는 한층 더 굳어질 전망입니다.
1: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그제 발생한 강진으로 오늘까지 사망자가 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야스시로시의 제지공장에서는 굴뚝이 무너지며 11명이 매몰됐고 어제 오후 마지막 한 명이 구조되면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해당 공장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인근 쇼핑몰에서는 아직 3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수색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으며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이 오늘 오후로 끝나 당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구마모토현 낮 최고 기온은 화씨 97도로 예보돼 구조대와 이재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9: 사흘 전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일어난 지진의 희생자가 현재까지 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0: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인 만 72시간 전에 실종자를 찾기 위한 필사의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제부 연결해보겠습니다. 신우 기자, 밤 늦게까지 계속된 수색에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11: 네, 굴뚝이 무너진 제지공장에서 일본 경찰과 소방이 어제 오후 이 매몰된 사람 한 명을 구조했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발견된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마모토현 야스시로시의 이 제지공장에서는 지난 28일 지진 발생 직후 굴뚝이 무너지면서 모두 11명이 매몰됐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은 사망했고 2명은 부상을 입은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일본 경찰과 소방은 이 제지공장에 매몰됐던 11명 전원을 확인함에 따라 이곳에 대한 수색작업도 종료했다고 NHK는 보도했습니다. 구마모토현은 어제까지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4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진으로 큰 폭발이 일어난 쇼핑몰에서 7명, 굴뚝이 무너진 제지공장에서 8명이 사망했습니다. 고사마치의 한 공장에서는 베트남인 기능실습생 한 명이 크레인에 깔려서 사망했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이온 쇼핑몰에서는 3명이 아직 생사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9: 네, 구조의 골든타임인 만 72시간이 오늘 오후까지인데 오늘 수색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11: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골든타임이 끝나기 전에 더 많은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 피해가 컸던 야스시로시 등을 중심으로 소방대원들이 구조견과 함께 주택도 수색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종자 3명의 생사가 확인 안 된 이온 쇼핑몰에 대한 수색 작업도 오전부터 재개됩니다. 현재 구마모토현 내 구마모토현 안에 있는 대피소 400여 곳엔 이 주민 만여 명이 대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저녁 기준 8만여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고 이 14,000여 가구에는 전기 공급이 끊겼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마모토현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6도로 예보돼 있어서 폭염으로 인한 구조대와 이재민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르면 월요일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10: 네, 주요 기반 시설이나 공장의 복구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1: 네, 지진으로 운행을 멈춘 신칸센의 일부 구간 운행이 재개됩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신칸센 운영사인 JR 규슈는 후쿠오카 하카타역에서 구마모토역 구간은 안전이 확인됨에 따라 오늘 첫 열차부터 상하행선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구간은 열차 운행 횟수는 줄었지만 거의 평소와 같은 수준으로 운행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구마모토역에서 가고시마 추오역 사이 구간은 여전히 운행 재개 계획이 없습니다. 이 구마모토현의 고속도로도 폐쇄돼 있어서 후쿠오카나 미야자키, 가고시마를 잇는 급행버스 운행은 계속 중단돼 있습니다. 다행히 주요 항구는 응급 복구를 마쳐서 물자 수송이 재개됐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업체인 TSMC의 생산 차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2공장 건설 공사는 재개됐지만 제1공장이 다시 정상 가동되기까지는 며칠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요타의 3개 공장도 오늘까지 가동을 중단하고 그리고 미쓰비시 자동차는 지진으로 부품 조달에 차질이 생겨서 다른 지역 공장에서의 차량 생산도 어제부터 중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신호입니다.
12: 라디오서울1650.com와 빠르네.
13: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2: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서울1650.com.
13: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2: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4: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3: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5: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3: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7: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0: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1: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0: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3: 3236601000
4: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5: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4: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5: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4: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5: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6: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1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회차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을 즐겨보세요.
7: 5시 이브닝 뉴스는 PCB 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8: 엘살바도르 산타하나 제1조직범죄법원이 마약 밀매 조직원 3명에게 1000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직원 2명에게는 1048년, 나머지 1명에게는 1038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범죄조직 엘 그레미오 갱단원으로 80건 이상의 불법 마약 밀매와 10여 건의 마약 교사 및 공모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산타나주 중심부에 거점을 두고 코카인을 유통했으며 메시지 앱으로 주문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들과 함께 25명의 다른 조직원들도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선고는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2022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이어지고 있는 강경 기조의 일환입니다. 엘살바도르 당국은 그동안 9만 2천여 명의 범죄자를 검거했으며 중남미 최대 규모의 교도소 세코트를 건설했습니다. 그 결과 10만 명당 살인율은 지난해 기준 1.3명으로 10년 전인 2015년의 106명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9: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가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공식 부임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의 철통 같은 동맹이 영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140년을 넘게 함께해왔으며 동맹은 전쟁에서 단련되고 자유를 수호한 이들의 피로 확보된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첫 주한미국 대사입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은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뒤 약 1년 반 동안 대사 대리 체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스틸 대사는 서울 출생으로 한국명은 박은주이며 1975년 미국으로 이민한 가족 출신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행정 책임자와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보수 성향 정치인으로 이번에 외교 무대에 처음 서게 됐습니다. 스틸 대사는 성명 발표에 앞서 한국어로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며 만감이 교차한다고 인사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패트리언 미사일과 핵잠수함 생산에 총 1,350억 달러가 넘는 초대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록히드 마틴과는 590억 달러 규모의 패트리언 미사일 생산 계약을 맺었고 제너럴 다이내믹스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 뉴포트 뉴스 조선소와는 핵잠수함 14척에 대해 766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로 체결했습니다. 잠수함은 2038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국방부는 록히드 마틴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요격 미사일에 대해서도 350억 달러 규모의 단연도 예비 계약을 이미 맺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계약들이 모두 단연도 방식으로 체결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으로 미사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생산업체들이 장기 수요를 예측하고 시설과 공급망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신형 패트리엇 미사일 한 발 가격은 400만 달러에 달하고 생산에만 수년이 걸리는 만큼 안정적인 장기 계약이 없으면 수요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탄약 비축량 보충과 조선 능력 증강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계약들이 실제로 집행되려면 의회의 예산 승인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연간 국방 예산 승인을 의회에 요청한 상태이며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은 전체 예산 규모에는 회의적이지만 패트리엇 등 핵심 무기체계 투자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3: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미국의 위협과 영해 내 해상이동 간섭이 계속되는 한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된 상태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어제 이란의 요르단 미군 기지 공격에 대응해 이란 남부 부세르 등 수십 곳의 미사일 및 드론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이란 매체는 오늘 오전 이란 남서부 도시 아흐바즈에서 학생 기숙사 단지 두 곳이 추가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요르단과 쿠웨이트 미군 기지를 공격해 전투기와 드론 격납고 등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으나 미 중부사령부는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0: 미국과 이란이 공격을 재개한 가운데 중동 국가들도 전쟁에 개입하면서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란군은 미국의 영내 해상 이동에 대한 간섭이 계속되는 한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개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군의 대이란 공습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11: 네, 오늘 공습 재개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군은 어제 이란의 요르단 미군기지 공격에 대응해 게슘섬과 부쉐르 등 이란 남부지역에서 이란군 미사일과 드론시설 등 수십 곳의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란 게슘섬에서 민간주택이 공격을 당해 이 구조대원들과 주민들이 피해 수습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란 매체는 현지 시간 30일 오전에도 이란 남서부 도시 아흐바즈에서 학생 기숙사 단지 두 곳이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공습 재개에 이란 주민들은 미국의 공격을 규탄하면서도 이 분쟁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들어보시죠.
12: 그 سردگیش از این جانب میتونه باشه که یه جنگ جهانی اتفاقا رو رخ بده و من باز دوباره پیش بینی میکنم که در آینده یه شورشی هم دوباره داخل ایران به راه بیفته.
11: 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군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요르단 내 미군 공군기지를 공격해서 F-35 전투기 석대를 파괴하고 나머지 석대에도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쿠웨이트 내 미군 기지도 공격해 드론 격납고 두 곳, 또 항공유 저장시설 한 곳을 파괴했다면서 미국을 완전히 축출할 때까지 미군 기반시설 공격을 계속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미국을 지원하는 국가들을 향해 강력한 대응을 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미국의 위협과 영내 해상 이동에 대한 간섭이 계속되는 한 호르무즈도 폐쇄된 상태를 유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10: 네, 이란군의 전투기 파괴 주장에 대해서 미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죠?
11: 그렇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오늘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미군 F-35 스텔스 전투기와 항공기를 파괴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공격을 시도했지만 미사일과 드론을 모두 요격했거나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 미군은 또 이란 국영 매체가 민간 유조선이 미국의 해상 봉쇄선을 뚫었다고 보도했지만 이것 또한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공습 재개와 함께 이번에는 주변 중동 국가들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28일 미국과 사우디가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 세력을 공격을 했고요. 어제 이집트 다미에타 항구에서는 미국과 그리스 소유의 액화 천연가스, LNG 저장 설비와 선박이 드론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직 양측의 공격이 산발적 수준에는 머무르고 있지만 미국이 만약 전면전에 나설 경우 중동 지역 전체로 전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오늘 중동 전역에서 필수 기반시설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민간인들의 피해 확대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13: While damage or disruption to critical infrastructure has been reported in Iran, Kuwait, Saudi Arabia, and Egypt, and calls on all parties to uphold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cluding by protecting civilians and civilian vital infrastructure.
11: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이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와 유조선 공격에 나선 가운데 사우디는 오늘 홍해에서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14개 국가가 참여하는 해상방위 연합을 창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미 연방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해 의회의 승인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행동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상정하는 표결이 진행됐는데 이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4: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미국 중부사령부가 오늘 이란 혁명수비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요르단 내 미군 아라즈라크 공군기지를 공격해 F-35 스텔스 전투기 3대를 완전히 파괴하고 다른 전투기 3대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공격 시도 과정에서 미군 항공기는 파괴되거나 손상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발사한 모든 미사일과 드론은 요격되거나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다는 설명입니다. 중부사령부는 또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항로가 상선들에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거짓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상선과 민간 선원들에게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혁명수비대의 위협적 발언과 공격 시도 자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이 민간 유조선 노라호가 미국의 봉쇄선을 뚫었다고 보도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중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미국은 현재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시도에 맞서 대이란 해상 봉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 월가의 퀀트 트레이딩 업체들과 실리콘밸리 인공지능 기업들이 20대 수학 전공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례 없는 몸값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인스트리트와 옵티버 같은 퀀트 업체, 오픈 AI와 엔트로픽 같은 인공지능 개발사들이 극소수의 명문대 출신 수학 인재를 두고 경쟁하면서 초임이 급격히 치솟고 있습니다. 최상위 기업들의 신입 보상 패키지는 일반적으로 3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수준이며 입사 후 몇 년이 지나면 연봉 100만 달러를 넘어서는 것도 일상적인 일이 됐습니다. 뉴욕의 헤드헌팅 업체 스테빌 서치의 설립자 매 스테빌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신입 연봉이 1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놀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업계가 오픈 AI 등장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며 수학 인재 몸값 경쟁이 그때부터 본격화됐다고 전했습니다. 드물게는 신입 첫 해 보상이 150만 달러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몸값이 치솟는 배경에는 인공지능 대규모 언어 모델 학습에 필요한 기술과 퀀트 금융의 머신러닝 알고리즘 사이에 높은 기술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퀀트 금융의 대표 주자인 제인 스트리트는 올해 1분기에만 103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이는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실적입니다. 학계에서는 이 같은 보상 경쟁으로 대학 연구소와 순수 학문 분야에 남아야 할 유능한 인재들이 고액 연봉에 이끌려 업계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분기 매출에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넘게 늘어난 1094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돈 수치입니다. 아이폰 매출이 22% 가까이 급증하며 실적을 이끌었고 맥컴퓨터 부문도 29% 가까이 늘었습니다. 팀 쿡 최고 경영자는 아이폰과 맥 서비스 부문은 물론 모든 지역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이익도 27% 늘어난 29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실적 발표 직후 애플 주가는 장 마감 후 약 8% 급락해 306달러 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향후 제품 생산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퍼진 탓입니다. 쿡 최고 경영자는 메모리 가격이 숨이 막힐 지경이라며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역대 최고 실적에도 불구하고 부품 조달 문제가 애플의 다음 분기를 짓누르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3: 애플과 아마존이 오늘 기대 이상의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애플의 분기 매출은 연전보다 16% 넘게 늘어난 1094억 달러로 예상치를 웃돌았으며 아이폰 매출은 여름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마존도 연전보다 20% 늘어난 분기 매출을 올렸고 클라우드 부문 아마존 웹서비스 매출은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두 기업의 실적 호조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양호한 실적에 힘입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올랐고 나스닥은 0.78% 상승 마감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애플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기대 이상의 분기 매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물가와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안정세인 데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먼저 애플과 아마존 실적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5: 네, 시가총액 1위이자 아이폰의 제조사인 애플이 가전제품 전반의 가격 인상 속에 아이폰과 맥북 구매 열풍에 힘입어 예상치를 넘어서는 매출과 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애플의 분기 매출은 1년 전보다 16.4% 증가한 1094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해 예상치인 1086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애플의 분기 주당 순이익 EPS는 2.02달러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11센트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환급금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관세 환급금을 제외해도 애플의 이익은 예상치인 주당 1.89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아이폰의 매출은 예상치인 538억 6천만 달러를 넘어서며 21.7% 증가한 54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해 애플의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이번 아이폰 매출은 가을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보통 구매가 둔화하는 이번 여름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실적입니다.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이 1년 전보다 20% 늘어난 2006억 달러의 분기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는 시장조사기관인 런던증권 거래소 그룹이 집계한 전망치 1964억 7천만 달러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EPS는 5.75달러로 예상치인 1.82달러의 3배 이상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률은 13.7%로 예상치인 12%를 웃돌았습니다. 아마존의 핵심 수익원인 클라우드 사업부 아마존 웹서비스의 매출은 1년 전보다 37% 증가한 422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해 예상치인 405억 달러를 뛰어넘었습니다. 아마존의 지난 12개월 누적 잉여 현금 흐름 FCF는 76억 달러의 유출을 기록한 가운데 아마존은 미국 정부와 AI 계약을 확장하고 있다면서 수익성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6: We're also investing up to $50 billion to expand AI and supercomputing infrastructure across all GovCloud, secret and top secret regions.
4: 네, 시장 반응도 궁금한데요.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어떻습니까?
5: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전날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호조와 반도체주의 강세에 힘입어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19% 상승한 52,209.57을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1.67% 오른 7,437.98,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8% 상승한 25,122.18을 가리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는 대규모 AI 투자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면서 증시의 강세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과 전망 모두 예상치를 웃돈 데다 자본 지출 전망도 예상보다 낮게 제시했고 2027년 회계 연도에도 계속 현금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하면서 주가는 15.51%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8.19% 오르는 등 최근 거센 매도세를 보였던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인 점도 이 투자 심리를 북돋았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죠. 이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가 예상보다 낮았던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가 6월 기준 대비 전월 대비 0.1% 상승해 5월의 전월 대비 상승률인 0.3%를 밑돌았습니다. 전 품목의 PCE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1% 하락해 5월의 전월 대비 상승률 0.5%를 하회했는데 월가에서는 PCE 지표 하락을 보면은 이번 기준금리 동결이 정당화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7: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 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 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 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 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 주세요.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8: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9: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8: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9: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8: 혈당 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9: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10: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1: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2: 남가주 친어힐스에서 납치범이 경찰이 보는 앞에서 트렁크 속 피해자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보안관국에 따르면 어제 밤 10시쯤 친어힐스 몬테베르데 드라이브 일대에서 총성과 비명이 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용의자들은 집주인인 피해자에게 총을 쏜 뒤 회색 닛산 차량 트렁크에 강제로 밀어넣고 도주했습니다. 출동한 보안관 대원들이 추격전을 벌인 끝에 용의 차량은 약 1.5마일 떨어진 인근 도로에서 멈춰섰습니다. 조수석 승객은 손을 들고 나와 순순히 체포됐지만 운전석에서 내린 용의자는 곧바로 열린 트렁크 쪽으로 다가가 내부를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대원들이 즉시 대응사격을 가해 용의자를 제압했으나 트렁크 안에 피해자와 용의자 모두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는 최근 주택 침입 절도 사건이 잇따랐으며 이번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 주택의 전기가 미리 차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안관국 강력계는 두 곳의 범죄 현장과 인근 CCTV를 분석하며 용의자와 피해자의 신원 그리고 사전 정전과의 연관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서부 고급 주거지역에서 노숙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베버리 그로브와 페어팩스 일대에서 주택 침입 사건이 잇따르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동안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배경에는 LA시가 추진해온 이른바 공유도시 정책이 있습니다. 노숙인 단속보다 포용을 앞세운 이 정책 아래 스키드로 일대의 노숙 인구는 줄었지만 그 자리를 채우던 사람들이 도시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집중 관리 대신 분산이 이뤄진 셈입니다. 치안 공백은 부촌이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숙 문제를 특정 구역에 가두는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거와 재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LA시는 수년간 노숙 대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여전히 논란 속에 있습니다. 범죄 통계와 주민 체감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 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남가주 지역에 수주째 이어지고 있는 폭염이 이번 주말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쪽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더욱 치솟을 것으로 보이며 당국은 위험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폭염이 수주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번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단기간의 더위라면 신체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폭염은 체온 조절 능력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특히 냉방 시설이 없는 환경에 있는 노약자와 야외 근로자는 열사병과 탈수 위험에 직접 노출됩니다. 당국은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냉방 쉼터 운영 여부는 각 시와 카운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기상 조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이클로스포라 기생충 감염 사례를 새로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라는 오염된 식품이나 물을 통해 감염되는 기생충으로 심한 설사와 복통을 일으킵니다. 앞서 멕시코산 양상추와 연관된 대규모 감염 사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에는 양상추와는 무관한 별도의 발병 사례가 추가로 보고됐습니다. FDA는 이번 새 발병이 양상추 관련 사태와는 다른 독립적인 감염 경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염원이 아직 특정되지 않은 만큼 당국은 현재 어떤 식품이 원인인지 규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라 감염은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일주일 안팎의 잠복기가 있어 감염 경로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증상이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권고됩니다. FDA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정보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6: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3: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브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지금 108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108골프.com.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우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 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애비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6: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오늘 분기 매출 2천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2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늘어난 2006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성장을 이끈 것은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인 아마존 웹 서비스였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37% 가까이 급진한 422억 달러로 18분기 만에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사업과 자체 칩 사업도 각각 전년 대비 세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각각 25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3% 늘어난 274억 달러였고 순이익은 엔트로픽 투자 이익이 반영되면서 지난해의 3배가 넘는 626억 달러로 폭증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 투자에 따른 자본 지출이 전년보다 64% 급증하면서 잉여 현금 흐름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3분기 매출 전망치는 시장 기대치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제시됐습니다. 아마존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시간의 거래에서 추가로 8% 이상 급등하며 253달러 선을 오르내렸습니다.
2: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5: 타이어.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6: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5: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6: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5: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분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8: We will fight for you.
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9: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10: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9: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10: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9: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0: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9: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10: 213-427-5500, 427-5500.
11: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2: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1: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2: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11: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2: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1: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8: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3: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8: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3: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8: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3: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14: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1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6: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5: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6: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5: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7: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8: 주치의 선택부터 2번.

0: 기다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 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아 크랜셔 제주하러. 제주하러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2: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3: 장 건강의 대표적인 식품 요거트. 뭐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요거트. 그래서 식사 대용으로 챙기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요거트는요. 그런데 유청 제거 여부에 따라서 크게 플레인 요거트, 그린 요거트 이렇게 나뉘거든요. 두 요거트의 질감과 영양소 함량이 생각보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 상태와 또 섭취 목적을 고려해서 제품을 선택하면 조금 더 많은 이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서 유청을 제거한 요거트입니다. 천이나 필터로 유청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수분이 손실되게 되죠.
4: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7: 네, 요즘 주식 커뮤니티에선 사람들이 얼마나 손실을 봤는지 인증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두 거래일 연속으로 동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는데요. 사상 초유의 일이었죠. 지금 주식시장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 방송 이 자리에 출연해서 코스피 5,000선까지는 열어둬야 한다고 하셨던 분을 이 자리 다시 모셨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 건지 앞으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문남중 대신증권 글로벌 전략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세요.
7: 네. 요즘에 뭐 검은 화요일, 검은 수요일, 어디까지 검은 요일들이 이어질지 모르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 5,262까지 떨어진 정말 암흑의 수요일이었고요. 앞서 짚어드렸듯이 서킷 브레이커도 이틀 연속 발동이 됐었는데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서 코스피 하단 5,000도 열어두라고 하셨는데 이 예언이 슬프게도 적중을 해버렸어요. 어떻습니까?
8: 아, 네. 뭐 지금은 사실 펀더멘탈 가지고 주가를 전망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그게 더 두드러졌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은 펀더멘탈보다는 기술적 분석에 의존해서 주가 향방을 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7: 네.
8: 저는 5월달부터 6월에서 3분기는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기 어렵다.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는 불안해지고 또 위험선호 심리는 약화되기 때문에 그게 해소되지 않는 한 주가는 쉽게 올라갈 수 없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견해는 크게 바뀌진 않았고요.
7: 네.
8: 투자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6월 이후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가 하락의 배경. 우선적으로는 글로벌 통화 긴축이 부상됐던 부분, 또 이란 전쟁이 재확전된 부분. 이게 각각 6월과 7월 주가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이제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발표를 했고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얘기는 결국 그동안 한국 증시 하락은 반도체 중심의 픽아웃 논란들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줬던 부분들이 결정적이었는데
7: 네.
8: 이제는 이제 미국 증시 하락이 한국을 비롯한 반도체 증시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낙폭은 가대하지만 그래도 주가 저점을 섣불리 예단하면 안 된다. 추가적인 하락이란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0: 얘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1: 네, 지금 이제 장이 열린 지 정규장이 열린 지한 15분 정도 지났는데 코스피가 5,600선을 겨우겨우 지키고 있고요. 그런데 연이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는데 이게 원래 자주 보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방금 뭐 말씀해주신 그런 요소들, 뭐 글로벌 통화 긴축이나 재확전 리스크를 고려해도 아 이거 너무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지금은 사실 투자 심리가 너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번 주 그거를 우리가 절정, 클라이맥스 구간을 좀 확인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보통 자산시장의 버블 붕괴를 설명하는 모델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하이먼 민스키. 이게 보면 자맹기, 그리고 인지기, 그리고 열강기, 그리고 청산기. 보통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올해 들어서 한국 증시 그리고 반도체 주가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던 구간이 있어요. 아마 4월 달부터 6월 고점 형성되기 그 기간 동안을 보면 사실 관련된 대상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가팔랐거든요.
1: 예.
0: 그때 부각된 얘기들이 있어요. 새로운 논리가 탄생이 됐죠. 반도체주는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는 계속 오를 거다.
1: 저도 그걸 믿었던 사람 중에 한
0: 네. 근데
1: 명이었는데.
0: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이먼 민스키 이 단계를 보면 이 열강기 내에서 어떻게 보면 이 환상에서 부정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항상 이 새로운 논리가 부각이 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를 지금 현재 밟아가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하이먼 민스키 모델에 따라서 청산기에 진입했다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지금 펀더멘털은 그렇게 훼손된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보기에는 가치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가격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가격이란 부분들이 지금 6월에서 7월, 그리고 앞으로 8월에서 9월 정도 완화된다라고 하면 다시금 가치가 부각되면서 올해 4분기 때는 다시금 한국 증시 반도체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가치에는 문제가 없는데 가격이 문제인 상황이어서 요즘에 주식 커뮤니티 보면 뭐 제가 몇 가지 좀 읽어드리면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번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주식 안 하겠습니다. 또 원금 50% 날렸다. 뭐 본전만 찾게 해달라.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지금 사실 코스피나 뭐 추세를 보면 너무 많이 올랐다가 또 급격하게 떨어져서 뭐 롤러코스피를 넘어서 카지노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장 5,600선에서 저번에 나오셨을 때 5,000선까지 열어둬야 한다고 하셨고 그럼 지금이 거의 저점에 가까운 시점일까요? 아니면 이제 그래도 반등을 조금은 노려볼 수 있을 시기일까요? 어느 쪽에 무게를 두세요?
0: 네, 그 오늘 들어오기 전에 자꾸만 저점을 꼭 집어서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1: 네.
0: 오늘은 좀 숫자를 얘기해 드릴게요.
1: 오, 네,
0: 참고로
1: 감사합니다.
0: 제가 YTN에서 처음으로 5천 초반 정도까지 갈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1: 네.
0: 사실 지금 투자자들은 많은 혼란에 있기 때문에 제가 현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좀 얘기해 드릴게요. 사실 어제 기술적으로 코스피가 올라가는 구간이었는데 오히려 대려 밀려버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코스피가 지금 4일 연속 음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낙폭 가대 구간에 놓여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간밤에 미국 증시는 급락했거든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피가 플러스를 보이고 있잖아요. 1% 정도 선으로.
1: 네.
0: 그 얘기는 결국 오늘 내일 정도는 기술적인 반등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코스피의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지수대를 6090에서 6150 정도 보고 있는데 아마 6090 정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이걸 도달하게 되면 저는 기술적으로 한5040 정도까지는 내려갈 여지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 분명히 많이 떨어진 건 맞아요. 근데 주가 저점을 예단하면 안 된다. 저는 5천 초반, 5040 정도까지는 좀 열어놔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크게 떨어졌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거나 모멘텀은 없어요. 올해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보면 이란 전쟁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위험자산 가격들이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확전되고 있죠.
1: 네.
0: 그래서 앞으로 좀 이벤트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이 반도체 관련된 뭐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 실적도 되게 중요하긴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우선적으로 이란 전쟁이 잘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1: 예. 네. 지금 하한을 한 5,040선 정도로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장 기준으로는 뭐 한 600포인트 이상 정도가 더 떨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들려온 속보를 보니까 미국이 이란 공습을 6일 만에 재개했다고
0: 네,
1: 합니다.
0: 맞습니다.
1: 그러면 다시 전쟁 리스크가 커지는 거잖아요.
0: 네.
1: 혹시 5,000선을 뚫릴 가능성까지 좀 염두에 투자자들이 둬야 될까요?
0: 일단은 제가 그 한국 코스피 올해 고점 대비 어제까지 하락했던 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올해 고점에서 전일 최저가까지 떨어졌던 그 폭이 코스피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44% 하락을 했습니다.
1: 정말 많이 떨어졌네요.
0: 많이 떨어졌죠.
1: 네.
0: 근데 대부분의 청취자분들, 투자자분들은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는데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코스피가 작년에 가장 낮았던 그 가격대, 그게 지난해 4월 9일 정도 됐습니다. 2,284포인트 정도 됐죠. 올해 고점 9,385포인트 정도까지 놓고 얼마 올랐냐? 311% 올랐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736%가 올랐죠. 올해 고점에서 코스피는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44% 떨어졌지만 SK하이닉스는 58% 떨어졌거든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내가 투자한 시점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보통 계산을 해요. 왜? 그게 좀 안도가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식 투자는. 지금 당장은 제가 이런 얘기해드리면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기분도 안 좋고. 네가 무슨 전문가인데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한 진단을 해야 처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증시가 떨어지는 거는 사실 오름폭 대비하면 그렇게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얘기해드리고 싶고 저는 5,040은 분명히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고점 대비 하락했던 그 구간의 마지노선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5,04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정도 되면 혹시라도 이제 한국 주식에 대해서 좀 사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씩 사보세요. 분할 매수.
1: 네.
0: 한꺼번에 사지 마시고요. 네.
1: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항상 네. 저희가 네. 지켜야 되는 원칙인데 가끔씩 잊고 있을 때가 있어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네, 지금 장 상황 보니까 삼성전자가 조금 전까지 그러니까 2분기 영업이익 속보가 89.5조 원을 기록했다는 내용이 들려오면서 좀 빨간불을 켰다가 지금은 다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전거래 대비 6% 이상 떨어지면서 130만 원 선 간당간당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보실 때 증권사 리포트를 참고를 하시는데 목표 주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뭐 미래에셋증권 걸 보면 하이닉스 목표 주가가 420만 원이었다가 280으로 내려갔고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37만 원 선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증권사별로 너무너무 갈려서 투자자 입장에서 뭘 믿어야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대신증권은 어떻습니까?
0: 네, 뭐 대신증권에서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56만 원 기존처럼 유지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390만 원 유지를 합니다. 일단 뭐 주가 목표 주가를 산정할 때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을 놓고 이게 연간으로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를 놓고 항상 구하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만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350조가 넘어가고 내년에는 450조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돈을 벌어들이는 이 구조 자체는 상당히 견고합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목표 주가를 올해 연말 아니면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염두에 두시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반도체를 여전히 좋게 보는 이유는 최근에 관련된 기업들이 장기 계약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해당되는 기업들의 실적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요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볼 만한 대목이 어떤 거냐면 과거에는 계약을 할 때 가격의 상한과 하한을 정해놓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공급보다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반도체를 사가는 기업들이 반도체 가격을 올리더라도 있고 하더라도 그걸 인내하고 사가지고 가요.
1: 네.
0: 그래서 지금은 장기 계약이 어떤 식으로 가냐고 하면 상한선을 정하지 않아요. 하한선만 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얘기는 결국 장기 계약을 할 때 하한은 고정해 놓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상한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해당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는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실적을 놓고 온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56만 원, SK하이닉스 뭐 390만 원 이런 목표 주가 나오는 게
1: 네.
0: 비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저는 뭐 지금의 목표 주가 충분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달성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 때까지 한국 증시 계속 올라갈 걸로 좀 보고 있는데 그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은 단연코 반도체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 예, 뭐 폭락의 주된 원인도 반도체였지만 다시 크게 치고
0: 그렇죠.
1: 올라갈 반등의 요인 역시 반도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요즘 최근 며칠 장만 놓고 보면 패닉셀이 뭐 패닉셀을 낳고 그러니까 손절이 뭐 투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장 어제만 봐도 뭐 외국인도 팔고 그리고 그걸 떠받치던 개인들도 이제 못 버텨서 팔겠다 이런 좀 흐름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수 주체가 결국은 있어야 이게 치고 올라갈 텐데 매수 주체가 없어서 당분간 좀 반등 어렵잖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0: 이 매수 주체가 없다라는 게 개인의 기준으로 보통 얘기를 하시잖아요.
1: 네.
0: 근데 이게 재밌게도 개인들이 안 사는 그 구간이 항상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주가 저점 부근이었다라는 걸 확인해주고 그런 공백을 틈타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들이면서 주가를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개인들이 투자 심리가 많이 무너지고 또 손실도 많이 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살 만한 여윳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개인들의 매수 여력들이 좀 낮아지고 있는 건 맞지만 또 이런 구간에서 또 외국인 기관들이 타들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가의 바닥을 예상 못해요. 그래서
1: 네.
0: 우리는 항상 무릎 정도에서 주식을 사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결국 지금이 그동안은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멀지 않아서 주가의 바닥권이 거의 다 왔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징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뭐 증시 바닥권 도달 증거를 가늠해 볼수 있는 그 가늠자로 뭐 공포지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코스피 100 변동성 지수, V코스피. 이게 딱한달 전쯤이었습니다. 97까지 올라가서 거의 최고점을 찍었다가 80선까지 내려왔고,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좀 반등할 수 있다. 아니면 아니다.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이두 의견이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처럼 엇갈리고 있는데, 앞서 3분기 안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네, 그럼 이번 달로 좁혀보면 어떨까요? 아, 다음 달이 되겠네요. 네.
0: 참고로 V코스피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4월에서 6월 고점 만들어질 때도 V코스피는 이미 2008년도 금융위기 레벨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지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6월에서 3분기는 물가, 금리 환경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단기간 낙폭이 크다 보니까 일단 5,040이라는 숫자에 근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게 남아있는 3분기 동안의 최저점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액션을 취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V자 반등 같이 큰 폭으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최저점만 확인했을 뿐이지 그 숫자를 하향 이탈하진 않지만 그래도 주가의 부진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9월 달 발표되는 미국의 8월 PC 물가를 변곡점으로 보고 있고 그 결과를 확인하고 나면 4분기 때부터는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 동반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오늘 밤에요. 되게 중요한 지표가 있거든요. 지금은 실적도 중요한데 실적보다는 오늘 밤 한국 시간으로 보면 이제 미국의 6월 PC 물가가 발표가 돼요.
1: 네.
0: 5월달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이 전년 동월 대비 4.1%였는데 지금 예상치는 3.6%로 많이 떨어지거든요. 아마 이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면 제가 잠깐 얘기해드렸잖아요. 오늘하고 내일 정도 기술적인 반등에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 그래서 오늘 밤 미국의 6월 PC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특히 예상치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온다 그러면 아마 내일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6월 PC를 좀 주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투자자분들 역시 좀 잠 못 이루는 밤과 또 새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좀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어서 이 질문도 드려보면, 뭐 항상 뭐 그림자가 있으면 볕이 있으니까요. 반도체가 요즘 너무너무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좀 흐름 보이고 있는 쪽이 바이오주 쪽이더라고요. 그 외에 뭐 금융주 쪽에 그래도 자산을 포트폴리오 비중을 높여라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던데, 지금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는 어떤 게 있을까요?
0: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1: 네. 가만히 있어라.
0: 네. 네, 그게 가장 베스트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어차피 지금은 모든 분들이 다 손실 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가의 저점을 예단한 시점 아니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을 통해 가지고 혹시라도 손실폭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놔라. 그리고 현금으로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좋고, 어차피 3분기 안에는 주가가 크게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기회를 노리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이번에 그 큰 폭의 주가 하락 이후에 어떤 게 주도 대상이 될까가 전 더 중요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4월 달에 외국인들이 3월 달 한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나서 한 보름 정도 순매수를 보였던 그 기간이 있어요. 그때 외국인들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가장 많이 샀던 게 반도체, 원자력, 전력기기, 2차전지, 방산이에요. 저는 이 중에서도 반도체 그리고 코스피 연동되는 ETF를 올해 4분기 이후부터 내년 상반기 때까지 좀 많이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지금은 트레이딩도 하시려고 하시는데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고 하면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1: 공감합니다. 네. 네, 뭐 트레이딩 주의하시고 웬만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되 최대한 손실폭 줄이는 한 안에서 네. 3분기는 투자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남중 대신증권 글로벌 전략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1부 시작합니다.
4: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3: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섰는데 민주당은 오늘 오후 곧바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5: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6: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5: 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안수사 요구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이의제기권과 수사기록 열람 등사권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7: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은 물론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여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5: 민주당은 지난 80년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고 무서운 권력을 휘두른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이 드디어 이뤄진 형사사법체계 정상화라고 평가했습니다.
8: 국민의힘은 검찰 구하기를 위한 선동과 방해를 이제는 멈추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일에 지금이라도 동참을 해야 합니다.
5: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강경파가 결탁해 형사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9: 보안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막거래한 이 추악한 임명계약은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5: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신청했는데 판사 출신의 국회 최다선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경찰 견제 약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0: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해서 이번에 장윤기 사건부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관을 없애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5: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오늘 오후 4시쯤 토론 강제 종료와 법안 의결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뒤이어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이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패스트트랙 단축법안 무제한 토론의 경우 국회 임시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오늘 자정 자동 종료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4: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공소기각 판단 사유를 넓히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3: 법조계에서는 개념이 모호해 재판부마다 해석을 달리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기소 절차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을 무효로 끝내는 제도입니다. 기존 형사소송법에서는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등 제한적 사유만 규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수사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의 경우에도 공소를 기각하도록 사유가 신설됐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중대한, 현저히처럼 모호한 표현들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 현직 판사는 검찰 수사나 소추재량권에 대한 판단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불확정 개념이라 개별 법관의 가치관이 깊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며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위법 수사로 수집된 증거는 이미 채택하지 않은 채 유무죄를 판단해왔다며 개정 필요성에 물음표를 던졌고 한 현직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기각 주장을 남용할 수 있어 재판과 피해 구제가 늦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대검찰청도 설명자료를 통해 해석상 논란으로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방탄용이라는 비판과 위법한 수사 기소를 막기 위한 법률적 명문화라는 반박이 맞서는 가운데 공소기각 사유 확대로 인한 정치적 공방과 법조계 혼란은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4: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여야 줄다리기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 막판까지 수사 대상과 범위가 쟁점이 됐는데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선거 전산 시스템 관련 의혹도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2: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른바 참정권 훼손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합의했습니다. 물밑 협상 끝에 본회의 직전 합의안 도출에 성공한 겁니다.
13: 특검법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양당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14: 오랜 기간 협의를 해왔고 쟁점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12: 곧바로 법안 작성에 착수한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이어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속전속결 마무리했습니다.
6: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앞서 여야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기로 합의했지만 수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전산 입력 오류와 통계 조작 의혹을 고리로 선관위 서버 검증을 주장해왔는데 협의 끝에 선거관리 시스템이란 표현으로 수사 대상에 올렸고 선관위 공무원들의 은폐 의혹이나 외유성 출장 등도 함께 다루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활동하게 되는데 특별검사부 5명을 비롯해 최대 160여 명 규모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도 30일 더 늘렸습니다. 여전히 봉쇄된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남아있는 투표함 재검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인데 일단 다음 달 중순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식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15: 우리는 기본적인 원칙이 특검 입회하에 재검표를 하자라는 입장이고요.
12: 초유의 참정권 훼손 사태 두 달가량 만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출범이 가시화됐습니다. 남아있던 올림픽공원 투표함도 재검표하기로 여야가 뜻을 모으면서 사태 수습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4: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각지에서 조작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 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특정 시간대 투표자 수가 급증한 뒤 이후 수시간 동안 투표자 수가 0명으로 기재되는 추이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평택시 심평동 제사투표소의 경우 오전 9시까지 772명이던 누적 투표자 수가 1시간 만에 1320명으로 급증했지만 이후 5시간이 지난 오후 3시까지 누적 투표자 수가 전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동두천 상패동 제1투표소에서도 낮 12시 누적 투표자 수는 525명에서 1시에는 784명까지 늘었지만 오후 4시까지 이 수치가 유지되는 등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남미 순방국 칠레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발전에 뜻을 모았습니다.
3: 특히 발효된 지 20년이 넘은 한칠레 FTA 개정을 추진하고 광물 수급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이재명 대통령이 산티아고 도심 대통령궁 앞에 도열한 칠레 의장대에 사열을 받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카스트 대통령은 11년 만에 칠레를 찾은 대한민국 정상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번이 첫 만남이었지만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 보인 두 정상의 회담은 줄곧 화기애애했습니다.
16: 1949년 칠레는 남미 국가 최초로 대한민국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한국은 FTA 체결의 첫 상대국으로 칠레를 선택했습니다.
17: Pues se trata del primer tratado de libre comercio entre un país de Asia y un país de América Latina. Como chilenos, nos sentimos orgullosos de ese privilegio.
12: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과 칠레의 동반 성장을 위해 교역과 투자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22년 전 발효된 한칠레 FTA의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6: 호혜적인 한칠레 FTA 개선 등을 포함한 양국의 통상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12: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다시 가동해 디지털 무역과 인공지능 등 변화한 환경에 맞춰 협정을 현대화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전략자원 부국 칠레와 핵심 광물 분야에서 손잡기로 한 것도 눈에 띄는 성과입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칠레와의 광물자원 파트너십 공동의를 장관급으로 격상해 채굴부터 생산까지 주요 광물의 전주기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16: 우리 양국은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협력의 범위를 광물자원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하고
12: 2차 전지 주원료인 리튬과 구리 매장량이 각각 세계 1위인 칠레로부터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주요 기업인이 모인 행사에서도 한칠레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출범한 칠레 신정부와 조기에 신뢰를 다진 이 대통령은 마지막 남미 순방국 아르헨티나에서 정상 외교 일정을 이어갑니다. 산티아고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4: 한국계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어제 한국에 입국하면서 1년 6개월간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지게 됐습니다.
3: 입국 일성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양국 간 민감한 현안이 많아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18: 한국계 이민자 출신인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는 유창한 한국어로 첫 입국 소감을 밝혔습니다.
19: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서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18: 스틸 대사의 부임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1년 반 동안 이어진 주한대사 공백 사태가 해소됐습니다. 스틸 대사는 입국 성명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9: We will carry President Trump's vision for this alliance forward, stronger, safer, and more prosperous than ever before.
18: 실향민의 딸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간 스틸 대사는 지난 2021년부터 4년 동안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낸 보수 성향 정치인입니다. 성김 전 대사에 이은 역대 두 번째 한국계 대사란 점에서 양국 가교 역할을 할 거란 긍정적 기대가 있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돼 일각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한미 사이에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이에 얽힌 핵추진 잠수함 안보 협의 지연 등 각종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쿠팡 사태도 넘어야 할 산인데 스틸 대사는 미국 기업 차별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밝혀온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관심이 쏠립니다. 우리 정부는 스틸 대사의 부임을 환영한다며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20: 한미 양국 국민 간 우정 정진 등을 위해서 의미 있는 그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18: 한편 입국 현장에는 진보 보수 성향 시민단체 수십 명이 각각 스틸대사의 입국을 반대하고 환영하는 집회를 열었지만 충돌은 없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3: 어제 오후 경기 북부 전방 지역에서 한미연합훈련차 비행하던 미군 무인기를 오인해 우리군의 방공태세가 격상되고 주민대피령이 내려지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미 해병대는 어제 오후 파주 접경 지역에서 우리 해병대와 연합훈련 중 고정익 정찰 무인기를 날렸는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공군작전사령부는 사전에 비행 계획을 인지하지 못해 방공작전태세 두루미를 발령했습니다. 두루미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상황에 대응해 방공포 같은 요격 전력을 동원하는 작전 체계로 우리 군은 당시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식별했다가 착륙 지점까지 추적하고 나서야 미군 기종이라는 걸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한미군은 사전에 비행 계획을 우리 군에 알렸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군은 이를 승인한 적이 없어 현재 한미 군 당국이 당시 소통 과정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폭염 상황 보겠습니다. 경남 양산은 최고 기온이 기상 관측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40도를 넘었습니다.
1: 기록적인 극한 폭염에 시내 거리는 텅 비었고 피서를 위해 찾은 계곡도 물이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2: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가 된 경남 양산시. 관측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으면서 도심 번화가가 한산합니다. 점심시간인데도 너무 덥다 보니 외출 자체를 줄인 겁니다.
3: 밖에 있으니까 숨이 너무 턱턱 막히고 한 10분 정도 서 있으면 너무 쓰러질 것 같아요. 그냥 최대한 밖에 안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2: 거리에 오가는 사람이 거의 자취를 감추자 자영업자 매출도 급감했습니다. 특히 어묵이나 떡볶이 같은 맵거나 뜨거운 음식을 파는 것은 매출 하락의 더위까지 말 그대로 이중고입니다.
4: 매출이 한 70% 이상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배달이 조금씩 들어오긴 한데 배달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2: 어쩔 수 없이 거리에 나선 사람들도 양산과 모자는 어느덧 필수품이 됐습니다. 한 손에는 양산을, 다른 손에는 시원한 음료를 들고 겨우 더위를 버팁니다.
5: 여름에는 좀 햇빛이 많이 나오니까 더워서 쓰고 나왔어요. 햇빛을 가려주니까 시원해요.
2: 인근에 피서지로 유명한 계곡도 예년만 못합니다. 한여름에도 이불을 덮을 정도로 냉기가 불어오는 곳이지만 올해는 비가 오지 않아 계곡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바람만으로 더위를 날리기에는 역부족. 겨우 발만 물에 담그고 더위를 식힙니다.
6: 물이 줄고 얼음이 좀 작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앞으로는 어떻게 될랑가, 앞으로는 이 물도 더 떳떳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2: 부산과 경남 양산, 밀양 등 영남 지역이 유독 더운 이유는 뜨거운 고기압에 지형적 영향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7: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확장과 맑은 날씨 속에서 강한 일사와 더불어 서풍 계열의 바람이 크고 작은 산을 넘으면서 충온 현상이 더해졌고 여기에 열이 축적되어서
2: 앞으로도 영남 지역에는 비 소식 없이 폭염이 계속될 거란 예보가 나온 상황. 폭염 중대 경보가 계속되면서 이제 건강한 사람도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0: 문제는 이런 극한 폭염이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영남을 덮친 40도 안팎의 기록적인 더위가 다음 주에는 수도권까지 번질 전망입니다.
1: 특히 서울 기온도 사람 체온을 넘어서는 37도로 예보돼 중대경보에 준하는 폭염이 예상됩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8: 뜨겁게 달아오른 서울 도심. 손부채에 얼음 음료로 열을 식혀보지만 숨막히는 열기는 좀처럼 가시지 않습니다. 서울은 폭염 경보 속에 곳곳에서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올랐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문제는 다음 주입니다. 더위를 식혀준 뚜렷한 변수가 없는 가운데 열기가 쌓이면서 다음 주에는 서울도 사람 체온으로 또는 극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높은 습도 탓에 체감 온도는 1, 2도가량 더 높아 수도권도 폭염이 절정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9: 바람의 방향이 지금은 서풍 계열이지만 다음 주에는 동풍 계열로 바뀌게 됩니다. 이 때문에 기온이 오르는 지역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8: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 중대경보 수준의 극한 더위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북상하는 태풍의 이동 경로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10: 태풍이 좀 더 남쪽으로 치우칠 경우에는 서울 뭐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전역의 동풍에 의한 그 기온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부분 일정 반영이 되어 있는 예보가 지금 중기예보상에서의 수도권 37도입니다.
8: 기상청은 극한 폭염이 서쪽 지방으로까지 번지면서 수도권에도 온열질환 피해가 잇따를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0: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할 때 갖춰야 할 요건인 기본 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한 대책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우리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대책이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 주식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1: 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에 생산과 소비, 투자 등 경기 상황을 알 수 있는 산업활동 동향 지표를 발표합니다. 5월에는 반도체 생산이 감소한 영향으로 전 산업 생산이 감소를 기록해 두 달 연속 뒷걸음질했습니다.
0: 국토교통부가 지방정부와 기업이 스마트 도시 사업 파트너를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스마트 도시 종합 포털을 전면 개편합니다. 새 포털은 오늘부터 석 달 동안 시범 운영되며 11월 1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지방정부와 기업을 연결하는 양방향 매칭 서비스인 오픈랩 신설로 협업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대해 스마트 도시 사업 발굴과 실증,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까지 농재 기본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기본조사 결과 위반 의심 농재 등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개시합니다. 농식품부는 농재 전수조사 결과 전체의 27%에 해당하는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고 밝혔습니다.
0: 연이틀 폭락장을 경험한 우리 증시. 어제 장 초반에는 기지개를 펴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다시 하락장을 맞이했습니다.
1: 삼성전자는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장 초반 급등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류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코스피가 430포인트 가까이 출렁이다 결국 1.2% 내린 5,594로 마감했습니다. 상승 출발에 상승폭이 가팔라지며 6,000 턱 밑까지 가기도 했지만 개인 매도세에 밀려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닥도 하락 출발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역시 개인의 매도세로 2.7% 내린 645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연이틀 급락 후 상승하는 듯 했지만 급락장을 경험한 개인의 투매로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개인은 코스피 시장에서만 1조 4천억 원, 이틀 연속으로 3조 4천억 원어치 순매도를 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두 시장 모두에서 1조 5천억 원어치 순매수를 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삼성전자는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장중에 8%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고 주주 환원 정책도 발표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강세였는데 차익 실현 매물에 밀려 1.2% 내린 20만 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20만 원대와 140만 원대를 오가다 6.3% 내린 130만 원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12: 연이틀 주가 변동성이 큰 폭으로 진행이 되면서 변동성 위험에 대한 그 위험 관리 측면에 매도 욕구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손익을 어느 정도 확정하고 싶은 심리로 인해서 전반적으로는 매도 병목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1: 코스피 시장에선 조선과 금융 관련주가, 코스닥에선 2차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군의 이란 공습 재개로 국제 유가가 급등했지만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수로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전날 1440원대까지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은 9.3원 내린 1437.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0: 일본 구마모토에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난 지 만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1: 사망자가 34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골든타임인 72시간 안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생존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2: 처참하게 무너진 건물들을 하나하나 수색하는 구조대원들. 골든타임이 소진되기 전 한 명이라도 더 찾기 위한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대형 쇼핑몰과 제지공장에선 실종자 일부가 결국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수색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중상자도 적지 않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대규모 단전단수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이재민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7만여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겼고 2만여 가구엔 전기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3: 요리가 되기 나이, 오프로니 하이레 나이, 도이레가 나가세 나이. 뭐 미스가 에피시만 나이지ですよね.
2: 여진의 공포 때문에 아예 차에서 생활하는 주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마모토와 야스시로 등 주요 항구들은 응급 복구를 마쳤지만 철도 운행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주요 산업 시설의 생산 차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업체 TSMC 1공장의 경우 다시 가동되려면 최소한 며칠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31일까지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도요타 세계 공장도 생산 중단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しかしながらまずはその港湾等のインフラを整備する。また半導体や自動車等のサプライチェーンといった経済活動の影響をですね、しっかりと注視していくと。
2: 일본 언론에선 이번 지진으로 촉발된 공급망 불안 사태가 최소한 수개월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0: 이번 강진으로 큰 폭발과 인명피해가 난 대형 쇼핑센터는 재개장 45일 만에 참사를 당했습니다.
1: 일본에선 재난이 나면 이런 쇼핑몰이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피난처 역할을 해온 터라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5: 천장과 벽면, 매장 할 것 없이 폭격당한 듯 무너지고 뜯기고 쓰러졌습니다. 골조는 엿가락처럼 휘어진 채 건물 내부는 온통 잔해가 가득하고 성한 곳이 없습니다. 6천 명 가까운 방문객과 직원이 머물던 시각 지진에 따른 폭발로 건물 일부가 무너져 여러 명이 숨진 이온몰 구마모토. 내부 개조 등 새 단장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연 지 불과 45일 만입니다.
6: 道を挟んでだから少し距離は200メートル以上あるのにですね、もう本当我が家のお庭になんかが落ちたのかなって、そんな感じのひどい音でした。
5: 공조 시설이나 음식점에서 쓰는 가스가 지진 충격에 배관 등이 파손돼 흘러나온 뒤 전기 스위치 점화 불꽃 등의 반응에 폭발했을 거란 추정이 나옵니다. 최신 대형 쇼핑몰에서 가스 누출 추정 대규모 폭발이 난 건 매우 이례적이어서 비상 시스템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었는지가 진상 규명에 초점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지진 같은 일정한 흔들림이 있으면 LPG 공급 탱크 차단 밸브가 자동으로 닫히는 터라 가스 누출에 따른 사고로 단정하긴 이르다는 게 이온그룹 입장.
7: 供給ガスですね。供給ガスによる事故というのはございませんでした。東北震災の時もございませんでした。
5: 이온몰을 포함해 일본에서 대형 쇼핑몰은 넓은 부지와 식료품, 필수품 재고를 갖춰 지진, 해일,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닥치면 주민 대피소나 물자 보급소 역할을 해왔습니다.
7: 我々の施設というのが一時避難所になったり物資の供給拠点になったりいろいろな形で災害に適応していくっていうか災害時の拠点になるっていうことも今まで努めてまいりましたけど。
5: 이에 따라 이번 폭발이 쇼핑몰 활용 재난 정책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정부가 전국 방재 거점을 정비하던 중 난 사고여서 파장이 클 거라며 상업 시설의 방재 성능 강화를 요구해야 할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정부 방재 담당자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이 휴전 결렬 뒤 교전을 재개한 가운데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보복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1: 특히 중동국 간의 미군 기지와 선박 등이 이란과 대리 세력의 표적이 되면서 홍해를 넘어 지중해까지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4: 현지 시간 30일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한 영상입니다. 요르단 알 아지라크 미군 기지를 공격해 F-35 스텔스 전투기 3대를 비롯한 병력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쿠웨이트 미군 기지도 공습해 드론 경납구와 항공유 저장 시설을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6: 세파 هشدار داد کشورهایی که در کمک به متجاوز دخالت دارند اگر رفتار خود را اصلاح نکنند پاسخ سختی دریافت خواهند کرد.
4: 이에 대해 요르단은 이란이 쏜 미사일 5발을 요격했다며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도 SNS를 통해 미군 전투기가 파괴됐다는 이란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쿠웨이트 국방부는 이란의 공격으로 중국 기업이 피해를 입었고 한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이란 공습을 재개한 미군은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 부근 혁명수비대 표적 수십 곳을 타격했습니다. 수전결렬유 전우는 페르시아만과 홍해를 넘어 지중해까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지중해 인근 이집트 다미에타 항구에선 미국 LNG선을 포함한 선박 두 척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후티 반군은 자신들이 배후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이집트는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홍해에선 사우디가 미군과 함께 첫 공동작전에 나서며 사실상 참전을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7: وما تم التأكيد عليه من حق المملكة الأصيل في الدفاع عن النفس واحتفاظها بحق الرد في الوقت والمكان المناسبين.
4: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결렬된 이후 교전 강도가 격화되면서 중동 전역이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0: 저녁 식사 시간에 영업 중이던 양평의 한 식당에서 천장이 무너져 대피하던 손님 일부가 다쳤습니다. 열대야가 한창인 지역에서 정전도 잇따랐는데요. 먼저 전국 곳곳의 사고 소식을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8: 한 건물 내부 천장이 철골과 전선들이 마구 엉킨 채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경기 양평에서 오후 6시 반쯤 영업 중인 1층짜리 식당에 천장 상판이 통째로 내려앉은 겁니다. 당시 식사하던 손님 60명 정도가 다급히 대피했는데 이 가운데 1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안전모를 쓴 작업자가 고소작업대에서 전신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열대야가 한창인 부산 구포동에서 저녁 8시 20분쯤 빌라 한 동이 정전돼 30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 퓨즈가 끊긴 거로 파악했습니다. 열대야가 덮친 전남 여수에서도 변압기 고장으로 248세대에 전기 공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밤 10시 20분쯤 경기 고양에선 한 아파트 집안에서 불이 나 거주자 두 명이 다쳐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이 가운데 3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는데 이후 회복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충남 금산군에서는 오후 5시 반쯤 하천에서 다슬기를 잡던 60대 여성이 물에 빠졌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신고로 출동한 119 측은 하천에서 깊은 곳은 수심이 2m 수준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에서는 김포행 여객기가 한밤중에 기체 결함으로 결항돼 승객 220여 명이 공항에서 긴 시간 불편을 겪었습니다. 해당 항공사는 예정 시간보다 17시간여 뒤에 출발하는 대체 항공편을 투입해 승객들을 수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0: 절에서 장난감 총으로 사람들을 위협한 뒤 차를 타고 달아나 경찰과 50km 추격전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는데 막아선 경찰차를 들이받다가 삼단봉과 테이저건에 진압됐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9: 경찰차 여러 대에 둘러싸인 검은색 승용차. 포위망을 뚫으려는 듯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며 경찰차를 여러 차례 충격합니다. 경찰관들이 삼단봉 등으로 제재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승용차를 향해 실탄 4발을 발사하고 삼단봉으로 차량 유리창을 깬 뒤 테이저건을 쏘고서야 운전자 A씨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10: A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았는데 앞서 인근에서 다른 범행을 저지르고 50km가량을 도주한 끝에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9: 경찰이 A씨와 추격전을 벌인 건 검거 1시간 20분 전쯤 경남 진주시 절에서 벌어진 일 때문입니다. 여기서 A씨는 물을 한 잔 얻어 마신 뒤 장난감 총으로 일면식도 없는 절 관계자를 협박하며 자신의 차에 타라고 요구했습니다.
11: 내가 움직이면 이 사람이 나를 다겠다. 내가 이놈을 물렸겠어, 내가 생명에. 생명이 이놈을 물렸겠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 구해서 도망가 처벌 뭐라는 거지.
9: 다른 절 관계자는 대치 상황을 보고 다가가 A씨를 저지하고 막아섰더니 차를 타고 달아났는데 이 과정에서 차에 치이긴 했지만 심하게 다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절에서 벌어진 일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A씨를 입건한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0: 미성년자 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12: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 잔지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3: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2: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아침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 제합니다. 뉴스 왔다. 뉴하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목요일에 뉴스특보 한국일보 신현주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뉴하.
4: 이렇게 인사하기로 했는데 아직 좀 어색하네요.
3: 다시 한번 해보세요.
4: 뉴하 이래야 되나요?
3: 첫 번째 뉴스 뭡니까?
4: 네, 어제 모두의 가슴을 철렁이게 한 코스피 6000선 붕괴입니다.
3: 아, 저 어질어질해요.
4: 아, 많이 울리셨나요?
3: 이틀 연속으로 코스피가 급락했죠? 네,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4: 전 안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는 5600선에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네? 이게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보다 월간 코스피 하락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른바 삼전닉스에는 어제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삼성전자는 5.23%, SK하이닉스는 9.61% 하락했습니다. 이 코스피가 이틀 연속으로 6-7% 가까이 미끄러지면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20분간 매매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에 대한 이 서킷 브레이커가 연이틀 발동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3: 롤러코스터예요. 청와대에서도 네. 김용범 정책실장이 좀 입장을 발표했네요.
4: 네, 중국 반도체 산업의 추격으로 인한 투심 악화가 코스피 급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는 하지만요.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게 주식시장 변동성을 과하게 키웠다는 이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3: 네,
4: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했던 게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었던 것만큼
3: 네.
4: 이제 그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에 동행 중인데요. 이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모든 게 다 레버리지 ETF 때문은 아니다라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 구조적 특성이 이제 변동성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3: 네.
4: 네, 반도체나 AI 관련 종목 비중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이제 차지하는 구조와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으로 책임을 돌린 건데요. 전반적으로 이 금융위원회가 점검해볼 만하다라고 여지를 남기긴 했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부는 어제 저녁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대책 회의에 나섰습니다. 개인에 대해서 전체 투자 금액 중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이제 투자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고 하네요.
3: 능력 있는 정부는요, 잘 나갈 때 어려움을 대비하는 정부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잘 나갈 때는 뭐 정권 탓, 대통령 덕분이다 이러고 지금 잘 못 나가니까
4: 투자자들 성향
3: 투자자들한테 좀 책임 돌리고 자본시장 구조적 특성이 여러 가지 변동성을 키웠다고요? 그러면은 그 구조적 변동성을 좀 축소시키거나 영향력을 적게 제도적인 개선을 미리미리 했었어야죠.
4: 사실 비판이 나오는 점도 이 지점이잖아요. 네.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대응을 제때 하지 못했다.
3: 네,
4: 그런 플랜 B들이 있었어야 됐는데 그게 좀 아쉽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3: 국무총리는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정치권에서도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한 책임 공방이 한창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은 김용범 실장을 경질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4: 네, 뭐 사실 국민의힘은 계속 그렇게 주장

0: 주장을 해오기는 했잖아요.
1: 네.
0: 네, 어제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제 김용범 실장의 브리핑을 두고 옹색한 변명과 궤변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1: 예.
0: 네, 그거를 인용해서 지금 주식시장을 이토록 어지러운 카지노 도박판으로 만든 정책 장난이야말로 패가망신 시켜야 할 일이라며 김용범 실장을 비롯한 경제라인 전부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1: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억 원뭐
0: 네.
1: 금융위원장 뭐라고 좀 입장을 밝혔습니까?
0: 뭐,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1: 원론적인
0: 입장이기는
1: 거예요? 오.
0: 한데, 네, 어제는 이제 업무 보고, 그러니까 하반기 국회를 시작하기
1: 네.
0: 전에 받는 건데, 금융 파트가 이뤄졌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기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억 원 위원장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부분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찬진 금감원장도 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이기는 하죠.
1: 네.
0: 네, 20대 하반기 국회가 이제 막 시작한 만큼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안을 키우려고 좀 노력하는 모습인데요.
1: 네.
0: 청문회나 이제 나아가 일각에서는 뭐 국정조사까지 해야 되는 거
1: 오,
0: 아니냐
1: 그래요?
0: 이런 강도 높은 뭐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내부적인
1: 네.
0: 이야기이긴 한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 변동성을 키운 건 예상이 됐잖아요, 사실.
1: 네.
0: 근데 이제 정부 차원의 대책 발표가 늦어졌고 이게 어떤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늦어진 건지를 밝혀야 된다. 뭐 약간 이런 주장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 정부를 공격할 주요 아이템으로 부동산 정책이랑 증시를 꼽고 있어서 아마 연말까지는 공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대통령이 월요일 날 귀국하는데 발걸음이
0: 무거울
1: 상당히
0: 것 같아요.
1: 무겁겠어요.
0: 네.
1: 민주당 전당대회도 그렇고 부동산 주가 문제도 그렇고 참 해결책을 갖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0: 네.
1: 번째 소식은요.
0: 네, 연초부터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건데요.
1: 네.
0: 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 예정인데 본회의 처리 하루 전에 형사소송법 개정 최종안이 발표되면서 이게 졸속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화요일 법사위 1소위에 이어서
0: 네.
1: 어제 전체회의 과정을 두고도 이런저런 논란이 있네요.
0: 네, 국민의힘에 따르면 법사위 1소위 회의도 이제 전날 밤에 급하게 결정이 이제 통보가 됐고
1: 맞아요.
0: 회의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제 그 순서를 바꾸면서 퇴장을 했었잖아요. 어제도 좀 비슷하긴 했는데요. 법안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게
1: 네.
0: 있어서 그거를 신청을 했어요. 이걸 구성을 하자라고
1: 네.
0: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한 1시간 30분 만에 이걸 무력화하기로 하면서 이게 별다른 수가 되지는
1: 그
0: 못했고.
1: 안건조정위원회가 뭐 원래는 90일 정도
0: 네.
1: 안건을 계속 논의할 수 있는데 그 안건조정소위원회 4명이 아니
0: 네.
1: 그만해. 안
0: 그만해
1: 해도
0: 하면,
1: 돼.
0: 네.
1: 그러면은 바로 그냥 뭐
0: 그쵸.
1: 상임위로 올라가는 거죠.
0: 사실상 국민의힘이 지금 쓸수 있는 카드는 아닌데, 그래도
1: 네.
0: 일단 하긴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19시간 만에 형사소송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1: 좋아요. 어제 저녁 발표된 최종안에 당초 민주당이
0: 네.
1: 형사소송법 개정안 TF에 없던 내용이 좀 포함돼서 논란이 됐잖아요.
0: 네.
1: 소개시켜 주세요.
0: 이게 좀 어려운데요.
1: 네.
0: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우선 중대한 위법 수사로 공소가 제기됐을 때,
1: 네.
0: 그리고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이두 개가 포함이 됐는데, 현행법에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거나, 검찰의 이중기소 혹은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할 때, 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좀더 세세하게 사례를 추가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에 퇴장했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거 아니냐, 뭐 약간 이런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1: 중대한 위법 수사로 공소가 제기됐을 때
0: 네.
1: 이거는 뭐 법을
0: 네.
1: 위반했으니까 뭐 그럴 만한데 소추
0: 소추재량권이.
1: 재량권이
0: 네.
1: 현저히 일탈해를 누가 어떻게 정하죠?
0: 이 단어들이 되게
1: 네.
0: 약간 평가하는 듯한 단어잖아요. 이게
1: 네.
0: 평가 주체가 누굴 거냐 하는데
1: 그러니까요.
0: 아무래도 좀 여권의 압박이 있을
1: 네.
0: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1: 정치적으로 이렇게 법률적인 문제를 처리해도 괜찮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0: 네, 맞습니다.
1: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필리버스터에 나선다고 하죠.
0: 네.
1: 이거 관련해서도 예의가 많은데
0: 네.
1: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신청한다고요?
0: 네, 실제로 신청을 할 걸로 보이는데
1: 네.
0: 국민의힘이 철저하게 이렇게 선을 긋고 모르는 척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연단에 서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국민의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통은 필리버스터를 할때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들 위주로
1: 맞아요.
0: 이제 명단을 재판을 구성을 하잖아요. 뭐 간사로 시작을 해서 대부분 한 5명에서 7명 내지로 이제 끝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좀 그 중진 의원들이 많이 신청을 했다고 해요. 지금 가안을 보면 네. 뭐 주호영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 이제 앞에 있고요. 네. 주호영 의원이 1번이고 제가 아직 곧 확정은 안 됐는데 네, 네, 네. 이제 가안을 보면 네. 그리고 그 밖에도 신청한 의원들이 워낙 많아서 아직 네. 확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1: 이거는 민심을 내 거로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나서는 거네요.
0: 네, 보통 필리버스터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안에 있어서는 네. 인기도 많고 네. 왜냐하면 이걸 하면 생중계를 하고 이제 아무래도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1: 이게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당이 네. 국회의장과 협의를 해서 네. 필리버스터 의원 순서를 정하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껴주진 않겠네요. 네. 아직 조율 안 된 거죠, 어쨌든.
0: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한동훈 의원 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까지도 필리버스터를 실제로 준비는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만약에 국회 연단에 서지 못하면 이걸 다른 방법으로 좀 알릴 방법이 없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근데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잘하면 24시간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뭔 말이에요?
0: 이게 지금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뭐 해제 요건을 완화하거나 뭐 좀 빠른 의사 진행을 위한 국회법도 같이 이제 본회의에 상정을 하겠다라고 네. 밝혔는데 이게 국회 관례상 운영위원회 법안이거든요. 국회법이.
1: 맞아요.
0: 근데 같이 상정이 되면 네.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법안을 먼저 상정을 처리를 하는 게 관례라고 해요.
1: 그렇죠.
0: 예,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여기에서 또 맹점이 있는 게 7월 임시국회가 31일까지가 기한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상정을 하고 만약에 네. 국회법이 상정이 돼서 네. 필리버스터를 하고 31일에 그게 끝나고 바로 형사소송법을 올린다고 하면 네. 7월 31일 자정에 이제 7월 임시국회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네. 아마 24시간을 못 채우는 건 아니냐 뭐 약간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1: 꼼수네요. 그러니까.
0: 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8월에 뭐 재상정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1: 재상정. 네,
0: 민주당이 재상정을 하고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민주당이 빠르게 처리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약간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1: 혹시 이 법안과 관련해서 네. 조정식 국회의장이 아유 여야 합의 숙의 더 하세요라고 좀 이번에는 상정 본회의 상정을 안 할 가능성은 없어요?
0: 안 할 가능성보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2호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냐 이런 정을 뭐 이런 얘기를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해요.
1: 안 해요. 어떻게 해요? 네. 세 번째 뉴스로 한번.
0: 알겠습니다.
1: 세 번째 뉴스 뭐예요?
0: 네, 민주당 8.17 전당대회 첫 TV 토론입니다.
1: 네. 네.
0: 어제 혹시 보셨나요?
1: 보다가 잤어요. 피곤해가지고. 주로 어떤 내용이었어요? 알려주세요.
0: 재미가 별로 없으셨나 봅니다.
1: 신천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와가지고.
0: 그게 안 나와서.
1: 네. 서로 공방이 있어야 되는데.
0: 어제는 뭐 좀 이렇게 비교적 이렇게 과격하지 차분하게 진행이 됐는데 2대1 구도로 진행이 됐어요. 네. 정청래 후보와 그를 견제하는 김민석, 송영길 후보 구도였는데
1: 네.
0: 시작하자마자 검찰개혁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중수청과 공수처법을 정부 원안대로 했다면 당원들이 난리가 났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민석 후보는 5월에 이제 국무총리 시절에 정부 측에서 민주당의 보안수사권 폐지안 처리를 요청했다라고 맞받았는데 정청래 후보는 자신과 원내대표는 들은 적이 없다라고 네. 하면서 패싱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1: 후보 간의 신경전도 좀 거셌는데 주목할 부분 좀 짚어주세요.
0: 김민석 후보는 친명 대 반명 프레임을 계속 활용을 하려고 했고 정청래 전 대표죠. 정청래 전 대표는 아니다라고 계속 이제 방어하는 모습이었는데 대표적으로 유시민 작가 개파 수장론 등을 제기했죠.
1: 네.
0: 왜 노코멘트 하냐 그러면서도 내가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라고 공격을 했고 정청래 후보는 누구를 욕하면 친명이고 안 하면 뭐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십자가 밟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 유시민이 십자가예요? 고난의 상징이에요?
0: 그런 거죠.
1: 이해가 안 돼.
0: 또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 생일별 투표 지침 있잖아요. 이걸 두고 김민석 후보가 뭐 짝짓기처럼 이렇게 하는
1: 맞아요.
0: 거 아니냐, 삼삼오 네.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청래 후보는 이건 당원들의 자율적인 행동이다. 뭐 당 밖에 혹시 18년 동안 있어서 잘 모르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1: 제 아픈 부분을 찔렀네요.
0: 네. 그래서 뭐 노무현 대통령 때 이걸 그러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요?
0: 네.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살펴봐야 가야죠. 네. 거칠어진 장동혁 대표 당 안팎에서 입지 싸움입니다.
1: 혹시 장동혁 대표도 연임 포석으로 여러 가지 일들 메시지 내는 거 아니에요?
0: 결론부터 얘기하면 맞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장 대표의 최근 전략은 크게 두 가지예요. 네. 당 밖에서는 당원 민심을 확보하고 네. 당 내에서는 의원들 기강을 잡는 건데 장동혁 대표가 최근까지 장외 이제 전국 투어를 마치고 국회로 복귀했잖아요. 네. 장외를 돌다 보면 아무래도 좀 언론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어제나 그저께 모두 당일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메시지를 계속해서 양산하는 중입니다.
1: 네.
0: 네, 선관위 특검뿐 아니라 뭐 조정식 국회의장이 던진 개헌, 뭐 부동산 등 전방위적으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데 어제는 올림픽공원 시위에 참여한 뭐 정치 유튜버나 네. 거기 자원봉사자들이 모인 세미나에 참석해서 오. 특검법을 꼭 관철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1: 네.
0: 30분 뒤에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연임 개헌 이야기를 지적하면서 정권 연장하려다가 단축한다 뭐 이러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어요.
1: 네.
0: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특검법을 민주당이 이제 처리를 하겠다 뭐 여야 합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러면 이제 장대표도 좀 국회로 복귀해서 대여투쟁 비중을 높일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예, 전날까지도 장대표가 정점식 원내대표를 따로 찾아가서 이 특검법 수사 범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신 기자님 제가 제일 궁금한 게
0: 네.
1: 권영진 의원 징계 진행
0: 네.
1: 중이잖아요.
0: 네.
1: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0: 저는 징계가 네. 일단 장동혁 대표는 최대한 권영진 의원의 손발을 묶고 싶어 하잖아요.
1: 네.
0: 이게 어떻게
1: 네.
0: 보면 2028년 총선까지도 연관이 되는 건데
1: 네.
0: 아마 당원권 정지 2년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래요?
0: 2년이나 3년? 네.
1: 틀리면 뭐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0: 틀리면 저도 같이 사과해야죠.
1: 사과.
0: 네, 같이
1: 알겠습니다.
0: 사과해서. 네.
1: 신 기자님 오늘 풍부한 내용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상 한국일보 신현주 기자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밥만 나는 세상 황조
1: 정치권 현안이 또 산적해 있습니다. 이분의 날카로운 한마디 한마디가 무엇보다 궁금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님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더위
1: 예.
3: 주가
1: 예.
3: 시끄럽습니다.
1: 부동산 문제도 시끄럽습니다.
3: 그렇죠.
1: 그런데 예. 요즘 의전원 준비하세요? 의사 되려고 그러세요? 어떻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 연말까지는 건강할 거라고 어떻게 그걸 진단을 하셨어요?
3: 아, 저하고 자꾸 만나니까
1: 네.
3: 건강 물론 굉장히 안 좋아요.
1: 네.
3: 그렇지만은 연말까지 결자 해지해야죠.
1: 네. 수면장애 되게 심각한 병이에요. 저도 이 방송 아침 방송하면서 수면장애 왔거든요.
3: 네.
1: 저도 좀 진단해 주세요. 저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3: 지금 얼굴 좋아요.
1: 좋아요? 네. 화장해서 그렇습니다.
3: 뉴스 명장이 확 올라오니까
1: 네.
3: 사실 YTN 라디오에서 확 한창 침체됐다가 올라오잖아요.
1: 대표님께서 출연해 주셔가지고
3: 아니요.
1: 여러 말씀 잘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대표님 어제 저녁에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있었잖아요.
3: 네.
1: 좀 보셨어요?
3: 저는 안 봤어요.
1: 안 보셨어요?
3: 네.
1: 왜 안 보셨어요?
3: 시간이 없었어요.
1: 시간이 없으셨어요? 네. 별로 그러면은 TV 토론회가 권리당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3: 오늘 아침 모두 평가하는 걸 들어보니까
1: 네.
3: 대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1: 네.
3: 그리고 새 후보 모두가 상당히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1: 그래요.
3: 그러니까 특히 가장 핫한 신천지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1: 네.
3: 그만큼 새 후보가 네. 성숙하고 우리 민주당의 미래를 염려하는 좋은 모습이었다. 그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1: 네. 그 TV 토론이 저는 이게 전중위에서 이게 맞는 일정인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제까지 충청권 투표가 다 끝났잖아요.
3: 글쎄요.
1: 끝나고 나서 TV 토론을 해요. 이거 웃긴 거 아니에요?
3: 아니 물론 뭐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죠.
1: 아니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일요일 날 충청권 합동 연설회 있잖아요. 투표가 다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합동 연설회를 해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이런 전당대 일정이
3: 아니, 그러니까
1: 있을 수 있어요?
3: 전국을 대상으로 하니까
1: 네.
3: 충청권 투표하고 한번 해보는 것도 좋잖아요.
1: 아니 충청권에서
3: 그렇게 따지지 말아요. 그냥.
1: 아니 충청권에서 합동 연설회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전에 TV 토론 해가지고 야 나 누구 뽑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투표가 진행돼야지. 투표한 다음에 이런 행위가 있는 게 맞냐고요.
3: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정석이고 네. 그냥 우리 해본 거죠.
1: 뭐 해본 거 이게 이상하잖아요, 대표님. 알겠습니다. 그럼 문제의 발언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임 발언, 대통령 연임 발언. 이 파장이 좀 심상치 않아요. 지금 대단히 좀 수습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대표님 보시기에 이게 좀 의도된 발언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실수라고 보시는지.
3: 저는 그렇게 의도됐다. 네. 그렇게는 보지 않고 조정식 의장이 헌법 조문조문은 다 숙지를 못하더라도 최소한 정치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당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다 안다고요.
1: 다 알죠.
3: 예,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강조하다 그 말씀이 나왔지 않는가 이런 단순한 실수로 봅니다.
1: 너무 너그럽게 지금 평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3: 아, 저런 좀 너그럽게 봐야죠 그럼.
1: 아, 그럼 제가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 준비된 발언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발언할 때 원고 보면서 얘기하고 원고 보면서 얘기하고 이랬고요. 제가 더 문제 삼고 싶은 건 뭐냐면 그 기자회견이 이제 오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장실의 공보석의 공식적인 해명 멘트는 오후 5시에 나왔어요. 6시간 동안 정말 저희 시사평론계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해명이 이렇게 6시간 동안 늦게 나올 수가 있어요?
3: 저도 그것이 문제라고 그래요. 그러한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으면은 이 발언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 하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1: 네.
3: 그런데 의장실에서도 당에서도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늦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곳에 전화를 해서 이게 일파만파다. 큰일 나는 발언이니까 빨리 수습해라 하는데 별로 감각을 못 느끼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그게 정무적인 판단의 부족이에요? 아니면은 연임론? 우리가 원래 조금 좀
3: 저는 정무적 판단의 미숙이라고 봐요.
1: 그래요?
3: 예.
1: 속내를 들킨 건 아니에요?
3: 그건 모르겠어요.
1: 모르겠다 그러시면 어떻게
3: 아니 이 연임론과 공소 취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경향신문
1: 네.
3: 한겨레
1: 네.
3: 특히 조선일보 정우상 칼럼에서도 그게 지난주에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한겨레에서는 계속 성한용 칼럼 그리고 이세영 논설위원 칼럼 등에서 지적이 되더라고요. 네. 이게 왜 나오나. 그래서 저도 유시민 작가가 그러한 매불쇼에서 말씀을 했을 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것 아닌가. 이것은 아니다.
1: 네.
3: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잠을 못 자다가 제가 새벽에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1: 네.
3: 그런데 아마 정치권에서는 최소한도 그러한 것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그 파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대응이 늦었다. 그렇게 봐요. 그렇지만 지금은 청와대에서도 홍익표 정무수석이 어제 아침
1: 네.
3: 방송에 출연해서 칼같이 부인했고
1: 네.
3: 강원식 비서실장도 대통령께서도
1: 네.
3: 대선 후보 때 그걸 다 정리했지 않느냐. 네. 누가 이건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진정성을 믿어주고 소모적인 정쟁은 중단시키자.
1: 네.
3: 그건 없다 이렇게 봅니다.
1: 제가 이제 조금 의아스럽고 이제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유시민 작가의 정계 개편을 통한 이재명 정권 필패론 이거에 또 힘을 실어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장동현 대표가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당신이 직접 얘기해라 이렇게 공격을 해대잖아요.
3: 장동혁 대표는 한 건 잡은 거예요.
1: 네.
3: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상실형을 받으니까 네. 지금 장동혁 리더십이 우뚝 섰어요.
1: 네.
3: 나경원, 안철수 이런 분들이 자기 당대표를 원하든 서울시장을 원하든 함께하고 있잖아요.
1: 네.
3: 다른 말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조정식 의장의 말씀은 여권에는 이게 사실 아니다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지만은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확실하게 구축해 주는 데는 기여를 했다.
1: 확실하게 구축해요? 완전히?
3: 저는 그렇게 봐요.
1: 아이고.
3: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이제 부정선거 계속 올공에 나가면서 함께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제 개헌하려고 하는 거다.
1: 네.
3: 그렇지만 사실상 물리적으로요. 연임제 개헌이 되지를 않아요.
1: 안 되죠.
3: 네. 왜냐하면 우리가 200석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3: 네. 그러려면은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대로 다수당 물리적 정계 개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가지 못해요.
1: 네. 네.
3: 모든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실은 주었지만은
1: 네.
3: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잘 정리하고 넘어가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대통령께서 직접 이 부분에 관련해서 본인의 워딩을 해야 된다? 입장을 밝혀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3: 저는 대통령께서 성격상 하실 것으로 봅니다.
1: 네. 네.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3: 글쎄요. 대통령, 지금 대통령이 네. 국회의장이 똥벌 찬 것을 대통령이 수습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좀 삼권 분립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데 당신의 문제이기
1: 그렇죠.
3: 때문에 하실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봐요.
1: 박지원 의원님께 전화하셔가지고 선배님 제가 이거 입장 밝히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강훈식 비서실장 말한 것으로 넘어갈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3: 적절히 판단하십시오 하겠습니다.
1: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3: 아니 확실하게 판단하는 것은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결례고 네. 대통령 잘 아실 겁니다.
1: 네. 그래. 하실 것 같다. 그런 말씀으로 좀 알아듣겠고요. 조갑재 대표는 국회의장 자격 없다. 의장직 그만둬라. 막 이러한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저 방송을 다녀보니까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 국회의장 하셨으면은 이렇게 실수도 안 하고 전국을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갔을 텐데 하는 아쉬운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3: 저는 실패했기 때문에 조용히 협력하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진짜로 근데 128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의원들이 뭐 찬성하고 국민 투표를 통해서 개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난 불가능하다라고.
3: 그건 불가능하죠.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1: 네.
3: 관례도 중요해요.
1: 네.
3: 그렇게 적용한 바가 한 번도 없는데 그걸 개정한다?
1: 네.
3: 헌법정신 파괴죠.
1: 네. 그 국민의힘 쪽에서도요. 한동훈 이제 의원은 플랜 A는 공소취소, 플랜 B가 연임. 유승민 전 의원은 정치적 꿍꿍이다. 이런 의심 제기를 하고 있고 유인태 전 총장은 공소취소 미련 남아있다면 정권 재창출로 해결해라.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했어요. 이런 공소취소 부분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3: 저는 유인태의 전 사무총장 말씀이 적절하다
1: 네.
3: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1: 네.
3: 한동훈 의원은 입만 벌리면은
1: 네.
3: 그거밖에 레퍼토리가 없잖아요.
1: 네.
3: 그건 하는 거죠.
1: 네.
3: 그래서
1: 네.
3: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네. 구실을 주었다.
1: 네.
3: 비난의 구실을 줬고 우리는 그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1: 네.
3: 그렇지만 이번에 명확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하지는 않을 것이다.
1: 네.
3: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더 이상 뭐 논란이나 논쟁은 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좀 생각.
3: 야당에서는 계속 제기하겠죠.
1: 할 것 같아요.
3: 네. 장동혁, 한동훈
1: 네.
3: 이런 분들은 계속 제기하겠지만은 그것이 국민적 메아리가 어떻게 돌아오느냐를 차치하고라도
1: 네.
3: 우리가 구실을 줬기 때문에 야당은 공격하지만 우리는 홍익표 정무수석, 강원식 비서실장이 칼처럼 아니다.
1: 네.
3: 그리고 조정식 의장 본인도 이건 와전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구실은 좋지만은 메아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1: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국가의전서열 2위인데 이번에 권위와 체면이 많이 좀 깎인 것 같아서 참 좀 안타까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3: 그렇지만 네임밸류는 엄청나게 올렸죠.
1: 그러네요. 존재감은 확실하게 네. 각인시켰다.
3: 존재감을 확인한 거죠.
1: 보안사건 폐지 법안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께서는 전면 폐지 부작용 우려하셨는데 결국에는 강경파의 뜻대로 형소법 배정안이 뭐 안건조정위원회도 그냥 휙 지나가버렸어요. 어떻게
3: 제가 안건조정소위원장을 했는데요. 네. 그건 물리적으로 제가 하게 돼 있는데 네. 글쎄요. 그게 이제 논의가 수기가 없었다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1: 아니 왜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90일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무력화시키시는 거는
3: 아니죠. 법사위 제1소위에서 네. 18번 네. 심의를 했고 한 7, 8회 외부 의견도 다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숙의했다.
1: 네.
3: 그리고 국민이 염려하는 그런 장치는 중수청 등에 다 박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원래 좀 생각과는 좀 달라지신 건가요?
3: 아니 저는 턱도 없다 했지만은 그 약자 보호 차원에서 또 특히 민변이나 여협 여성단체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일리가 있었기 때문에 보안수사권을 보완하자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은 그걸 촘촘히 잘 담았다.
1: 아 그래요?
3: 네 입법 과정에서.
1: 그래서 그러면은 의원님께서 안건조정위원회 그 표결 붙여가지고 그냥 이거는 축소시키자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3: 어제 축조심의에서 다 결정한 거죠.
1: 그렇게 이제 대안이 잘 마련됐다라고 의원님 말씀하시지만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피해가 나올 거다.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께서 그 피해를 부담하게 되실 것 같다. 되게 걱정스러운 메시지를 냈거든요.
3: 다 걱정해도 네. 다 말을 해도 네. 입이 천 개라도 검찰은 네.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1: 자격이 없어요?
3: 오늘날 이러한 검찰 개혁을 불러온 것은 물론 역사적으로 검찰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1: 네.
3: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분의 책임이 가장 큰 거예요.
1: 네.
3: 그렇기 때문에 네. 그리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자다가 봉창 때리는 소리 하는데
1: 네.
3: 이건 참새가 죽을 때 잭하고 죽듯이
1: 네.
3: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당하고
1: 네.
3: 또 검찰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1: 네.
3: 한 말씀 해본 거지 그렇게 무게를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러면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더라도 7월 31일까지는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3: 아, 그렇죠.
1: 보고 있습니까?
3: 통과시켜야죠.
1: 그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3: 네,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런데 네.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많은 우려를 표명했고 또 이재명 네,
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우려는 네. 그걸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1: 네.
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됐든 검찰 수장 아니에요.
1: 네.
3: 법조인으로서 자기 그 조직이 그렇게 없어지는 아무리 검찰 개혁을 자기도 주장을 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1: 네.
3: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해체하는 그러한 것은 좀 피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결자 해지 차원에서 완전히 끝마치고 특히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 공소청을 제대로 출범시키고 그 방향이 잡히는 한두 달까지는 건강이 문제가 있다가 하더라도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친구이고 최측근 또 개혁적인 검찰개혁을 완전히 마치는 그런 법무장관으로 소임을 다해라
1: 네.
3: 이것이 시대정신이고 국민적 요구다 그래서 저도 강하게 절대 물러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대통령께서도 수리 안 하잖아요.
1: 네. 하실 생각 없는 것 같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하고 그때 그 상임위에서 얘기 나누시고 난 다음에 따로 통화하셨어요?
3: 아, 지금 만났죠. 뭐. 아,
1: 만나셨어요?
3: 네. 뭐래요? 아, 만나기는 안 했지만 네. 이렇게 만나서 네. 얘기했죠.
1: 뭐라 그러세요?
3: 웃죠 뭐.
1: 그럼 계속 한다고 뭐 그렇게 그런 뜻으로
3: 제가 아니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네. 대통령님도 인간이에요. 네.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때로는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모실 때 보지만은 무슨 말씀을 토로하고 싶은 상대가 있어야 돼요. 네. 그 상대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고 또 대통령이 무슨 말씀하실 때 측근이 아니면은
1: 맞아요.
3: 그건 안 됩니다.
1: 맞아요.
3: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1: 못해요.
3: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볼 때는 현 청와대 수석들이나 내각 중에서 정성호 장관만이 대통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1: 네.
3: 대통령께 그건 안 됩니다.
1: 네.
3: 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에요.
1: 네.
3: 이런 분이 계셔야 된다고요.
1: 알겠습니다. 그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지방선거 전에 우리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인터뷰하시면서 여러 군데 판세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저도 도움이 많이 됐는데 이번에 충청권 민주당 전당대회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이미 투표가 끝났으니까 한번 전망해 주세요.
3: 저는 아무래도 고향이니까
1: 네.
3: 정청래 후보가 유리하지 않을까
1: 그래요?
3: 이렇게 봅니다.
1: 네.
3: 그리고 제가 처음 분석할 때도 압도적으로 김민석 정청래 절대 무시 못한다.
1: 맞아요. 그러셨죠.
3: 그러나 호남에서 광주에서는 송영길이 꿈틀거린다.
1: 네. 맞아요.
3: 그런데 그대로 딱 나왔잖아요.
1: 그러니까요.
3: 정청래 쉽게 보면 안 됩니다.
1: 최근에 막 여론조사 보면 붙거나 정청래 후보가 좀 이기는 여론조사도 아,
3: 그러니까
1: 나오더라고요.
3: 잘못하면 네. 김민석은 제2의 박찬대가 될 수 있어요.
1: 네.
3: 박찬대 후보 때도 민주당 국회의원 170여 명이 저도
1: 네.
3: 박찬대 의원을 지원했어요.
1: 네, 맞아요.
3: 그렇지만 결과는 정청래가 됐잖아요.
1: 네.
3: 그래서 정청래가 이 감성적
1: 맞아요.
3: 접근을 하는 것이 성공하고 있다.
1: 네.
3: 그런데 저는 그 첫 후보 토론 때 부자가 몸조심하고 압도적 지지를 받는 김민석 후보가 조심해야 되는데 공격적으로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신천지 문제를 제기해버리니까 이게 진흙탕이 됐는데
1: 그럼 패착이에요? 신천지 문제
3: 저는
1: 끊인 건?
3: 패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충청도 투표를 앞두고 딱 김민석 후보가 옳은 일을 한 것은
1: 네.
3: 충북지사 세종시장 만나가지고 앞으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정책 협의를 하고
1: 네.
3: 어젠가 그제 대전시장 충남지사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1: 네.
3: 이제 그리고 그 전에
1: 네.
3: 그 전날 김민석 후보 페이스북에 이제 미래로 가겠다 이걸 일찍 했어야 돼요.
1: 네. 네.
3: 그런데
1: 정책선거에라.
3: 만시지탄이지만은 지금이라도 그렇게 갔기 때문에
1: 네.
3: 저는 그래도
1: 네.
3: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1: 한 문장으로 답변해 주세요. 마지막 질문인데 최종적으로 누가 당대표 돼요?
3: 천기 누설은
1: 누가 좀 가능성이 높아요?
3: 제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김민석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3: 정청래 무시하면 안 돼요.
1: 그 저 전당대회 전에 한 번 더 좀 나와주셔가지고 중간 판세 점검 한번 해주세요, 대표님.
3: 매일이라도 나오라면 나올게요.
1: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예. 의원이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4: 어디까지 가시나?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6: 폭염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무더위에 그야말로 전국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7: 일주일 넘게 열대야가 계속된 서울에선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이 한강공원으로 몰렸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8: 어둠이 내려앉은 서울 한강공원. 밤에도 체감 온도가 30도에 달하면서 더위를 피해 나온 시민들로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9: 밖에 나온 지는 한 2시간 정도 됐어요. 낮보다는 덜 덥긴 한데 그래도 덥긴 해요.
8: 시원한 음료는 필수. 부채와 휴대용 선풍기까지 동원해 연신 열기를 식혀봅니다. 돗자리에 누워 강바람을 맞다 보면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게 됩니다.
10: 에어컨만 하루 종일 틀고 있는데 그럼 이제 머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서 신선한 공기도 쐬고 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7: 밤 10시가 다 된 시각에도 이곳 한강공원은 더위를 잊어보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푹푹 찌는 밤더위에 지친 건 반려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1: 낮에는 너무 더워서 산책은 어렵고 새벽 시간 그리고 저녁 시간 나와서 같이 있습니다. 너무 더워하고 숨도 항상 헐떡거리고 물도 필수고.
8: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일수는 어제 기준 전국 평균 8.8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열대야주의보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비 소식은 당분간 없을 거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상권은 체감 온도가 38도 안팎까지 오르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한낮 야외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고 구토나 고열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6: 어제도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40.3도까지 치솟으며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공식 관측소에서 이틀 연속 40도를 넘겼습니다. 부산도 이틀 연속 38도를 웃도는 등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더위를 식힐 뚜렷한 비 소식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수도권 등 서쪽 지역에서도 극한 폭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찜통 더위에 온열 질환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7: 그제 하루에만 70명이 넘는 사람이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이 가운데 3명이 숨졌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12: 폭염에 쓰러지는 사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하루에만 온열 질환자 76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북에서 90대 여성이, 경북에서 8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더위로 닷새째 하루 70명 넘게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입니다. 올여름 누적 온열 질환자는 1638명, 사망자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환자 10명 중 8명은 실외에서 보고됐습니다. 열탈진, 열사병, 열경련 같은 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면 물, 그늘, 휴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온 환경에선 갈증이 없어도 물을 자주 마시고 낮에 야외 작업과 활동을 자제하면서 최대한 시원한 곳에서 머물도록 합니다. 집에 냉방기기가 없으면 에어컨이 나오는 무더위 쉼터를 찾아가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은행, 경로당 등 전국 9만 3천여 곳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돼 누구나 무료로 시원하게 쉴 수 있습니다. 정부의 안전디딤돌 앱과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무더위 쉼터를 검색하면 가장 가까운 곳을 안내해 줍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6: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7: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섰는데 민주당은 오늘 오후 곧바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3: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14: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13: 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안수사 요구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이의제기권과 수사기록 열람 등사권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5: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은 물론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여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13: 민주당은 지난 80년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고 무서운 권력을 휘두른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이 드디어 이뤄진 형사사법체계 정상화라고 평가했습니다.
16: 국민의힘은 검찰 구하기를 위한 선동과 방해를 이제는 멈추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일에 지금이라도 동참을 해야 합니다.
13: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강경파가 결탁해 형사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7: 보안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막거래한 이 추악한 임명계약은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13: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신청했는데 판사 출신의 국회 최다선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경찰 견제 약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8: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해서 이번에 장윤기 사건부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관을 없애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13: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오늘 오후 4시쯤 토론 강제 종료와 법안 의결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뒤이어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이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패스트트랙 단축법안 무제한 토론의 경우 국회 임시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오늘 자정 자동 종료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6: 국회에서 법률권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안에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를 놓고 여야가 또 맞붙었습니다.
7: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연관성을 의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소 취소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9: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막판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이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됐습니다. 현행 형소법은 공소기각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을 때를 비롯한 6가지 경우를 규정하는데 중대한 위법수사, 재량권 일탈 때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범위를 넓힌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살리자고 이 말도 안 되는 조항을 하나 끼워 넣은 거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재판을 없애려는 이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가 정치적 이면 계약을 맺은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17: 이재명 대통령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 시즌 2 공소기각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19: 민주당 TF안은 없고 법력권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박은정 의원의 법안에만 담겼던 내용이 최종 채택된 걸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공소기각과 공소취소도 구분하지 못하는 거냐며 거짓 프레임을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기존 대법원에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하게 반영한 거란 설명인데 이 다섯 차례 전체 회의, 아홉 차례 법안 심사 소위에 참여하지 않은 건 국민의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 그리고 공소취소와 공소기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비열한 목적밖에 없다.
19: 민주당 주도의 법안 가결은 시간 문제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보안사건 폐지 문제가 이 대통령 재판 문제로 옮겨붙으며 이 필리버스터 이후에도 대치 정국은 반복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7: 경제 소식 알아봅니다. 어제 코스피가 장중 등락을 거듭하며 6천선 회복을 노리다 반등에 실패 1.23% 내린 5,593.5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0.72% 내린 20만 7천원에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5.64% 내린 132만 2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할 때 갖춰야 할 요건인 기본 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한 대책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6: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적인 장기 투자 종목으로 꼽혔는데요. 하지만 요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7: 오늘 내일의 등락에 관심이 쏠리면서 투자 문화도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21: 이정현의 히트곡 바꿔에 맞춰 방송인 랄랄이 SK하이닉스 투자 손실을 익살스럽게 표현합니다. 투자 고수로 알려진 중식 셰프 여경옥도 레버리지 ETF 투자로 60% 넘는 손실을 봤다고 SNS에 밝혀 화제가 됐습니다. 과거 투자 열풍과 큰 손실은 주로 실체가 불분명한 테마주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2: 네, 지금은 마이너스 한 70% 정도로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0: 한 4-5천만 뭐 좀 날렸다면 4-5천만이 무서워요. 금방이요.
21: 하지만 이런 모습은 국민주 삼성전자와 우량주 SK하이닉스 투자자에게도 이제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습니다. AI 열풍을 타고 사두고 기다리던 종목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SNS의 수익 인증과 후기가 쏟아진 가운데 상승세가 길게 이어질 거란 기대 속에 뒤늦게 뛰어든 투자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2: 시장에서는 뭐 정말로 이게 정상적인 장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22: 예.
2: 개인들이 지금 패닉셀에 굉장한 충격으로 지금 휩싸이고 있다.
21: 이 흐름은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열풍으로 이어졌고 단기 수익을 쫓는 투자 문화가 시장 변동성을 더욱 키웠습니다.
2: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출시가 사실 국내 주식의 주가의 변동성을 키웠다. 여전히 단기 투자 매매를 통해 가지고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자 하는 수요가 견조한
21: 주가의 등락만큼이나 사람들의 마음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기간 수익을 쫓는 삼전닉스 열풍의 이면엔 자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조급함이 만든 불안과 피로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6: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은행권 ETF 신탁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의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7: 한국은행이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와 예금 토큰을 이용한 국가 사이의 지급 결제 구축 사업 실거래 테스트에 참여해 주요 기능 등이 안정적으로 가동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6: 카카오 노사가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하고 조만간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7: 올해 1월 29일에 발표한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의 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 집중 조사 결과 모두 346건이 적발됐습니다.
6: 펜토셀 해킹 피해로 과징금 540억 원이 부과된 KT 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두 번째 남미 순방국 칠레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발전에 뜻을 모았습니다.
7: 특히 발효된 지 20년이 넘은 한칠레 FTA 개정을 추진하고 광물 수급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23: 이재명 대통령이 산티아고 도심 대통령 궁 앞에 도열한 칠레 의장대의 사열을 받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카스트 대통령은 11년 만에 칠레를 찾은 대한민국 정상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번이 첫 만남이었지만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 보인 두 정상의 회담은 줄곧 화기애애했습니다.
24: 1949년 칠레는 남미 국가 최초로 대한민국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한국은 FTA 체결의 첫 상대국으로 칠레를 선택했습니다.
25: Pues se trata del primer tratado de libre comercio entre un país de Asia y un país de América Latina. Como chilenos, nos sentimos orgullosos de ese privilegio.
23: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과 칠레의 동반 성장을 위해 교역과 투자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22년 전 발효된 한칠레 FTA의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4: 고혜적인 한칠레 FTA 개선 등을 포함한 양국의 통상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3: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다시 가동해 디지털 무역과 인공지능 등 변화한 환경에 맞춰 협정을 현대화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전략자원 부국 칠레와 핵심 광물 분야에서 손잡기로 한 것도 눈에 띄는 성과입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칠레와의 광물자원 파트너십 공동의를 장관급으로 격상해 채굴부터 생산까지 주요 광물의 전주기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24: 우리 양국은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협력의 범위를 광물자원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하고
23: 2차전지 주원료인 리튬과 구리 매장량이 각각 세계 1위인 칠레로부터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주요 기업인이 모인 행사에서도 한칠레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출범한 칠레 신정부와 조기에 신뢰를 다진 이 대통령은 마지막 남미 순방국 아르헨티나에서 정상 외교 일정을 이어갑니다. 산티아고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6: 사흘 전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일어난 지진의 희생자가 현재까지 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7: 폭염 속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인 만 72시간 전에 실종자를 찾기 위한 필사의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우 기자, 밤 늦게까지 계속된 수색에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1: 네, 굴뚝이 무너진 제지공장에서 일본 경찰과 소방이 어제 오후 이 매몰된 사람 한 명을 구조했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구조된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마모토현 야스시로시의 이 제지공장에서는 지난 28일 지진 발생 직후 굴뚝이 무너지면서 모두 11명이 매몰됐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은 사망했고 2명은 부상을 입은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일본 경찰과 소방은 이 제지공장에 매몰됐던 11명 전원을 확인함에 따라 이곳에 대한 수색작업도 종료했다고 NHK는 보도했습니다. 구마모토현은 어제까지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4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진으로 큰 폭발이 일어난 쇼핑몰에서 7명, 그리고 굴뚝이 무너진 제지공장에서 8명이 사망했습니다. 고사마츠의 한 공장에서는 베트남인 기능실습생 한 명이 크레인에 깔려서 사망했습니다. 폭발이 일어났던 이온 쇼핑몰에서는 3명이 아직 생사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6: 네,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72시간을 따지면 오늘 오후까지인데 날이 밝는 대로 수색이 재개되겠네요.
3: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이명은 불면증, 어지러움증, 두통, 중풍,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임상에서 이명 때문에 북경의술원을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전음성 난청과 감각 신경성 난청과 관련이 많습니다. 메니얼스 병도 이명을 동반하는 사례들도 있는데 이 메니얼스 병은 이명과 함께 현훈증이 동반됩니다. 또 항생제와 같은 이독성 약물의 과다 복용, 이경화증, 빈혈, 청신경 종양, 또 고혈압으로 오는 고혈압성 이명도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스트레스와 만성 피곤이 쌓여서 오는 이명이 많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어떤 병들은 병이 시작되는 원인도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명 때문에 여러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보셨던 분들은 모두 신장이 허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중리학이 바이블과 같은 황제 내경에는 신 카이처 위얼, 신 개교의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 때문에 한방에서 신장이 허하여 온다고 신장과 간장을 보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통 한의원에서 간신음어를 치료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제인 육미지황환에 가감을 하여 한약을 드리기도 하는데 잘 고쳐지지 않는 이명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론은 신장과 이명은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명이 오는 원인은 환자마다 다양합니다. 어떤 원인으로 온 이명이든 황제 내경이 변증 론지, 변증 논치, 즉 변, 판별할 변, 증, 증상할 때 증, 론, 논리, 즉 이론할 때 논, 지, 치는 치료할 때 치자인데 변증 논치로 치료에 임하여야 합니다. 이명의 치료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래된 이명은 더구나 함부로 치료된다고 말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이명도 다른 질환들과 마찬가지로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에 임하여 환자가 병을 키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 그를 보좌하기 위해 진짜들이 나타났다. 의리 하나로 뭉친 최측근 실세들의 반란, 본격 정치 뒷담화 찐철파.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3부와 4부는 본격 개파 시사 토크 찐철파로 함께합니다. 저의 최최최최 측근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0: 네, 저의 영혼의 단짝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그리고 휴가를 떠난 강찬호 논설위원을 대신해 저의 친구. 우리가 친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요. 나 저보고 버릇없다고. 형이라고 부르라고 막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서정욱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2: 근데 제가 네. 보기에는 멤버 네. 구성이 잘못된 것 같아요.
0: 왜요? 왜요?
2: 저희 둘은 찐 철파가 맞는데 저쪽은 네. 찐 청파예요.
1: 맞네.
0: 아니요, 저한테 얼마 전에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막 그랬어요. 아,
2: 저쪽은 정청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장성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0: 네. 저한테 전 사랑한다고 했죠.
3: 장동윤도 사랑하고.
0: 아니 나가시다가 박지원 의원님 만나셨잖아요.
3: 예, 예.
0: 뭐라고 하세요? 했어요. 뭐라고 하세요? 잘하고 있어 서정욱 이래요.
3: 저하고 CBS에서 격주로 매주 만나니까 네. 제가 근데 유튜브에서 많이 비판하는 걸 안 보시는 것 같아.
0: 네.
3: 그래서. 뭐 아주 사이좋게 인사합니다.
0: 네.
3: 그 뒤에서는 제가 비판 많이 하죠.
0: 비판하지 마요 오늘은 그러면. 오늘은
3: 아니 방송에서는 안 하고 유튜브에서.
0: 유튜브에서 오늘은 좀 하지 마세요. 만나셨으니까.
3: 네. 알겠습니다.
0: 아셨죠? 그 김준일 평론가님 네. 우리 리드 음악 우리 목요일에 두 번 듣는 거 알아요?
2: 알아요. 어. 뭐 다른 K에서도.
0: 1시에 또 들으러 가야 돼요.
2: 그러니까요. 네.
0: 민주당 당대표 후보 첫 TV토론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서 소장님
1: 네.
0: 토론 보셨죠? 어쩔 수 없이 다 봤죠?
1: 다 봤죠.
0: 저는 보다가 힘들어가지고 못 봤는데.
1: 왜요? 금방 갔는데.
0: 그래요? 네. 어떠셨어요? 총평.
1: 총평. 생각보다는 밋밋했다.
0: 밋밋했어요?
1: 네. 저는 사실 조금 다른 분들은 치열했다고 하는데 네. 제가 뭐 좀 너무 고관여라서 그런지 몰라도 밋밋했다. 그러니까 질문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상대에 대해서 어떤 그 당황스럽게 궁지로 몰아가는 드리블이 없었어요. 그냥 단답형으로 툭 던지고 툭 받고 뭐 예를 들어서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 정청래 네. 그 후보에게 잘 들어갔던 부분들이 6.3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 평가
0: 네.
1: 이건 잘 들어간 명제거든요.
0: 네.
1: 이거는 사실 정청래 후보가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왜냐하면 6.3 지방선거 평가에 대해서 이거는 승리라고 자평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반대 입장을 견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 이재명이요? 대통령 무시하요? 이렇게 가는 건데 결국에는 어저께 거기까지 못 가더라고.
0: 네.
1: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굉장히 좀 이렇게 구렁이 담넙듯이
0: 네.
1: 쓱 넘어가서 결국에는 당원들이 좋아할 만한 본인의 입장을 끝까지 견제하면서 지켰다.
0: 아니 그냥 내공이 다 뭐 당대표도 다 하시고 국무총리 하셔서 정치적인 내공이 뛰어나시니까 다 그렇게 다 얘기를 원만하게 잘 하신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1: 모질게 못하더라고.
0: 네, 제 질문 들어가야 되는데.
1: 네, 제 질문 안 하고 네. 그냥 툭 치고 빠져나오고 네. 그래서 조금 이게 네. 이제 당내 경선이라서 이해는 되지만 조금 더 나를 세워서 전선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0: 오케이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 총평.
1: 뭐 저는 유튜브로 이제 조금 봤는데요.
0: 조금.
1: 제가 보기 정청래가 대세를 굳히는 게 아닌가.
0: 진짜? 저번부터 계속 밀고 계세요.
1: 아니 지금 보십시오. 네. 특히 보안수사권을요.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성호 장관이나 정부 안이
0: 네.
1: 계속 두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0: 네.
1: 자기는 5월 달에 폐지하고 뭐 조기 처리했는데 정청래가 안 한 것처럼 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안 할 이유도 없고 당에 그게 왔어야 되잖아요.
0: 이 진실 공방이
1: 지금 아니 지금도 법안이 안 왔잖아요.
0: 안 왔어요?
1: 그게 최근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에게 그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김민석 총 후보가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게 뭐 제가 볼 때 김민석은 계속 아무리 봐도 정은호 같아 제2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계속 본인의 비전과 가치는 없고 그냥 이재명 팔이 명 친명.
0: 네.
1: 그러면서 이게 반명 뭐 분열주의 어쩌고 저쩌고 계속 이 반명으로 정청래를 공개하는데 우리가 정청래가 반명은 아니잖아요.
0: 네.
1: 솔직히 그런 분들이 최민희나 한민수나 이승윤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이 반명은 아니잖아요. 선거 전략을 아주 잘못 짜고 있어요.
0: 누가요?
1: 김민석. 계속 이 반명몰이 하면서 자기는 친명이다.
0: 네.
1: 이것만 가지고 이게 당대표가 안 됩니다.
0: 아.
1: 본인만의 뭔가 정청래는 하다 못해 검찰개혁 1인 1표 뭔가 선명하잖아요. 양손에. 김민석이 뭐 있어요?
0: 이재명 정부 성공.
1: 예?
0: 이재명 정권 성공.
1: 아, 그러면 이게 정청래는 성공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 또 자국의 그게 친명팔이라는 거죠.
0: 아,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2: 네.
0: 총평해 주세요.
2: 일단 서정욱 변호사님 평을 보면서 투명하다 투명해.
3: 진청.
2: 친정파 뉴청파.
0: 네.
2: 투명하구나. 아니 그 김민석 후보는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거를 지금 뭐 이재명 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로 해야죠 지금. 왜냐하면은 앞에 1기 이제 정청래 대표 때 이제 당청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는 부인하기 어렵고
0: 그렇죠.
2: 지금 이게 당의 지지율도 흔들리고 뭐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흔들리면은 그거를 내가 같이 공조를 해서 잡겠다라는 게 선거 전략이 돼야지 그거를 뭐 친명팔이다로 할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게 핵심이다라 그걸로 가야 된다 오히려 그걸 더 강화해야 된다 뭐 신천지나 뭐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저는 그걸로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0: 네.
2: 어제 TV 토론은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정청래 후보가 제일 잘했다고 봐요. 예, 굳이 하자면은 왜 그러냐면은 사실 세 명 다 잘했어요. 제가 보기엔 세 명 다 잘했는데
0: 그러니까요.
2: 서용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게 이게 사람들이 이제 톤앤 매너도 많이 보거든요. 너무 거칠게 몰아붙이면은 약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자제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TV 토론이 이제 옛날하고 다르게 사람들이 대통령 TV 토론도 여러 연구도 정치학자들 연구를 보면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강화하는 기제로 이게 사용이 되지
0: 네.
2: 지지하는 후보를 바꾸거나 이러는 거는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오히려 무리해가지고 내 지지하는 층을 잃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무리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점잖게 자기가 얘기했던 거 예를 들면은 이번 서울시장 아니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김민석 후보가 이제 사실상 패배했는데 또 하면은 잘할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을 계속 환기시키는 거 이런 건 김민석 후보가 잘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무승부에 가까웠는데 다만 정청래 후보가 제가 잘했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어쨌든 집중공세가 예상이 됐고 그 집중공세에 대해서 다 정확하게 그거에 반박하기보다는 예를 들면은 비틀어서 반박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선거 지휘자를 할 수 있겠냐 물어보니까 우리 김민석 총리는 당대표를 안 해봐서 이 지위를 잘 모르시나 본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이제 돌려서 까는 거 이런 것들을 준비를 잘 해왔더라 솔직히. 그래서 득표율에는 저는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번 TV 토론 때문에 당원들이 마음을 바꾸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다 잘했지만은 정청래 후보가 좀 선전했다라는 걸 부인하기는 어렵다.
0: 맞아요?
3: 뭐 부인할 수 없죠. 왜냐하면 2대1 싸움이었기 때문에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선전했으면 뭐 나폐되다.
0: 여유 있게 이렇게 잘 답변하면서 넘어가더라고요. 저도 한 시간 정도 봤었는데 그러니까 재미가 없더라고. 누가 막 공격해서 당황스러워해하고 뭐 이렇게 답변 못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서로 그냥 여유 있게 답변을 서로 잘 하셔가지고 정청래 후보는 못하지 않아서 잘했다.
3: 저는 그런 여지가 보여서 저기 김민석 송영길 후보에게 사실상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게 그런
0: 어떤,
3: 거예요.
0: 어떤.
3: 거의 그 코너까지 몰고 갔던 질문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방선거 평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던졌으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 반대해서 하는 거냐.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냐. 이게 뭐 기분 나쁜 톤은 아니잖아요. 그 말만 들으면 되고 그 다음에 유시민 작가에 대한 십자가 밟기.
0: 그러니까.
3: 그 다음 넥스트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밟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반대편에 서서 얘기하는데 최소한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된다는 입장에서는 그걸 왜 말을 못하냐.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얘기해라. 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들어간 건지 못 들어간 건지 모르겠고. 그래서 야 이게 그러니까 저기 우리 김준희 평론가가 얘기했듯이 이 TV 토론에서 뭔가 이 톤 앤 매너에 대한 그 이 인식을 너무 많이 의식한 것 같아요.
0: 그래서 신천지와 관련된 질문을 안 했을까요?
3: 저는 그랬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TV 토론 전에 각 캠프하고 조금 소통을 하면서 당부했던 게 있어요. 국민들의 신천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 그 주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
0: 그러면 더 이상 신천지 문제 관련해서 김민석 후보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전제 조건이죠.
3: 저는 빠져나올 거라고 보고요.
0: 그래요?
3: 사실상 신천지 문제는 합수부냐나 경찰의 영역에 맡겨놔야지 선거에서 뭐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거가 명확하게 이따손 치더라도 이게 득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전선을 이재명 대통령을 진짜로 지키겠다고 세 명 후보다 그러는데 누가 진짜로 말과 행동을 일치할 것인가 그 평가들을 계속 당원들에게 던져줘야 되는데 어제는 그런 프레임이 보이지 않았다.
0: 근데 김준일 평론가님
2: 예.
0: 그 정청래 팀 정청래 쪽에서는 신천지 입증 못했냐 이거 김민성 너 사퇴해라 막 이렇게 계속 공격하면 아주 효과적인 프레임이잖아요. 그쪽에서 제기 안 할까요?
2: 그쪽도? 손뼉도 이렇게 딱 쳐야지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한쪽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게 헛손질이에요. 그러니까 헛방 헛방.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더 이상 신천지 얘기를 안 꺼냈는데 계속 신천지 뭐 해라 이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래서 이번 주까지다 제가 보기에는 신천지. 다음 주 가면은 신천지 얘기 서로 안 할 것 같아요. 네.
0: 현재 민주당 판세는 어떻게 좀 읽고 계십니까?
1: 저는 일관되게 그 1순위 표에서는 네. 정청래가 1등 한다고 저 보고 있어요.
0: 당대표는 또 그러면 정청래
1: 근데 그거는 데 그 50을 못 넘으면 선호 투표가 있기 때문에 송영길의 2순위 표가 거의 한 8, 90%는 김민석한테 가면
0: 그러겠죠.
1: 그러면 이게 예측불허다. 네. 저는 박빙의 승부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0: 네.
1: 정청래가 한 45 정도는 1순위 표에서 딸 것 없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모르잖아요. 송영길의 2순위 표가. 그래서 아마 2, 3% 범위 내에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0: 결론은 누가 이기는 것 같아요?
1: 결론은 지금 그래도 그 선호 투표로 역전하면 정당성도 약하고요. 여러 분위기를 보면 그 정청래가 아슬아슬 이길 것 같아요.
3: 그래요?
1: 또 정청래를 도와준 사람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조정식.
0: 아
1: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연임 이야기하면 이게 누가 도움 되겠어요?
0: 네.
1: 당연히 정청래한테 도움 되는 거예요. 그 네. 반발이 워낙 세고 네. 김민석도 뭐 현재까지는 안 되죠. 뭐 이랬잖아. 신용한 충북도에서 만나서
0: 네.
1: 따라서 이게 조정식부터 해가지고 자책골 넣는 분들이 많아요.
0: 네.
1: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정청래가 지금 기세를 타고 있고 또 자기 집마당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초반에 기선제압 중요합니다.
0: 그럼 이번 충청권...
1: 충청에서 저는 한 52, 3% 과반 딸 것 같아요.
0: 과반 딴다.
1: 고향에서.
0: 네.
1: 그러면 기세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정청래 쪽 한표 던집니다.
0: 김준일 평론가님의 예측 네. 궁금합니다.
2: 그러니까 마지막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0: 아니 이번에 충청권 플러스 충청권? 마지막.
2: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론조사 30에 뭐 권리당원 뭐 대의원 다 포함해서 이제
0: 말이 길다.
2: 70이잖아요. 왜냐면은 계산을 좀 해야 돼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과반의 기준이 뭐냐면은 권리당원의 50%를 득표를 하고 여론조사에서 50%를 득표하면 과반이 넘죠.
0: 네.
2: 근데 권리당원의 55% 정도 득표를 하면은 여론조사를 한 38% 넘기면은 이제 과반이 넘어요.
0: 네.
2: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7대 3이기 때문에
0: 네.
2: 권리당원의 60%가 넘으면은 여론조사를 26.7 정도 넘으면은 과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 후보가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권리당원의 66%를 가져갔어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6대 4가 됐지만은 이제 대의원하고 여조를 이제 조정을 하면은 이게 수치로 따지면 한 40만 명 좀 넘는 이 정도 돼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움직일 거라고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했고 권리당원이 숫자가 그때는 110만 명에서 지금 한 152만 명으로 늘었어요. 이게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투표율 문제가 있고 얼마나 더 많이 참여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 덩어리는 아마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생각보다 많이 이탈을 안 하고 정청래 후보가 가져가면은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계속 당원들한테 권리당원 투표해야 된다 투표해야 된다고 하는 게 당원도 늘었고 그만큼 그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재명을 보고 들어온 정청래를 보고 들어왔다기보다는 이재명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투표를 하는 득표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졌다 이렇게 이 판을 보시면 되고 저는 이번에 충청권에서 정청래 후보가 1등할 것 같아요.
0: 네.
2: 예,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근데 그 차이가 왜냐하면 충청권은 일단은 고향이잖아요. 네. 고향이기 정청래 금산 고향이기 때문에 그러고 네. 이 순서를 어쨌든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것도 정청래 대표 때 한 거거든요. 다 이유가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 바람을 일으키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1등은 정청래가 되는데 50을 많이 넘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50 가까이 한 40% 초반까지
0: 네, 네, 네. 최종적으로는 아직은
2: 저는 초박빙이다.
0: 초박빙이다.
2: 예, 초박빙이다. 이거 알 수
0: 없다.
2: 누가 돼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초박빙이다.
0: 김준일 평론가님이 네.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만 해도 정청래 후보가 진짜 초반보다 엄청 치고 올라왔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서영주 소장님, 정보와 분석을 잘하시는데 행을 잘 짚는.
3: 정청래 후보가 치고 올라왔다기보다는 김민석 후보가 좀 선두를 못 지켰다고 봐야죠. 그게 맞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한 대로 충청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좀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0: 네.
3: 그러나 이제 아주 박빙의 승부로 나올 것이다. 근데 그 표차가 3명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비율로 쭉 진행될 것 같아요. 다만 호남에서는 조금 현격한 차이를 보여줄 것이다. 정청래 후보가 호남에서 많은 인심을 잃었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 부울경에서 일단은 밴드유관 효과를 위해서 일단 그 뭐 심혈을 기울이는데 생각보다 투표율이 낮아요. 지금 뭐 지금 투표율이 나온 게 충남 같은 경우는 29% 되고 충북이 31%
0: 그렇게 안 돼요?
3: 예.
0: 권리당원이?
3: 예, 마무리된 게
0: ARS 있잖아요, 근데
3: 이게 다 마무리된 거예요. 그다음에 대전이 35.9 세종이 42.4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도시로 갈수록 좀 투표율이 높고 그다음에 충남 충북은 투표율이 낮아요. 제가 이제 투표율을 보면서 사실 이 흐름 자체가 좀 강성 당원층이 나와서 투표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정청래 후보가 충청에서는 조금 나름대로 선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0: 아니 이게 이제 투표가 있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투표가 있고 투표 안 한 분들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투표하라고 한 이틀간 또 하잖아요.
3: 네.
0: 그러면은 투표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것까지 끝난 건 아니죠.
3: 예, 이 충청만.
0: 충청만.
3: 충청은 끝났어요.
0: 끝났어요.
3: 예, 충청은 끝났고 29일까지 28, 29 투표 기간 한 거예요, 다.
0: 네.
3: 그래서 투표율이
0: 낮네 생각보다.
3: 낮아요.
0: 한 그래서 50% 나올 줄 알았더니
3: 이 낮은 투표율에 대한 원인도 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전체적인 총평을 하면 2015년도에 전당대회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0: 15년? 뭐죠?
3: 문재인, 박지원. 두 분이 네. 이인영 후보까지 나왔죠. 네. 3인이었어요. 지금과 좀 비슷한 양상이었는데 민심과 당심의 충돌했을 때 결과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거의 의견은 이때는 선호투표가 없었었죠.
0: 네.
3: 문재인 당시 후보가 박지원 후보를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한 3%포인트 정도 차로밖에 못 이겨요.
0: 네.
3: 그러니까 민심에 앞선 문재인 후보가 이겼어요. 근데 이제 이 흐름이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네.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0: 네.
3: 그래도 이제 초박빙 승부는 맞을 것 같다. 원사이더에 네. 가지는 않을 것 같아.
0: 제가 이제 막 저도 이제 평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뒷받침을 잘 한다. 호흡 맞출 사람, 성공시킬 사람. 그러한 사람을 뽑는 것이 주된 이번에 전당대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꼭 그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한 흐름일까라는 의아심이 생긴 게 지금 주가 확 떨어지고 있잖아요. 부동산 문제 때문에 민심이 좀 심상치 않잖아요. 그리고 집권 세력 상당히 좀 서로 분열 갈등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당원들에게는 대통령 이거 조금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민심이나 당심, 당원들의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호흡만 절대적으로 잘 맞추는 사람을 뽑는 것은 좀 이재명 정부 성공에 좀 걸림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번뜩 들더라고요.
3: 그 호칭은 그런 생각 안 하겠죠.
0: 그래요?
3: 그러니까 이제
0: 호칭이 흔들린다고 했잖아요.
3: 아니 그거는 이제 본인들 내피셜이고요. 네. 그러니까 코어라는 것은 어려울 때 힘이 돼주는 게 코칭이잖아요. 네. 그게 진짜 친구고. 근데 사실 그런 악조건에서의 견제 심리를 발동하는 쪽은 네. 7대 3의 그 비율을 봤을 때는 30% 국민 투표에는 조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0: 네.
3: 뭐 견제 심리가 그쪽은 네. 발동이 되겠으나 권리당원과 오래된 전통 지지층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어려운데 안 되겠다. 더 힘들게 하면 안 되겠다. 지켜주자라는 쪽이 네. 또 우세할 가능성이 커서 일단 뭐 7대 3이니까 어떻게 또 이게 표의 흐름이 변화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근데 이거 하나 정정 말씀하세요. 제가 하는 게 기사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 제가 알고 있는 틀려서
0: 팩트 체크.
1: 28, 29일이요. 네. 28, 29 이틀 동안 충청권의 권리당은 온라인 투표하고요.
0: 그렇죠.
1: 투표 안 한 사람들은 30일하고 31일까지 네. 온라인 투표로 하거든요. 국민은 그래요.
0: ARS 투표
1: 그러니까 제 말하기에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다. 31일까지라고 돼 있고 네. 8월 1일까지잖아요.
0: 맞아요.
1: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0: 그게 맞는
1: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3: 네네네.
0: 그게 맞는 거 같고
3: 정정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네. 조정식 국회장의 연임 발언 있잖아요. 네. 실수예요. 의도된 발언이에요. 천기 누설이에요. 뭐예요?
1: 제가 볼 때는 이게 의도된 천기 누설 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0: 실수는 아니에요.
1: 왜냐하면 이게 이런 발언이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그 조원철 그분이 이재명 대통령 동기 법조인이잖아요. 법제처장.
0: 법제처장.
1: 이분도 이게 국민이 선택할 문제다.
0: 네.
1: 이랬거든요. 네. 또 이게 조정식도 국민이 선택할 문제다.
0: 네.
1: 그다음에 유시민은 역으로 폭로를 했잖아요. 이런 게 음모가 있다. 연임. 유시민 또 폭로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김민석 후보도 아까 신용한 충무지사 만나서 현재까지는 연임 안 된다. 그럼 다음에 또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 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0: 네.
1: 따라서 이분들이 뭐 옛날 나치 시대 결단주의 헌법관처럼 국민이 결단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우리 헌법 교과서에 보면 옛날에 뭐 결단주의부터 해가 법실정주의 뭐 통합 과정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저는 이재명 측의 핵심 멤버들은 네. 어떻게든 이렇게 개헌해서 우리가 연임으로 가야 산다. 안 그러면 교도소 가는데 재판하면 네. 아마 이게 저는 고도로 계속 네. 그걸 지금 기획하고 있다 봐요. 공작.
0: 일단은 청기 누설이다라고 네. 얘기하셨고 자 김준일 평론가님은 실수다 아니면 속마음 들킨 거다.
2: 아니. 그러니까 천기 누설이라고 하기에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누설됐어요. 이거. 이거를 천기라고 할 수 있느냐.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좀 더 명징하게 할게요.
0: 좋아요.
2: 이게 해주세요. 히스토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4년 연임제를 꺼내니까 왜 연임을 하려는 거냐. 근데 4년 중임제는 연속으로 안 하고 한번 했다가 쉬었다가 또 할 수 있는 게 중임제고 연임은 그렇죠. 무조건 붙여서 해야 되는
0: 그렇죠.
2: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연임이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0: 그러네요.
2: 그거를 이제 하면서 이거 뭐 뭔 소리 하는 거냐 국힘한테 이제 그 얘기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재임 중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에 명기돼 있다. 다만 국민의 뜻은 존중해야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혜택을 하는 받는 거를 용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0: 쉽지가 않다라는
2: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제가 주목한 거는 국민의 뜻은 존중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0: 존중한다.
2: 국민의 뜻 존중. 그다음에 2025년 9월 작년 9월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예, 이게 국정 과제에 이제 설명을 하면서. 대통령 연임도 논의를 해야 되고 현직 대통령이 연임하는 것도 같이 포함돼야 된다. 하지만 자기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 치고 빠지게 아니야.
2: 그리고 2025년 10월에 조원철 법제처장 이분은 이제 그 사법연수원 18기 동기고 대장동 변호사 이제 친구라고 볼 수 있는데 헌법상으로 불가능하지만은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해서 국민이 또 나옵니다.
0: 예.
2: 그리고 작년 12월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임기 5년은 너무 짧다는 말이 있다. 이제 지지자들이 이제 막 신나서 하는 얘기를 좀 전한 건데 또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올해 4월에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뭐 이제 개헌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뭐 야당에서 또 얘기하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번 명징하게 얘기를 안 했다가 논란이 되니까 이제 선을 그었어요. 이건 불가능하다. 한명도 원내대표 선을 그었는데
0: 네.
2: 그다음에 조정식 국회의장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0: 그러니까.
2: 이 히스토리를 보면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게 논란이 될지를 몰랐다라고 보는 게 이상합니다.
0: 그렇죠.
2: 그리고 이거를 보고 읽어요. 여섯 번을 쳐다봐요. 제가 이걸 보니까.
0: 맞아요.
2: 여섯 번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미 다 이거 준비했다라고 하잖아요.
0: 네.
2: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해. 자, 이재명 후보 국민의 뜻 존중해야 된다. 조원철 법제청장 국민이 결단할 문제다. 조정식 국회의장 국민 선택의 문제다. 다 국민이 나와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네. 우연이 아니에요. 의도를 그렇죠. 저는 있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이거는 안 하면 좋겠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이제 또 허수아비를 또 때린다, 헛개비 때린다,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 또 나오고 대통령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미 의심이 생겨버렸어요. 솔직히 네. 얘기하면은 의심이 생겼고 의심은 불신으로 이어지고요. 불신은 저항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거는 그 초입 단계에 있다라고 봐요. 이거는 네. 정리를 해야 된다, 대통령. 이제는 제가 장동혁 대표의 말에 동의하는 게 단 한 개도 없는데 딱 하나 생겼어요. 대통령이 직접 얘기해라 그냥.
0: 그래요? 네. 비서실장 연임 안 한다. 정무수석이 얘기한 걸로 정리해요.
2: 안 되고 그냥 아니에요? 연임 안 한다고 직접 네. 보니 지금 국내 정치 현안들 정리할 게 너무 많아요.
0: 맞아요.
2: 해외에서 진짜 잘하고 있어요. 지금 네, 네. 뭐 브라질에 가가지고 그렇죠. 뭐 히토류 이런 거 지금 다 이렇게 다시 협약 맺어가지고 들여오기로 하고 거기에 이제 FTA 4개국하고 하기로 하고 막 이런 거 정말 잘하고 있는데 다 묻힙니다. 정리해야 돼요. 이거는 저는 그냥 대통령이 네. 하도 시끄러워서 내가 얘기할게. 연임 안 한다. 이 한마디 하면
0: 연임 안 해요. 못 해요. 이렇게
2: 끝난다. 네.
0: 네. 네. 서 소장님.
3: 네.
0: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3: 네,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이 참 이 3일째네요. 실언이에요. 실언. 실언도 상당히 실언이에요. 심각한 실언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걸 의도됐다고 우길 만한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들이 참 아쉬운 대목이에요. 저는 뭐 국민의 선택을 뭐 존중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연일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서 측근들이 하는데 첫 번째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과공비례란 말이 있어요. 공손함이 지나치면 예의가 아니에요.
0: 네.
3: 허리를 너무 굽히면 그건 예의가 아니죠. 조롱이죠. 과충 비충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충성이 과하면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0: 네.
3: 그러니까 사실상 정확하게 대통령에 대한 어떤 속마음이 있다손 치더라도 본인의 말 자체가 과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특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 그리고 국민의 선택을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잘못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국민의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0: 네.
3: 그러니까 이거는 연임이 되려면 국민의힘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입법부에서 40석에서 50석을 민주당한테 줘야 이 대통령 연임에 대한 개헌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해요. 근데 불가능한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신앙 좋은 우리 김준인 평론가가 의심이 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참 영리하지 못하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 입장을 언젠가는 한 번은 밝히실 것 같은데 이거를 다 겹쳐서 뭐 멱살을 잡고 빨리 말해! 말하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0: 네.
3: 그런 말씀이십니다.
0: 근데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한 거는 오전에 이제 기자회견 끝나고 조정식 국회의장 그다음에 공보수석이 저녁 5시쯤에 오후 5시쯤에 입장문 내놨거든요. 6시간 동안 이렇게 방치해놨다라는 게 이게 실수냐. 이게 왜 문제지?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3: 그런 게 실수죠.
0: 그런 게 실수다.
3: 네,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툭 치고 가서 내가 이게 실수인가 이게 내가 뭔 큰일이 저질렀는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내가 큰 실수했네. 그리고 이제 부랴부랴 수습을 한 거지.
0: 네.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칩니까?
3: 조금은 제가 7대 3 비율에서
0: 누구에게?
3: 국민 여론조사 무당층에는
0: 네.
3: 좀 이런 그 신앙 좋은 김준일 평론가도 흔들릴 정도면 사실상 우리 민주당을 약간 지지하는 네. 층에서는 뭐야? 정말 이거 견제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견제를 할 수 있는 쪽의 후보에게
0: 네.
3: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은 될 수도 있다.
0: 서 변호사님 분석은 어떻습니까?
1: 저도 서영주 소장의 분석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0: 네.
1: 차이가 저는 실수는 아니라고 보는 게 네. 국회의장이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2등인데다가 참모들이 엄청 많고요. 이 발언 이후에 난리가 났거든요.
0: 그렇죠.
1: 저도 이게 유튜브에서 몇 번 제가 비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오랫동안 방치했다? 저는 그래 안 보고 아마 이게 여론을 한번 떠본다든지 계속 여러 번 말이 놓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조원철 법제처장도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따라서 저는 뭐 실수는 전혀 아니고 한번 이게 여론의 간을 본다나 여론을 한번 떠보는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이 말 못합니다. 연임 안 한다 말하는 순간에 레임덕 올걸요? 그래서 권력자가 나는 안다.
4: 네임덕이
2: 모든 대통령이 네임덕이 왔지. 그런데
1: 권력자들은요.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왜 10월 유신을 했겠어요. 내가 언제 물러난다는 순간에 네임덕은 와요. 네. 벌써 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5개나 중단을 시켜놨잖아요. 네. 재판 중단.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그 못한다. 나 연임 안 한다는 말을 끝까지 못할 거다. 애매모호하게 전략적 이걸 전략적 모호성이라 그래. NCND. 이 상태로 아마 간다. 한번 지켜보죠. 제 말이 맞는지.
0: 이번 전당대회에서 예.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1: 당연히 그 불리하죠. 유리하다. 아니 유인태 이분이 욕 논다 그랬잖아요. 네. 욕 나온다고.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네. 대부분이. 따라서 당연히 저는 뭐 정청래한테 유리하고 네. 김민석한테 불리하게 작용하고요. 마지막 우리 그 김준일 평론가가 뭐 외교는 잘한다. 아니 룰라 대통령이 다섯 번째 만나요. 지금 이게 트럼프를 다섯 번 만나서 시원찮은데 지금 무슨 얘기 외교 성과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는 뭐 외교 잘한다는데 전혀 동의 안 합니다.
2: 아이 그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 보면은 잘한다 1등이 다 외교예요.
1: 저는 동의 안 한다는
2: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하세요. 좀. 그리고 모든 대통령이 다 그러면은 다 렘덕이 오지 연임 못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거를.
0: 국가 저기 대통령제 하에서는 당선되자마자 렘덕이야. 임기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3: 네, 연임을 못하니까.
0: 알겠습니다. 3부 여기서 마치고요. 광고 잠깐 듣고 저 4부로 돌아올게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0: 아유, 광고인데도 별로 안 빠지시고 이렇게 저희들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1: 그럼 좀 더 기다릴까요?
0: 아니요.
1: 그러실 때까지.
0: 4부에서 더 재밌게 해 드릴게요. 서정욱 변호사님, 국민의힘 징계 이거 어떻게 돼요? 예? 네?
2: 아, 저는 이제 뭐
0: 징계 좀 하지 말라고 얘기 좀 하세요.
2: 저는 온건파예요.
0: 온건파예요.
2: 저는 뭐 저기 권영진 씨하고 너무 친해서 개인적인 네. 사이가 있거든요.
0: 예. 네.
2: 그래서 그 좀 사과를 하잖아. 본인이 잘못했다고.
0: 했잖아요.
2: 그러니까 특히 정점식 원내대표도 용서했잖아요.
0: 선처해달라고 했죠.
2: 예, 저는 뭐 너무 치명적인 예를 들어 뭐 2년 당원권 정지하면 공천 치명타잖아요.
0: 네.
2: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게 저는 뭐 경고 정도 이렇게 좀 끝내면 어떨까. 진종호도 마찬가지예요. 뭐
0: 진종호도?
2: 왜냐하면 그냥 방어도가 내려간다고만 했지 네. 내려간 건 아니잖아요.
0: 네.
2: 한동훈 내려오지 마라 그랬잖아요.
0: 네.
2: 따라서 이게 미수법입니다. 미수.
0: 미수예요. 미수.
2: 뭐 미수보다 예비 정도.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좀 선처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조경태가 좀 문제가 있다.
0: 네.
2: 그거는 이게 박덕흠하고 투표까지 얘가 불복해 버렸잖아요. 조경태 정도를 이게 좀 징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최소한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0: 징계는? 그러면 예. 그분들 제외하고 뭐 40여 명 대략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2: 아이, 그거 다.
0: 그러니까 다 하지 마.
2: 더군다나 지금 징계위가 좀 정당성이 약하잖아요.
0: 네.
2: 꼭 다 사퇴하고 뭐 5명 가지고 3명이 오가 이게 정당성이 좀 약하잖아요.
0: 네.
2: 저는 최소한하고 이게 화합으로 네. 통합으로 가야 됩니다.
0: 생각 많이 바뀌신 거예요?
2: 아, 저는 원래부터 이게 통합 논자입니다.
0: 통합 논자예요?
2: 예.
0: 그 혹시 장동혁 대표로부터 네. 윤리위나 뭐 좀 당직을 맡아달라고 연락 온 적은 있어요?
2: 얼마 전에 전화하니까 안 받던데요. 전화를 한번 했어요, 그냥. 안 받더라고요.
0: 요즘에 온건파로 돼가지고 전화 안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2: 그건 아니고 뭐 바쁜 일이 있었겠죠.
0: 근데 역으로 조강한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도 윤리에 제소됐잖아요.
2: 네.
0: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코미디예요? 아니면 이건.
2: 그러니까 제 말은 다 털어버리자.
0: 네.
2: 이쪽도 제소도가 서로 작별심 정치하지 말고
0: 네.
2: 지금 안 그래도 저 진보진영이 분열되고 난리잖아요.
0: 네.
2: 우리라도 통합해서 이때 나가야죠. 우리도 이게 분열되면 민주당하고 뭐 차이가 없잖아요.
0: 네.
2: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0: 일단 징계 문제는 온건하게 다 잘 처리해라 원만하게.
2: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그래서 직업이 변호사가 맞으면 검사하면 안 돼요. 저는 모든 사람 용서해 주자는 주입니다.
0: 알겠습니다. 우리
1: 예.
0: 서영주 소장님은 국민의힘 징계 국면.
1: 징계 국면요?
0: 징계해야 돼요?
1: 참 처참하죠.
0: 처참해.
1: 보기에도 민망하고 네. 상피하고. 네. 그러니까 이 정당에서의 이 윤리위.
0: 네.
1: 민주당도 있어요. 공당에는 윤리가 존재하는데 이게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윤리가 과연 독립적인가?
0: 네.
1: 독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당권파나 장동혁 지도체제, 장동혁 대표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장동혁 대표의 사설 흥신소처럼 자 마음에 안 드는 분 보내세요 하면 여기에 묶어놓고 징계로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평론할 가치가 있을까? 저는 국민의힘은 쇄신 중에 이제는 가장 큰 그 대상이 윤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윤리가 너무 속된 말로 지저분해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제대로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독립성과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윤리가 그 누구를 재단하고 심판할 수 있을지 그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 어떻게 제가 징계하든 간에 타당 얘기라서 제가 뭐 왈가왈부할 건 없지만 사실상 장동의 징계 정치에 놀아나는 공당의 윤리 이거는 뭐 정말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참 뭐 하는 짓인가 싶을 것 같다.
0: 김준일 평론가님은 지금 얼굴에 짜증이 막 그냥 묻어 나오는데 그냥 멘트하기도 싫어요 그냥.
3: 빨리 징계해라 그냥. 1년째 징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동훈 징계부터 해가 진짜 1년 됐어요.
0: 1년
3: 네, 거의 1년 됐. 9월부터 나왔으니까 와 이게 정당인가? 저는 솔직히 그 생각이 들으니까 계속 누군가 징계하고 그러니까 그냥 빨리 그럼 다 해버리고 논란도 한 번에 털고 좀 다른 생산적인 얘기를 해야지 이거 언제까지 징계 얘기를 합니까? 이 정당은 안 돼요.
0: 안 돼.
3: 제가 보기에는 글러먹었어.
0: 글렀어요?
3: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아니 민주당과 정부 여당이 지금 이렇게 헛발질을 하거나 지금 뭐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연임 논란 뭐 있지 공소취소 있고 어제 또 이제 그 형사소송법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공소기각 요건 또 이제 두 개인가 끼워 넣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문제 뭐 어찌 됐든 협의를 하나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럼 상의를 해야지 몰래 끼워 넣으면 어떡합니까 민주당이.
0: 그러니까요.
3: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주식은 녹아내리지 부동산은 지금 하고 뭐 폭등하고 있지 이 정도면은요 국힘 지지율 한 50% 나와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근데 뭐 하고 있나? 니들끼리 싸우느라고 지금 뭐 하고 있냐 진짜.
0: 근데 어제 조광한 최고위원 인터뷰를 했는데 장애들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비판하는 이 평론가들이 관점이 다르게 비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도 참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그렇게 좀 얘기하고 갔거든요.
3: 그분 좀 모셔오세요. 제가 얘기 좀 한번 해보게요.
0: 한번 그럴까? 피디님. 저희 한번 모셔가지고 같이 한번 토론 찐철파에서 한번 토론해보도록 하고.
1: 여기 앉혀놓고요.
3: 앉혀놓고요. 네. 가운데 앉혀놓고 네. 청문회를 좀 하자. 진짜.
1: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0: 그 오랜만에 한동훈 의원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조경태 의원에게 한동훈 의원이 선배님 힘내십시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 힘 실어주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2: 이거는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0: 마이너스예요? 네.
2: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그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지금 비판 정서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뭐 힘내십시오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것도 이상할 뿐더러. 네. 근데 이걸 공개를 하는 게 저는 조경태 의원이 더 문제다. 이게 본인에 도움 될까요? 오히려 뇌를 더 버는 이런 예전의 행동이다. 그러고 6선 정도 되는 최고선이 0.5선 아닙니까 한동훈. 그 힘내십시오 이 문자를 공개해서 이걸 가지고 징계를 피하려고 생각한 건지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역풍이 좀 불고 있다 여론에.
0: 미래의 보수파의 정치 지도자이자 대권 후보인 한동훈 의원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 나를 응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징계하면 안 된다. 이런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한 거 아닐까요?
2: 근데 제가 한동훈 게 진짜 핵심들 만나보면요.
0: 진짜?
2: 조경태는 아닌 것 같은데요.
0: 이미
2: 친한이 아니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조경태. 저번에도 이게 한동훈 측하고 갈등이 좀 있었을 겁니다. 네. 당대표 넣었을 때 조경태가 당대표 넣었을 때 오히려 김문수 쪽을 밀었을 겁니다.
0: 네.
2: 그때도 네. 한동훈 쪽에서. 그래서 아마 이게 조경태는 좀 외로울 거예요. 한동훈에서 전폭적으로 우리 개본 안 하고 옛날에 조경태 뭐라 했냐면 야 내가 육선인데 조경태 개에 한동훈이 내 개본이야.
0: 아 그런 얘기 있어요?
2: 이런 욕도 있어요. 그 상당히 불쾌해요. 그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한동훈 게 진짜 핵심들 있잖아요.
0: 네.
2: 만나보면. 네. 따라서 저는 뭐 이게 조경태한테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서 소장님. 네. 어제 한동훈 의원이 이제 보안사건 폐지와 관련해 토론회를 했잖아요.
1: 네.
0: 저는 뭐 토론 내용 그렇게 관심이 없고 뭐 계속 주장을 해오셨던 거니까 거기에 누가 왔나 그게 상당히 좀 궁금했거든요.
1: 별로 안 왔더라고요.
0: 근데 14명 정도.
1: 예.
0: 친한계 의원이 한 13분 정도 오시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일단 뭐 이제 뭐 새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고루고루 왔는지를 좀 저도 궁금했는데 고루고루 안 왔어요. 네.
0: 김기현 의원만 좀 네.
1: 그런데 사실 한동훈 의원이 이제 그 장외에서 팬덤 정치를 하면서 이번에 부산 보궐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0: 네.
1: 좀 뭔가 여전히 그 정치 DNA를 습득하지 못한 것 같아요.
0: 왜요?
1: 초보의 티를 못 보잖아요.
0: 아니 왜요? 또 처음에 잘한다고 했잖아요.
1: 아니 그러니까
0: 했잖아요.
1: 잘하는 면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 못하는 부분들은 사실 한동훈 의원이 정치라는 거는 그전에는 혼자서 뛰었으니까 그래 외롭게 팬덤 지지층에서 밖에서 뛰었다까지는 좋은데 들어오면 팀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팀전을 하는 거는 갑자기 우리 몰려다니는 게 팀전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여러 사람들과의 소통하고 그 힘을 세력을 규합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여전히 옛날에 법무부 장관 한동훈
0: 네.
1: 그다음에 밖에서 위두훈이의 그 총애를 받은 한동훈 그 모습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어떤 본질적인 무게를 아니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말꼬리 잡기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슈를 이렇게 쭉 뽑아서 그 이슈에 올라타기 이건 좀 솔직히 잔재주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보수의 어떤 지도자로서 꿈을 꾸고 있다면 지금은 좀 한 4~5개월은 학습할 때다.
0: 네.
1: 그래서 저는 당을 그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나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본인에 대한 어떤 세력을 좀 규합하는 시간을 좀 차분하게 갖는 게 맞지. 괜히 이런 모임 하다 보면 사실 많이 안 모이게 될 거고 또 잘난 체 하냐고 할 거고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오고 싶다가도 솔직히 좀 거리를 줄 것 같아요.
0: 나 정말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동안 한동훈 의원이 배지 달고 나서 국민의힘 의원들 세미나에 많이 갔고 되게 좀 소통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전화 통화하고 만났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 토론의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좀 얼굴 비추고 좀 칭찬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적었어요. 왜 그럴까요?
3: 아니 뭐 지금 우주의 기운이 장도혁 대표한테 가고 있는 게 영향은 좋겠죠. 아.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지금 당장 복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적게 갔을까요? 아. 뭐 우주의 기운 제가 뭐 요즘 자주 쓰는 표현인데 좀 그만 좀 써라 이런 말이었는데 진짜 제가 보기에는
0: 운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3: 운이 좋은 운빨. 예. 운빨이 예. 최고다. 일단은 본인을 당내에서 강하게 견제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공직선거법 1심 지금 유죄를 받아서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선관위가 이제 투표율 조작이 사실상 들어왔고 이거는 개표로 조작한 게 아니라 그러네. 투표율을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맞았지만은 중간 중간에 이제 맞아요. 수치를 제대로 입력 안 해서 그거를 이제 수정을 안 한 게 또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의 이제 어 그럼 진짜 부정선거야 이렇게 의구심도 막 생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알아서도 이제 막 권영진 의원도 멱살도 잡아주니까 징계에 대한 당위성도 생기고. 그리고 막 이렇게 알아서 또 연임 얘기 막 여기저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좀 우주의 기운이 장도혁 대표한테 가는 거는 맞고 진짜 여기서 좀만 잘하면 본인이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당대표하고 연임 도전도 가능하다고 제가 누구를 지지해서가 진짜? 아니라 저는 최근에 무슨 뭐 TF 평가 TF 만든다면서요.
0: 선출직 뭐.
3: 선출직 공직자 무슨 네. 평가 혁신 뭐 TF인지 뭐. 그러니까 당무감사위가 있는데도 별도로 만든다라는 거는 당원들의 평가를 그 당원들의 등에 업고 자기가 이거를 당을 장악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뭐 정청래 대표도 하는 방식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왔잖아요. 1인 1표제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2030년 대선에서 정청래 장동혁 두 사람이 붙을 수도 있겠다. 예. 우주의 기운이 두 사람한테 잘 가면은 그 생각도 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서 잘하면 되는데 너무 못해요 솔직히. 이렇게 운빨도 좋은 사람이 하는 거는 리더십이 너무 없어서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0: 한동훈 의원이 필리버스터 본인 하겠다라고 손 들고 나왔잖아요. 안 켜주겠죠?
3: 저는 그냥 껴주면 좋겠어요.
0: 껴주면?
3: 그러니까 너무 옹졸해 보입니다.
0: 그러니까 본인은 뭐 오래 할 생각은 없다고 그렇게
3: 그러니까
0: 얘기하는
3: 1번을 거죠.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한 4, 5번 정도 껴주면 안 됩니까? 네.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대범하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당권파들도 뭔가 대범하게 가야지 그런 식으로 가면은 정치 오래 못하고 사람들한테 인심 못 얻어요.
0: 네. 뉴 한동훈계라고 불리웠던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이 한동훈 의원의 최근의 행보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2: 아마 이게 그 좀 약간 과유불급인데 토론 호소인처럼 네. 자꾸 내하고 토론 좀 하자. 토론 좀 하자 하면서 막 편집까지 진정까지 다 토론 좀 하자.
0: 네.
2: 이게 모양새가 썩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거 정성호 장관이 건강이 안 좋아가 지금 그만둘라는데 어연지까지 그만두라. 너무 이렇게 박하게 보이잖아요. 좀 한동훈 덕을 좀 더 쌓아야 된다.
0: 네.
2: 이렇게 저는 보고요.
0: 네.
2: 그다음에 의원들이 장동의 눈치를 좀 보기는 봐요.
0: 진짜?
2: 요즘 이게 공천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좀 장동혁 체제가 약간 굳건해지는 게 도와주는 게요.
0: 네,
2: 네 개가 있어요.
0: 뭐예요?
2: 첫째 법원이 오세훈 날려줬죠. 선관위가 또 큰 잘못을 했죠. 그다음에 권영진이 멱살 잡았죠. 조경태가 박덕흠 불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경태나 박덕흠에 대해서는 징계 분위기가 의원들이 많아요.
0: 네.
2: 조경태
0: 네.
2: 그다음에 그 권영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든 게 장동혁 대표 쪽으로 유리하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좀 눈치를 보면서
0: 공천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년 8월까지가
2: 그러니까 내년에
0: 있는데.
2: 내년 전당대회 때
0: 또 나온다고?
2: 당이 또 나오죠. 한동훈 복당이 어려울 거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도 이제 재판 때문에 안 될 거고 그럼 여기 나경원 안철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김문수 근데 장동이 된다고 보는 거죠. 강성 당원들이 그러니까 지금 다음에 또 나오고 100% 놉니다. 100% 놓은 게 그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죠. 그러니까 의원들이 공천 생각해서 한동훈 토론이 안 가는 거예요.
3: 제가 서정 변호사님을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게 아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인간 정치 리트머스예요. 조금만 누가 잘 될 것 같으면 또 우호적인 게 막 하다가 조금 안 좋아지면 막 박하게 평가하고 까내리고 야 진짜 한동훈이 약간 주춤하니까 또 저렇게 까네.
2: 깐 거 아니야. 아니 정성호 장관한테 좀 박하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토론에 대해서 너무 호소하듯이 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동감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한동훈 의원이 고쳐야 될 버릇이 습관이
0: 뭐예요?
1: 있어요. 그 말꼬리 잡고 그리고 너무 말을 가볍게 하는 거. 깐죽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에 있어서 직을 내려놓는 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으나 무책임하다. 그럼 의원직도 내려놔요. 이런 게 사실 무게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그냥 한두 가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안에 대해서 좀 그럽니다. 라임을 붙이고 규정을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는 배치를 달고 홍보기관으로서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 내부의 동료 의원들에게도 부담을 자행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돌아보고 인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 위도훈이라든지 옆에 친하게라고 하는 분들도 그냥 한동훈 의원 잘한다 잘한다 무조건 뭐든 잘한다 예를 들어서 막말로 욕을 하더라도 아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위하는 건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 뭐 그거는 이제 뭐 한동훈 의원 스스로 할 문제겠지만 뭐 굳이 지적이라든지 조언을 한다면 그 정도 얘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0: 김준일 평론가는 뭐가 제일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한동훈 의원 지금 뭐 우정
3: 뭐
0: 활동
3: 지적하신 것들이 문제가 있죠. 뭐 네.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한동훈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한동훈 의원이 네.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받아야 되고 이런 민주당을 공격하는 최전방 공격수로서의 존재감도 알려야 되고 뭐 이러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좀 측면이 있어요. 그거는 감안해야 된다. 그럼 뭐 그러니까 왜 다 토론하자고 편지 보내냐? 그러면 그만큼 내가 자신 있다. 그리고 내가 토론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걸 또 알려주기 위해서 당원들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할 건 아니다라는 건데 좀 한동훈 의원도 좀 답답하겠다 이 생각에 본인은 네. 길게 보기는 한다라고는 하지만은 지금 뭔가 수가 없어요 지금 뭐 당장
0: 그래서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이러한 뭐 형사소송법 관련된 검찰 개혁 관련된 문제 본인 존재감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찐철파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내일은 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제가 진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3: 어디 놀러 가십니까?
0: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저 아침부터 뭐를 좀 제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내일 강수영 변호사가 대신 진행할 거예요. 내일도 많이 청취해 주시고 제가 진행할 때보다 더 많이 청취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찐철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4: 덥고 습한 여름을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6: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7: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섰는데 민주당은 오늘 오후 곧바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8: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9: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8: 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안수사 요구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이의제기권과 수사기록 열람 등사권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0: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은 물론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여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8: 민주당은 지난 80년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고 무서운 권력을 휘두른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이 드디어 이뤄진 형사사법체계 정상화라고 평가했습니다.
11: 국민의힘은 검찰 구하기를 위한 선동과 방해를 이제는 멈추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일에 지금이라도 동참을 해야 합니다.
8: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강경파가 결탁해 형사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2: 보안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막거래한 이 추악한 임명계약은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8: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신청했는데 판사 출신의 국회 최다선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경찰 견제 약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3: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해서 이번에 장윤기 사건부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관을 없애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8: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오늘 오후 4시쯤 토론 강제 종료와 법안 의결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뒤이어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심사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이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패스트트랙 단축법안 무제한 토론의 경우 국회 임시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오늘 자정 자동 종료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6: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여야 줄다리기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7: 막판까지 수사 대상과 범위가 쟁점이 됐는데요.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선거 전산 시스템 관련 의혹도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4: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른바 참정권 훼손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합의했습니다. 물밑 협상 끝에 본회의 직전 합의안 도출에 성공한 겁니다.
15: 특검 법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양당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16: 오랜 기간 협의를 해왔고 쟁점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14: 곧바로 법안 작성에 착수한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이어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속전속결 마무리했습니다.
9: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임명되기 원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앞서 여야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기로 합의했지만 수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전산 입력 오류와 통계 조작 의혹을 고리로 선관위 서버 검증을 주장해왔는데 협의 끝에 선거관리 시스템이란 표현으로 수사 대상에 올렸고 선관위 공무원들의 은폐 의혹이나 외유성 출장 등도 함께 다루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활동하게 되는데 특별검사부 5명을 비롯해 최대 160여 명 규모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도 30일 더 늘렸습니다. 여전히 봉쇄된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남아있는 투표함 재검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인데 일단 다음 달 중순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식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17: 우리는 기본적인 원칙이 특검 입회하에 재검표를 하자라는 입장이고요.
14: 초유의 참정권 훼손 사태 두 달 가량 만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출범이 가시화됐습니다. 남아있던 올림픽공원 투표함도 재검표하기로 여야가 뜻을 모으면서 사태 수습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6: 사흘 전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일어난 지진의 희생자가 현재까지 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7: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인 만 72시간 전에 실종자를 찾기 위한 필사의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제부 연결해보겠습니다. 신호 기자, 밤 늦게까지 계속된 수색에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18: 네, 굴뚝이 무너진 제지공장에서 일본 경찰과 소방이 어제 오후 매몰된 사람 한 명을 구조했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발견된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마모토현 야스시로시의 이 제지공장에서는 지난 28일 지진 발생 직후 굴뚝이 무너지면서 모두 11명이 매몰됐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은 사망했고 2명은 부상을 입은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일본 경찰과 소방은 이 제지공장에 매몰됐던 11명 전원을 확인함에 따라 이곳에 대한 수색작업도 종료했다고 NHK는 보도했습니다. 구마모토현은 어제까지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4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진으로 큰 폭발이 일어난 쇼핑몰에서 7명, 굴뚝이 무너진 제지공장에서 8명이 사망했습니다. 고사마치의 한 공장에서는 베트남인 기능실습생 한 명이 크레인에 깔려서 사망했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이온 쇼핑몰에서는 3명이 아직 생사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6: 네, 구조의 골든타임인 만 72시간이 오늘 오후까지인데 오늘 수색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18: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골든타임이 끝나기 전에 더 많은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 피해가 컸던 야스시로시 등을 중심으로 소방대원들이 구조견과 함께 주택도 수색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종자 3명의 생사가 확인 안 된 이온 쇼핑몰에 대한 수색작업도 오전부터 재개됩니다. 현재 구마모토현 내 구마모토현 안에 있는 대피소 400여 곳엔 주민 만여 명이 대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저녁 기준 8만여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고 1만 4천여 가구에는 전기 공급이 끊겼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마모토현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6도로 예보돼 있어서 폭염으로 인한 구조대와 이재민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르면 월요일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7: 네, 주요 기반 시설이나 공장의 복구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8: 네, 지진으로 운행을 멈춘 신칸센의 일부 구간 운행이 재개됩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신칸센 운영사인 JR 규슈는 후쿠오카 하카타역에서 구마모토역 구간은 안전이 확인됨에 따라 오늘 첫 열차부터 상하행선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구간은 열차 운행 횟수는 줄었지만 거의 평소와 같은 수준으로 운행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군마모토역에서 가고시마 추오역 사이 구간은 여전히 운행 재개 계획이 없습니다. 이 군마모토현의 고속도로도 폐쇄돼 있어서 후쿠오카나 미야자키, 가고시마를 잇는 급행버스 운행은 계속 중단돼 있습니다. 다행히 주요 항구는 응급 복구를 마쳐서 물자 수송이 재개됐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업체인 TSMC의 생산 차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2공장 건설 공사는 재개됐지만 제1공장이 다시 정상 가동되기까지는 며칠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요타의 3개 공장도 오늘까지 가동을 중단하고 그리고 미쓰비시 자동차는 지진으로 부품 조달에 차질이 생겨서 다른 지역 공장에서의 차량 생산도 어제부터 중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시로입니다.
6: 국내에선 찜통더위가 비상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온열 질환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7: 그제 하루에만 70명이 넘는 사람이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이 가운데 3명이 숨졌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19: 폭염에 쓰러지는 사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하루에만 온열 질환자 76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북에서 90대 여성이, 경북에서 8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더위로 닷새째 하루 70명 넘게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입니다. 올여름 누적 온열 질환자는 1638명, 사망자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환자 10명 중 8명은 실외에서 보고됐습니다. 열탈진, 열사병, 열경련 같은 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면 물, 그늘, 휴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온 환경에선 갈증이 없어도 물을 자주 마시고 낮에 야외 작업과 활동을 자제하면서 최대한 시원한 곳에서 머물도록 합니다. 집에 냉방기기가 없으면 에어컨이 나오는 무더위 쉼터를 찾아가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은행, 경로당 등 전국 9만 3천여 곳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돼 누구나 무료로 시원하게 쉴 수 있습니다. 정부의 안전디딤돌 앱과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무더위 쉼터를 검색하면 가장 가까운 곳을 안내해 줍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6: 문제는 이러한 극한 폭염이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건데요. 영남을 덮친 40도 안팎의 기록적인 더위가 다음 주에는 수도권까지 번질 전망입니다.
7: 특히 서울 기온도 사람 체온을 넘어서는 37도로 예보되면서 중대경보에 준하는 폭염이 예상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20: 뜨겁게 달아오른 서울 도심. 손부채에 얼음 음료로 열을 식혀보지만 숨막히는 열기는 좀처럼 가시지 않습니다. 서울은 폭염 경보 속에 곳곳에서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올랐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문제는 다음 주입니다. 더위를 식혀준 뚜렷한 변수가 없는 가운데 열기가 쌓이면서 다음 주에는 서울도 사람 체온을 웃도는 극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높은 습도 탓에 체감 온도는 1, 2도가량 더 높아 수도권도 폭염이 절정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0: 48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현대판 관동 대학살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28일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 직후에 AI로 제작된 가짜 동영상과 거짓 정보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부터 100년 전에 있었던 이 관동 대지진에 이은 관동 대학살이 연상될 정도로 소름 끼치게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제 NHK에 따르면 지진이 발생했던 구마모토 지역을 중심으로 이 SNS에서는 살려달라, 산채로 매몰돼 있다라며 구조를 요청하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는데 이 글은 50만 회 이상이 조회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작성자가 기재한 주소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곳이었으며 작성자도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진으로 인한 폭발 피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 쇼핑몰 관련 가짜뉴스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AI를 이용해 방송사의 실제 뉴스인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한 가짜 영상이 게시돼서 이미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100년 전에 관동 대학살이 연상되는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일부 SNS에서는 이번 지진과 전혀 상관없지만 붕괴된 건물에서 화재가 나고 있는 엉뚱한 다른 영상을 올려놓고 외국인이 불을 질렀다라면서 이 혐오성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외국인들이 일본어를 못 알아들어서 쇼핑몰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해 사망자가 더 발생했다라는 검증되지도 않은 루머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유언비어가 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100년 전 일본의 관동 대지진 때 있었던 그 상황, 딱 현대판입니다.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러분이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부터 정확하게 103년 전이었던 1923년 9월 일본 관동 지역, 일본어로는 간토 지역에서 규모 7.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관동 대지진이라고 합니다. 당시 사망자 및 실종자는 무려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당연히 민심이 흉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혼란과 공포가 극에 달하자 일본 정부와 경찰은 민심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악의적인 유언 비어를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또는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방화하고 있다라는 식의 유언 비어가 유포됐습니다. 지진 후 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조선인들로 돌리기 위한 악의적인 유언비어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유언비어를 그렇게 퍼뜨려놓고 혼란을 수습한다라는 명목으로 계엄령까지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실제로 불안해진 일본 국민들은 당시 자경단까지 조직해서 눈에 보이는 조선인들을 무조건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도 동조해서 몽둥이, 대창, 일본도 등으로 한국인을 마구잡이 수색하고 보이는 대로 학살했습니다. 당시 독립운동가 김승학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6천 명 이상의 조선인이 학살당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233명만 희생됐다라고 발표했지만 조선인들 중에서는 이 발표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최대 2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에 구마모토 지진 직후 현지에서 돌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가 살포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103년 전에 있었던 관동 대지진에 이은 관동 대학살과 어찌 그리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적이 우려스럽습니다. 다만 다행인 거는 100년 전과는 달리 지금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아졌고 또 한국인에 대한 위상도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네, 미국판 촉법소년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조지아주 고등학교에서 총격을 저질러서 4명을 사망케 한 10대 소년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지아주 바로 카운티 법원 니콜라스 프림 판사는 올해 16살인 피고 콜트 그레이에게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같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중형. 종신형 당연히 중형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또 이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다라는 게 또 포인트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콜트 그레이는 지난 2024년 9월 4일 자신이 다니던 조지아주 애틀란타 북부 애팔레치 고등학교에서 반자동 소총을 난사해서 교사 2명, 학생 2명 등 4명을 살해하고 9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총격에 사용된 반자동 소총은 그레이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범행 당시의 나이는 14살이었습니다. 그레이는 그러나 성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4건의 1급 살인 등 쉬운 5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레이는 범행 당시 18세 이하였기 때문에 사형 선고는 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내 법정에서는 몇 살이 촉법소년이고 몇 살부터 성인 재판을 받는 것인지 등 이 한국과 좀 비교해서 알기 쉽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소년법 및 형사사법체계는 한국과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연방제 국가 특성상 각 주마다 법이 사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먼저 주베나일 코트, 즉 소년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나이 기준을 보면 대부분의 주에서 소년 법정에 서는 나이는 만 17세 이하입니다. 하지만 나이와 관계없이 성인 법정이 세우는 경우가 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는 주디셜 웨이버, 소위 성인 이관이라고 해서 사회적인 공분을 산 중범죄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로 살인, 강간, 무장강도 등의 흉악범죄의 경우에 성인 법정에 세울 수 있다라고 법률로 정해놓았습니다. 해당되는 나이는 주별로 다른데요. 어느 주는 14세 이상이 성인 재판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어느 주는 뭐 16세가 돼야 성인 법정 회부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이번 조지아주의 경우에는 14세 이상이면 성인 법정 회부가 가능한 주입니다. 그래서 그레이는 성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일부 주에서는 흉악범죄에 대해서 최저 연령 제한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또 그렇다면 이 성인 법정으로의 회부는 과연 누가 결정하나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검사의 재량권입니다. 검사가 피의자의 연령과 범죄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서 곧바로 성인 법정에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판사의 판단입니다. 앞서 언급한 주디셜 웨이버, 즉 청소년 신분을 지운다라는 이 소위 성인 재판 이관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소년 법정 판사가 심리를 열어서 범죄의 심각성을 따져본 뒤에 성인 법정으로의 이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Once an adult, always an adult 법을 적용하는 주도 있습니다. 일종의 한 번 성인은 영원한 성인이다의 원칙인데요. 과거에 이미 한 차례 성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청소년은 이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그 다시 저질렀을 때의 나이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한 번 성인이면 영원한 성인, 즉 자동으로 성인 법정으로 넘겨지는 법입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14세 미만인 경우 소위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죄가 아무리 중해도 보호관찰 처분만 받습니다. 그럼 한국의 촉법소년처럼 처벌받지 않는 나이 기준이 미국에도 있나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한국과 일치하는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미국에도 형사책임 연령 하한선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각 주별로 천차만별인데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만 12세 이하가 촉법소년입니다. 즉 만 12세 이하라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살인, 강간, 납치 등 극히 심각한 이 흉악 범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년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라는 예외 조항 당연히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이번 조지아주 케이스는 14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성인 법정으로의 회부가 가능했고 단 18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사형은 면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는 12세 미만이 촉법소년인데 중범죄에 한해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네, 이어서 본격적으로 돈벌이에 나서려는 국제축구연맹 FIFA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월드컵 등 주요 대회의 상업권을 관리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뒤에 지분 일부를 돈을 받고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스포츠 이벤트인 월드컵의 그 상업적인 가치를 활용해서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려는 시도입니다만은 유럽 축구연맹은 축구는 팔수 있는 자산이 아니다라며 현재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FIFA는 대회 운영을 전담하는 법인 FIFA Forward Enterprise라는 신설 이 법인을 설립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FIFA는 이 법인의 기업 가치를 약 200억 달러로 평가하고 일부 지분을 일반인들에게 매각해서 42억 달러를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논의 중인 안에 따르면 FIFA는 신설 법인의 경영권을 유지하는 과반 지분은 보유하고 민간 투자자는 최대 30% 정도 지분을 팔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은 중계권과 스폰서십 등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이 FIFA의 상업적인 가치를 활용해서 돈벌이를 하자라는 이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민간 자본이 유입될 경우에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월드컵 참가국을 더욱 확대하거나 개최 주기를 4년이 아닌 2년 또는 1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상업성만을 우선시하는 각종 요구가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럽축구연맹은 즉각 공개 성명을 내고 축구는 소유물도 판매 대상도 아니다라며 축구의 정신은 거래 가능한 자산이 아니며 특히 누가 재정적인 이익을 얻는지조차 이 투명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더더욱이 그렇다라면서 비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잔니 인판티노 현 회장 이후에 이 FIFA가 지나치게 상업성만을 추구하고 있다라며 축구 행정기구가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고 있다라며 비판했습니다. 한편 잔니 인판티노 회장은 원래 뭐 하던 사람인가? 또 궁금한데요. 그는 축구 선수나 감독 또는 심판 출신은 전혀 아닙니다. 스위스에서 법학을 공부한 후에 스포츠법을 전공하고 스포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FIFA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스페인어 등 여러 가지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같은 그의 언어 능력이 국제 스포츠 행정가로 성장하는 데에 적잖은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국적도 그는 삼중 국적입니다. 스위스에서 태어나서 스위스 국적, 이탈리아계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이탈리아 국적, 그리고 부인이 레바논 사람이어서 레바논 국적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레바논 사람이어서 레바논 국적을 자동으로 가질 수 있는 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부인의 추천으로 레바논의 대통령의 특별 승인으로 그는 레바논 국적을 취득한 것입니다. 그의 사업적인 소환의 한 부분을 볼수 있는 대표적인 대목입니다.

요즘 일본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해외 기업은 엔비디아도 애플도 TSMC도 아닌 바로 한국의 SK그룹입니다. 과거에는 삼성전자에 이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과 일본 반도체 산업의 향방을 가늠하는 핵심 기업으로 평가받는 모습입니다. 30일자 니혼 게이자 신문도 종합 1면에 SK 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실적과 주가 하락을 주요 기사로 배치했습니다. 일본 대표 기업인 히타치의 사상 최대 순이익 전망이나 도쿄전력의 원전 재가동 이후 실적보다 앞면에서 훨씬 큰 비중으로 다룬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 신문은 단순히 한국 기업의 실적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와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지속될 수 있을지를 분석하는 소재로 SK 하이닉스를 활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 증시 니케이 225 지수의 급등락 때도 한국의 SK 하이닉스 주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기사가 거의 매일 등장합니다. 최근 일본 증시의 급락 이후에 첫 번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두 배로 추종하는 삼전 닉스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 여파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한 한국계 기업인은 지난 1980년대 일본 대기업의 한 줌도 되지 않았던 한국 기업의 주가가 일본 증시 전체를 뒤흔들다니 격세지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 증권사들은 최근 SK하이닉스의 주가 급락이 과도하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올해 설비 투자를 전년보다 1.5배 이상 늘어난 40조 원대 후반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도 일본 산업계의 관심을 끄는 요인인데 이런 투자 확대가 일본산 반도체 장비와 소재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본 언론에선 SK하이닉스를 더 이상 단순한 한국 반도체 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TSMC, 그리고 삼성전자, 마이크론과 함께 세계 AI 반도체 생태계를 움직이는 핵심 기업이자 일본 반도체 산업과 증시의 흐름을 읽는 기준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남가주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상당수 아파트에서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임대료의 상한선이 더 높아집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가 밀집한 LA 한인타운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는 세입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세입자 보호법에 따라서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연간 임대료 인상 한도가 기존 8.0%에서 8.7%로 상향됩니다.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7.5%에서 8.1%로 인상됩니다. 이번 조정은 LA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 4월 기준 전년 대비 3.7% 상승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물가 상승률이 3%여서 상한이 8.0%였습니다. 이번 상한 인상은 모든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적용됩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 한인타운에는 15년 이상 된 다세대 아파트가 많아서 이 세입자 보호법 적용 건물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LA시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아파트의 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은 3%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FBI가 500명이 넘는 노인들로부터 4천만 달러 이상을 가로챈 국제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적발해서 대대적인 검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연방 법무부와 FBI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사기 조직과 연루된 19명을 체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직은 인도와 두바이에 콜센터를 두고 미국 내 자금 세탁 조직과 연계해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범인들은 유명 컴퓨터 기술 지원 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특히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컴퓨터가 해킹됐다라거나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속인 뒤에 원격으로 컴퓨터에 접속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환불 처리 과정에서 돈이 과다 입금된 것처럼 은행 화면을 조작해서 피해자들에게 과다 입금된 그 차액을 자신들에게 돌려보내라라고 압박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같은 사기로 전국에서 500명 이상의 고령층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4천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의 불안감과 긴급한 상황이다라는 심리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켈의 자산심사가 올해부터 다시 시행되면서 시니어들의 메디켈 가입자들이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비교적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 자산 한도가 대폭 낮아질 예정이어서 가입자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캘리포니아 보건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메디켈 프로그램에 대한 자산 심사가 재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은 13만 달러, 부부는 19만 5천 달러 이하의 자산이어야만 메디켈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LA 총영사관이 재건축 공사에 앞서서 사용할 임시청사 후보지를 좁혀가면서 이전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LA 총영사관과 LA 한국문화원 사이 윌셔 블루버드 선상의 오피스 빌딩 두세 곳 가운데 한 곳이 임시공관 후보지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총영사관은 조만간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고 재건축 착공 전인 내년 1분기 중에 기존 청사를 비우고 임시공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 재건축 사업은 지난 2024년 한국 정부 예산이 편성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지난해 11월 LA시에 건축 인허가를 신청했으며 올해 말쯤 승인이 완료되면 설계 보안과 시공사 선정 절차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새 공간은 현재 청사와 동쪽 주차장 부지를 포함한 약 19,500스퀘어피트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약 77,000스퀘어피트 규모로 건립됩니다. 총 사업비는 약 703억 원으로 한국 예산이 책정됐으며 철거부터 완공까지 약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새로운 청사 개관 목표 시점은 2030년 하반기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주립대학 시스템인 UC가 올 가을학기 캘리포니아 출신 신입생을 역대 최대 규모로 선발한 가운데 한인 합격자 수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올 가을학기 합격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UC 9개 학부 캠퍼스에 합격한 한인 학생들은 신입생과 편입생을 모두 합쳐 총 3,8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년 전과 비교할 때 한인 신입 합격자가 6.7%, 편입 합격자는 9.4% 증가한 것으로 전체 한인 합격자 규모는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한인 합격자는 2024년에 3,639명, 2025년에 3,841명, 그리고 올해 3,87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편입생 합격자가 지난해보다 51명 늘어나면서 전체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다만 전체 합격자 규모가 확대된 가운데에서도 UCLA와 UC 버클리 등 최상위권 캠퍼스는 여전히 좁은 문을 유지하며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들을 망명심사관의 인터뷰 없이 곧바로 추방재판 절차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십만 명의 망명신청자가 추방 절차에 따라서 더 빠르게 편입될 수 있다. 추방 절차에 더 빠르게 편입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현재 계류 중인 약 140만 건의 망명 신청 적체를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규정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전체 망명 신청 계류 사건의 약 3분의 1을 빠르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다시 말해 빠르게 추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남가주의 폭염이 이번 주말에 다시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금요일인 내일부터 LA 카운티 대부분 지역에 폭염 위험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내일부터 오는 일요일까지 가장 더울 전망인데 LA 지역은 90도를 넘어서 내일 최고 95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특히 샌프란도 밸리와 샌 게브리엘 밸리, 칼라바사스, 아구라 힐스 그리고 산타모니카 산악 지역에는 내일 아침 10시부터 주말 내내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4: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보약 녹용홍삼.
5: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6: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4: 면역력인 최고인 녹용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4: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뉴욕시가 고가의 세컨드 하우스를 소유한 부동산 부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뉴욕시는 시장 가치로 500만 달러 이상 되는 세컨 하우스를 96만 건을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500만 달러, 1000만 달러 돼도 상관없지만 살고 있는 집 외에 두 번째 집, 즉 세컨드 하우스를 갖고 있는데 그 세컨드 하우스가 500만 달러가 넘는다면 이번 공개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명단에는 소유주의 이름을 비롯해 주소, 또현 시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의 3,700만 달러짜리 주택과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메리 트럼프, 또 헤지 펀드 매니저 존 폴슨의 전처인 제니카 폴슨 등이 보유한 호화 주택, 호화 세컨 하우스들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부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지낸 마이클 코언 등도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단위 시장은 이와 관련해서 뉴욕시에 5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세컨드 하우스를 갖고 있다면 지금 당신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갈 때 메일 박스를 반드시, 우편 박스를 반드시 확인해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새로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다라는 내용의 통지서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BTS가 내년 그래미 어워즈에 음악을 출품하지 않겠다라고 밝히자 그래미 측이 즉각 유감 표명과 함께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래미 어워즈 주최 측은 어제 성명을 내고 BTS가 그래미 어워즈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슬펐지만 그들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해명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그래미 어워즈가 아시안 팝 부문을 신설했지만 이는 아시아에서 나오고 있는 팝의 깊이와 다양성을 기리기 위한 것이지 구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부문은 중요한 아티스트를 특별히 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아시안 팝을 따로 구분 지으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해명은 전날 이 BTS 멤버들이 그래미 출품을 거부하면서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음악 그 자체로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한 발언을 고려해서 그래미 주최 측이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그래미 어워즈가 돌연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 음악을 구분해서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부문을 신설한다라고 발표하자 BTS 등 최근 무섭게 치고 나오는 K팝을 메인 상이 아닌 즉본 상이 아닌 아시안 팝으로만 국한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실제로 곳곳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워싱턴 DC 덜레스 국제공항의 리모델링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225억 달러를 투입해서 워싱턴 DC 인근의 대표적인 국제공항인 덜레스 국제공항을 현대화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공항을 갖출 때이며 우리는 바로 이곳 수도에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덜레스 공항은 워싱턴 DC 안이 아니라 사실 워싱턴 DC 시내에서 약한 2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버지니아주 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워싱턴 DC 안에는 이 로널드 레이건 공항이 있지만 이곳은 국내선 운항 비중이 높아서 국제선 이용객들은 주로 덜레스 국제공항을 이용합니다. 미국 수도의 주요 관문이기도 한이 덜레스 공항은 지난해 이용객이 전년보다 6.4%가 증가한 2,900만 명의 이용객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덜레스 공항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서 이용객에게 불편이 크다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대화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항 면적을 크게 증축하고 탑승 게이트를 전면 리모델링한다라는 구상입니다. 다만 건축적 상징성이 있는 기존 메인 터미널은 그대로 보존합니다. 또 공항 주변에 3만 2천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신설하고 호텔과 상점, 레스토랑 등 각종 시설도 대폭 확충해서 공항 이용의 편의를 더욱 높이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덜레스 국제공항의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면 터미널과 탑승동을 오가는 기존 승객 수송용 이동 버스인 피플 무버는 사라지게 되고 이를 대체하는 지하 승객 수송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 피플 무버는 애초 이동식 라운지로 구상됐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덩치만 큰 셔틀버스 같은 역할을 하면서 여행객들의 비판과 심지어는 조롱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샨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도 이 피플 무버에 대해서 마치 스타워즈에나 나올 법하다라면서 속도가 느려서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품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미국은 세계 주요 도시들이 웅장하고 현대적인 공항을 갖추어가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라며 덜레스 공항을 세계 최고의 수준의 이 공항으로 탈바꿈시키고 싶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0: 장 건강의 대표적인 식품 요거트. 뭐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요거트. 그래서 식사 대용으로 챙기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요거트는요. 그런데 유청 제거 여부에 따라서 크게 플레인 요거트, 그린 요거트 이렇게 나뉘거든요. 두 요거트의 질감과 영양소 함량이 생각보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 상태와 또 섭취 목적을 고려해서 제품을 선택하면 조금 더 많은 이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서 유청을 제거한 요거트입니다. 천이나 필터로 유청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수분이 손실되게 되지요. 그래서 일반 요거트보다는 밀도가 높습니다. 꾸덕한 질감을 가지는 거. 네, 그게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자, 이런 제조 과정에서 영양소가 농축돼 단백질 함량은 크게 증가한다고 하네요. 100g당 단백질이 약 20g 정도, 플레인 요거트에 비하면 2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운동 후에 섭취한다면 회복에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포만감도 오래 가기 때문에 식사 대용으로 활용할 때는 그릭 요거트가 나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유청 제거 과정에서 칼슘도 일부 제거된다고 합니다. 또 꾸덕한 질감이기 때문에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하는 환자일 경우에는 조금 상태를 살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반면 플레인 요거트는 우유를 유산균으로 발효한 요거트입니다. 그래서 질감이 묽고 크리미한 것이 특징이죠. 유산균이 우유 속 유당을 젖산으로 분해하면서 새콤한 맛, 부드러운 질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유청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칼슘 함량이 높은 플레인 요거트. 성장기 어린이, 또 폐경 이후의 여성, 또 고령층처럼 칼슘 보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게 더 적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묽고 부드러운 질감이라 스무디나 드레싱 재료로 활용도가 더 높기도 하고요. 다만 단백질 함량은 네, 그릭 요거트보다는 조금 낮아서 단독으로 섭취하면 포만감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수 있습니다. 플레인 요거트를 드실 때는 뭔가 좀더 많이 더해져야 될것 같습니다. 유당 함량은 상대적으로 높아서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부 팽만감, 네, 복통 등이 유발될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하시고요. 어쨌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좋은 요거트입니다.
1: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삼한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2: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3: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저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손꼽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4: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5: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4: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4: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6: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7: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6: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7: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6: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네, 텍사스에서 공화당 후보가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이유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 내 대표적인 레드 스테이트, 즉 공화당 우세 주인 텍사스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가 선거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텍사스에 1달러만 보태줄 사람이 어디 없나요?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공화당의 켄 팩스턴 상원의원 후보 선거 캠프의 자금줄이 지금 말라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공화당의 슈퍼팩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외적으로 그 이유로는 다른 경합주에 들어갈 자금 때문에 텍사스에 투입할 여유 자금이 없다라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공화당 예비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후보가 바뀌게 된 상황에 대한 앙금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예비선거 과정에서 당 지도부는 현역 4선 의원이자 당내 지지 기반이 했던 존 코닌 의원을 지지했지만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팩스턴 후보의 손을 들어주면서 팩스턴이 승리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로 경선 판세가 뒤바뀐 만큼 텍사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선거 비용을 트럼프 대통령이나 마가가 책임져라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쟁자인 민주당 소속 제임스 탈라리코 후보는 빠르게 자금을 모으면서 세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탈라리코 후보는 이미 팩스턴 측에 무려 9배에 달하는 선거 자금을 모았고 1200만 달러 상당의 TV 광고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덕분인지 1994년 이래로 이 상원의원과 주지사 등이주 전체 선거에서 단한 차례도 민주당의 자리를 내주지 않았던 텍사스에서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지금 공화당 후보를 앞서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바로 이틀 전에 발표된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의 탈라리코 후보의 지지율은 45%로 공화당 팩스턴 후보 40%보다도 높았습니다.

0: 돌아가는 미국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요격 미사일 다 떨어져가는 미국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미국의 요격 미사일 재고가 급격히 감소해서 평소의 40%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현재 미군의 대표적인 요격 미사일인 페이트리어트 미사일의 재고는 약 800발, 그리고 사드 미사일 재고는 약 250발로 추정했습니다. 전쟁 이전인 지난 2월 27일 페이트리어트는 2330발, 사드는 450발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두 미사일의 재고량이 전쟁 이전에 비해서 40% 수준으로 뚝 떨어진 셈입니다. 전략문제연구소는 중동의 미군이 요격 미사일의 비축량 감소는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대한 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CNN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페이트리어트 같은 첨단 미사일은 생산 기간이 길기 때문에 미국이 비축량을 완전하게 회복하려면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재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현재 재고는 매우 양호한 상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국방부 내에서는 요격 미사일 재고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해서 실제로 이번 달 초에 이 재개한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2주일 만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습을 더 지속할 경우에 이란의 보복 공습에서 중동의 미군 기지를 방어하려면 요격 미사일이 추가로 더 소진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데 요격 성공률이 100%는 아닙니다. 이 때문에 미사일을 더 쓰거나 공격에 노출될 위험을 더 감수해야 하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군은 요격 미사일을 아끼기 위해서 이란이 쏜 미사일이 특별한 피해가 없을 만한 곳으로 향한다고 판단이 되면 아예 요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나라 밖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캐나다가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에 직면했지만 연방 차원의 산불 대응 전담 기구가 없어서 제대로 된 대응에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캐나다 전역에서는 현재 890건의 산불이 진행 중입니다. 2주 전과 전혀 진전 없이 똑같은 상황에 2주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67건은 당국의 진화 능력을 벗어난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캐나다는 G7 국가 가운데 산불 대응을 전담하는 연방 차원의 재난 기구가 없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현재는 각 주와 준주가 산불 진화를 책임지고 연방 정부는 지원 역할을 맡는 구조여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이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불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산불의 규모와 빈도가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 미국의 FEMA 같은 국가 차원의, 즉 연방 차원의 통합 대응 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전력난이 가중되는 쿠바에서 또다시 대정전에 근접한 단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바 전력청은 어제 전력 수요가 가장 몰리는 피크 시간대에 전국 74%에 해당하는 구역이 동시에 단전이 되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쿠바는 하루 1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필요하지만 외부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체 생산량은 필요한 양의 40%인 4만 배럴에 불과합니다. 쿠바 정부는 미국의 에너지 봉쇄에 따른 심각한 물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석유 유통, 전력 생산, 쓰레기 수거, 그리고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포함한 여러 분야를 그동안 정부가 틀어지고 있었지만 이제부터 민간에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쿠바의 이 같은 변화가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낼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 부당 침투의 명가 김영석 침투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투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 드립니다.
2: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 드립니다.
1: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 드리는 김영석 침투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 8814, 오렌지 카운티 714-522, 8818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3: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4: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3: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4: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5: 99세까지 팔팔하게.
6: 무더운 여름 H마트가 준비한 시원한 한상.
7: 명태회 냉면과 명태비빔 냉면을 각각 2인분씩 담은 속초식 명태냉면 4인분 세트. 두 가지 맛을 함께 즐기시고 구매 고객께 드리는 무료 젓가락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6: 청수 물냉면과 백제 히모카와 우동, 통통백, 더 맛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까지 여름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7: 노란 자두, 씨 없는 수박, 백도, 솜사탕 포도까지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8: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0: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1: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12: 원호의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11: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12: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호의 골프.
11: 지금 원호의 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호의 골프.com.

0: 네, 홍명보 전 감독이 어제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특혜 관련, 뭐 연봉 관련, 그리고 자격증 관련 등등의 질문이 있었는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는지 가감 없이 한번 들어보시죠.
1: 실제로 홍명보 증인께서는 관독 선임 과정에서 본인이 개입한 바 없다. 협회에서 부탁을 해와서 수락을 했을 뿐이다라는 입장으로 밝히신 적 있으시죠?
2: 네, 맞습니다.
1: 예,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당시 울산 HD 감독 시절에 2026년까지 재계약하면서 10억 원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발표됐는데, 국가대표 감독으로 연봉이 배로 증가, 배 이상 증가한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주협이 이제 자료 제출을 거부해가지고 저희가 명확한 내역수는 알 수가 없었는데요. 셀러리 리스크에서 공개된 바에 따르면 하나로 38억 원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홍명보 증인, 축협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를 했는데 본인 감독 연봉 38억 맞는지 공개할 수 있습니까? 얼마였습니까?
2: 일단은 제그 연봉에 대해서는 상호 밝히지 않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는
1: 밝힐 수 없으니까.
2: 못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시는 38억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1: 훨씬 적습니까?
2: 훨씬 적습니다.
1: 금액을 그냥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금
2: 아,
1: 보고 있는데.
2: 제가 이거를 밝힐 수 없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1: 밝히면
2: 부탁드리겠습니다.
1: 뭐 위약금을 물게 돼 있습니까?
2: 예, 뭐 여러 가지 뭐 법적인 조항이 좀 있습니다.
1: 어쨌든
2: 하지만
1: 지금
2: 말씀하신
1: 국민들이 지금 다 보고 계신데 밝힐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금액을 제안한 거는 축구협회인 건 맞습니까? 본인이 제안한 겁니까?
2: 뭐 상호 협의하에 했습니다. 뭐
1: 상호
2: 저는
1: 협의입니까?
2: 네, 뭐돈뭐더 달라고 뭐 그런 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시한 금액이 바로
1: 오늘 이 자리에서만 자격증 2급 자격 취득 예외 적용, 그다음에 보조 지도자이기 때문에 1급 자격증이 예외적으로 필요 없다. 그래서 선임을 했다. 두 번째. 아까 빵집 면접이라고 하는 세 번째. 그다음에 연봉과 관련해서도 배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언론 보도가 있을 정도로 네 번째 특혜가 있었습니다. 유독 우리 홍명보 증인에게만 이런 특혜가 집중이 됐고, 그 사이에 한국 축구는 후퇴가 됐다라고 하는 많은 국민들의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2: 물론 거기에는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국민께 비춰진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737 맥스 여객기 좌석이 잘못 설치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연방 당국의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보잉 737 맥스 여객기의 좌석이 잘못 설치돼서 비상착륙 시 승객이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서 좌석 설치 상태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라는 지침 초안을 전달했습니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여객기 적재량이 늘거나 난기류, 비상착륙 등의 상황에서 좌석이 떨어져 나와 승객이 부상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항공청은 지적했습니다. 또 분리된 좌석이 비상탈출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연방항공청의 지침은 미국에 등록된 453대의 보잉 737 맥스 여객기에 모두 적용됩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항공 규제 당국은 일반적으로 미국 항공청의 지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이외 다른 지역의 항공사들도 보잉 737 맥스 여객기들에 대해서 이 지침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보잉의 주력 기종 중에 하나인 737 맥스 여객기는 지난 2024년 1월 비행 중이던 알래스카 항공의 해당 여객기 동체 일부가 뜯겨 나가는 등이 안전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바 있습니다. 글로벌 AI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 내에 AI가 수백만 명을 사망하게 만들거나 수천억 달러 규모의 이 경제 손실을 야기하는 등 소위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확률을 20%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MIT 연구그룹 퓨처 테크 연구진이 전 세계의 AI 전문가 272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전문가들에게 AI의 위험으로 24개의 유형을 제시해주고 기업들이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가정하에 각 유형의 위험에 대해서 발생할 확률과 심각성 또 전체적인 우려 등을 평가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100만 명을 초과하는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리고 경제적 손실 금액이 1,000억 달러를 넘는 경우, 또는 민주주의, 규범, 사회적인 붕괴 등 문명에 큰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 같은 경우를 소위 재앙적인 결과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앞으로 5년 안에 이런 재앙적 결과가 발생할 확률이 평균 20%로 측정됐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신임 국가정보국장 후보자 제이 클레이턴 뉴욕 남부 연방검사장의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클레이턴 후보자의 인준안을 찬성 51표, 반대 47표로 가결했습니다.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클레이턴 후보자를 신임 국가정보국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정보국장은 미국의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고 대통령을 위한 일일 정보 브리핑을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편 제이 클레이턴 신임 국장은 지난 2020년 대선이 부정하게 치러져서 자신이 패배했다라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라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직면하게 될 전망입니다. 자동차 기업 포드가 수요 회복을 이유로 연간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 들어 두 번째 상향 조정입니다. 포드는 지난 2분기 매출이 1년 전에 비해서 3.8% 감소한 483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아서 이익 전망치를 기존의 85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포드의 셰리 하우스 CFO는 우리의 산업 시스템이 더 건강해지고 있다라며 고객들이 포드에 대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포드를 외면했던 전통적인 고객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포드는 올해 관세로 인한 비용이 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10억 달러보다는 조금 더 낮을 것이다라는 다소 긍정적인 수정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0: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2: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3: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2: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특징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4: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4: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5: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213-388-7979, 213-388-7979.
4: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네, 잠시 주춤에 뜬 남가주의 폭염이 이번 주말에 다시 기승을 부릴 전망이죠. 기상청은 금요일이 내일부터 LA 카운티 북부의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 위험이 있는데 특히 이제 LA 북부 지역, 소위 밸리 지역에는 정말 많이 더울 것입니다.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더울 텐데요. LA는 뭐 당연히 90도가 넘고요. 밸리 지역, 칼라바사스, 아구라 힐스, 그리고 산타모니카 산악 지역 일부에는 내일 아침 10시부터 주말 내내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100도를 육박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와 함께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미옥 인사올립니다. 영화 배우이자 감독 클린트 이스트우드 아시죠? 90세가 훌쩍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에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거장인데요.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 연세에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군요. 내가 이 나이에도 여전히 일하는 이유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근사하지 않나요? 우리는 흔히 배움이나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면 젊은 시절의 전유물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짜 멋은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매일 하나씩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호기심을 잃지 않는 데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거창한 공부가 아니어도 좋아요. 오늘 출근길에 발견한 새로운 길, 오늘 처음 맛본 커피의 깊은 향, 혹은 오늘을 알게 된 누군가의 작은 취향 하나까지도 모두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근사한 배움이 돼줄 테니까요. 나이라는 숫자에 마음의 테두리를 치지 말고 오늘도 어제보다 하나 더 새로운 게 없지 않을까? 배워보자. 이런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봐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오늘이라는 하루가 훨씬 더 상쾌하고 생기 있게 다가올 겁니다.

괜찮아 우리 들으셨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이분하고 작품을 같이 한 극작가를 한번 제가 알게 됐어요. 저를 무지 좋아해서 그랬는데 아무튼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 이렇게 작품 영화 찍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걸들이 줄을 그렇게 쓴대요. 무슨 줄일까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오늘은 무슨 어떤 걸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그런 설렘이 있으셨던 분이 아닐까. 굉장히 뭐 여성들이 왜 안 그러겠어요. 매력 있는 남자들 주변에는 또

0: 여성들이 주로 오늘은 뭐 어떤 걸들이 어떤 부위들이 이런 걸 떠나서 오늘 설레이는 그런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가는 그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친구 그 게일 씨가 바로 더리 해리라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작품을 쓰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작품을 그 스크립을 썼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전해줘? 저쪽 그 샌프란시스코 예를 나오셨나 그래요. 그냥 썼는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자주 가는 단골 바에 가서 바텐더에게 이거를 전해줬대요. 그리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오면 이거를 좀 보게 보여줘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뭐 보여줬겠어요. 그런데 꼭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딱 했대요. 그 시간에. 그래서 안녕 클린트 이스트 왔었냐 이러면서 몇 달을 그렇게 계속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그래 알았어 다시 갖고 와봐. 이미 그 스크립은 받아서 뭐 버렸든가 없어진 거죠. 다시 갖고 와봐. 하도 집요하게 그렇게 열심히 전화를 하니까 갖고 와봐. 진짜 내가 보여줄게. 이래서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게 그 스크립을 보여줘서 결국은 채택이 돼서 영화로 만들어졌고 이분은 그 후에도 많은 그런 극작가, TV 시리즈, 드라마 이런 작가로 활동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 연이 이렇게 닿는 거 꾸준한 그게 당장에 이런 큰 게 아니더라도요 일관성을 갖고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갑자기 춥죠? 제가 이 더위에 이제 적응을 너무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분들이요 그래도 폭염에 그래도 강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 바로 이열 치열 하면서 사우나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또 계시고 사우나에서 오랫동안 이 사우나가 한국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굉장한 그 문화잖아요. 물론 저쪽 스웨덴도 그렇다지만 더군다나 요즘은 뭐 여러가지 K컬처를 넘어서 그 가운데는 사우나를 찾는 그런 외국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쪽 어느 사우나를 가면 거의 70% 80%가 외국분이고 머리에 그 있잖아요 그거 수건도 다 말아가지고 냉면을 먹고 있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규칙적인 사우나나 따뜻한 목욕처럼 적절한 열 노출을 꾸준히 해준 사람들은 몸이 더위에 더 잘 적응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군요. 땀도 더 일찍 효율적으로 흘리게 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서 나중에 진짜 더위를 맞닥뜨렸을 때 심장에 가는 부담을 훨씬 줄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위를 잘 참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사우나의 효과는 어디까지나 더위가 오기 전에 미리 몸을 훈련시키는 사전 준비일 때 그때 얘기라는 점입니다. 이미 펄펄 끓는 폭염이 시작된 날 몸도 피곤하고 탈수가 온 상태에서 사우나로 직행하는 건 오히려 열에 열을 더하는 위험천만한 그런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탱자가라사대 그랬던 김용곤 씨도 사우나에서 그렇게 사망을 하셨잖아요. 심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고혈압,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또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도요, 이 폭염 속에서 가장 좋은 보약은 기본을 지키는 거겠죠. 물 자주 마셔주고 또 가장 더운 낮 시간대에 야외 활동을 줄여주고 또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이런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건강하게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이런 얘기가 있죠. 연체에 신기록을 세운 역대급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영국 웨일스의 한 도서관에 오설리번이라는 남성이 찾아왔는데 할아버지 손때가 묻은 고서 두 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연인즉 할아버지가 무려 1910년에 빌리셨던 도서관 책인데 무려 116년 만에 할아버지 대신에 제가 책을 돌려드립니다 하고 갖고 왔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뭐 연체료가 뭐 대단히 나오겠지만 도서관 측은 연체료 없이 반갑게 그 오랜 1차 2차 세계대전을 다 거치며 세월을 견뎌온 이 책과 또 그 가족의 역사가 담겨있는 그야말로 세기를 넘나든 반납을 반가워했다고 합니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라고들 또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늦어도 결국 제자리에 돌릴 거는 돌리자 하면서 이렇게 돌려놓는 게 너무 좋네요. 저도 어제 뜬금없이 이렇게 후배가 언니 저 이제 백수 됐어요 이래가지고 사우나 가서 수영도 하고 모처럼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오너라 이랬는데 올 때요 제가 예전에 파스타를 담아줬던 그릇을 한 5개월 만에 거기에다가 손수 담은 전라도 식김치를 얼마나 맛있게 담았던지 그 그릇에다가 가끔 생각났었거든요. 거기에다가 김치를 담아서 너무 맛있게 어제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집안 구석에 어머 세상에 이거 못 돌려줬네 깜빡하고 전하지 못한 그런 마음 한 조각 숨겨두고 계시다면요 이렇게 몇백 년? 116년이 지난 책도 반납을 받아주는데 분명히 반갑게 그 마음을 다시 받아줄 겁니다. 옛날에 불편했던 마음도요. 세월 가니까 아휴 그래도 너만한 친구 없었어. 이런 마음으로 다시 문을 열면요. 다시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만날 인연은 다시 만난다.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네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연락을 해보시면 내 인생이 한결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에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웨스턴이죠. 팔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의 법무사 권두환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푹푹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9: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1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1: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정말 소중하죠. 우리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할머니도 계시고요. 아저씨가 좋아하는 아주 머니도 있는데 요즘 진짜 머니가 정말 힘들어.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르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그래서 잘 뭔가를 좀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내가 들고 있는 생명보험 계속 유지해야 하나 해지해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재정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문선영의 머니터크, 바로 문선영의 재정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머니머니 중에서 할머니는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역시 재치가 대단하십니다.
0: 아주머니. 그리고 네. 또 있어요. 우리가 많이 찾죠. 에그머니.
1: 에그머니.
0: 준비를 안 해놓으면 이게 진짜 어떻게 해? 이 계란을 잘 분산을 해서 네. 분산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1: 맞습니다. 너무
0: 알도 잘 까야 되는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 네. 진짜.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하신
1: 재치십니다.
0: 아닙니다. 네네. 아니 그래서요. 네.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기존에 가입해둔 생명보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보통 어떤 경우에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게 되나요?
1: 아, 뭐 보통 이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네. 첫 번째는 내가 자녀들한테 이 생명보험을 물려줄 필요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이제 자녀분들 다 뭐 크셨고 그리고 아유 이 정도는 뭐 물려주지 않아도 돼 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명보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죠. 내가 과연 이거 킵해야 되나 아니면 없애야 되나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한 분들은 아 젊었을 때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생명보험을 가입을 해서 돈이 나가는 줄 몰랐는데 네. 은퇴를 하고 나니까 네. 이제 인컴이 이제 딱 어느 정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셜연금 딱 그거 받아가서 하시는데 이 보험료 내가 계속 내야 되나? 네.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세 번째는 혹시 내가 메디칼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생명보험 가지고 있으면 메디칼 혜택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네.
1: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생명보험에 고민하시는 분이 세 가지 계신 것 같아요.
0: 네.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그 답은 어떻게 되나?
1: 네. 그럼 첫 번째 네. 말씀을 드려볼까요?
0: 네.
1: 첫 번째 말씀은 이제 자녀분들한테 필요가 없는데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생명보험이 물론 자녀한테도 도움이 되려고 처음에 이제 가입들을 하시잖아요. 나이가 네. 이제 좀 젊으셨을 때는 네. 자녀분들도 어리고 하니까 이제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드시고 자녀분들 다 크고 엄마 아빠 우리 거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사실 생명보험에서 자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어요.
0: 네.
1: 첫 번째 방법은 무엇보다도 캐시 밸류가 있는 라이프 인슈런스였다. 그럼 그 캐시 밸류를 내가 꺼내가지고 네. 나를 위해서 나의 인컴으로 만들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인컴처럼 쓰는 거죠. 네.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혹시라도 내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 뭐가 걱정이냐면 건강 중에서 이제 혼자서 생활하지 못하시게 되면 롱텀 케어 상황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럴 때 이거 돈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제 걱정이 되신단 말이죠.
0: 네.
1: 사망할 때 나오는 돈이 네. 내가 살아있는 중간에도 찾아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사망하는 네.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녀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데 네.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롱텀 케어 상황에 진단을 받았을 때 사망보상금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30만 불이라는 사망 보상금을 젊었을 때 들어놨다.
0: 네.
1: 그런데 이 생명보험이 애들은 필요가 없다.
0: 네.
1: 뭐 애들 뭐 줄 필요 있나 내가 다 키워놨는데 그런데 그 30만 불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롱텀 케어 상황에 걸렸을 때 30만 불에서
0: 조금씩?
1: 예를 들어서 업투 90%까지도 네. 내가 받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 롱텀 케어 비용 같은 거 걱정을 안 하실 수가 있죠.
0: 네.
1: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혹은 암이라든지 심장병, 뭐 신장 말기나 뇌졸중 같은 중병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내가 30만 불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 뭐 걱정이 없죠.
0: 네.
1: 그래서 나를 위한 플랜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알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보험료를 내가 계속 낼 수 있느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0: 네.
1: 보험료 내기 힘드실 수도 있죠. 그죠?
0: 네네.
1: 그리고 뭐 별로 그다지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0: 네.
1: 그럼 자녀분들하고 조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0: 네.
1: 어머님 아버님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생존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0: 네.
1: 만약에 30만 불의 네. 라이프 인슈런스가 있고
0: 네.
1: 그 200불씩 내고 계시다고 한번 해봐요.
0: 네.
1: 그러면 아유 내가 지금 나이가 지니까
0: 네.
1: 내가 못 내겠다. 나 이거 그냥 취소하려는다. 그러면 200불씩인데 네. 너가 낼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0: 당연하죠. 당근.
1: 사실은 부모님이 이거를 가입해서 오셨다라는 게 고마운
0: 그럼요.
1: 거잖아요. 아니 엄마 네. 아빠가 어떻게 이런 거 미리 준비하셨을까?
0: 네.
1: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대단한 생각이 드시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그게 어떠냐면 지금 젊은 자녀분들은 그 이해 못해요.
0: 네.
1: 20대 30대가 엄마가 나 이거 생명보험 있는데 나 못 내겠다 그러면 엄마 그거 취소해라고 얘기하고
0: 네.
1: 엄마 뭐 그런 거를 우리 때문에 들었어.
0: 그런 엄마 얘기도 괜찮아. 하지 마 이런
1: 맞아요.
0: 아유, 왜 중년 얘기를 해 막 이러면서
1: 맞아요 맞아요. 20대 30대는 그럴 수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40대 50대가 되면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요.
0: 이제, 네.
1: 부모님도 대단한 현명하시다.
0: 네.
1: 어떻게 이걸 준비해 놓으셨을까?
0: 네, 네.
1: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엄마 200불 그러면 내가 낼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0: 네.
1: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혹시라도 다 안 쓰시고 사망하시는데 30만 불이 나오는데 자녀 입장에서 200불 내는 거 그거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요?
0: 가능하죠.
1: 당연히 가능하죠.
0: 그럼요.
1: 어떤 자녀분들은 이래요. 제가 이제 부모님의 그 생명보험을 설명해 드리고 자녀분들에게 본인들이 내시겠다고 이제 동의를 받으시면서
0: 네.
1: 이제 딱 상담을 끝내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아드님들이 이제 배웅하러 저랑 같이 나온단 말이죠.
0: 네.
1: 나오면서 혹시 우리 네. 부모님 혹시 50만 불로 올리면 얼마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기도 해요.
0: 네.
1: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내더라도
0: 네.
1: 50만 불로 올릴 수 있으면 더 좋다라는 거죠.
0: 네.
1: 그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0: 네.
1: 자녀가 부모님의 생명보험금을 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0: 그럼요.
1: 오픈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
0: 네.
1: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 플랜으로 찾아 쓰시는 거나 롱텀케어 때 받아 쓰시는 플랜으로 바꿀 수도 있고
0: 네.
1: 동시에 자녀분들이 돈을 더 낼 수 있도록 해서
0: 네.
1: 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0: 네.
1: 그러니까 세 번째가 이제 문제가 메디칼.
0: 네.
1: 메디칼 때문에 이제 그 정말 그야말로 저소득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0: 네.
1: 혹시 내가 재산을 보고를 하거나 인컴을 보고할 때 이후 생명보험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0: 네.
1: 첫 번째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0: 네.
1: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는 집 하나가 지금 현재 2026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 네.
1: 2026년에 집 한 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우리 메디칼 받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거든요.
0: 그런데
1: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막 파시는 분들도 계세요.
0: 네.
1: 그리고 또 뭐 아들 이름으로 막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라이프 인슈런스도 사실 원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0: 네.
1: 나 그래도 이거 마음이 불안하거나
0: 네,
1: 나 싫다
0: 네.
1: 그러면 이 라이프 인슈런스에는 가입자라는 게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입을 하셨으니까 가입자죠.
0: 네.
1: 라이프 인슈런스에 가입을 하시면서 돈을 내는 사람이 따로일 수도 있고
0: 네.
1: 라이프 인슈런스의 소유권인 오너라고 그래요. 오너. 이 오너가 마치 비즈니스 오너 이런 것처럼 오너가 자녀분들한테 넘겨드릴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런 방법을 좀 쓰시게 되면
0: 네.
1: 라이프 인슈런스 따로 이제 굳이 보고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방법이 있다.
0: 네.
1: 꼭 반드시 취소 메디카를 유지하고 싶으신데 혹은 신청하고 싶으신데
0: 네.
1: 라이프 인슈런스 내가 해약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0: 네.
1: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0: 네.
1: 그러면 내 라이프 인슈런스는 애들이 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이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사망했을 때만 혜택이 되는 거지 내가 롱텀 케어 걸렸을 때는 못 받습니다. 이제 이런 플랜들이 예전에 든 플랜들이에요.
0: 네.
1: 사실 지금 어떤 시대냐면요. 며느리나 똑똑한 따님이나 아드님들은 자제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부모님의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입을 하려고 해요.
0: 네.
1: 왜 그러냐면 뭐 부모님이 설마 막 빨리 돌아가셔서 내가 그 돈을 받아야겠다 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죠.
0: 네.
1: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들 롱텀 케어 걸리면 그거 진짜 내가
0: 네.
1: 직장 생활하면서 나 가정 생활하는 것도 요즘 힘든데 부모님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이신 거죠.
0: 네.
1: 그런데 생명보험이라도 지금 가입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0: 네.
1: 그러면 건강만 좋으시면 가입하시는데 문제 없고요. 네. 뭐 보통 68세까지도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네. 동시에 뭐 물론 70세도 가입을 합니다만 동시에 건강이 좋으셔야 돼요. 건강이 안 좋으면 안 돼요.
0: 네.
1: 건강이 안 좋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로 네.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생기겠죠.
0: 네.
1: 그래서 만약에 건강하시면 그런 기존의 라이프 인슈런스, 오래된 라이프 인슈런스에
0: 네.
1: 만약에 내가 롱텀 케어 때 받는 혜택이 없다
0: 네.
1: 그러시면 그런 라이프 인슈런스로 바꿀 수도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네. 옛날에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것처럼 이렇게 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상담을 해보시면 지혜롭게 그냥 무조건 취소하거나 무조건 나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제가 방법들을 상황에 맞게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죠.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생명보험 중에서 왜 그냥 없어지는 보험이 아니라 돈이 쌓는 보험이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돈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런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거기에 캐시 밸류를 내가 나를 위한 롱텀 케어가 되는 생명보험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건강이 이미 나빠져서 가입을 안 시켜주더라.
0: 네.
1: 근데 캐시 밸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어뉴티로 옮기는 것도 있어요.
0: 네.
1: 어뉴티로 옮기게 되면 내가 마치 내 은퇴 플랜처럼 그냥 생명보험 다 찾아 쓰는 거예요.
0: 네.
1: 세금을 옮길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0: 네.
1: 동시에 혹시라도 롱텀 케어가 걸리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0불씩이 나오기로 했다.
0: 네.
1: 생명보험을 어뉴티로 옮겨서 한 달에 2,000불을 받기로 했다.
0: 네.
1: 그런데 롱텀 케어가 상황이 되면 4,000불로 두 배로 나오는 그런 플랜들도 있어요.
0: 아, 네.
1: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죠.
0: 네.
1: 다만 내가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느냐,
0: 네.
1: 그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0: 네.
1: 이게 이제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0: 네. 뭐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 문선영 재정 전문가가 네. 보실 때는 얼마 정도를 해놔야지 이게 어느이트 받다가 나중에 롱텀 케어 되면 두 배로 늘어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얼마?
1: 이게 또 나이에 따라 달라요.
0: 네.
1: 그리고 또 인컴에 따라 다르고 만약에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한 달에 5,000불이 나온다. 그런데 5,000불 정도인데 그 정도면은 뭐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0: 네.
1: 나 연세가 뭐 예를 들어서 68세 정도 됐다.
0: 네.
1: 그런데 내가 혹시라도 롱텀 케어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 근데 롱텀 케어 보통 시설이 들어가면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0: 얼마입니까?
1: 보통 한 7,500불이에요. 한 달에 한 사람에.
0: 시장에.
1: 평균 오케이. 남가주가.
0: 예.
1: 그러면 7,500불이면 내가 5,000불로 지금 사는 건 괜찮은데 한
0: 네.
1: 2,500불이 모자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롱텀 케어 때 생활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그러면 뭐 나이에 따라 다르고 롱텀 케어가 또 언제 걸릴지 따라 다르지만 뭐 10만 불, 20만 불 그 정도로도 충분히 어뉴티 들어가가지고 이제
0: 네.
1: 그건 가능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인컴이 또 얼마가 더 필요한지에 따라서
0: 네.
1: 들어가는 돈도 달라진다.
0: 네.
1: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방금 드린 거는 예를 드린 거고요.
0: 네.
1: 무조건 전화 주시고
0: 네.
1: 상담 한번 해보시면
0: 네.
1: 없는 방법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0: 이 플랜이 요즘은 네. 정말 다양해져서 꼭 생명보험 예전의 개념하고 전혀 다르네요.
1: 네.
0: 어느이티 그리고 네. 롱텀 케어까지.
1: 네.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까요?
0: 네.
1: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0: 네.
1: 626-827-9599 626-827-9599번입니다.
0: 네. 626-827-9599 문선영의 머니터크.
1: 네.
0: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 엔진에서 문선영의 머니터크 치시면 문선영 씨 네.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다 나오니까요.
1: 네,
0: 참고하시기
1: 맞습니다.
0: 바라겠고요.
1: 네.
0: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외에도 더 자세한 재정보험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8월에 세미나를 준비를 하셨다고요?
1: 네, 맞아요. 네. 8월에 저희가
0: 네.
1: 저희가 진짜 세미나 많이 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8월에도 정말 세미나를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네. 무엇보다도 정보가
0: 네.
1: 필요하다. 이 개념 때문에 하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라팔마, 세리토스, LA, 샌디에고 이 네 군데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8월
0: 네.
1: 중에.
0: 네.
1: 먼저 8월 10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에 은퇴 필수 아이템 아이템이라고 불리우는 어뉴티에 대한 모든 궁금증 다 해결해 드리고요. 네. 내가 401k나 IRA에 있거나 아니면 CD에 있는 돈을 어떻게 어뉴티로 내가 옮길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13일에는 목요일입니다. 6시 30분에는 셀토스에서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이라는 또 그런 세미나를 또 하고요. 네. 그리고 15일 LA에서 저녁에 하는 세미나예요. LA에서도 사람들이 또 이제 또 오셔야 되니까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세미나를 하게 되냐면요. LA는 저희 LA 오피스예요. 그 다시 말해서 에퀴터블 빌딩인데요. 네. 15일에 롱텀 케어에 대한 세미나를 죄송합니다. 그날 15일 토요일인데 오전 10시 30분에 네. 롱텀 케어 네.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내가 꼭 네. 반드시 롱텀 케어 플랜을 들어야 될까? 안 그러셔도 되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20일 목요일에는 샌디에고에서 롱텀 케어, 27일 라팔마는 또 롱텀 케어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보가 한꺼번에 많이 나가니까 네.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네. 그냥 저한테 전화 주시면 네. 제가 어떤 일정이든지 간에 다 보내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신문이나 요즘 많이 방송에도 나가고 있으니까 세미나 귀담아 들어서 꼭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626-827-9599 626-827-9599 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나이 들어가지고 롱텀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요즘은 또 네. 애매한 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그냥 메디컬을 받든가
1: 맞아요.
0: 돈이 많든가 해야 되는데
1: 맞아요.
0: 애매해서 나중에 아프면 그냥 의료비로 다 나가고
1: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 시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좀 그야말로 혜택들이 좀 많이 줄어든다라든지 변화가 좀 있었는데 뭐 트럼프 시대가 끝나면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끝나면은 좀 더 나아지는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0: 네.
1: 하지만 어쨌든 준비는 하셔야 돼요. 왜냐면 롱텀 케어를 나라와 뭐 정부가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0: 네.
1: 거기에다가 또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네. 게 뭐 돈 있으니까 그거 다 쓰면 되지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준비를 해놓으면 네. 내 돈을 있는 돈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있는 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랜으로 만들어 드리니까
0: 네.
1: 너무 필요하고 또 좋은 부분이죠.
0: 좋은 플랜들이 많으니까
1: 네.
0: 각각에 맞게 이렇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정하시면
1: 네.
0: 되겠습니다.
1: 네.
0: 그래도 어뉴이티 이런 거 탁 해놓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1: 그럼요.
0: 네.
1: 제가 그 만난 손님 중에서 한 분이 CPA 출신이신데
0: 네.
1: 이분이 1세대 그야말로 이민 1세대 CPA라서
0: 네.
1: 본인이 CPA이셨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 세금을 내지 않으셨던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하시면서도 일을 하셨는데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벌써
0: 네.
1: 이미 15년 전에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몰랐지만 어쨌든 나도 세금을 내고 나서 소셜 연금을 지금 받고 있는데 소셜 연금이 내가 뭐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어도
0: 네.
1: 그 돈이 그만큼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처럼 효자가 없더라.
0: 그럼요.
1: 그런데 소셜 연금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분들은 반드시
0: 네.
1: 어뉴이티 같은 거 하나 해놓으시면
0: 네.
1: 너무 좋죠.
0: 그렇죠.
1: 네.
0: 잘 키운 효자 효녀가 있으면 아니 저는
1: 잘된 어뉴이티 네. 하나 잘된 라이프 인슈런스 하나 열 효자
0: 네.
1: 부럽지 않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0: 그거 진짜 마음에
1: 네.
0: 드는데요.
1: 네.
0: 저는 늘 부모님께 용돈을 한국으로 보내드렸어요.
1: 네.
0: 그랬더니
1: 흔하시다.
0: 아버님이 세상에 그거를 적금을 들어놔서
1: 와우.
0: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저한테 그거를 언니 오빠 모르게
1: 와우.
0: 넘겨주셨어요. 전 너무 감동을 받았어.
1: 와.
0: 야, 그걸 그대로 모아서.
1: 그러니까 우리 진행자님은 효녀시고 네. 아버님은 네. 현명한 분이시네요.
0: 네.
1: 돈나무를 심으셨네요.
0: 네.
1: 와우.
0: 야, 진짜.
1: 네.
0: 자, 돈에 또 마음이 실린다고 그러죠.
1: 네.
0: 네. 요거를 잘 정리를 해놔야 은퇴 생활도 그리고 자녀분에게도 가족에게도 현명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 네.
0: 문선영의 머니터크 8월에 아주 좋은 세미나들이 있으니까요. 문의번호 626-827-9599
1: 626-827-9599로
0: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0: 예전에 노래를 시키면 이 노래를 불렀어요. 낯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중간생략 중간생략 안녕 안녕 내 사랑. 바로 저의 골프 스승님이시기도 합니다. 뉴욕에서 박세리 막 열풍이 일 때 저에게 골프를 가르쳐 주신 전원수 씨, 그리고 그 형님 전항 씨와 함께 하는 그런 새샘트리오가 불렀어요. 낯성에 가면. 이 전원수 선생님을 제가 작년에 정말 오랜만에 뵀어요. 작년에 조동진, 가수 조동진 추모 콘서트에 제가 사회를 봤는데 그때 전원수 선생님이 오셔서 그 오랜 세월에 아 진짜 오랜만에 너무 봐서 너무너무 반가웠던 우리 전원수 선생님. 뉴욕은 지금 물난리가 났고 그렇게 폭염이 폭우가 들이닥쳐가지고요. 보니까 길이 완전히 강이 됐더라고요. 근데 혹시 이 플라코라는 뉴욕의 유명한 수리부엉이 얘기를 아시나요? 센트럴파크 동물원을 탈출해서 맨하탄 도심 한복판에서 살아남았던 수리부엉이 플라코. 평생을 갇혀만 살던 녀석이 누군가가 뜯어놓은 철망을 통해서 나왔어요. 아유, 쟤는 스스로 사냥 못할 텐데 아우 야생애가 아니고 며칠이나 버티겠어 했거든요. 근데 웬걸요. 스스로 뉴욕의 쥐들을, 거긴 또 쥐가 막 이만해요. 쥐들을 스스로 사냥하기 시작하더니 무려 1년 넘게 화려한 뉴욕 하늘을 주름잡고 빌딩 창문으로 슬쩍 안을 들여다보는 플라코의 모습이 SNS에 올라올 때마다 뉴요커들은 환호를 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이민 성공 신화다. 진정한 언더독의 승리다. 라고 해서 이 플라코를 몸에 새기는 그 팬 타투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플라코가 작년에 도심 빌딩에 부딪히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부검을 해보니까 쥐약 성분과 또 비둘기로부터 옮긴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수많은 뉴요커들이 진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이 플라코가 남긴 유산은 참 깊습니다. 얼마 전 뉴욕시의회에서는 야생동물들을 독극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쥐약을 없애고 피임약을 도입하는 이른바 플라코법, 플라코스 로까지 통과시켰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번 주 이 플라코의 그 짧지만 강렬했던 1년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와일드 인사이드가 미 전역에서 개봉이 됩니다. 콘크리트 빌딩 숲 사이에서 우리에게 야생의 숨결과 잊고 있던 낭만을 선물해준 부엉이 플라코. 비록 지금은 뉴욕 하늘에 없지만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자유로운 새가 아닐까 싶네요. 제가 최근 또 제가 동물을 또 좋아해서요. 어떤 다큐를 보니까 웨스트 버지니아의 한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정말 갈 곳 잃은 동물들을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뒤로는 산이 쫙 있고 앞에는 또 물이 있어서 천연 그 요새 같은 데가 된 거예요. 거기서 정말 인간은 너무 잔인하게 이렇게 보니까요. 그 곰 사냥 시즌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키우게 된 새끼 곰 세 마리가 그러니까 그 굴 속에 들어가서요. 그 어미곰을 총으로 쏴 죽이고 새끼도 막 이랬는데 그 중에서 몇 마리를 구해서 누가 주길래 그걸 키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곰과의 그냥 곰과 같이 살아요. 전혀 곰이 뭐 그러지 않는데 그 곰이 또 새끼를 낳아서 자연 속으로 방사를 했더니 그 다음 해에 또 곰이 새끼는 안 나타나고 혼자 또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또 가을이 되면 곰 사냥이 시작되는데 그래도 그 전에 피나 놀라면 우리 집에 와라 그러면서 이별을 하는데요. 곰이 진짜 가서 할아버지 무릎에 이러고 짤막한 그런 작별 인사를 하고 새끼 두 마리를 대고 떠나는데 짠하더라고요. 그 굴 속에서 새끼 낳고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어미곰한테 그냥 총을 탁 쏴가지고 막 나 눈물 날라 그래. 요즘 도처에서 그렇게 기후위기 때문에 사람도 힘들고 또 무자비한 그런 남획 때문에 뭐 바다의 시도 마르고 그렇습니다. 이 밸런스를 우리가 좀 욕심을 내려놓고 잘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뉴욕 얘기하다가 부엉 얘기하다가 곰 얘기까지 갔네요. 아무튼 우리는 곰이다. 우리는 옹녀의 응? 자식 아닙니까? 옹녀? 옹해야? 옹해야? 옹녀. 네. 자, 건강한 삶이 응?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와 위스턴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 만도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고명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손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2: 류마티스 관절염,
3: 어깨와 허리 통증,
2: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3: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2: 진통제 없이
3: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4: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5: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4: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5: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4: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213-383-8899 213-383-8899
1: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2: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2: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3: 99세까지 팔팔하게

오늘 아침 사랑하는 사람에게 웃어준 것, 밥 한 끼 맛있게 먹은 것,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한 것,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성공 아닐까요? 지금 들으시는 이 곡도 바로 포레스트 검프의 주제곡. 검프도 힘들면 그냥 달렸죠. 도망치려고 달린 게 아니라 마음이 답답해서 달렸고, 달리다 보니 길이 보였고, 사람들이 함께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답이 안 보일 때는 억지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그냥 묵묵히 성실히 걸어가 보는 것. 그러면 어느새 그 길이 우리를 다음 장면으로 데려다 줍니다. Life is a box of chocolate. 여러분 손에 초콜릿 상자가 들려있네요. 어떤 맛이 오늘은 나올까 기대하시면서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이재영 변호사 그룹 금강안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브라이언주 융자 법무사 권도한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서 우리 후니탱자와 곧 찾아뵐게요.

0: 무더운 여름 H마트가 준비한 시원한 한상
1: 명태회 냉면과 명태비빔 냉면을 각각 2인분씩 담은 속초식 명태냉면 4인분 세트 두 가지 맛을 함께 즐기시고 구매 고객께 드리는 무료 젓가락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0: 청수 물냉면과 백제 히모카와 우동, 통통백, 더 맛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까지 여름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1: 노란 자두, 씨 없는 수박, 백도, 솜사탕 포도까지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4: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5: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6: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5: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6: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5: 한국 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6: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5: 지금 108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108골프.com.
7: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8: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9: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0: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9: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10: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11: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10: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거야?
11: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2: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12: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2: 213-388-7979 213-388-7979
0: 유니굿 프렌드 보험.
1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6: 213-383-3838 213-383-3838.
17: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8: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7: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8: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9: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0: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0: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21: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22: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21: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22: 신의 눈물 에메랄드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 년의 숲, 레드우드 국립공원.
21: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22: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 투어로 전화 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1: 아주 좋은 아주 투어.
2: 아주 좋은 아주 투어.
16: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23: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위장이 편해야 인생이 편안하다라는 책 제목도 있듯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속이 불편하면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위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천연식품인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에 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주위를 보면 한두 가지 위장질환에 노출이 안 된 분이 없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가장 흔한 게 바로 위소화기 질환인데요. 그럼 한국인들이 위소화기 질환을 포함해 위암 환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 이유를 전문가들은 특유의 식습관과 헬리코박터균과의 연관성이 깊다고 지적합니다. 맵고 짠 김치나 장류 같은 소금에 절인 저장 방식의 식품들은 잘 알려져 있듯이 위세포의 변형을 촉발해서 각종 위장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한국인의 50% 이상이 헬리코박터균의 보균자로 조사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아무 증상 없이 살아가지만 경우에 따라 헬리코박터균은 각종 위장질환을 촉발시키고 위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은 해조류의 미끈미끈한 점액질 부분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으로 이 끈적거리는 점액질 성분이 위 점막과 결합하여 궤양 부위의 보호막을 형성함으로써 쓰림과 통증 등 궤양으로 손상된 부분을 보호해주며 신속한 치유를 돕는데요. 위궤양을 비롯해 위의 세포가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나 위세포가 장세포로 변하는 장상피 화생 등 이런 위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악화되기 쉬운데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을 드시면 근본적으로 위장에 도움을 주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을 복용 후 위가 편하고 소화가 잘 된다는 후기를 많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전 세계 유일한 후코이단 연구소인 NPO 후코이단은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의 원재료는 세계적인 청정 해역으로 알려진 오키나와산 모직구 후코이단과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그리고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아가리쿠스 뿌리 균사체가 포함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후코이단이며 후코이단으로는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 AAI에서 효능까지 입증받은 근거가 확실한 제품이기에 NPO 후코이단에서도 실제 연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866-566-9원9원으로 연락 주시면 위와 대장, 소화기계 건강에 특별히 좋은 오리지널 후코이단을 체험하고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무료 샘플과 관련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6: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의
2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5: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있어요. 근데 립스를 안 바르기는 오늘 또 처음이네.
1: 안 발랐다고 생각하지 않아 상대방은.
0: 근데요. 왜요?
1: 누군가가 가져갔겠구나.
0: 그 실제로 조사 결과 네. 과학자들이 밝혔잖아요.
1: 저 알아요.
0: 남성들이 평생 먹는 립스틱 양이
1: 여성분의 3배인가?
0: 뭐. 그래요? 네. 여자들보다 더 먹어?
1: 훨씬 많이 먹어요.
0: 아, 다 빨아먹고.
1: 왜냐면 여자분들은 바르면서 이걸로 끝이잖아요. 네. 남자는 그걸 쪽쪽 빨아먹잖아. 얼마나 많이 먹는 남자가.
0: 뭘 또 그렇게 쪽쪽이라고 그래. 어? 정말.
1: 왜요? 아, 정말. 아 진짜로. 아. 아니 나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네.
0: 아니 말씀하세요.
1: 안돼 와이프 들어. 안돼 안돼.
0: 안 들으실 거예요. 뭔데?
1: 아니,
0: 와, 안 몰랐다. 들어.
1: 아니.
0: 살짝 얘기해줘.
1: 싫어 나중에.
0: 아 얘기 끊었다가.
1: 네? 아니 그런 게 있다고요.
0: 우리 쪽쪽 먹는 얘기 좀 해볼까요 오늘?
1: 아 좋죠. 아니 제가 정말 재밌는 게 그 USA Today라고 유명한 그 미디어 있잖아요. 네. USA Today에서 투표를 했어요. 네. 투표를 했는데 정말 황당해. 네. 미국에서 베스트 10을 뽑았는데 가장 맛있는 햄버거.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이름이 아니라 네. 햄버거 각계 하나 어. 그 아이템 네. 그걸 투표를 한 거예요. 어. 1위를 누가 했게요?
0: 글쎄요. 저는
1: 네. 뭐 좋아하세요?
0: 저는 요즘은 못 먹어봤는데 워낙 잘 없어서
1: 뭐가요?
0: 저는 와퍼를 되게 좋아했어요. 와퍼 중이요.
1: 와퍼 와퍼가 버거킹.
0: 버거킹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1: 너무 맛있지 않아요?
0: 저는 와퍼가
1: 저도 와퍼 좋아해요.
0: 그래요?
1: 저도 왜냐면 몰랐는데 버거킹의 와퍼가요. 네. 그 버거킹의 창업자가 네. 이 맨날 뻔한 햄버거 맛이 싫다고 그래서 자기는 고기에 불맛을 입히고 싶어서 만든 게 와퍼래요.
0: 아 그래요?
1: 근데 저는 와퍼가 진짜 맛있거든요.
0: 저도요.
1: 그죠?
0: 저도 미국 가서 저도 와퍼 팬이었어요.
1: 근데 사람들이 은근히 와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0: 그래요?
1: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0: 없어요?
1: 제 주변에 와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0: 응? 우리 근데 둘은 다 이렇게 와퍼
1: 그러니까 좋아해요? 저 와퍼 좋아하는데 버거킹에서 하면 사람들이 싫어요.
0: 저는 이상하게 와퍼가 약간 우리 입맛에 맞는 약간 얼큰한 왜 그러지?
1: 어디 와퍼 어디가 얼큰해요?
0: 맥도날드에 비해서 약간 얼큰한 햄버거 양파가 센 거가 들어가서
1: 아, 그런가? 그래서 그런가?
0: 그래서 그럴 거예요.
1: 아, 그럴 수도 있다.
0: 양파가 그렇게 몸이 좋잖아.
1: 약간 우리 고기 구워먹는 느낌 나기도 하고 불맛도 그래서. 나고 아 근데
0: 1위가 어디야?
1: 1위가 여러분 지금 들으신 분들이 이거를 드셔본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네. 해비버거 아세요?
0: 오 알죠 알죠.
1: 해비버거의 대표 상품인 더블 찰.
0: 어 더블 찰.
1: 더블 찰 그게 1등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와, 저는 솔직히 해비버거 먹은 지 진짜 오래됐어요. 한
0: 저도 좀 됐네요.
1: 10년을 안 먹은
0: 것
1: 같아요.
0: 같아. 네.
1: 근데 거기 더블차 그렇게 맛있다고?
0: 더블차?
1: 가서 먹으려고요. 아. 근데 지금 저는 못 먹어요. 지금 당분간은
0: 지금 못
1: 먹는데.
0: 때문에.
1: 좀 나면 먹을 때문에. 건데. 네. 2위가
0: 어디예요?
1: 2위는 맞추실 거예요.
0: 인앤아웃?
1: 그렇지.
0: 어 인앤아웃.
1: 2위가 인앤아웃에 더블 더블.
0: 얼마나 좋아.
1: 저는 진짜 더블 더블은 와. 아파서 쓰러져 있다가 누가 사면 먹어요.
0: 진짜요?
1: 진짜 죽 대신에 먹어.
0: 아니 근데 네. 여러분께 그 말씀드릴게요.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인앤아웃은요 엑스트라 네. 베지 이러면 베지터블을 이렇게 넣어줘. 노차지로.
1: 근데 왜 굳이?
0: 아니 엑스트라 베지 건강에 좋으니까.
1: 그 프로틴 스타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나온지 아시죠?
0: 프로틴 스타일 그러면 빵이 안 나오잖아요.
1: 빵이 안 나오고 저 양배추 싸주잖아요.
0: 네.
1: 그걸로 전 다섯 개 여섯 개씩 먹었거든요 운동할 때.
0: 근데 제 친구는 가가지고 그 엑스트라 베지를 먹던 생각에 가서 베지버거 베지버거 했더니
1: 그게 있어요?
0: 고기가 안 나오고 야채만 나왔어.
1: 진짜로?
0: 베지버거 했더니
1: 아 베지테리언인 줄 알고
0: 그러니까 오더를 잘못한 거죠. 그거를. 엑스트라 프로틴 버거 아, 이러든가 엑스트라 베지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1: 엑스트라 빼고 그냥 베지버거
0: 베지버거 베지를 더 많이 달라고 했더니
1: 그럼 빼줘요 고기를?
0: 고기 빼고 그냥 베지토벌만 나왔대.
1: 그게 뭐야
0: 아 진짜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1: 그거 어떻게 먹어 와
0: 아,
1: 그래요?
0: 진짜 먹고 싶다. 뭐 햄버거를 오늘은
1: 그러니까요.
0: 사 먹어볼까.
1: 그다음에 여러분
0: 3위가 어디예요?
1: 3위는 뭐 그냥 비슷한데 그 프레디스의 오리지널 더블 뭐 A&W의 뭐 파파 버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 미국 전 지역이니까 서부에서 유명한 거는 아 쉑쉑 있죠.
0: 네.
1: 쉑쉑 스모크 쉑이 6위. 저는 개인적으로 쉑쉑 별로 저는 별로였어요.
0: 저도 뭐 그렇죠? 그렇게 뭐 그냥
1: 뭐 몸을 흔들긴 해 쉑쉑 근데 별로 맛있진 않아.
0: 먹으면서 흔들면 소화도 잘 되고
1: 그럼 따따블인가? 따블 따블
0: 아 흔들었으니까
1: 아, 흔들게 따블이죠.
0: 더블 먹어요.
1: 그 옛날에 그 전 모 네. 씨의 고스톱 네. 얘기 모르세요?
0: 뭐예요?
1: 카카 그 쳐갖고 자 뭐 이거 15점이니까 천원 뭐 15,000원 내라 그랬더니 카카 3만원입니다 또 왜 3만원이야 그때 아까 흔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는 밑에 친구들. 네. 아무튼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밑에 것들.
0: 아니 고스톱이 실제로 있잖아요.
1: 네, 흔드는
0: 전두환
1: 거.
0: 골프.
1: 아시는구나.
0: 골프 레천 전두환 골프도
1: 그거 그거요.
0: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다 가져갈 수
1: 다 가져올 수 있고 내가 치다가 뭐

0: 한번 흔든 거고.
1: 그런 거예요?
0: 그럼 따블이에요.
1: 고스톱 쳐본 지 오래됐다. 언제 한번 쳐야겠어요. 이것도 이거 두뇌 치매 예방에 좋아.
0: 맞아 맞아. 네. 그리고 친목도모에도 좋고. 네. 사람 성격이 정말 네. 좋아요.
1: 그래요.
0: 같이 쳐보면 이 사람이 정말 속된 말로 뭐 쫌생인지 대범한지
1: 그렇지.
0: 못된 사람인지
1: 얼굴에 다 나와.
0: 다 나오고 하는 행동이 다 나와요.
1: 그런 척해도 막 우락부락.
0: 돈으로 보면 사람이 티가 난다니까요.
1: 얼마 안 되는 돈 갖고. 어떤 뭐 사람은 못 참아서 뒤집잖아요.
0: 맞아. 엎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1: 군용담요. 팍 뒤집어.
0: 제가 아는 형들 얘는 한참 제 대학 때 쳤던 그 멤버들이 있거든요. 그 네. 멤버들은
1: 대학생 때 쳤어요.
0: 대학생 쳤어요. 멤버가 있어요. 야. 사무실에서 문 닫고 치고 막 그랬는데 네. 한번 치면 못 가요. 뭐 몇 시간을. 네. 원래 그렇잖아요. 고스톱이라는 네. 게.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뭐 조장하는 방송 아닙니다. 네. 네. 쳤는데 저희는 네. 되게 쿨해. 네. 쿨한데 예민해. 그래갖고 하다가 보면 뒷장을 한 장씩 네. 넘기잖아요. 칠 때. 근데 하다 보면 두 장씩 할 때 있잖아. 자기도 모르게.
1: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속치마들 네. 쳤다고 하죠. 몰라요?
0: 아 그래요? 몰라요.
1: 남의 속치마는 몰랐어. 그래.
0: 그래서 뒷장을 하면 네. 무조건 일부를 깔아야 돼. 판때기로.
1: 아, 맞아 맞아.
0: 그리고 치다가 내 패를 흘리거나 보여줘도 일부를 깔아야 되고
1: 맞아 맞아
0: 꺾다가도 한 장 떨어지면 일부를 깔아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100% 텐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치는 건데 대신에 돈은 제대로 돌잖아요. 네. 그다음에 무조건 누가 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쵸, 그쵸.
0: 그러면 그 사람이 그날 무조건 저녁 사는 거예요.
1: 아, 그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
0: 50불 땄는데 밥값 술값 하면 100불 나오고 이런 거죠. 근데 뭐 기분이니까. 네. 이제 그렇게 쳤던 분들이 있는데 아 고스톱 치는 얘기 또 그 얘기 계속 나오네.
1: 뭐네요?
0: 네?
1: 뭐 얘기 봐.
0: 저 와이프랑 또 네. 제가 둘 다 고스톱을 잘 쳐요. 좋아요. 그래서
1: 부부 도박 사기당 이런 거 아니야?
0: 아시는 분들 놀러 갔다가 그분들이 네. 그 형님이니까 뭐 고스톱 옛날에 쳐요. 그리고 쳤는데 이제 와이프랑 둘이 같이 치는데
1: 다 쓸었어.
0: 둘이 막 쓸어내니까 야 저 부부 도박단이라고. 그 저희가 몇 번 이렇게 원정 다니다가 이제는 안 쳐요.
1: 적당히 해야지. 너무 그러면 또 눈총 받아요.
0: 근데 저희는 정말로 눈빛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각자 딸려고 노력하는 거지 뭐 서로 네. 밀어주고 필요도 없어요.
1: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잘한 사람들이 있더라.
0: 이게
1: 쩍쩍 붙는 사람.
0: 원래 게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상대를 못 이기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1: 그쵸 그쵸.
0: 그렇지 않아요?
1: 나의 이기는 거에 몰두해서
0: 그런 사람이 있어.
1: 패를 못 보는 사람이
0: 상대
1: 있어.
0: 상대 패를 안 보고
1: 나
0: 자기만 진짜요? 민폐라니까.
1: 아 웃겨.
0: 상대가 돌아가면
1: 빨리 이거 먹어야 되는데.
0: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크게 안 나게 돌려 네. 약간의 공평하게 돌려서 견제가 가야 되는데
1: 그치, 그치.
0: 나만 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얘가 오강을 하는 뭘 하든 신경 안 쓰는 거야.
1: 얼른 먹으려고 했더니 저기서 벌써 났어.
0: 그리고 막 나 싸우고 막 민폐 끼치고.
1: 그러면 안 돼. 안 돼.
0: 그런 거 있죠. 진짜. 이게 또 멀리 가면 이제 블랙잭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1: 네.
0: 자기 혼자 21 만들겠다고 모두 팔 다 죽여버린 사람 있어요. 그러면 안 돼.
1: 그러니까.
0: 게임은 내가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네. 나를 못 이기게 하는 게 게임인 거지. 네, 여기까지만 해야지 또
1: 그래요.
0: 길게 얘기하면 또
1: 아니 햄버거 얘기하다가 왜 옆길로 샜어?
0: 그러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파이브 가이즈
1: 파이브 가이즈
0: 거기 치즈버거 7위
1: 그거 진짜 옛날에 좋아했는데 거기 가면 땅콩도 그냥
0: 그게
1: 먹고
0: 맞아 맞아 그냥 땅콩 먹고 이제 버리고
1: 양이 너무 많아 최근에 먹어봤는데 이제는
0: 그래요?
1: 너무 양이 많더라고요.
0: 파이브 가이즈 못 드세요 그 정도?
1: 네.
0: 그러면은 혹시
1: 양이 좀 적어졌나 봐.
0: 그 어디야 치폴레 치폴레 아시죠?
1: 네.
0: 치폴레에서 이렇게 투구하면 다 못 드세요?
1: 나눠 먹어요.
0: 진짜. 하긴 치폴라 양이 좀 많겠죠. 그래요.
1: 파이브가
0: 하나를 다 못 드신다고. 그 7위고 아니, 우리가 좋아하는 버거 와퍼.
1: 와퍼가 나왔어요? 메디.
0: 8위.
1: 8위. 네. 와퍼 먹고 싶다.
0: 웬디스도 있었고 웬디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쨌든
1: 맥도날드는 없네?
0: 맥도날드 없어요. 맥도날드 솔직히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맥도날드 햄버거 맛있진 않잖아요.
1: 그렇죠.
0: 제가 좋아했던 맥도날드 햄버거 딱 하나 있어요. 빅앤테이스트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이게 한 20년 전에 나왔던 건데.
1: 네.
0: 빅앤테이스트라고 전 거기 나왔는데 그 마요네즈랑 있는 그 앙상블이 너무 맛있는 거야.
1: 피시버거도 맛있죠.
0: 피시버거 맛있죠. 필레오 피시 맛있는데 네, 그거는 네. 사이즈에 비해 너무 비싸.
1: 아 무엇보다 옛날에 1달러.
0: 그래서
1: 1달러에 그
0: 화요일인가 목요일인가
1: 아이스크림 콘.
0: 맞아요. 바닐라 콘.
1: 그게 요즘은 올랐어 가격이.
0: 맞아 올랐어요.
1: 옛날에 일부러 그냥 여행 다니다가
0: 주면, 맞아요.
1: 그거 하나
0: 저도 그거 되게 좋아했는데
1: 그래도 고마워.
0: 왜요?
1: 곳곳에 있어서 여행 다닐 때요 이렇게 화장실 가기 너무 편하게
0: 맞아요.
1: 해줘서.
0: 그 뭔가 간단히 먹기도 편하고 사실 맥도날드는 뭐
1: 시니어 커피
0: 그거는 안 되시잖아요.
1: 아, 저 말고요.
0: 네. 우리는 아직 멀었잖아요.
1: 어른들.
0: 네, 어르신들은 네. 그 커피 소송된 데도 맥도날드 아니에요 옛날에?
1: 그렇죠 그렇죠.
0: 그쵸, 할머님 뜨거운 거
1: 화상
0: 뜨겁다, 입어서 화상
1: 몇 밀리온 받으셨죠.
0: 네, 밀리온 거 받았다 하시는 그거 맥도날드죠?
1: 나도 감수할 수 있는데
0: 우리 제시카 장님 맥도날드가 제일 좋아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좋아하실 네. 수 있죠. 근데 저는
1: 아니, 사람마다 다르니까
0: 맥도날드 뭐 좋아하세요? 혹시 저거 좋아하시나? 빅맥?
2: 네.
0: 빅맥이 빅하지가 않아서 저는 싫어요. 나 난 빅맥이 크지가 않더라고. 너무 작아.
1: 어, 그쵸.
0: 차라리 그 카르스 주니어의 그 옛날에 슈퍼스타 막 이런 거나 큰 애들이 아. 뭐 빅 뭐야 카르스 뭐 이런 거.
1: 카르스 주니어는 저는 안 먹어봤어.
0: 어떡해.
1: 옛날에 한번 먹어본 거.
0: 카르스 주니어 정말 맛있죠. 어,
1: 그러니까 좀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좀 먹어봐야겠다.
0: 그러면은 자긴도박스는 안 드셨겠다.
1: 안 먹어봤어요.
0: 그러니까 잘 안 드시는구나 그런 거.
1: 예.
0: 그러니까 원래 패스트푸드 잘 안 드시죠?
1: 아, 잘 안 먹어. 아,
0: 그래서 그러신 거죠.
1: 여행 갈 때만 이제 아, 화장실 가실 때 인앤아웃이나 뭐 이런 거.
0: 요리 잘해 드시니까.
1: 그레이스님도 인앤아웃 탱자님처럼 햄버거에다가 엑스트라 베지 오다면 진짜 토마토를 너무 많이 6개나 줘서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엑스트라 베지 시키세요.
0: 한번 시켜봐야겠다. 어. 저는 저거는 시키거든요. 그 프렌치 프라이 할 때 네. 엑스트라 크리스피 해달라고 그러면은 어. 한 번 더 튀겨줘요.
1: 제가 아는 분은요,
0: 되게
1: 어, 엑스트라가 아니라 오히려 less fry.
0: 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해프만 그러면 이게
0: 그럼 메시 포테이토 아니야?
1: 그래서 찍어 먹으면 이게 오히려 어,
0: 흐물흐물한 거예요?
1: 그 베이크 포테이토처럼 어... 맛있어서 좋다고 그렇게 오다를 하시더라고요.
0: 하긴 뭐 근데 그렇게 입맛이 다르니까 저는 다 다르니까. 저는 이렇게 바삭한 거 좋아하니까 엑스트라 크리스피하면은
1: 그러면 또... 너무 이제 드라이하니까
0: 맞아 그렇긴
1: 해요. 들튀겨서 달라고 하니까 어, 또 그 맛있더라고요. 그것도 오,
0: 그건, 감자가 그것도 한번 해봐야겠다.
1: 어, 해보세요. 오. 어, 진짜 식당에서 먹는 그런 포테이토 같아.
0: 저는 개인적으로 메시 포테이토를 굉장히 좋아해요.
1: 저도요.
0: 미국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메시 포테이토 같다고.
1: 나도 감자 그게. 너무 좋아.
0: 어, 메시 포테이토에다 그레이비 탁 해갖고 네. 그 떠먹는 게 너무 맛있었거든요. 어. 그 KFC 맛있는데 KFC 거.
1: 여름에는 역시 감자를 네. 응? 옛날에 어머니께서 어,
0: 김칭기.
1: 솥단지에다가 응? 그 해주셔가지고 밥을 묻어있는 거.
0: 어. 아.
1: 그 차갑게 먹으면서.
0: 어? 그런 응? 솥밥 하셨어요?
1: 솥밥 예. 뭔 얘기야.
0: 어? 솥밥 저희는 디리링 취사가 완료됐어. 아 그때는 일본말로 했구나. 네 형포인 네. 아 일본말이지. 하여튼 뭐 머시마이 됐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코끼리 밥솥?
1: 감자와 어. 어머니 어? 수박과 복숭아 야. 모든 어렸을 때의 여름날의 추억이 담겨있네요.
0: 혹시 이게 좀 외람된 질문이긴 한데 네. 지금 뭐 밥솥밥 마셔가지고 궁금해서 네. 진짜 궁금해서요. 네. 그 어렸을 때 네. 뭐라 그래 수박서리 같은 거 해보셨어요 진짜로?
1: 시골에 가면 하는 거는 봤고 저는 뭐 그렇게 밤나무 있는 데 가서 살짝 따다가 죽기만 했죠.
0: 밤나무는 어떻게 떨어지고
1: 우르르 그런... 도망가고 막
0: 응? 아, 그것도 서리예요 기억... 밤나무도?
1: 그것도 그게 다 훔치면 서리지.
0: 떨어져 있는 건데 뭐
1: 어, 그래도 너무 쉽게 웃어서 얘기 안 하고 너무 서리지.
0: 아 그런가? 응. 수박은 왜냐면 있는 걸 따가니까 서리지만 네. 밤은 떨어진 건데 죽은 건
1: 죽어도 그 그지 거는 그지 거지.
0: 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1: 아니 아, 왜 그래. 물어봤어요 수박?
0: 아니 왜냐면 저희 세대는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책에서는 당연히 서리라 뭔가 알지만 해본 적은 없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1: 근데 수박 서리는 너무 힘들겠다 무거워서 그 들고
0: 그러니까 깨는 그, 게.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1: 참외 서리 많이 하지.
0: 아 참외 서리 해보셨어요 그러면?
1: 아니요. 전 남의 거 안 훔쳐요.
0: 어, 내 돈 내고 내가
1: 잘 받아서.
0: 아, 그럼 이렇게 교육 받으셔야 돼요.
1: 저희 어머니는 네. 저는 참 존경하는 게 시장 가서 절대 뭐 돈을 안 깎으셔.
0: 어 정말요?
1: 응.
0: 와
1: 진짜
0: 신여성이시구나. 응. 지식인
1: 그러셨던 것 같아요. 콩나물 뭐 이런 게 아니고
0: 뭐 500원이요 그냥. 500원 딱 깔끔하게
1: 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오히려 시장 가면 네. 엄마 이러면서
0: 아, 아주머니한테?
1: 응. 시장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다 엄마야 엄마 이러면서 야, 그냥 뭐
0: 부침성이 아, 좋으시구나. 네.
1: 저희는 아버지가 시장도 보시고 요리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0: 야 엄마
1: 그래서
0: 엄마 그래요?
1: 나무 시장을 따라갔는데 미국에서 이제 갔을 때 저쪽 대전의 문창시장 갔더니 뭐 사방이 다 엄마 엄니 뭐
0: 진짜 네. 아버님 굉장히 호방하시구나.
1: 네네 아주 장난꾸러기.
0: 엄마
1: 그럼 막 보너스 막 받고 아. 아유 왔어 막 이런. 야. 아니 할아버지가 엄마 이러니까 얼마나 아, 그러니까 좋아하시겠어요.
0: 좋아하시나?
1: 정말
0: 너무 재밌다.
1: 아, 먹는 얘기하니까 오늘 네. 진짜 안 아, 근데, 먹어도 배부르네요.
0: 아 저는 진짜로 네. 이 헤비 그릴 가서 여러분 헤비 네. 버거 가셔갖고요.
1: 예 네.
0: 더블 찰 그게
1: 1위라고 하는
0: 그게
1: 거죠?
0: 미국 1위? 전체에서 1위 있다니까 1위. 더블 차를 뭐 한번
1: 먹어봐야지.
0: 드셔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1: 미국 사는데 네. 한국에서도 있나요? 있을
0: 해비버거가 들어갔을걸요?
1: 그렇죠.
0: 굳이 뭐 제가 한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 아무튼 네.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또 먹은 만큼 열심히 또 칼로리를 소모를
0: 또 운동하면 되는 거니까
1: 걷고 네. 그러자고요. 먹는 즐거움은 큽니다 여러분.
0: 아, 저는 진짜 여러분 네. 이거 지금 약을 먹으니까 네. 먹고 싶은 걸 다 못 먹어요.
1: 네.
0: 그래서 지금 햄버거 얘기인데 햄버거 먹고 싶은데 못 먹고.
1: 네. 빨리 나와요. 그러면 햄버거 사줄게. 누나가 쏜다.
0: 햄버거 여기 근처에 있나요?
1: 있어요. 저쪽에 어디 봤어.
0: 진짜로? 어, 어. 알겠습니다.
1: 우리 꼬꼬로 가볼게요. 컨츄리 꼬꼬에 갑자기 이 노래가 꽂히더라고요.
0: 아,
1: 어제.
0: 너무 좋죠. 컨츄리 꼬꼬보다 애련.

0: 이 노래를 우리 후니 씨가 하면 너무 잘 부를 것 같은데 어울릴 것 같아요.
1: Good morning, Jaja Driver.
0: Forgive me.
1: Forgive me. 이 노래 되게 좋아요 진짜.
0: 전 맨 처음에 들었을 때 네. Forgive me가 아니고
1: 자자 그만
0: Forgive me 그런 줄 알고 깜짝 놀랐어.
1: 월남국수.
0: 야. 자 굿모닝 차차차 2분. 네.
1: LA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마시는 소반식당
1: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4: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3: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4: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3: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5: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6: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5: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6: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7: 99세까지 팔팔하게
8: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9: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8: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필요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0: 맥도날드스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1: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한인타운 경제 살리기 창고 대방출 세일 마지막 제4탄 홈쇼핑 월드.
12: 네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1: 안녕하세요 실장님 반갑습니다.
12: 네, 네 반갑습니다.
0: 아니 이 시간 되면요 네. 그냥 듣기만 해도 너무 풍성해지는 시간이에요. 너무 기대됩니다.
1: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제가 원고를 쑥 훑어봤는데 네. 여러분 오늘도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기대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0: 꼭 가야죠 오늘.
1: 벌써 시작하자마자 네. 월드님도 실장님 팬분께서 또 오늘 또 김미경 실장님 나오시나요?
0: 네 매주 목요일만 네. 기다린대요 실장님. 목요일에
12: 감사합니다.
0: 여자.
1: 네. 예, 예. 자 오늘 한인타운 경제 살리기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12: 아, 홈쇼핑 월드 원가 및 원가 이하 창고 대방출 세일을 하고 있거든요.
13: 네.
12: 과일 모이스처 클렌징 폼. 그린 애플, 블랙베리, 곰부차, 파파야.
1: 네.
12: 어, 저는 이걸로 이제는 네. 가격이 워낙 싸다 보니까 네. 얼굴도 네. 씻고 몸도 다 씻고 있습니다.
13: 어머, 얼굴도 씻고 몸도 씻고. 씻고.
12: 아, 근데 어? 진짜 뽀득뽀득 잘 씻겨요.
13: 네, 마음도 씻고.
12: 어, 그렇다고 건조하지는 않거든요.
1: 네네네.
13: 아니, 이게 10불인데 지금 무조건 1불이에요?
12: 예.
1: 와.
12: 그 대신 리미테이션 1인 10개 한정입니다.
13: 아,
12: 예예. 예.
13: 네.
12: 그다음에 두 번 구운 명품 곱창김이 있는데 바삭바삭하게 두 번 구워서 구운 완도산 곱창김인데
13: 네.
12: 이게 씹을수록 달큰하거든요.
1: 네. 네.
12: 이것도 9불99가 무조건 1불99.
1: 야, 이거 사야겠다.
12: 예. 이것도 1인 10팩 한정입니다.
1: 네. 이 맛있는 곱창김 여러분.
12: 네, 제가 점심에 도시락 가져와서 먹을 때 많이 먹는 거거든요. 네. 맛있어요.
13: 몸에도 좋잖아요. 단백질이 그렇게 많대.
1: 김 너무 좋죠.
12: 두성푸드 짜먹는 단호박죽, 단팥죽, 고구마죽 130g인데 이게 다 국내산이에요. 뭐 단호박도 그렇고 단팥도 그렇고 고구마도 다 그런데 네. 거기다가 국내산 쌀하고 찹쌀 분말하기 다 있어가지고 한 끼 먹고 하면 든든하거든요.
1: 네, 네.
12: 그리고 저는 원래 팥죽을 되게 좋아해서 간식으로서 제가 그냥 먹고 있는데
1: 예.
12: 4불 99가 어? 4불 99인데 1 플러스 2입니다. 결국은 3개.
1: 예. 3개 499. 아, 요거 예. 근데 어떻게 드시는 거예요? 마이크로웨이브 넣나요? 어떻게 먹나요?
12: 아니에요. 그냥 예. 저희 그냥 팥죽 같은 것도 식어도 다 잘 먹잖아요.
1: 네.
12: 이렇게 위에 뚜껑이 있어서 그거 열어서 이렇게 흔 팍 잘 흔들어 가지고 뚜껑 여셔서
1: 그냥 쭉쭉
12: 짜 드시면 돼요. 너무 맛있어요. 예, 예, 예. 그
1: 이야.
12: 어떤 분들은 이제는 바쁘시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네. 가지고 그렇죠. 다니신다고 많이 사 가셨어요. 네.
1: 좋습니다.
12: 그다음에 일체의 첨가물이 전혀 없는 100% 태안 황토 고구마로 만든 간식이 왔는데
13: 네.
12: 군고구마 말랭입니다.
13: 오~
12: 4불국인데 이제 4불국에 1 플러스 2거든요.
13: 3개 네. 4불국.
12: 제가 서산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13: 네.
12: 그래서 저는 태안 고구마가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요. 태안 고구마 꼭 말씀드리세요. 황토 네. 고구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 네. 네.
1: 태안 황토 고구마 말랭이가 네. 오늘 1 플러스 2로 4불 99입니다 여러분.
12: 또 이게 황토로 끝나는 게 아니고
1: 네.
12: 황토 흙에서 자란 무청과 배추를 말린 시래기와 네. 우거지가 있거든요.
1: 아, 시래기.
12: 말리면서 이제는 네. 식이섬유하고 비타민, 미네랄이 농축이 되잖아요. 아,
13: 네.
12: 그래가지고 빈혈 예방도 되고 장 건강, 변비.
1: 맞아요.
12: 변비. 그다음 뼈 건강. 왜? 칼슘하고 비타민 있으니까.
13: 네.
12: 이건데 이게 한국산 무청 시래기는 300g이 6불99가 3불99. 근데 1인 3팩 한정이시고
1: 네.
12: 한국산 배추 우거지 300g이 6불99가 3불99입니다.
13: 너무 좋다.
1: 우거지 된장국 그냥 팍 끓여가지고.
13: 시래기도 너무 좋아.
12: 이거 생선 조림에다 드셔도 되고.
1: 오, 그렇구나.
12: 너무
1: 맞다,
12: 맛있어요.
1: 맞다,
12: 그리고 여름낮이라고 저희가 네. 준비한 상품 효성 고밀떡 냉감 써머 아이스 쿨패드가 있거든요.
1: 네.
12: 스몰은 예전에 다 없어지고
1: 그렇죠.
12: 네. 예. 퀸이 몇 개가 남았어요. 소량밖에 안 남으셔서
1: 예.
12: 꼭 오셔야 되는데 이게 반값 세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13: 네.
12: 그래서 퀸 사이즈는 119불이 49불, 킹 사이즈는 139불이 59불, 슈퍼킹은 159불이 69불입니다.
13: 네.
12: 이게 세일 안 할 때도 인기 되게 많았잖아요.
1: 네.
12: 이게 딱 되면 시원해요.
13: 네.
12: 그리고 옆으로 누우면 또 시원해지고 다시 뒤돌아 놓으면 더 시원해지고.
13: 요즘 그냥 누워있어도 네. 막 땀이 차는데
12: 네.
13: 어, 이거 너무 좋다.
1: 시장님 어, 주세요. 킹 사이즈 가격 다시 한 번만 알려달라 하시는데.
12: 139불이 59불입니다.
1: 59불 사이즈 여러분. 네. 네.
13: 퀸은 49불,
12: 퀸은 킹은 진짜 몇 개 안 남았어요. 10개 이하로 남았고.
13: 찜.
12: 예. 예. 그다음에 존쿨 선풍기가 한국에서 왔거든요.
13: 네.
1: 네.
12: 선풍기가 요즘에는 잘 안 들어온다고 해요. 왜냐면 스톡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13: 네.
12: 배 타고 오는 것도
1: 네.
12: 하고
1: 네.
12: 그리고 원자재 가격 원체 많이 올랐잖아요.
13: 네.
12: 그래서 제품을 잘 안 팔다고 하는데 저희는 네. 쿨 선풍기가 있는데 이것도 89불 99가 세일해서 59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1: 좋습니다.
13: 네.
12: 어, 저도 샀는데 GM의 눈에 좋은 루테인 아스타잔틴이에요. 지금 제가 몇 번 이걸 했는데
13: 네.
12: 아스타잔틴인가 제가 들어보지를 못해가지고
13: 네.
12: 근데 보니까 이게 눈 건강에 좋은 거고 루테인 지아틴이 20mg 그다음 네. 눈 피로 개선되는 아스타잔틴이 6mg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13: 네.
12: 이거 건강기능식품 인증도 받았어요.
1: 네.
12: 그러니까 저희가 저도 이제 나이 들면서 노안이 오면서 노안까지 괜찮은데 눈이 약간 흐릿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 먹으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13: 네.
12: 이게 뭐 황반색소가 밀도가 감소되는 게 거기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39불 99가 14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13: 네.
12: 그다음에 기적의 명양 삼삼환 시판인데 이게 산삼 배양근으로 만든 거예요.
1: 네.
12: 그러니까 산삼을 이제는 다른 데다 배양해 가지고 하는데 산삼에 그 효능을 그대로 사포닌의 효능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잖아요.
13: 네.
12: 39불을 14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13: 아, 네. 좋아요.
12: 그다음에 동원 천진 황제 치명 공진단 30판인데 저희가 치명 그때 인기 막 폭발했었잖아요.
13: 네, 네.
12: 친양로에서 나오는 수주로 만든 그 상처 나올 때 만드는 그 그거를 우리가 치명 분말로 혼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13: 네.
12: 만든 건데 치명의 기혈도 뚫어주고 혈액 순환도 촉진시켜주고 활성 산소도 제거시켜주고 또 중요한 게 뇌신경이 안정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심신 안정 효과가 있어요.
13: 네.
12: 근데 이것도 99불 99가 39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13: 좋아요.
12: 이거 저번에 우리 홍삼 그 기억나세요?
1: 어떤 거요?
12: 이거 일품 6년근 홍삼 프리미엄.
1: 네네네네.
12: 이거 드셔본 분들 되게 많으신데.
13: 네.
12: 예, 이게 먹으면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 기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13: 네.
12: 예, 근데 이것도 99불 99가
1: 아니
12: 원래 한 박스잖아요.
1: 이거 잘못된 가격 아니에요?
12: 이거
13: 원 플러스
12: 다 그렇게 하시는데.
13: 네.
12: 이게 저희가 네 건 지금 키치가 적어잖아요. 한인 경제 살리기. 한인타운
1: 네.
12: 경제 살리기라서
13: 네.
12: 99불 99에 1 플러스 3 총 4박스 드리고 있습니다.
1: 6년간 홍삼 프리미엄 동원 일품에 나온 게 4박스가 99불 99요.
12: 진세노사이드를 이 가격에 드실 수 있습니다.
13: 네, 거기다가 사은품까지 주세요.
1: 뭐요?
12: 신전떡볶이 1kg 한 팩, 아라비카 100% 블랙커피 스틱. 한 박스 무료로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1: 이야,
12: 이 아라비카 커피가 네. 은근히 맛있어요.
1: 저 사무실에 두고 먹어요. 이거.
12: 네.
1: 맛있어요.
12: 예.
1: 찐하고 맛있어요.
12: 특히 저기
1: 아이스
12: 커피
1: 맞아요.
12: 되게 진짜 맛있어요.
1: 저 사무실 아이스 되게
12: 맛있어요.
1: 그다음에
12: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6년금 금산 홍상 농축액이 있거든요.
13: 네.
12: 240g인데 이게 한 병 한 병 한 병 한 병 네 병이 다 또 포장이 돼 있어요.
1: 네. 네.
12: 이것도 129불인데 64불 50전 반값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13: 네.
1: 이것도 선물 주시네요?
12: 이거 엄청 진하거든요.
1: 네.
12: 근데 이것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신정 떡볶이 네. 1kg 그다음에 아라비카 100% 블랙커피 스틱 두 박스를 무료로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1: 이야, 이 금산 구수님 추천한 금산홍삼 이거는 또 금산이랑 뭔가 연결이 됐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12: 그래서
1: 거죠?
12: 그래서 그런 거예요.
1: 네. 이게 그 반값이 말이 안 되거든요.
12: 그러니까 맞아요.
1: 지원을
13: 해주니까 네.
1: 와,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12: 효성 냉감 명품 골프 마스크가 있거든요.
1: 네, 네.
12: 끼면 시원하고 이거 골프 치실 때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강아지 산책 나갈 때 그냥 저희 제가 여기 진짜
13: 때.
12: 날씨 좋아하는데
1: 네.
12: 여자분들 특히 남자분들 네. 다 그러시고 제일 걱정되는 게 얼굴에 기미 죽은 게 그러니까 얼굴이 피부가 좋으신 분들 보면 한국에서 오신 지 별로 안 되신 분들이세요.
13: 네, 맞아요.
12: 여기 몇 년만 살면 여기 그냥 까맣게 깔리고 아시죠?
1: 얼굴 저를 자꾸 쳐다보시네.
12: 칙칙해지고.
1: 칙칙하면 쳐다봐요.
12: 근데 이거 쓰고 네. 다니시면 되는데
1: 멋있는 피부 좋으시니까
12: 아 저는 아직 많이 안 됐잖아요.
1: 마스크 쓰시니까
12: 예, 예. 또 12불 99가 네. 3불 99인데 시원하고 통기성도 좋고 가벼워요.
13: 네.
12: 예, 그다음에 99.9% 뭐 자외선 차단도 되고요.
1: 오.
12: 네. 그다음에 또 저희 운전 많이 하고 하니까
1: 네.
12: 옆에
1: 토시 필요해요.
12: 팔 타잖아요.
1: 골프 치실 때 필요해요. 토시.
12: 그리고 이게
1: 타요.
12: 맞아요. 또 네. 시원하잖아요. 이 쿨토시
1: 네,
12: 쓰면
1: 그렇죠.
13: 네.
12: 한국산 100% 셀롱 강력 쿨토시가 4불 99인데 2불 99입니다.
13: 네.
12: 봉제손도 없고 냉감성 기능 원사라서 시원하고 피부에 닿으면 그다음에 UV도 강력 차단되고 우리 딱 팔 보면 이게 좀 부티나는 느낌 있잖아요. 좀 하얘야지 부티나죠.
13: 네.
12: 감해가지고 아니 까만 건 괜찮은데 막 벗겨지고 이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네.
13: 어떤 분은 팔토시를 골프 치실 때 다리에다가 스타킹처럼
1: 아,
12: 그분이 다리가 얇으신가 봐요.
1: 가느신가 보다.
12: 가느신가 봐요.
13: 그게 왜 이렇게 늘어나는 원단? 핑 네. 저기 그 살색으로.
1: 본인 말씀 아니세요?
13: 아니 너무 좋더라고. 어. 저도 사러 갔더니
1: 그게
13: 살색이
1: 어떻게
13: 없어. 아 진짜 들어가. 아니 다 들어가긴 하는데요. 네. 좀 다리가 조금 굵으신 분들은 좀 불편하긴 해요. 압박 스타킹도 아니고.
14: 그래요. 네. 이게 더군다나 쿨톳이니까
13: 봐봐야 되겠다. 시원해요. 네. 네. 또 유니비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30mg인데요.
14: 네.
13: 아 저희가 이거 선전하면서 훈이 씨 걱정 많이 했잖아요. 이거 쓰셨어야 되는데 목 항균.
1: 진작에 좀 챙겨주세요.
13: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로폴리스 이게 반값에 19불99가 9불99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염하고 이런 것도 다 예방되니까.
1: 아~ 맞아 프로폴리스 평소에 뿌리면 진짜 좋아요.
13: 네, 네 맞아요.
14: 요즘
1: 항균 향염되기 때문에
14: 요즘 건조하고 또
13: 기온차가 기온 차가
14: 기온 이거 막 산불 나고 뭐 이러면 목 기관지 네. 보호를 맞아요. 위해서 이거 맞습니다. 너무 좋네요. 반값 세일.
13: 또 덴타르타 분말 치약이거든요. 이게 임산부도 쓸 수 있는 치약이에요.
1: 오.
13: 그러니까 저희 잇몸 치약, 이치 치약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거기다 조금만 뿌려서 쓰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잇몸성 깊은 곳에 보면 이렇게 사각지대가 많잖아요.
1: 그렇죠. 네.
13: 그거를 그리고 막 닦아도 잘 안 닦여요.
1: 안
13: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막 치실 쓰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쓰셔도 되는데 이거는 다 그 안에 침투해가지고 독소, 네. 치태, 니코틴 다 제거해 되고 그다음에 점막 회복에도 도움을 드리는데 이게 또 특허 받은 거니까 한번 꼭 쓰셔봤으면 좋겠어요.
14: 네.
13: 34불 99가 24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네.
13: 와, 그다음에 홈쇼핑월드 인기 상품 클리어런스 세일이 왔습니다.
14: 네.
1: 이거 기대됩니다.
13: 김치 다른 거는 답 떨어졌어요. 근데 저희가 돌산 갓김치는 지금도 파는 이유가 네. 아예 하나도 안 익은 상태에서 와가지고 원래 갓김치가 딱 잘해놓으면 절대 안 있거든요. 네.
14: 네.
13: 대통령상 받은 여수 돌산 갓김치. 이게 16불 99가 9불 99입니다. 저희 김치 팔면서 진짜 맛있다고 칭찬 진짜 많이 받았어요.
1: 네. 네.
13: 아 다르다 역시 한국은.
1: 아, 돼지고기랑 다 갓김치 딱 먹고 싶다 진짜.
13: 저 갓김치 진짜 갑자기 기뻐지네요.
1: 너무 맛있겠어요.
13: 그다음에 다시 돌아온 한급 한국산 은빛 다시 멸치. 저 숨어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말씀드렸죠 그때.
14: 네. 네.
13: 그거 저. 그 저희가 있다가. 스탁이 되게 많으니까 네. 못 본 거예요 냉동창고에서.
1: 아,
13: 그래가지고는 못 팔았거든요 진짜.
1: 네.
13: 근데 9불 99가 6불 99입니다.
14: 아 다시 네. 멸치 다시 왔어요.
13: 아 그리고 진짜 소량 남은 대한민국 최고의 군산 영인바이오 꽃게 간장게장 900g인데 저희가 이거 지금 간장게장을 제품을 다른 거로 바꾸라고 해요. 맛있기는 되게 맛있는데
1: 예.
13: 저희가 오래 팔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님들은 항상 좀 새로운 것도 원하시고 저희도 이제 다른 제품으로 한번 또 리뉴얼 해드리고.
1: 맛있는데.
13: 예, 이게 이거 진짜 다 끝나면 서운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1: 그러니까요.
13: 텐데
1: 네.
13: 가격이
1: 맛있는데.
13: 그래서 39불이 32불에 1+1, 1인 2세트 한정이고
14: 네.
13: 신전 떡볶이 1kg, 아라비카 100% 블랙커피 스틱 한 박스 드리고 있습니다.
14: 이야.
13: 또 서목태생식
1: 야,
13: 69불이 32불에 드리고 있고 이거 꼭 사세요. 대풍년 명품 고춧가루가 있거든요.
14: 고춧가루. 네.
13: 전북 남원에서 왔잖아요.
14: 네.
13: 전북에서 왔잖아요.
14: 네.
13: 그러니까 이게 검사도 다 마치고 왜냐면 네.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갈면 쇠가루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것도 다 없애고 또 자외선 살균도 해가지고 딱 나온 제품인데
14: 네.
13: 맛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14: 네.
13: 29불 99가 16불 99입니다.
14: 네.
1: 남원이면 저 춘향이죠, 춘향이.
13: 예.
1: 그러니까
13: 저희가 전북 고춧가루. 지금 전북하고 또 협약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단팥죽하고 그 친구들도 다 전북에서 온 애들이고.
1: 그래서 또 가격을
13: 예.
1: 해주시구나.
13: 일단 나중에 조금 있으면 김제평야에서 온 저기 누룽지도 있거든요.
1: 예.
13: 예. 그것도 그 시리즈가 있어요.
1: 네, 좋아요. 기대하고
13: 예.
1: 있습니다.
13: 또 군산 하우당 바지락 칼국수 770g인데. 오 바지락이 엄청 많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14: 네.
13: 9불 99가 7불 9입니다. 제가 어제 바지락 칼국수 먹었는데
14: 네 어땠어요?
13: 아 맛있기는 괜찮아. 너무 비싼 거예요. 그 네. 티까지 하니까 거의 30불 나왔거든요.
1: 아, 밖에 나가셔서.
14: 아,
1: 네.
14: 나가셔서. 맞아. 요즘
13: 근데
14: 국수 한 그릇이 너무 비싸.
13: 더 그냥 맛 똑같아요. 진짜. 아 그냥 저희가 조금 이제는 귀찮을 뿐이지.
14: 네.
13: 그래서 아 이제 다 해 먹어야겠다 집에서.
1: 그렇죠.
13: 7불 9입니다.
14: 네.
13: 그리고 화우당 오징어 해물탕 저희 리킴 대표님이 네. 홈쇼핑 리킴 대표님이 팍팍 미시는데 진짜 맛있거든요. 국물이 너무 시원해가지고 네. 칼국수도 넣어 드셔도 되고 또 수제비도 넣어 드시고 라면 좋아하시는 분은 넣어 드셔도 되는데 네. 이게 꽃게하고 오징어가 거의 50%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야채들도 듬뿍 들어있어서 26불 99가 16불 99입니다.
1: 이것도 먹어봐야겠군요.
13: 고려은단 비타민C 1000mg인데 10개월 네. 본 가격이 오르락 말락 오르면 아직까지 안 올랐어요. 64불 99가 네. 44불 999.
1: 네.
13: 영신건강 탱탱빅톡스. 1플러스 1이 129불짜리가 75불에 드리고 있습니다.
1: 1플러스 1이에요?
13: 예, 1플러스 1이에요. 한 개 더 드리고 네. 아라비카 100% 블랙커피 스틱 두 박스도 증정하고 있고 나는 더 이뻐지고 싶다, 더 젊어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플래티넘 사시면 돼요.
14: 네.
13: 예, 이거는 손님들이 입소문으로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거니까 네. 이거 얼굴이 진짜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팽팽해진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마누카 꿀하고 봉도 네. 네. 원료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것도 하나 1플러스 1 드리고 아라비카 커피 블랙커피 스틱 두 박스 무료로 드리고
14: 네.
13: 미국산 알부민, 다 아시는 알부민 80불이잖아요. 원래 120불이었는데
14: 네.
13: 사은품이 대방량 치만골드 한 박스 드리고 원래 세일가가 79불이거든요.
14: 네.
13: 그다음에 만약에 두 병을 구분하시면 치만골드 한 박스는 드리고 정준호의 모닝 화이트 두 박스
1: 네.
13: 이거 술 드시는 분만 드시는 거 아니세요. 네. 발효 헛개 해가지고 특허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네. 간 건강에 좋은 거예요. 유산균 맛이 나거든요.
14: 네.
13: 네, 막 씻기도 하고 몸에도 좋고 그다음에 아라비카 100% 블랙커피 스틱 두 박스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순살 고등어도 있고 순살 갈치도 순살 고등어는 3불 99 순살 갈치는 5불 99 이거 곤약 젤리. 저 네. 여성분들 되게 다이어트 많이 하시잖아요.
14: 네.
13: 간식으로 드시면 너무 좋거든요.
14: 그렇죠.
13: 포도맛, 복숭아바, 블러드 오렌지 맛이 있는데 10팩이 세트예요.
1: 네.
13: 그게 16불 99가 9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1: 요거 먹어야겠다. 네.
13: 그다음에 하우당 해물 육개장 시원한 국물만 이것도 6불 99에 드리고 있고 저희가 군산화우당 갑 오징어 볶음하고 낙지볶음을 팔고 있거든요.
14: 네.
13: 오늘 손님이 오셔서 그 얘기하시더라고.
14: 네.
13: 이게 좀 매콤해요, 낙지볶음이. 그런데 네. 무교동 낙지볶음이 난다고 이만큼 사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6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13: 떡 사총사 아시죠? 두텁떡하고 뭐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다 알고.
1: 두텁떡. 네.
13: 예, 이것도 6불 99. 민물장어도.
1: 풍천 민물장어.
13: 예, 풍천 민물장어도. 고추장, 간장, 봉분자인데 19불 99에 드리고 있고 은성식품에서 바지락, 잔치국수, 비빔국수도 오고 뭐 수박착즙은 제가 말씀 안 해도 저희 알잖아요.
1: 코스코다
13: 가격이 네. 저렴한 6병에 한 박스인데 11불 99 황태채, 전복죽 너무 많아요.
1: 그리고 네. 또 오늘 눈에 띄는 게 추어탕의 원조 남원에서 온 미국 추어탕. 야 이게
13: 이거 가볍지. 대박 터졌습니다.
1: 이거
13: 남자분들이 네. 엄청 많이 사가셨어요.
1: 여름에 또 추어탕이죠.
13: 네, 처음에는 한 두 개 정도 사가시는데 네. 드셔보시고 너무 맛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남원하면 또 추어탕 아니겠습니까?
14: 그렇죠. 예, 예. 9불 99가 5불 99에.
13: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김제평양에서 온 누룽지. 이것도 진짜 인기 많은데 되게 얇아서 과자로도 드실 수 있고 끓여서 드실 수 있는데 이것도 좋아. 4불 99가 2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14: 사러 가야 되겠다. 알몽게 하셨어요? 알몽게?
1: 알몽게 아니,
14: 아니요. 나 이거 팬이야. 진짜 맛있어요.
13: 진짜 맛있어요. 이거.
14: 24불 99가 14불 99.
1: 이거 먹으면 무조건 소주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알몽게 너무 이걸 소주 무조건 땡겨요.
14: 우리 후리탱자가 2주 동안 지금 술 한 잔 못 마시고 있잖아요.
1: 머리가 필요 이상으로 깨끗해요.
14: 이참에.
1: 머리가 너무 맑아.
13: 어쩐지 네. 디톡스하고 있어. 오늘 저희가 오니까 네. 약간, 네. 약간 절에 온 느낌처럼 이렇게 경건하고
1: 그렇죠.
13: 아니, 목탁 두드리라.
1: 알몽게를 제가 못 먹고 있습니다. 제가.
13: 진짜 맛있어요. 저는 진짜 사실 맛있어요. 두 개나 집에 있거든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남겨놨다가 다시 먹으려고.
14: 네.
13: 왜냐면 하나만 뜯으면 또 먹게 되고 이제 부수적으로 다른 것도 먹게 되고 그래가지고는
1: 부수적인 문제죠.
13: 그래가지고 네. 조금 참고 있습니다.
14: 네. 홈쇼핑 월드 부에나팍 매장은 비치와 멜버른에 있습니다. 714-522-2494고요.
1: 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구 아시마켓 제2주차장 자리고요. 매장 번호 213-380-333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4: 네.
1: 자동 주문전화 1855-818이네요. 1855-818-0050번 자동 주문전화였습니다.
13: 네, 감사합니다.
14: 네, 김미경 시장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13: 네, 목요일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14: 여자. 네.
1: 오늘 감사합니다. 네.

0: 제이슨 무라지의 벨라 루나. 오늘 차차차 끝곡입니다. 벨라 루나. 뭔 뜻인지 아시죠?
1: 벨라 누나 아니에요?
0: 누나 말고
1: 루나.
0: 아름다운 네. 달. 어제 달 보셨어요?
1: 어제 기절했어요. 반말 안 보고 기절해요.
0: 왜냐하면 이 여름에는 태양이 높이 뜨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달은 굉장히 낮게 뜨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큰 달로 보이는
1: 맞아,
0: 거예요.
1: 맞아요. 낮에 큰 달이 보죠. 슈퍼문이라고 하는 거죠.
0: 슈퍼문 있나?
1: 그걸 야. 밤에 운전하고 쫙 가면서 다 보면 진짜 멋있는데.
0: 멋있죠. 벨라 루나.
1: 루나.
0: 달 보면서 그님 얼굴도 생각하면서 8월 초에는 또 개기 일식이 있다고 그래요.
1: 일식이 맞게
0: 8월 12일 날.
1: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모르지만 네. 개기다가 하루에 한 끼 먹는 건가?
0: 개기다가 일식하는 거야.
1: 먹는 거야? 아, 우리 제스카님 노래가 네. 참 좋다고 지금.
0: 아 진짜요?
1: 길거리 테이블에 앉아서 멍 때리고 싶은 노래다. 뭐 맞다. 이렇게 뭔가 카페 네. 테라스 있는 카페 딱 앉아서 네. 들으면서 커피 한 잔하면 되게 멋있는 노래 같은데.
0: 그렇죠, 그렇죠. 멍 때리는 시간이 정말 필요해요. 옛날 문스트라 그 쉐어 나왔던 영화에 보면 그 어떤 이탈리안 할아버지가 맨날 지나가면서 벨라 벨라 루나 맨날 달 보면서
1: 벨라 루나
0: 벨라 루나 그지 그지 스파게리 아 야 좋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저희 내일 또 밝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0: 네 탱자 미역이었고요.
1: 탱자 분이었습니다. 안녕.

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213-388-7979 213-388-7979
0: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7: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6: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7: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8: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9: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0: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9: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0: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9: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1: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12: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11: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12: 신의 눈물 에메랄드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 년의 숲 레드 우드 국립공원.
11: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12: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투어로 전화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13: 아주 좋은 아주투어. 아주 좋은 아주투어.
14: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5: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14: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5: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14: 구치로 사우스 벌먼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16: 안경 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7: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8: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7: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9: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20: 엄마 집밥이 최고지.
19: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20: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9: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20: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9: 밥 한 그릇 더요.
21: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9: 웨스턴 도마 칼국수.
21: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9: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21: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5: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2: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23: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22: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23: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22: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23: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2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3: 213-427-5500, 427-5500.
21: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2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21: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24: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21: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2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21: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25: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26: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25: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26: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25: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26: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24: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27: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28: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7: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8: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7: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29: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30: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29: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21: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31: 오늘도요, 침뜸 의학을 만나는 날은 복받는 날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온몸의 기운을 우리 침뜸 의학은 신랄 같은 경락으로 여러분의 몸의 밸런스를 조전해 드립니다. 침뜸 의학은요, 칼로 째보고 뜯어보고 그렇게 발전한 의학이 아닙니다. 병의 실체를 직접 보기보다는 드러나는 현상, 즉 밖의 현상을 광례하면 여러분들은 연역적으로 여러분들 몸속의 추상의학을 경험적으로 수천 년 동안 알고 있는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뜸의학에 경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우리 몸의 기와 혈의 순환하는 통로를 우리 어르신들은요, 맥이나 알고 침뜸을 흔드느냐 라고 말을 했듯이 우리는 바로 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길의 경락의 통로를 바로 가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 내부에 있는 오장육부는요, 이 경락이라는 길을 통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 또 눈, 코, 입, 귀, 피부 등 외부에 있는 기관도 이 경락을 통해서만 내장의 오장육부와 연락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연락하는 경락이 소통이 원활해진지 아니면 막혀있는지 그렇게 해결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할 때 우리 무릎 아래 정강에 있는 우리 족삼니라는 경혈자리에 뜸으로 따끔하게 뜨면 신기하게도 위장이 부욱 하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속이 편해집니다.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옛날부터 이런 것을 족약명 위병이라는 전문용어도 썼지만 사실은 이 경락은요, 우리가 얼굴, 배, 가슴을 통해서도 가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첫 번째 엄지손가락에도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는 체했을 때 어깨를 툭툭 두들겨서 바로 엄지손가락에 있는 상향이라는 경혈자리를 쓰면 쑥 하고 끄윽 하고 내려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경락을 자극하는 그러한 가까운 자리가 아니라 먼 데서도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본인이 꽉 체했던 그러한 소화기 장애를 해결하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즉 우리 몸에 꽂는 것만으로 치료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고 바로 그 자극이 여러분들의 경혈을 소통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침뜸은 아무데나 찌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포인트, 즉 여러분들의 신호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바로 그런 자리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체했을 때 손발을 따주면 속이 시원하게 뻥 둘리는 경험을 여러분들은 해봤지만 여기에 1.5세 2세들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5세 2세들은요 아직도 소화제에 의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LA에 사시는 것을 복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자녀 2세들 3세들한테도 바로 이런 침뜸의학의 원리를 적용시켜서 그들이 바로 세계의학의 선두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뜸의학을 만나는 날은 복받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보험이 적용되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 가족들 모두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침뜸의 경험을 반드시 알려주고 경험시켜야 할 것입니다. 내일로 이어지겠습니다.
0: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 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AM 1150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거선미의 해피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거선미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기분 어떻습니까? 예, 행복한 날입니다. 예, 점심도 맛있게 드셨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을 사랑한다고

0: 네, 영원한 우리의 오빠 김범영 씨의 노래 친구야 였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허스키한 보이스와 이 감성적인 멜로디로 수많은 이들의 청춘을 함께했던 그런 가수죠. 김범영 씨가 저희 라디오 서울에 오셨습니다. 8월 1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이 팬들과 한층 더 가까이 호흡하는 디너 콘서트로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모셨어요. 제일 먼저 저희 라디오 서울로 달려와 주신 김범영 씨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주세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되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0: Korean Air.
1: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6: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7: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8: 눈은 밝게,
9: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검안과. 불란서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8: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9: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8: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검안과.
9: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8: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1: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2: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11: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청춘의 아이콘이자, 그러니까 영원한 청춘의 아이콘이자 가요계의 거장이십니다. 가수 김범룡 씨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팬인데요.
1: 아, 너무 오래간만에 와서 이렇게 인사드리네요.
0: 근데 어쩜 이렇게 네. 그대로세요?
1: 고맙습니다.
0: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일부 이렇게 시작하면서 네. 친구야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봤어요.
1: 네네.
0: 워낙에 제가 또 좋아하고 그 네. 또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1: 그 의리 있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
0: 그렇죠. 그렇죠. 저희 해피님들과 함께 저희는 끈끈한 친구 관계거든요.
1: 아, 그렇죠.
0: 네.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네. 뭐 인생길이라는 노래도 너무 좋고요. 밤의 네. 플랫폼이라는 노래도 너무 좋은데 뭐 두 곡 다 들어보도록 하죠. 뭐.
1: 아, 그럴까요?
0: 그럼요.
1: 제가 인생길이라는 노래를 한 예. 2년 전에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나온 노래인데 이제 나이 먹고 한번 네. 살아온 걸 한번 이렇게 소감을 한 노래예요.
0: 네네네. 네. 그러시죠. 이번에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스프링스 그 네.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그 공연이 있으시잖아요. 디너쇼 네, 네, 네. 예, 콘서트가 있으신데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1: 네. 이제 인사를 좀 너무 오랫동안 그 코로나 전에 와서 공연하고요.
0: 네.
1: 이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간만에 해서 설레이고
0: 네.
1: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0: 팬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1: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요. 네, 내일 네. 리허설 하거든요. 아하. 열심히 리허설 잘 해서
0: 네.
1: 모레 하여튼 멋진 무대 네, 만들어 볼게요.
0: 8월 첫날입니다. 8월 첫날 토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뜨거운 열정과 이 로맨스가 있는 곳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디너 콘서트가 펼쳐지는데요.
1: 네, 네.
0: 자, 그 무대의 주인공이세요. 영원한 청춘의 아이콘이십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1: 네.
0: 기분 어떠세요?
1: 진짜 오랜만에 한 만큼
0: 네.
1: 또 여러분 앞에서 좀 더 발전된 모습
0: 네.
1: 김범룡 또 이 매력을 또 한번 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일반 뭐 그런 콘서트와는 달리 디너 콘서트는 이렇게 팬들하고 훨씬 더 가깝게 마주하면서
1: 그렇죠.
0: 호흡을 이렇게 그렇죠. 나누는 그런 뭐
1: 진솔한 자리가 돼야
0: 네,
1: 될 거예요.
0: 콘서트가 네. 될 것 같아요. 눈을 맞추면서 호흡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1: 네,
0: 같은데요. 네. 특별히 신경 쓰신 그런 점이나 준비하신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1: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서 준비할 때보다는 네. 이제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0: 네.
1: 이제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제 라이브로 이렇게
0: 네.
1: 다 하는 것인만큼 이제 노래도 노래지만은 또
0: 네.
1: 서로가 이렇게 교감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저도 제가 꼭 공연을 한다는 입장보다는
0: 네.
1: 제 얘기를 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0: 아하.
1: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진짜 가까이서 마주보면서 나누고 싶어요.
0: 에너지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에너지가 폭발할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예. 뭐 김범룡 하면 여전히 많은 분들이 뭐 바람 이
1: 네.
0: 노래를 참 많이 기억하시지 않을까
1: 네.
0: 싶습니다. 그런 청량한 에너지와 열정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1: 네.
0: 에너지가 많으신 분이고
1: 네.
0: 무대
1: 근데
0: 매너도
1: 제가,
0: 짱이시잖아요.
1: 제가 그 좀 부모님들한테 매일 감사하고
0: 네.
1: 그런 게 일단 건강한 것 같고요. 목소리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
0: 네.
1: 또 그래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하는데 그래서 매일 감사기도를 많이 해요. 아침에 또 자기 전에 항상 감사기도 하고
0: 네.
1: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계속 이렇게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워요, 진짜.
1: 네.
0: 그리고 저희 라디오 서울 이렇게 찾아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그래서 인사는 드려야 되는데 우리 또 라디오 서울에서 인사해라 그래갖고
0: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1: 맞는 것 같아서 인사드리고 있어요.
0: 아우, 감사합니다. 오실 때마다 좀 이렇게 LA에 오시면 또 콘서트를 하시고
1: 네.
0: 또 많이 또 팬들 만나시고 그러시잖아요.
1: 네.
0: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사랑받는 가수 하면은 김범룡 씨가 아닐까 싶어요.
1: 아이고, 그냥 늘 감사해요, 저는.
0: 네. 네. 겨울비는 내리고 이 노래도 참 좋아요, 전 개인적으로.
1: 네, 이건 또 역시 대학 시절에 만들었던 노래인데
0: 네.
1: 또 이 겨울비는 내리고는요, 제가 미팅을 계속해도 애프터를 못 받아갖고 그럼 너무 바보 같아갖고
0: 어머나
1: 가족 집에 돌아와서
0: 네
1: 바보 같지만 바보 같지만 그렇게 아, 만든 너무, 노래거든요.
0: 예예예 예, 예. 또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1: 네.
0: 라이브로 그 한마디 속에 또 이렇게 필이 확 옵니다. 네. 그 젊은 시절에 네. 김범정 씨
1: 그 조그만 사건이 다 노래가 돼갖고요. 예, 그때는 예, 그 어. 감성이 막 예민할 때라
0: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약간 창법이 특이하세요. 그죠. 그런 네. 말씀 많이 들으시잖아요.
1: 전 특이한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특이하더라고요.
0: 특이하고 이렇게 중독성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네. 참 이렇게 흥얼흥얼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이 카페와 여인 등 정말 수많은 히트곡들을 네.
1: 이것도 방배동 카페 유행할 때
0: 네.
1: 카페, 매일 카페를 가는데 매일 오는 그 여성이 있었었어요.
0: 네, 네, 네.
1: 바바리 코트 입고. 저 여자는 뭐 하는 여자지. 계속 갈 때마다 있어서 아 이번엔 말을 좀 걸어봐야 되겠다.
0: 네.
1: 근데 말 그 마음 먹고 그 다음 날 가니까 그때부터 안 보였어요.
0: 어머나 어머나.
1: 그래서 어디로 갔나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이래
0: 예.
1: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0: 아 너무 재밌으세요. 네. 유쾌하세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 기분을 담아서
1: 네. 예,
0: 그런 감정을 담아서 노래가 나온 거군요.
1: 네네. 네.
0: 그 자리에서 그냥 뭐. 쑥쑥쑥쑥 작사도 나오고 작곡도 하시고
1: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 어떤 장면이 내 가슴 속에 오면은
0: 예.
1: 그게 이제 글이나 곡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네. 곡 작업도 꾸준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1: 네, 지금도 얼마 전에는 이제 주현미 씨한테 네. 한 세 곡을 줬어요, 신곡을.
0: 와,
1: 그래서 이제 주현미 씨가 요즘에 열심히 부르고 다니고 있고
0: 네.
1: 또 이제 지금 정수라 씨 노래 또 만들고 있고
0: 아, 작사 작곡
1: 또 이제 또 그의 이제 후배들 요즘에 이제 신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0: 네.
1: 그쪽에서도 의뢰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또 좋은 후배들한테 또 곡 작업하고 있고 그래 와, 하고 있습니다.
0: 이제는 싱어송라이터로서 작사 작곡가로서
1: 아니, 곡 쓰는 게 저는 재밌어요.
0: 그렇습니까?
1: 네, 너무 재밌어요.
0: 네, 그것도 아주 사랑하는 후배들한테 이렇게 곡을 주면 굉장히 네. 기분이 또 특별하실 것 같아요.
1: 또 아무래도 젊은 쪽은요 노련미나 이런 건 없지만은
0: 네.
1: 나름대로 또 깨끗하고 정말
0: 아하.
1: 또 새로운 또 있어요 색깔이 그들만의
0: 네.
1: 색깔이 그래서
0: 네.
1: 또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곡 쓰는데 재미를 느끼고 있고 또 이제 주현미 씨나 정수라 씨 같은 부분은 정말 이렇게 녹음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0: 노래를 또
1: 콘서트를 듣는 기분 하면서 이렇게
0: 그러시군요.
1: 예, 역시 아니, 이제 거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0: 아니 워낙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유쾌하게 막
1: 네네네.
0: 작사 작곡해서 막 이렇게 곡을 주시니까
1: 예, 항상 일을 할 때
0: 기분 좋게 할 것 같아요.
1: 일을 할 때 작업한다는 느낌이
0: 예,
1: 아니고
0: 네네네.
1: 항상 같이 이제 이게 즐기는 느낌으로 하니까요.
0: 아, 네. 좋네요.
1: 재밌죠.
0: 아, 재밌어요. 이렇게 토크쇼 하면서도 재밌어요. 저는
1: 아, 네.
0: 항상 이렇게 스마일하시게 웃으시면서 네. 즐겁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 시간. 자, 예, 그럼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1: 네,
0: 인생길이라는 노래입니다. 자, 신나게 들어보겠습니다.

0: 네, 김범영 씨의 인생길이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요 어떤 네, 생각이 네. 들었냐면 가사가 너무 진솔하잖아요. 우리 인생 네. 이야기를 다 담았는데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이게 긍정의 에너지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1: 아, 그래서
0: 너무 좋다.
1: 네, 이게 이 노래 만든 것도 네. 좀 어떻게 보면 기도하다가 만드는 건데
0: 예, 예, 예.
1: 응답 같은 게 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네가 너무 많은 걸 하지 말라고 다 하지 말라고
0: 네.
1: 그냥 네가 지금 잘 놀고 네.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서 나에게 흡족하고 네. 하나님 무슨 그냥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0: 아멘.
1: 그런 네. 응답 같은 걸 들어서 이 노래를 만들게 됐어요.
0: 가사를 듣다 보니까 네. 막 가슴이 뭉클한데 아 그렇구나.
1: 네.
0: 긍정적으로 심플하게 생각하자. 놀다 가듯이.
1: 네, 잘 놀면
0: 즐겁게 놀다 가자.
1: 네, 그럼요. 일하는 것도 노는 거고.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일을 하는 거면은. 네. 노는 게 되는 건데 하기 싫은 일을 하면 노는 게 아니고 일이 되죠.
0: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치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인데
1: 네네.
0: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맙시다.
1: 네, 내 눈앞에 있는 거
0: 그런 메시지네요.
1: 즐겁게 하면은 네, 좋은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자, 인생길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프로그램에서 많이 틀게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해피님들께서 와 김범영 씨 웃으니까 너무 젊고 멋있다고
1: 네.
0: 예. 너무 젊어 보이신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1: 아니, 보이나요 지금?
0: 그럼요. 보이는 라디오. 네네. 보이는 라디오잖아요.
1: 아유 보증기 예. 갖추고 해야 되는데 비행기에서 바로 잠 못 자고 내려갔고
0: 예. 예. 김범영 씨 웃으니까 더 잘생겨 보이는구만요.
1: 감사합니다.
0: 예, 적어주셨어요. 예. 그리고 노래도 너무너무 신난다고 밤의 플랫폼 너무 기다려진다고 예, 신청해 주셨어요.
1: 아, 이것도 1집 앨범에 있었던 노래예요.
0: 그
1: 바람
0: 네.
1: 겨울비는 내리고 그 순간 그리고 이 또 여러 가지 노래 있는데 또 그중에서 또 이 밤의 플랫폼이라는 노래를
0: 네.
1: 그때 FM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0: 밤의 플랫폼 너무 좋죠. 네. 이 곡을 또 저희 라디오 서울 대표님이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고
1: 네, 대표님이
0: 하셔서
1: 조금 이렇게 음악을 신기하셨던 예,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오자마자 이 노래를 오늘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0: 아니 굉장히 팬이라고 또 네. 말씀해 주시면서 네. 우리 VIP입니다 하시면서 저한테 그러셔서
1: 그러니까 그렇게 음악성이 있으시니까 지금 예. 대표 자리까지 오셨겠죠.
0: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무더운 8월 첫날 이제
1: 네.
0: 이제 디너 콘서트를 하시는데 진짜 감회가 새로울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저녁에 펼쳐지는 라이브 뮤직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완전 막 사람들이 배꼽을 잡을 것 같아요. 웃었다가 막 너무 감동했다가 막 이런 그런 무대가
1: 예,
0: 될 것 같아요.
1: 진솔하게 얘기도 하겠지만 또
0: 네.
1: 노래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0: 네.
1: 해서
0: 네.
1: 김범영의 목소리를 정말 이 멀리 서울이 아닌 곳에서
0: 네.
1: 이렇게 정말 진솔하게 부르는 모습 보여서
0: 네.
1: 여러분들 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0: 네.
1: 또 일 하시는 일에 또 잘 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요.
0: 그럼요. 위로가 네. 되죠. 충분히.
1: 네.
0: 그리고 뭔가 삶의 활력소가 되죠. 한번 이런
1: 네.
0: 좋아하는 이런 가수분하고 함께
1: 네, 정말 그랬으면
0: 예,
1: 좋겠습니다.
0: 예, 공연을 보고 나면 기분 전환도 되고요.
1: 네.
0: 활력이 됩니다. 잘 오셨어요. 좀 자주 오셨으면 좋겠어요.
1: 아, 글쎄 말이죠.
0: 네. 자, 그동안 수많은 이런 무대에 서보셨을 거 아니에요.
1: 네.
0: 진짜 많은 무대에 서셨죠. 이 디너 콘서트에서 관객에게 들려주고 싶은 특별한 레퍼토리가 혹시 있으신지요?
1: 아, 노래요?
0: 네.
1: 아, 바람 뭐 빼놓을 수가 없고
0: 그거는 꼭 해주셔야 되고
1: 또 현아라는 노래도 빼놓을 수가 없고
0: 현아
1: 또 빼놓을 노래가 이제 이렇게 없는 노래가 있고요.
0: 네.
1: 또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도 있고
0: 그러시군요. 네.
1: 또 제 노래 말고 또 제 애창곡 중에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싱얼롱으로 같이 부를 노래도 있고
0: 네.
1: 이렇게 하면은 아마 재밌는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0: 혹시 LA에 오셔서 이제 공연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1: 네.
0: 가장 기억에 남는 팬이 있다면요.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1: 옛날에 그 여기 어디야? 할리우드볼인가요?
0: 네, 할리우드볼.
1: 거기서 했을 때.
0: 네, 너무 좋죠.
1: 그 외국 그 어린 소녀들이
0: 네.
1: 내가 공연하는 거 보고 나한테도 막 와서 사인해달라고 해서 아유 난 늙은 사람인데 왜 나한테까지 오지 그래갖고 제가 다 당황했었는데
0: 네.
1: 거기서 노래 듣고 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0: 네.
1: 아, 내가 조금만 더 젊어서 했었으면
0: 아니요. 외국 소녀들한테는요. 20대로 보일 수 있어요.
1: 아, 이거 왜 그러세요?
0: 아니요. 진짜요. 그 우리 동양 남자들을 여성들도 그렇고 네. 나이를 잘 모르더라고요.
1: 네. 아무튼 네. 뭐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서 아무튼 미국에 와서 이렇게 아.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나 봐요.
0: 그렇군요. 네. 미국 소녀 팬들이 또 그렇게 사인을 네, 받고
1: 네. 예, 너무 깜짝 놀랐어요.
0: 그랬군요. 기분 좋으셨겠네요.
1: 아, 기분 좋았어요.
0: 예, 네. 헐리우드에서도 공연을 하셨으니까 네. 와, 그 화려한 무대에서 네네. 해주셨군요. 자, 이번에 이제 그 토요일 8월 첫날입니다. 저녁 7시 네. 디너 콘서트 여러분들 많이 와서 공연 관람해 주시면 정말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1: 네.
0: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오신 거죠?
1: 네, 지금
0: 공항에서
1: 왔어요.
0: 바로 오신 네네. 거잖아요. 근데 뭐 전혀 피곤한 기색이 없으세요?
1: 아, 졸려요 지금.
0: 아, 전혀 그렇게 보이시지 않는데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또 바로 이 방송 끝나면 또
1: 네.
0: 예, 파탄지 스프링스로 가잖아요. 네, 가시잖아요. 네. 예, 그곳에서 또 연습하시고
1: 네.
0: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밤의 플랫폼을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저도 듣고 싶네요.
0: 이건 어떤 곡, 어떻게 부르신 거예요?
1: 아, 이 작품 뭐 네. 그때
0: 이 작품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라든가 뭐 이런 예, 거 있으시면 소개해 주세요.
1: 예, 한참 제가 통기타 없어서 좀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이 불러서 그냥 불렀던 노래예요.
0: 아, 네. 이 노래가요?
1: 네네.
0: 아, 그렇구나. 어디에서?
1: 그래서 주로, 70년대 예. 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0: 아, 그러시군요.
1: 네, 그래서 그래서 저도 좋아해요.
0: 아, 네. 그러면 우리 추억 속으로 네. 한번 잠겨보도록.
1: 그 요즘에는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플랫홈이라고 그랬었어요.
0: 아, 플랫홈.
1: 그리고 옛날 말로 예. 밤의 플랫홈.
0: 밤의 플랫홈으로 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분을 느껴보세요. 70년대 감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0: 밤에 플랫폼 들어봤는데요. 너무 좋네요.
1: 오랜만에 들으니까 정말.
0: 이 감성이 모락모락 가슴에서
1: 네, 그,
0: 멍멍멍 솟아나는 것 같아요.
1: 네.
0: 아, 참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아예
1: 네.
0: 오셔야 될것 같은데요. 함께 음악 프로를 진행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감히 제가 또 이런 생각을
1: 복
0: 해봅니다.
1: 있는 사람만 이렇게 로스앤젤레스 오는 겁니다.
0: 그렇습니까? 천사의 도시.
1: 네.
0: 자, 오랜 시간 이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김범용 씨를 좋아하는 팬들이 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디너 콘서트가 팬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 될것 같아요. 네, 그 팬들에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혹시?
1: 여러분 이게 정말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더 건강하시고 또 무슨 일 해도 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0: 맞습니다.
1: 이제 그 음악을 좋아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벌써 뇌가 열리고 가슴이 열려서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
0: 와,
1: 같은데요.
0: 멋진 표현이세요.
1: 네,
0: 가슴이
1: 그래서
0: 열리고 머리가
1: 네.
0: 열린다.
1: 그래서 뭐 제가 콘서트도 하지만은 또 이런 걸로 해서 또안 되는 일 있으면 또잘 풀어보시고 또 되는 일 있으면 더잘 되시고 또 그렇고 또 일이 꼭잘 된다고만 또 좋은 인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좋은 인생이 되는 게 정말 멋진 이게 삶인 것 같으니까 하여튼 만나서 이렇게 친구 오랜 친구 만나듯이 만나서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네.
0: 데뷔 후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히 폭발적인 가창력과 무대 매너를 유지하고 계시는데요. 그 비결, 그런 원동력은 어디에서 오는지 그것도 여쭙고
1: 그냥
0: 싶습니다.
1: 큰 욕심 없이 그뭐 운동 꾸준하게 하고 먹는 거또 제가 이렇게 먹는 걸요 제가 막 육류 쪽보다는 채소 쪽을 좋아해요 원래 또
0: 그러시군요.
1: 육류도 거의 먹으려면은 삶아서 먹는 걸 좋아하고 이게 막
0: 건강식으로
1: 구운 거보다는
0: 드시네요.
1: 그런데 뭐
0: 와.
1: 생선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건강 관리 되는 것 같고 또 꾸준하게 운동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중요한 그 사회관계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0: 맞습니다.
1: 갈등 잘안 하고 자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
0: 굉장히 긍정적이시죠?
1: 네, 많이
0: 예,
1: 긍정적입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더 젊게 사시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건강하시고. 아, 정말 좋습니다. 자, 2026년 올한 해도 반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1: 예, 벌써 반 이상이 갔죠.
0: 이 디너 콘서트 이후 이제 한국에 또 가실 거 아니에요. 뭐 급하게 또 일이 많아가지고 또
1: 네.
0: 뭐 녹화도 있고 이래서
1: 요즘 때문에
0: 가신다고
1: 방송이 너무 많이
0: 하셨는데.
1: 들어와갖고
0: 예,
1: 지금
0: 바쁘시네요.
1: 예, 그렇다고 다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데 또 그것도 해야 되고 또 연말에 또 콘서트 준비해야 되고 해서
0: 아,
1: 또 지금
0: 그러시군요.
1: 작곡 의뢰 들어온 게 많으니까 또 그것도 해야 되고
0: 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 네.
0: 싱어송라이터로서 이렇게 작사, 작곡, 이제 음악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우리 김범용 가수님께서는 어디서 그런 영감을 받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1: 다양해요. 그 영화 보다가도
0: 영화보다,
1: 그렇고요. 또 옛날 얘기하다가 또 생각날 수도 있고 또
0: 문득문득?
1: 어떨 때는 어떤 경치 보고 이렇게 막 호수 있긴 산에 이렇게 구름이 딱 껴있는데 황혼이 막 질라 그러잖아요. 갑자기 내가 울고 계시고
0: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1: 거기서 이렇게 드라마가 막 스토리가 막 나올 수도 있고.
0: 굉장히
1: 네.
0: 감성적이시네요.
1: 바닷가에 한 번은 내가 이렇게 만든 노래도 있어요. 그 해운대 바다에서 막 파도 치는데 어둑어둑해지려고 그러는데 두 여인이 싹 지나가는데 연인이 지나가는데 서로가 굉장히 말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 왜 말없이 연인이면
0: 와.
1: 행복해야 될 텐데
0: 뭔가
1: 그러면서
0: 사연이
1: 뭐가
0: 있나?
1: 확 지나가고 예 그래서 또 곡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0: 그렇군요. 관찰력이 되게 뛰어나실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게
1: 아니
0: 아니라.
1: 어느 날은 딱 보통은 스쳐 지나가는데 그딱 꽂힐 때가 있어요.
0: 아,
1: 네.
0: 그렇군요. 그럴 때 이렇게 작사하시고
1: 아
0: 작곡하시고
1: 그때
0: 음악 만드시고
1: 그걸 담아
0: 그러시고.
1: 놓으면요 그렇게 해서 만든 노래들은 참 금세 만들어요. 가사곡이 같이 나오고
0: 그런 감성은 AI가 못 따라가죠.
1: 응?
0: AI가 못 따라가죠. 요즘에 AI로 노래 만들기도
1: 글쎄요.
0: 하고 막 그렇잖아요.
1: 네, 요즘
0: 가사도
1: 그렇게들
0: 써줘,
1: 하더라고요.
0: 작곡해줘 이러는데
1: 근데
0: 이런
1: 저도 그거 갖다 이제 데모 테이프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먼저 곡을 완성되기 전에 미리 만들어 보는 거를 제가 하거든요, 원래는. 근데 AI 한번 시켜 보니까 그거는
0: 어때요?
1: 효율적이더라고 많이.
0: 조금 도움을 받는 편이십니까?
1: 네네네. 아, 요즘에는 그쵸. 그 데모 같은 거는 AI한테 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죠.
1: 네.
0: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1: 네. 그렇어요.
0: 자 끝으로 뭐 우리 라디오 서울 청취자 여러분들 또 교민들께 이제 한 말씀 해주시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1: 라디오 서울이 더욱더 계속 크게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 좋고요.
0: 네.
1: 앞으로도 많이 라디오 서울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목소리의 이 열정의 아이콘 김범룡 씨와 함께했는데요. 정말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8월 첫날 토요일입니다.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만나게 될 디너 콘서트의 주인공 김범룡 씨의 무대 여러분들 설레는 마음이실 텐데요. 즐겁고 로맨틱한 그런 추억 많이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하세요.
2: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3: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2: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3: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2: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4: 1250만불 1250만불
5: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주 7일 24시간
6: 323-782-8600 323-782-8600
4: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8: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7: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9: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0: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9: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0: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9: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1: 네.
12: 수영도?
11: 그럼요.
1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공원과에서 1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예,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죽어있던 감성이 막 살아난다라는 댓글도 주셨고요. 필 충만과 덩실덩실은 공존할 수 있죠. 예, 그 순간도 너무 좋아요. 아무튼 뭐 이 밤의 플랫폼이라는 노래도 좋고 인생길이라는 노래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김범용 씨, 그대로세요라고 또 댓글을 주셨네요. 무더운 목요일 정말 오랜만에 김범용 씨 뵙는데 어쩜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무지 반갑습니다. 공연 기대됩니다라고 적어주셨어요. 내일 모레 공연입니다. 토요일 저녁 7시에. 예, 디너 콘서트가 있어요. 예,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있습니다. 쿠키모찌님 반갑습니다. 디님도 인사해 주셨네요.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프리웨이, 이 음악 크게 틀어놓고 운전하면서 모든 슬픔을 가슴에 가득 채워서 펑펑 울고 싶네요. 예, 밤에 플랫홈 얘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쿠키모찌님,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수성이 너무 풍부하신 김범용 씨, 예, 음악의 감성 AI가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다, 이런 댓글도 주셨네요. 이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커스의 이스라엘 함께 들었습니다. 이 노래도 우리나라 번안곡으로는 우리들의 이야기 팀폴리오가 불러온 그 노래도 있지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귀에는 귀찮다. 이건 숙제 아니다. 경상도 쌍남자 아니가? 네. 아버지 학교 좋은데요. 이런 뭐 숙제도 내주고. 예, 모든 남성분들이 좀 아내분에게 이렇게 애정 표현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숙제입니다. 이렇게 숙제를 내주니까 경상도 아버지가 못합니다. 이거 아 숙제요. 죽어도 못합니다 하더니 숙제라고 하니까 또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나중에는 이거 숙제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 그런 사랑 고백이라는 거 뭉클하면서도 참 재미있는 개그를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최혜영이 불러준 그것은 인생이었습니다. 노래 가사는 압축해서 곡을 만들고 노래 속에 삶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라는 이런 내용을 적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감성에 젖을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노래 속에는 인생이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고 이별이 담겨 있고 그리움이 담겨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음악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생각하고 싶지도 않죠. 너무너무 삭막해지잖아요. 아까 김범용 가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음악 좋아한다는 거는 머리가 열려 있고 가슴이 열려 있는 거다. 오, 그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우리 해피님들,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머리가 열려 있는 분들이시고 가슴이 열려 있는 분들, 마음이 열려 있는 분들이십니까? 그런 분들이세요. 자, 그 열려 있는 마음 속에 즐거움과 행복만 가득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한채 앞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고 심플하게, 즐겁게, 예, 노는 것처럼 삽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말도 있어요. 물론 인생을 숙제하듯이 꼼꼼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축제하듯이 살라. 저는 이 말이 참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숙제하듯이 살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축제하듯이, 정말 기쁘게 파티하듯이, 축제하듯이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그런 말을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축제하듯이 즐겁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이구,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아,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5: 세븐디아스 타이어.
6: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7: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6: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7: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8: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9: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0: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1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벌써 7월의 끝자락이네요. 세월은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다 라는 말이십니다. 시간 속에 사는 우리가 가고 오고 변하는 것뿐이래요. 많은 말인 것 같죠? 세월이 덧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덧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해가 바뀌면 참 젊은 사람들은 한 살 더해지지만 나이 든 사람은 또 한 살 줄어드는 법이라고 합니다. 되찾을 수 없는 게 세월이니까요. 시시한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순간순간을 후회 없이 축제하듯이 그렇게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 노래였습니다. Eye in the Sky였어요.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세월은 오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왔다 가는 거. 그러네요. 오늘이라는 축제를 즐기면서 살도록 노력할게요. 예, 저도 마음에 담아본 내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피아님, 디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은 빨래 축제, 내일은 청소 축제, 그 다음 날은 봉사 축제, 주일날은 성가대 봉사 축제, 할렐루야. 이게 적어주셨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왠지 웃음이 나네요. 근데 와, 심오한 말씀을. 시간은 그냥 있는데 사람이 가는 것이다. 그렇죠. 시간은 항상 제자리예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우리에게 확실한 건 오늘이라는 시간뿐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절대로. 아, 진짜 명언만 올려주셨네요. 진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0: 자, 2부 시간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음악 들으면서 또 제가 준비한 코너 함께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좀 행복한 시간, 또 여유로운 시간을 선물하고 싶네요. 오늘은 AI 정우와 선미의 토크쇼 준비되어 있어요. 예측 불허 토크쇼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7: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8: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엘린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2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위를 식혀줄 방법 없을까요? 역시 아재 개그가 한 몫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시면서 에릭주님께서 이런 아재 개그를 올려주셨어요. 여러분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중학교는 어딜까요? 모르시겠어요? 로딩 중이래요. 로딩 중. 맞는 말이네요. 진짜. 그리고 신이 버스에서 내리면 신내림. 그리고 개가 사람을 가르친다를 내자로 하면 개인 지도. 오, 맞는데요. 엄마들이 아침마다 말하는 나라는 일어나라. 이것도 맞는 말인데요. 재밌어. 처음 만난 소가 하는 말은 뭘까요? 고맙소. 고맙습니다. 웃음을 주셔서요.

0: 네, 바다의 왕자 박명수였습니다.
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2: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2: 어?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 해피 투게더?
2: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선미와 정우의 예측불허 토크쇼. 자, AI라는 단어가 이제는 매일 마주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AI와 선미의 유쾌한 토크타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특별한 게스트 AI 정우 씨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 정우입니다. 선미 씨 오늘 하얀 옷에 빨간 조끼 딱 수박 아닌가요?
0: 수박?
1: 여름 완전 장착하셨네요. 오늘 주제가 여름이라 미리 맞춰오신 건지
0: 정말 고마워요.
1: 그렇게 본 건 아니죠. 밖에 나가면 아직도 열기가 장난이 아닌데 이럴 때는 시원한 과일 화채 한 그릇이 답이죠. 화채 먹으면서 여름 얘기 실컷 하면 딱인데 오늘 저랑 여름 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실컷 풀어볼 건데요. 아재 개그도 좀 섞일 예정이니까 미리 각오하세요.
0: 오, 좋아요, 좋아요.
1: 선미 씨 아재 개그 들으면 표정이 어떻게 되시는 편인가요?
0: 오, 안 보여요? 당근 스마일, 웃죠? 자, 정우 씨, 이 주말까지 폭염 경보가 예보됐어요. 벨리 지역은 95도에서 110도, 엔텔로 벨리는 115도까지 오른다네요. 무지무지 더울 건데.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름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1: 여름 하면 다들 뭔가 하나씩 있잖아요. 딱 떠오르는 장면. 저는요, 여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수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좋죠. 수박.
1: 먹는 수박 말고요. 겉은 초록초록 멀쩡해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면 새빨갛고 달고 시원하잖아요. 여름이 딱 그래요. 겉에서 보면 그냥 더운 계절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추억이고 설렘이고 에너지가 가득한 계절. 그래서 저는 여름을 싫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오늘 그 안쪽 이야기들을 선미 씨랑 실컷 꺼내보고 싶었어요. 선미 씨도 여름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물놀이 하는 거. 한국으로 말하자면 계곡물에 발 담그고 또 수박도 담가놓고 그 피서지에서 수박 잘라서 먹었었던 그런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 익은 수박을 썰어놓은 시원한 수박화채, 아까도 얘기해줬지만 수박화채도 먹고 싶고 팥빙수,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살얼음 육수가 일품인 물냉면, 그리고 매콤달콤 비빔국수, 또 메밀소바, 뭐 이런 게 또 생각나기도 하는데. 자, 정우 씨는 여름하면 수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여름에 꼭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소개해 줄래요?
1: 있죠. 꼭 하고 싶은 것. 사실 여름마다 다짐하는 게 있어요. 바닷가 근처에서 딱 하루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LA에 살다 보면 말리부 같은 데가 그렇게 멀지도 않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막상 가면 또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 사진도 찍고 뭐도 먹고 어디도 가고 그냥 모래 위에 누워서 파도 소리만 듣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고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있잖아요. 여름에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는데.
0: 뭘까요?
1: 바로 아재 개그입니다.
0: 아재 개그.
1: 각오하세요.
0: 아재 개그
1: 왜 여름에는
0: 알아요?
1: 바다에 가야 할까요? 어허. 파도가 치기 때문입니다. 파도 치면 시원하잖아요. 아, 이거 억지라고요? 맞아요. 근데 여름 아재 개그는 좀 억지여야 제맛이에요. 억지로 웃겨야 오히려 더 시원해지는 느낌. 이게 여름의 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더울수록 황당한 농담 하나가 의외로 분위기를 확 바꿔줄 때가 있어요. 선미 씨는 아재 개그 들었을 때 참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냥 웃어주는 편이에요?
0: 왜 참아요? 당연히 웃어야지. 아까도 빵 터졌는데 청취자 여러분이 이 아재 개그를 올려주셔가지고 많이 웃었어요. 뭐 웃으면 좋은 거예요. 웃으면 얼굴 주름도 펴지고 마음의 주름까지도 쫙 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정우 씨 말 들으니까 나도 이번 주말에는 좀 바다로 나들이를 좀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사실 여름이 후덥지근하고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좋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1: 맞아요. 사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여름이 낭만이고 에너지고 좋은 건 알겠는데 솔직히 더위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지하철역 계단 올라오는 순간 훅 치고 들어오는 그 열기. 에어컨 틀면 전기요금 걱정. 끄면 잠을 못 자고. 이게 여름의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는 여름을 두 가지로 봐요. 드라마 속 여름이랑 현실 여름. 드라마 속 여름은 해변에서 수박 먹고 불꽃놀이 보고. 현실 여름은 선풍기 두 개 틀어놓고 땀 닦으면서 화채 영상 보는 거잖아요.
0: 그렇네요.
1: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그 현실 여름이 나중에 더 선명하게 기억되더라고요.
0: 오.
1: 아, 그리고 아재 개그 하나 드려도 될까요?
0: 아재 개그?
1: 여름에 가장 바쁜 음식이 뭔지 아세요?
0: 글쎄.
1: 바로 냉면이에요.
0: 냉면?
1: 왜냐면 항상 줄을 서거든요.
0: 오.
1: 기다리는 줄. 이런 게 통할 때 저 되게
0: 기다리는
1: 뿌듯한데. 현미 씨 표정이 지금 어떨지 저는 문득 궁금해지네요.
0: 아니, 나의 표정? 안 보여요? 나 지금 웃고 있잖아. 아, 우리 AI 정우 씨는 내가 안 보이는구나. 나 엄청 웃고 있는데. 아, 여름에 가장 바쁜 음식이 기다리는 줄? 냉면? 길긴 길어요. 예, 웃었어요. 아, 정우 씨.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해피님들도 좀 웃었으면 좋겠는데.
1: 사실 이 코너 하면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0: 뭘까요?
1: 스튜디오 밖에서 지금 이 시간 같이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후에 차 안에서 아니면 부엌에서 뭔가 만들면서 혹은 그냥 소파에 녹아 있으면서 다들 각자의 여름을 보내고 있을 거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좋더라고요. 같은 더위인데 각자 다른 장면 속에 있다는 게. 누군가는 오늘 유독 지치는 하루였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오랜만에 웃었을 수도 있고 제 아재 개그에 표정 찌푸리면서도 결국 피식 웃어주신 분들. 그분들이 오늘 방송의 진짜 주인공인 것 같아요. 저는 라디오가 딱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0: 어허.
1: 뜨거운 오후에 잠깐 시원한 그늘 같은 거. 선미 씨가 매일 그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0: 진짜?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좋다. 고마워요. 뜨거운 오후에 시원한 그늘 같은 거? 진짜 표현 참 좋은데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또 그렇게 준비하도록 할게요. 고마워요. 뜨거운 오후에 시원한 그늘 같은 해피투게더. 정말 감동이네요. 자, 우리 해피님들이 주말에 찾아올 이 폭염에 어떻게 웃으면서 이렇게 즐겁게 지낼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1: 있죠. 사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집에 과일 하나만 사오세요.
0: 과일?
1: 뭐든요. 수박이면 제일 좋고 없으면 복숭아도 되고 참외도 되고 그걸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딱 자리 잡고 앉아서 먹는 거예요. 서서 먹지 말고 핸드폰 내려놓고 그 과일 하나에만 집중하는 5분.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해보면 달라요.
0: 그렇구나.
1: 단맛이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0: 아, 진짜?
1: 여름을 맛으로 기억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하나 더. 오늘 더워서 지친 분들한테 아재 개그 하나만 선물할게요. 준비되셨죠?
0: 네.
1: 여름에 가장 시원한 나라가 어디게요?
0: 글쎄.
1: 바로 칠레입니다.
0: 칠레?
1: 칠칠하게 레. 이거 치고 나서 저 혼자 뿌듯했거든요.
0: 너무 설렁한데 이거.
1: 이런 게 하나 있으면 더운 오후가 살짝 가벼워지잖아요. 진짜로요. 웃음 하나가 의외로 더위를 조금 눌러줘요. 과학적으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몸이 먼저 알더라고요. 선미 씨는 오늘 방송 끝나고 뭐 드실 생각 있으세요?
0: 글쎄요. 오늘은 좀 냉콩국수가 땡기는데 콩국수. 살얼음 동동 띄운 물냉면도 좋고요. 메밀면도 좋고요. 예. 자, 정우 씨, 오늘 여름 이야기 이렇게 좀 실컷 나눴는데요. 마무리할까요?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1: 오늘 하나만 남긴다면요. 여름은 버텨야 할 계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0: 그것도 좋은 말이네.
1: 드라마 속 여름이든 현실 여름이든 어차피 같은 더위잖아요.
0: 그렇지.
1: 근데 그 안에서 과일 하나 제대로 앉아먹는 사람이랑 서서 대충 때우는 사람이랑 같은 여름인데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아재 개그도 마찬가지예요. 웃기든 안 웃기든 그걸 던지는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0: 그렇죠.
1: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그 마음. 저는 그게 여름을 즐기는 방식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뜨거운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시원한 순간을 만드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0: 어허, 그렇죠.
1: 오늘 선미 씨 덕분에 저도 꽤 시원한 오후였어요.
0: 어, 정말?
1: 진짜로요. 그나저나 선미 씨는 아재 개그 중에 오늘 속으로 제일 웃겼던 게 혹시 있었나요?
0: 어, 제일 웃겼던 거 뭐냐면 그 냉면 이야기가 제일 웃겼던 것 같아. 그 여름에 가장 바쁜 음식은? 이게 말이 되나? 냉면. 항상 줄을 서서 기다리니까 기다리는 줄. 사실 냉면이 길긴 길어요. 어? 어, 웃었어요. 이 개그. 뭐 좀 썰렁하긴 하지만 그래도 웃음을 주려고 노력한 우리 AI 정우 씨 고마워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아, 글쎄 우리 정우 씨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오늘 이 더운 오후에 저랑 같이 있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고마워요. 여름은 원래 좀 과해요. 더위도 과하고 매미 소리도 과하고 근데 그 과한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제일 선명하게 남더라고요. 몇 년 뒤에 이 여름 생각할 때 오늘 오후에 라디오 들으면서 웃었던 기억이 슬쩍 끼어있으면 좋겠어요.
0: 아하.
1: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선미 씨 덕분에 오늘 꽤 괜찮은 여름 한 조각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어, 그렇게 생각해주니 너무 고마워요. 자, 우리 AI 정우 씨 덕분에 많이 웃었네요. 고마워요. 안녕. AI 정우와 선미의 예측 프로 토크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0: 눈은 밝게,
1: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0: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0: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1: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0: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4: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3: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4: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5: 안경 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7: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6: 장례비는요?
7: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6: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7: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하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의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아, 한국이 엄청 덥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이곳도 굉장히 덥지요. 남가주에 또다시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뭐 높은 파도주의보도 발령돼서 야외활동 하실 때 여러분들 주말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 해안가를 제외한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내일 31일부터 8월 2일 일요일까지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밸리에서 최고 95도에서 110도, 또 엔텔로밸리 일부는 11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온과 함께 이 습도도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체감 더위는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일요일부터 서서히 내려가겠지만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올해 폭염이 장기화되고 또 열사병 등 온열질환은 물론이고 심장과 폐질환, 폐 그리고 신장 질환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그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 머무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거나 또 족욕, 이 족욕이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체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1일 토요일 저녁까지 높은 파도 주의보도 발령된 상태예요. 특히 이 맨해튼 비치와 말리부 해안, 롱비치와 또 팔로스버디스 반도 일대 해변이 위험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바닷가 또 산책하시는 분들, 또 수영하시는 분들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LA와 벤츄라 카운티 해안가에는 내일까지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주의보도 발령됐으니까요. 바닷가로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 특별히 좀 신경 쓰시고요.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조비 노래 들어볼까요?

참 멋져요. 예. 본조비 노래였습니다. Thank you for loving me. 본조비 멋진 가수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7월 30일 오늘은 UN 국제 우정의 날이네요. International Day of Friendship. 사람들 사이 또는 국가는 물론이고 서로 다른 문화와 공동체 간의 우정이 평화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간의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취지로 2011년에 지정됐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연대감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준으로는 인신매매 위험성과 피해자 인권 보호를 알리는 세계 인신매매 반대 날이기도 합니다. 이 소중한 친구나 또 동료에게 가벼운 안부의 메시지를 건네면서 마음을 나누기에 참 좋은 날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UN 국제우정의 날, 이날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1958년 파라과이의 작고 조용한 마을 푸에르토 피나스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의사이자 휴머니스트였던 라몬 아르테미오 브라초 박사는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을 떠올렸대요. 어린이날, 어머니의 날, 마더스 데이, 또 스승의 날이 있는데 왜 인류 전체를 이어주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우정의 날은 없을까?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군요. 예, 그 자리에서 영감을 얻은 그는 곧바로 친구들과 함께 세계 우정운동이라는 민간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들은 인종, 종교, 국경을 넘어서 순수한 우정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인류 평화의 기틀이라고 믿고 매년 7월 31일 우정의 날로 자체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청년 의사의 작은 아이디어로 출발한 이 운동은 수십 년간 전 세계로 확산됐고 마침내 2011년 UN 총회에서 공식 결의안으로 채택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함께 나누는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인데 2013년 UN 총회에서 지정된 날이고요. 전통적인 그런 의미의 뭐 이런 뭐 인신매매 뭐 이런 납치뿐만 아니라 우리 삶 근처에 숨어 있는 착취와 현대판 노예제를 알리기 위해서 제정됐다는군요. 오늘날의 인신매매는 물리적인 납치 외에도 취업 사기, 뭐 여권 합수, 또 임금 체불, 통제, 강제 노동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들조차 자신이 범죄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의미가 참 좋은 날인 것 같아요. UN 국제 우정의 날. Everybody needs a little help sometime. 친구란 말 참 좋잖아요. 예, 해피투게더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우리 해피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Just a child like me, or a king upon a throne.

0: 네, My Forever Friend 찰리 랜즈보로가 불러준 노래였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세요.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잔잔하니 음악이 좋네요. 고맙습니다. 예, 마켓에 가니까요 과일이 아주 쏟아져 있어요. 복숭아 향도 너무 좋고 참외, 복숭아, 수박, 아, 참 먹을 게 너무너무 많죠. 키위, 저는 키위, 키위도 있고 뭐 너무 많습니다. 수박을 사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토마토, 저는 토마토를 한아름 사가지고 요즘에 토마토 매일 하나씩 먹습니다. 맛있어요. 아침에 먹는데 뭐 과일은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일은 뭐가 있어도 항상 있어야 돼요. 사과도 항상 있어야 되고 토마토 그리고 참외, 요즘에 참외가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더라고요. 복숭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적어주셨네요. 예, 천도 복숭아, 백도 복숭아, 황도 복숭아. 예, 맛있어요. 맛들이 이 복숭아도 조금 조금씩 맛이 달라요. 포도도 많이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5: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렵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4: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5: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We are the world. 마이클 잭슨, 저스틴 비버, 조아시 그로반, 토니 벤의 셀링 디옹 뭐 등등등 여러 가수가 함께한 음악이지요. 네,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아, 잠시 후에는 본희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0: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3: 타이어.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4: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5: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4: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5: 신의 눈물 에메랄드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 년의 숲, 레드 우드 국립공원.
4: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5: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이 좋아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투어로 전화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6: 아주 좋은 아주투어. 아주 좋은 아주투어.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4: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5: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4: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6: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7: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브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지금 1-8-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1-8-골프.com.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우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애비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16: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18: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9: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어제 뵙고 오늘 뵙는데 역시 또 반갑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변함없이 날씨는 좀 무더운 편인데 그래도 한풀 꺾였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저만의 생각인가요? 바람도 조금 부는 것 같고 견딜만한 것 같아요. 자, 이럴 때는 말이죠. 오후 3시, 물론 지치고 힘드신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숨도 한번 고르고 내 속도, 남의 속도와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너무 남 따라가다가 빨라서 지치지 말고 또 너무 천천히 가서 뭐랄까 좀 늦지 말고 적당한 내 속도가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또 오늘 마무리도 얼마든지 잘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의 고니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인생은 좀 폼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폼나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목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폼나게 살 거야. 아마 특히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은 인생 폼상 폼사 그런 걸 지키면서 나이에 관계없이 젊으나 나이가 드시거나 폼나게 산다고 그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그런 남아의 모습이지만 사실 여자들이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폼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야 대강 어쩌면 그 부부이신 분들은 와이프가 손수 사주는 옷 그냥 입고 다니고 본인이 손수 사는 것보다는 남자분들이 여자분들하고 쇼핑하러 가는 거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잖아요. 저는 뭐 쇼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특히 뭐 물건을 사는 것보다 아이쇼핑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길거리 차 타고 지나가다 이쁜 옷 있으면 서서 보고 그 남자 중에서는 좀 드문 경우인데 옷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냥 그만큼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유 순철님 어서 오세요. 달려왔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함께 5시까지 목요일 이제 불금을 앞두고 주말을 앞둔 오늘 훨씬 더 지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운 좀 내시게 제가 드리는 음악들 시원하게 한 잔씩 하시고 또 추억으로 또 떠나는 추억여행 저와 함께 다녀오시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사이 게시판도 있지만 카카오톡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1150.com이 새롭게 단장해서 여러분 구글로 라디오 서울 들어가시게만 하면 여러분이 필요한 각종 정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메디칼이나 메디케어 정보 그런가 하면 또 주식 정보 또 복권 정보 또 가스비 정보 또 어느 가스테이션 가야 가격이 싼지도 나와 있고 또 그리고 요새 한국 가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픽업하시기 좋게 LAX의 그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출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아주 잘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제 프로그램 쪽으로 들어가면 본인 라디오의 내 친구에 들어오셔서 노란 칸에 카카오톡 누르시기만 하면 사랑방 같이 저희 채팅방에 들어오고 꼭 방송 시간이 아니시

그래도 여러분 퇴근하시고 나서 여유가 있을 때 우리 친구님들하고 서로 얘기 나누고 좋은 음악도 나누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시간들 가지실 수 있는 좋은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자분들을 위해서 폼나게 살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여자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아,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0: 네, 신미래와 함께 했습니다. 자, 주로 일주일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요일이 가장 힘드십니까? 아무래도 화요일이 힘드시다는 분들도 많고 저 같은 경우는 목요일이 조금 지루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목요일이 잘 시간이 많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잘 버티셔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자, 이제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경산 한의원의 원장님과 함께 또 날도 무더운데 건강 상식 여러분께 풍성한 보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 그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4: Korean Air.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행 케어의 국민 보약 녹용 홍삼.
5: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6: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4: 면역력인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4: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9: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8: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9: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8: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0: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11: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2: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홈쇼핑.

0: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는 유튜브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뭐 보이시겠지만 우리 전 경산한의과 대학 교수이며 학장이셨던 우리 경산한의과병원의 류재구 규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저는 목소리만 많이 듣다가
1: 아, 그러세요?
0: 실질적으로 처음 뵀어요.
1: 네, 네.
0: 예, 목소리는 네. 너무 익히 들어서 네. 제 기억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발효한약이라고 이렇게 네. 모든 걸 발효하신다고
1: 맞습니다.
0: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1: 맞습니다.
0: 네네네.
1: 네.
0: 자 일단 인사 좀 한번 해주죠 우리
1: 청자분. 네, 청자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0: 네네.
1: 모든 날씨에 힘 내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보니까 그 위치도 올림픽 아드모 VIP 플라자면은 네. 뭐 한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1: 그렇죠. 그렇죠.
0: 거기 2층인가요?
1: 그럼? 2층입니다. 아. 왜 박기장 사장이 LA에서는 가장 좋다고 할 네, 수가
0: 네.
1: 있겠죠.
0: 아, 그리고 네. 뭐 올림픽 놀만 되면 중심이잖아요.
1: 그렇죠. 네. 네.
0: 거의 중심이니까. 네. 자, 일단 이거는 개인적으로 뭐 원고에도 없는데
1: 네.
0: 요즘 날씨가 보통 낮에는 90도 웃돌다가
1: 네.
0: 5시 되면 해 뚝 떨어지면 또 시원하다가 저녁에는 쌀쌀해지고
1: 네.
0: 저희 같은 사람은 굉장히 겁나요. 왜냐하면 네. 코감기 걸리면 굉장히 고생이거든요.
1: 그렇죠.
0: 사실 저 말고 모든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더운데 일을 해야 되고
1: 네.
0: 땀 흘리고 집에 들어오면 시원했다가 추웠다가 그냥 가정에서 뭐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에 그 보면은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0: 네네 그렇죠.
1: 그게 정말 명답입니다. 내 몸이 이제 약간 피곤하든가 에너지가 떨어진다 했을 때는
0: 네네네.
1: 좀 무언가라도 좀 보충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감기 기운이 있다 왔다
0: 네네.
1: 했을 경우에 참 중요한 것은 일단은 그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그 하더라도 집에 뭐 타이레놀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우리 생강차 같은 거 상당히 좋습니다.
0: 네네네.
1: 생강차 같은 거 쫙 다려가지고 드시고서 반신욕을 좀 하세요.
0: 아 반신욕.
1: 네, 그 감기 들어온 날 딱 하시면은 그 다음 날 몸 상태가 상당히 호전이 됩니다. 땀이 살짝 날 정도로요.
0: 저는 반신욕을 많이는 안 해봤는데
1: 네.
0: 한번 하니까 그 이마에서 땀이 나더라고요. 한 20분 지나니까.
1: 맞습니다.
0: 아.
1: 그러시고 나면은 그 다음날 감기로 더 이상 고생 하지 않을 정도로 효과를 많이 보십니다.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셨으니까 이제 이야기 보따리를 좀 풀어주세요.
1: 네. 네. 저희가 이제 경산 한의과병원에서 이제 제가 또 학교에 있을 때 친구와 교수를 좀 했었고요.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몸이 뭐 어깨가 아프시다든가
0: 네네네.
1: 그다음에 뭐 허리가 아프시다든가 무릎이 아프시다든가 그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0: 아 그렇군요.
1: 네. 네네. 그러면은 이제 요즘 허리 아프신 분이 그중에 가장 많고요. 그 예를 들어 허리 아프신 분이 오셨는데 누군가 부축을 받고 오셨어요.
0: 네네.
1: 오시면 딱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따 나가실 때는 그래도 혼자 좀 편하게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0: 그러면 예, 예,
1: 정말요?
0: 예.
1: 오늘 네. 오전에도 방송에 오기 전에 저 온타리오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데
0: 어휴 그 멀리서?
1: 네. 그분이 오늘 나이 좀 드신 권사님이셨는데
0: 네네.
1: 정말이네요 하면서 가셨거든요.
0: 네네.
1: 들어오실 때 좀 힘있게 들어오셨다가 그래서 치료하고 그리고 나서는 나가실 때는 확실히 걸어 나가십니다.
0: 아 그러세요?
1: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최소한 치료를 해드리고요.
0: 네.
1: 그리고 특히 또 이제 무릎 통증 같은 경우에 일반 침 치료만으로는 물론 좋아지지만은 완전히 두드러지게끔 완전히 와 오늘 왔는데 내가 정말 아팠던 무릎이 안 아프다 할 정도 치료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0: 아, 예.
1: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온침이라고 침 놓고 이제 뜸 같은 거 해서 무릎이 너무 아파서 쫄룩거려서 오셨는데
0: 네네네.
1: 나가실 때는 좀 편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치료를 해드리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그 침 치료 이런 모든 부분들이
0: 네.
1: 보험으로 된다는 거예요.
0: 아 보험으로요.
1: 네. 예를 들어 갖고 계신 뭐 앤썸이라든가 스킨이라든가 클로버케어, 아스티바, 그다음에 센트럴 헬스클로 헬스 여기까지 보험으로 모든 치료가 침치료, 부항치료 역시 가능합니다.
0: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뭐 사실 뭐 특히나 시니어분들에게는 굉장한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네요.
1: 그렇죠.
0: 아, 네. 그러시구나. 자, 그렇다면 제가 익히 듣기로 이제 특히 경산 한의원의 특징은 다른 데에 비해서 모든 그 제조하시는 한약을 발효시킨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특별한 이유나 원인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1: 맞습니다. 한약을요.
0: 네.
1: 발효를 했을 경우에는 약성이 몇 배가 높아져요.
0: 아, 발효라는 건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1: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김치도 발효 식품이죠.
0: 네, 그렇죠.
1: 다음에 청국장도 발효 식품이죠.
0: 아, 전부 그렇죠.
1: 우리 선조부터 내려왔던 하나의 그 방법입니다.
0: 네, 네, 네.
1: 그러니까 유산균이 굉장히 많아지죠.
0: 예, 예, 예.
1: 그래서 한약을 바렸을 때 몇 배가 효능이 높아지는 거예요.
0: 아...
1: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실질적인 그런 저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0: 네.
1: 녹용 같은 경우에 발효를 했더니 효과가 한 5배가 높아졌다.
0: 아, 녹용도?
1: 네.
0: 아...
1: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보약을 하나 먹어야 뭐가 필요하다 할 때는 너무 피곤해.
0: 네,
1: 몸이
0: 네,
1: 피곤하고 네, 뭐 깔아낸다고 그러죠.
0: 네, 네, 네.
1: 힘이 하나도 없어. 없을 때 그런 이제 뭘 먹어야겠다 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0: 네, 네, 네.
1: 그런데 이 발효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효과는 그거 역시도 몇 배가 높았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예. 아, 그게 발효 한약이구나. 자, 그렇다면 그 이 발효에서 만든 우리 약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1: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게 침향 산삼 발효 공진단이거든요.
0: 아, 그냥 공진단이 아니고
1: 네.
0: 발효 공진단.
1: 발효 공진단.
0: 아.
1: 그러면은 아까 이제 효과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0: 네네네.
1: 내가 기운이 없다, 힘이 없다, 너무 피로를 자주 느낀다 했을 때
0: 네.
1: 드시면은. 효과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0: 네.
1: 직접 느끼는 효과가
0: 네.
1: 피곤한 게 이렇게 좋아졌네. 그리고 없던 기운이 좀 생겼다.
0: 네네.
1: 하는 것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 느끼신다는 겁니다.
0: 아, 지금 박정임 씨가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정말 네.
0: 친절하시고 영리의 목적을 두지 않고 환자를 위해서 늘 원장님 훌륭하시죠. 진짜 뜸 치료 특효예요. 연골환 아주 좋아요. 굿이에요. 라고 박정임 씨란 분이
1: 네.
0: 이게 올려주셨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아, 예.
1: 네.
0: 아,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또 소개해 주시.
1: 네, 그러면 예. 이제 이 발효 치명 산삼 공진단이요.
0: 네.
1: 일반 대보 원기 면역력 강화, 그 다음에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최고거든요.
0: 네네.
1: 최고 제품인데 이게 한 박스 1200불입니다.
0: 네네.
1: 1200불인데 네. 오늘 20알을 490불에 다섯 분께 드려요.
0: 다섯 분께?
1: 네.
0: 반도 더 깎은 거네.
1: 더 깎았죠.
0: 예,
1: 근데
0: 예.
1: 여기 이제 어르신들이 정말 효과 있을까 하는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구입하신 경우에 10알을 제가 더 드립니다.
0: 그럼 30알을 받게 되네요?
1: 네.
0: 야, 대단한 거네요.
1: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방송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 에너지가 없고 피로를 많이
0: 네네,
1: 느끼시는 분들은
0: 네네.
1: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일주일만 열흘 일단 더 드리니까
0: 네네.
1: 드셔보시고서 나는 효과가 전혀 없다 에너지도 전혀 못 봤다 하시면은
0: 네네네.
1: 제가 가져오시라고 합니다. 가져오시면
0: 그 정도로
1: 제가 250불을 리턴해 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0: 야.
1: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0: 그만큼만한 효과를 자신할 수 있고
1: 맞습니다.
0: 그만큼 쉽게 하면 임상 실험이죠. 많은
1: 네.
0: 복용하신 분들이 효과를 누리셨단 얘기네요.
1: 특히 한약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러시군요. 네. 자, 그렇다면 또 이 뭐 소화 사실 그 미국 생활하다 보면 소화가 잘 될 수가 없어요.
1: 그렇죠.
0: 아침 어떤 땐 대강 건너뛰죠.
1: 네.
0: 점심도 바쁘면 또 건너뛰어요. 그러다가 숨 못 쉬고 뭐 오후 두세 시에 빵 한 쪽 먹다 말다 해다가 그러니까 마음 쪽으로는 기분 좋은 거야. 손님이 많아서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1: 네.
0: 근데 손님 다 가시고 한 4-5시 되면 이제 속이 아픈 거예요. 그때 가서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집에 가서 손도 안 씻고 밥을 그냥 숨 못 쉴 정도로 먹고 피곤하니까 바로 자고 위가 견뎌나겠어요 이게.
1: 그때는 네. 우리 먹는 때라고 그러잖아요.
0: 네.
1: 그 시간은 영원히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0: 그렇죠.
1: 딱 그 시간 지나면은 끝입니다.
0: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뭐 아시지만 지나가면 속이 아프다.
1: 그렇죠.
0: 뭐가 뭐 혹시 뭐 이게 위산과다 아닌가. 그래서 우리 이제 사실 저 한국에서 어렸을 때.
1: 네.
0: 속 쓰리면 그 갤퍼스란 약 쫙쭉 짜서 먹었어요.
1: 예, 네.
0: 그거 먹으면 잠깐은 괜찮더라고요.
1: 네.
0: 솔직히.
1: 네.
0: 그런데 어떤 때는 그거 먹어도 안 날 때가 있고. 자, 그럴 땐 또 어떻게
1: 그래 요즘 위장 건강환이라고 있는데요.
0: 네네네.
1: 위장 건강환은 모든 위장병 예를 네. 들어서 자주 체한다.
0: 네.
1: 소화가 안 된다.
0: 예, 예.
1: 복부 팽만감이 있다.
0: 예, 예, 예.
1: 전부 다 이제 위장이 안 좋, 위에 염증이 있다.
0: 아, 예,
1: 했을
0: 예, 예.
1: 경우에
0: 예, 예.
1: 이 위장 건강환을
0: 네.
1: 드시면은 굉장히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십니다.
0: 아.
1: 그래서 그 소화제 아니에요? 네,
0: 예,
1: 그것도
0: 예.
1: 맞고 건강환이라고 한 것은 드실수록 위장이 건강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0: 아.
1: 그래서 이 위장 같은 경우에요. 모든 분들이 효과를 보시는데
0: 네네.
1: 2개월분 두통을 120불에 2개월분 두통을 120불 두통을 5분께 드리는데요.
0: 네네.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통을 다 드셨는데
0: 네.
1: 내가 위장이 소화가 잘 안 되고 자주 체하고 그러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개선이 안 됐다. 그러면 제가 이 위장원에 대해서는 그냥 다 가져오시라고 그럽니다.
0: 아니 한 통 드시고 자꾸 돌려주면 어떻게 해요?
1: 그러니까 아니 한 통 드시고 효과 없으면 가져오시면은 이건 100% 전액 다 돌려드립니다.
0: 아, 대단하십니다.
1: 그 정도로 발효 한약의 그런
0: 네네.
1: 효능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0: 야, 중간에 전화번호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213-335-8855 335-8855고 위치는 여러분 잘 아시는 VIP 플라자 올림픽하고 아드모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 그 전화번호도 의미가 있는 게요.
0: 네.
1: 335 모여서 팔팔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하면은 335-8855가 됩니다.
0: 팔팔하게 오래오래 살자.
1: 네.
0: 야, 너무 강가.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여기도 특히 남자분들은 일 끝나시고 나면 스트레스 받고 이제 피로 푸니까
1: 그렇죠.
0: 뭐 일잔 소주 하신다든지
1: 네.
0: 반주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다음 날 술도 안 깨고 또 네. 간이 망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땐 좀 뭐 좋은 약이 없나요?
1: 보관환이라고 있는데요.
0: 네네.
1: 보관환인데 말 그대로 정말 간을 보호하면서
0: 네.
1: 알코올 해독이라든가 숙취 해소라든가 여기 아주 특효 제품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잘 아시는 헛개나무라든가
0: 예, 예.
1: 헛개나무 열매 다음에 우리 칡 알죠 아시잖아요.
0: 네네네.
1: 칡이라든가 인지 수죽이라든가
0: 네.
1: 그 숙취해서 이걸 그냥 바로 그 다음 날 많이 드셨다 하더라도
0: 네.
1: 숙취가 없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 정도 네. 일반 그 간의 보호 작용이 뛰어난 약재들로
0: 네.
1: 이게 딱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0: 네네.
1: 이 보관함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뭐 예를 들어 3일을 술 드신다
0: 네네.
1: 했을 경우에 이제 한 달 이상 드실 수 있는 분량이에요. 한 달을 훨씬 넘게
0: 네네네.
1: 드실 수 있는 분량.
0: 네.
1: 70불에 5분께 드리겠는데요. 이것까지는 보관함도 한 뭐 일주일, 2주 이렇게 드셔봤는데 효과가 없다면 이건 또 전액 돌려드리겠습니다.
0: 모든 약이 다 포함되네요.
1: 아닙니다. 보관함까지입니다.
0: 아, 거기까지입니까?
1: 네.
0: 자, 그런 거 하면은요. 사실 이제 나이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자꾸 나이가 올라갈수록 주로 나오는 게 뭐 어떤 분 주변에 뭐 자고 일어나니까 중풍이 왔다.
1: 아, 네.
0: 뭐 예를 들어서 뭐 심장 안 좋다. 또 뭐 콜레스테롤 높다. 그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증상 같아요. 보니까
1: 우리가 이제 살면서요 가장 겁내하는 것이 심장 걱정.
0: 아, 그럼요.
1: 그다음에 또 중풍이 혹시 오지 않을까.
0: 그럼요. 네.
1: 저희 병원에도 이제 오시는 분들 보면은 선생님 저 뒷머리 땡기고 이런데 혹시 이게 풍
0: 네,
1: 전지증이
0: 예,
1: 아닙니까?
0: 예, 예, 예.
1: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 실제로 우리 LA 같은 경우에 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한인들 사망률 1위가 바로 심장 질환이더라고요. 암이랑 다른 것 질환보다
0: 네, 네,
1: 심장
0: 네.
1: 질환인데요.
0: 네.
1: 이런 심장 걱정, 그다음에 중풍 걱정 여기에는 처방이 우리 한방 처방에 보면은 천왕보심단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0: 아,
1: 하늘천자 인구먹제예요.
0: 예, 예, 예.
1: 심장이 최고조는 처방인데 그 처방에다가 혈액을 깨끗 맑게 하는 거.
0: 네.
1: 그다음에 또 이제 혈전이라고 그러죠.
0: 네, 네.
1: 그런 걸 좀 없애는 그런 뭐 약재들 뭐 단삼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산사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강황 우리
0: 아, 예.
1: 칼의 재료 있잖아요.
0: 예, 예, 예.
1: 이건 이제 혈액 그 깨끗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그런 재료인데 또 은행잎을 다려서 그걸 베이스로 했고요. 여러분들 은행잎 그 구글에 쳐보시면은 그 효능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0: 네네네.
1: 그래서 구심청혈단이 있는데요.
0: 아, 예.
1: 심장을 걱정한다든가 아니면 중풍을 걱정한다든가 다음에 혈압이 높으신 분들
0: 네네.
1: 드시면은 정말 좋은 효과 보실 수 있습니다.
0: 아,
1: 2개월분 180불에 5분께 드리겠습니다.
0: 아, 자 그리고 이 뭐 나이가 들수록 사실 이제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1: 네.
0: 특히나 낙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 이제 나이가 들면 뭐 골다공서부터 뼈가 약해져가지고 심한 경우에 막 부스러지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연골환이 있는데요.
0: 네.
1: 연골환은 그 닭발 아시죠?
0: 예, 예.
1: 닭발이 어르신들이 알기를 아 우리 뼈 건강 및 관절염 신경통에 좋대 하면서 닭발을 다려드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0: 아,
1: 그럼 저희는 닭발을 예. 한약 고농축에 넣고 9시간을 다립니다.
0: 아,
1: 닭발만 다리면은
0: 예, 예.
1: 뼈까지 다 녹아버려요.
0: 예, 예.
1: 뼈도 흔적도 없어요.
0: 네, 예.
1: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홍화씨라든가 보스웰리아라든가
0: 네.
1: 특히 이 보스웰리아 예,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보스웰리아 한약제인데요.
0: 네.
1: 그 효과가 연골 재생 및 그다음에 그 통증을 없애는 효능이 굉장히 강해요.
0: 아.
1: 거기에다가 이제 뼈에 좋은 우슬이라든가 구청, 뭐 상기생 거의 다 들어가는데요. 많은 분들이 효과를 너무 많이 보세요. 그 층계에 올라가기 힘들어도 분들이 그 연골을 먹고 지금 층계에 올라가도 괜찮아요. 나 층계로 올라왔어요 하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으신 게 바로 발효 닭발이 들어간 연골환인데요. 이것이 2개월분 두통을 250불에 5분께 드리겠습니다.
0: 자 중간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213-335-885 335 모여서 팔팔하게 오래오래 살자. 아 좋습니다 번호. 자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저도 가끔 새벽 서너시에 일어나서 이제 네. 소변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1: 그,
0: 예, 예.
1: 어르신들이 이제 그 나이가 이제 드셔가면서
0: 네네.
1: 소변이 잘 안 나온다 아니면 소변을 너무 자주 간다.
0: 네.
1: 특히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방광염에 잘 걸린다 그다음에 요실금 있다 하시는
0: 네네.
1: 분들한테 이 방광환이 상당히 좋은데요.
0: 아.
1: 방광환이 그동안 이제 발효 때 마르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0: 예, 예.
1: 그랬더니 몇 분이 지금 계속 제가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0: 아.
1: 언제 나오냐고.
0: 아,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1: 네, 방광환이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0: 아,
1: 그래서
0: 그러셨구나.
1: 오늘 말씀드리는데요. 소변에 문제 있으신 분들 방광환 드시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아,
1: 2개월분 두통을 250불에 드리겠고요.
0: 예, 예.
1: 마지막으로 이제 한방 천연 연고가 있는데요.
0: 아,
1: 자운고라고.
0: 예, 예.
1: 그 모든 피부병
0: 아.
1: 특히 벌레 물렸을 때는 아주 특입니다. 모기에 물렸다 벌레 물렸다 했을 때
0: 네,
1: 바르면은
0: 네.
1: 가려움증이 사라지는 그런 좋은 연고고요.
0: 아.
1: 그다음에 상처가 있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습진이 있다든가 이제 피부의 모든 문제 케미칼이 전혀 안 들어간 한방천 연고가 있습니다.
0: 아.
1: 이것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0: 네.
1: 30불짜리 50불짜리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0: 아.
1: 좀 궁금하시면 문의해 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 보니까 OTC 카드로도 가능하시다고.
1: 아, 지금 말씀드린 모든 제품이요. OTC 카드로 가능합니다.
0: 아 그렇구나. 자 모든 보험도 커버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뭐 클로버케어, 앤덤, 아스티바 모든 보험이 커버가 되니까 좌골신경통 또 무릎 통증 여러분 통증이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한방치료 해드리니까 침치료 또 보황뜸치료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경산한의원이라고 구글에서 검색하셔도 되고 213-385-8855 385-8855로 연락 주셔도 되고 올림픽과 아드모어 2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병은 참는 게 능사가 아니고 오늘 하루라도 빨리 만일에 지금 얘기 들으신 것 중에 무엇이라도 중간에 자기가 포함되는 게 있으시면 주저 말고 전화하고 예약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좀 빨리 났으면
1: 네.
0: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한 말씀 주신다면
1: 네 건강할 때 챙기라고 그랬습니다. 내
0: 네.
1: 몸에 힘이 없다, 에너지가 없다 했을 때는 미리 예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0: 아, 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 모든 아픔이 있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주저 마시고 213-335-8855 3355 모여서 팔팔하게 오래오래 살자.
1: 네.
0: 아, 좋습니다. 아, 우리 오늘은 경산한의과병원의 류재구 원장님과 함께 여러분 좋은 정보 드렸으니까 아무래도 놓치지 마시고 꼭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시간
1: 네,
0: 내주셔서.
1: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0: 네.
2: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4: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영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손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5: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6: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5: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6: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5: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네, 아이고 참그 여러분들 굉장히 그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노래 아니었습니까? 우리 윤한기 씨 지금은 뭐 목사님으로 활동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윤한기 씨의 노래 장밋빛 스카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도마도는 사실 뭐 과일이면서 채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샐러드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피자에도 들어가고 너무 다양하게 음식으로 쓰이는데 이 도마도가 어마무시하게 우리 몸에 좋다라는 사실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도마도에는요, 리코펜 또 비타민 칼륨, 아, 뭐 굉장히 건강상 이점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래서 심장 건강 또 혈압이 개선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면역력 강화, 세포 보호, 장 건강, 또눈 건강 개선, 혈당 조절. 야, 이렇게 과일 하나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영양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이 샐러드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그냥 드셔도 되고, 도마도 주스로 드셔도 너무 좋고, 이만하면 굉장히 훌륭한 과일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윤복희 씨의 노래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일하기라 하시다가 또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봉사활동하셔서 또 교회에서도 유명한 그런 가수로 있고, 아, 제 기억에 제가 방송에서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아, 눈 오는 어느 날 아주 멋진 그 미니 스커트에 그 팍스 코트라고 그러죠. 여자분들은 팍스가 뭔지 아실 거예요. 거기다가 그 같은 색의 팍스 모자를 쓰고 혜성같이 나타난, 그 당시에 제가 볼 때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렸을 때도. 그렇게 우리나라의 미니 스커트를 처음으로 상륙시켰던 장본인이고, 우리 윤복희 씨 덕분에 우리나라의 미니 스커트 열풍이 불었던 아주 멋진 그런 가수였는데, 제 기억에. 저는 이제 뭐 당시에는 뭐 누나하기는 나이 차이가 나서 어렸을 때는 이모 이모 그러면서 따랐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마 저 말고도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어렸을 때는 사실 굉장히 이제 예를 들어서 12살과 20살은 하늘과 땅이잖아요. 초등학생과 대학생 올라볼 수 없는 나무였는데 나이가 이제 세월이 가면서 점차 비슷하면서 뭐 한 10살 정도는 어떤 때는 뭐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더 젊어 보이고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월이라는 것이 지나갈수록 격이 좁아지는 거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시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가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 그립.

0: 그룹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샌디님, 아 브레이크 타임에 인사만 드립니다.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1: 무더운 여름 H마트가 준비한 시원한 한상.
2: 명태회 냉면과 명태비빔 냉면을 각각 2인분씩 담은 속초식 명태냉면 4인분 세트. 두 가지 맛을 함께 즐기시고 구매 고객께 드리는 무료 젓가락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1: 청수 물냉면과 백제 히모카와 우동, 통통배, 더 맛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까지 여름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2: 노란 자두, 씨 없는 수박, 백도, 솜사탕 포도까지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3: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5: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6: 108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5: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6: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108 골프.
5: 지금 108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108골프.com.
7: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8: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7: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8: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9: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샌디님, 차에 와서 침질 중이시라고요. 아이고, 밸리 쪽에서 일하시면 제가 얘기 듣기로 밸리 그린마켓이라고 그러셨는데 굉장히 아직도 날씨가 더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4시쯤 됐는데 그래도 한풀 꺾인 더위 같기도 하고 그래도 온도계는 85도를 훨씬 넘는 그런 온도계고 사실 자동차 안이 차를 세워놨듯하면 정말 찜통 아닙니까? 아이고 정말 덥습니다. 네, 장재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보내드리면서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2: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 213-383-3838 213-383-3838.
5: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6: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5: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6: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5: 올 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6: 김수정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김수정기.
7: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8: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7: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8: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7: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9: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0: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9: 네.
10: 수영도?
9: 그럼요.
10: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9: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0: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마지막 목요일에 뵙다가 이제 두 달로 텀을 뒀더니 막 잊어버릴 것 같아요. 사람은 그래서 자주 봐야 되는데 하도 안 보다 봐서 오늘 처음으로 뵙습니다. 우리 한범무사님 여러분 아시죠? 한 달이 아니고 이제 두 달 만에 뵈니까 그만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정보도 따끈따끈하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준비하고 계시니까 전하는 말씀 잠시 듣고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또 좋은 정보, 실시간으로 뜨는 우리 미국 내에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보따리를 풀어주실 겁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4: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5: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7: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8: 너무너무 좋습니다.
9: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7: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7: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0: 1400 글렌데일기아.com.
1: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2: 폭포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0: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유튜브 화면은 보이시겠지만 우리 함 법무사님 두 달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0: 자, 두 달이 짧은 기간은 아닌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에어컨이 또 고장났었어요, 지난주에.
0: 아이고, 그리고 어떻게 힘들어서.
1: 그런데 이제 뭐 그래서 너무 힘들었죠.
0: 그랬구나.
1: 근데 이제 고쳐가지고 이번 주에는 또 너무 또 추운 거예요. 사무실이.
0: 그래도 뭐 더운 거보단 추운 게 나아요. 추운
1: 사무실이 빌딩이 오래되다 보니까
0: 잠바 같은 거 입으면 되니까.
1: 이게 매년 고장 나더라고요. 이게 너무 그러니까
0: 그렇죠.
1: 너무 더우니까 낙후돼서. 매년 고장 나더라고요.
0: 그렇죠. 마라톤도 열심히 하시고.
1: 마라톤은 이제 요즘에 이제 스피드도 하고 장거리를 좀 더 많이 이제 또 빌드업 해야 돼요.
0: 아, 그렇구나.
1: 아직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이제 진짜.
0: 그렇군요. 자, 요즘 근간 두 달 동안은 주로 어떤 분들이 상담을 하러 많이 오셨나요?
1: 예, 요즘에 보니까 이제 그 재입국 허가서 지금 그거가 문의가 이제 왜냐면 이거가 좀 오래 걸려요.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6개월 이상 나가 계실 때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1년 이상 외국에 나갈 때 필요해요. 사실은 6개월 1년 미만에는 괜찮아요. 들어오실 때. 없이도 그렇구나. 그냥 들어오실 수 있어요.
0: 그러면 그 재입국 허가서 쉽게 하면 리엔트리
1: 퍼밋이잖아요.
0: 퍼밋인데 어떻게 받아가지고 가야 돼요?
1: 그거는 이제 그 피 웨이버가 안 돼요. 네. 그 630불인데 네. 그거는 이제 피 웨이버 안 돼서 그거 여행 허가서 받으시려면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0: 네.
1: 보통 그거가 신청하고 나서 그 한 달 반에서 두 달까지 핑거프린트까지 끝내시고 나가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냥 영수증만 받고 나가셨다가는 핑거프린트 하러 다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꼭 여기 미국에서 거주하시면서 신청하셔야 되고 핑거프린트까지 하시고 나가셔도 돼요. 나가셔서 이제 한국에서 받으셔도 돼요. 한국에서 받으시면 한국에 있는 주소를 거기다 이제 받는 주소를 네네. 한국 주소를 기입하시면 이제 영사관에서 연락이 와요. 그럼 영사관 가서 대사관이죠. 미국 대사관 가서서 픽업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1년 이상 걸리니까 어떻게 이제 겁이 나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다시 들어와야 되나 그거 못 받았으니까 다시 들어와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그 2년 안에 그냥 들어오실 때 만약에 2년까지도 그 리엔트리 퍼밋을 못 받으셨으면 네. 그냥 그 신청했을 때 영수증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이제 이민국에서 벌써 공항에서 다 알아요.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시는데 문제 없으십니다.
0: 아, 그렇구나. 그럼 다행이구나.
1: 그러고 이제 그 신청할 때는 꼭 이유를 물어봐요. 왜
0: 왜 장기체류를 하느냐?
1: 장기체류를 하느냐?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이 아프신데 자녀가 나밖에 없어서 체류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신청하시는 분이 계세요. 2년 지난 다음에 또
0: 그러면 다시 한번
1: 그때도 이제 부모님이 계속 아프다 뭐 이렇게 해서 더 연장시켜주고 저는 세 번까지 연장이 되더라고요. 세 번까지.
0: 제가 기억으로 제가 2008년도에 이제 그 노래를 한다고 가수를 한다고 한국을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체류 기간은 오래 있고 1년에 와서 한 일주일 있다 가는데 3년째 되는 해에는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 맞아요.
0: 왜 너는 영주권이 있는데 한국서 사느냐.
1: 맞아요.
0: 근데 뭐 거의 3년째 돼가니까 별로 이유가 없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 건 영주권을 가지고 이민국으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줄 알았는데 그 심사관이 앞으로 네가 여기 있는 것보다 한국에 있는 게 많으면 문제가 있을 거다. 마지막 경고다.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뭐 여기 거주하게 됐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1: 그래가지고 그거가 이제 장기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퍼머는 여기서

0: 묵는 건데 외국에서 더 많이 머물 때는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1: 예. 아, 그래서
0: 신청하실 때 조금 케어풀리 하시고 세컨 타임 할 때는 진짜 이유를 정확하게 적으셔야 돼요.
1: 아.
0: 내가 그러니까 2년 머물고 한 번 더 연장할 때 4년째잖아요.
1: 네네.
0: 그럴 때는 이제 물어보죠. 이민국에서.
1: 아.
0: 그 이유를 까다롭게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0: 근데 이전에는 코비드 이전에는 세 번까지도 괜찮아요.
1: 네네.
0: 세 번을 연장하신 분 해드렸어요, 제가.
1: 네. 아, 그랬구나. 자, 그건 거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그 이리저리 뉴스 보다가 뭐 앞으로는 시민권자 수수료가 뭐 또 인상된다. 그동안 혜택 받던 사람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0: 예, 예. 지금 이제 그 760벌이거든요. 시민권 신청하는 게. 그런데 이제 한 maybe 8월 아니면은 올 가을 10월이나 11월쯤에는 1,330불 올라요.
1: 아유, 거의 두 배쯤 올라요.
0: 예, 두 배로 올라요. 그러고 이제 그 로인컴이나 메디칼 받으시거나 그런 분들 이제 피 웨이버 그거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없앤다고들 하죠.
1: 아니 뭐 말은 그런데 예. 아직은 좀 더 시간이 걸리겠죠.
0: 예, 그거는
1: 걸리겠죠.
0: 아마 없애기는 그거는 확실하진 않은데 금액 올라가는 건 확실해요. 그거는 아. 8월 아니면 빠르게는 지금 이제 조율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0: 예, 이민국하고 이제 예, 정부에서 예. 이렇게 조율해서 예. 올라가는 건 확실한데 이제 8월이냐 10월이냐 11월이냐.
1: 뭐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요새 물가도 올라가고 다 올라갔는데 예. 올라가는 게 뭐 이렇게 깜짝 놀랄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라가면 그만큼 부담이 가죠.
0: 근데 정부 차원에서 옛날에 보다 올린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거의 두 배 가까이 거의 70% 80% 올리는 거는 그건 정부에 이거는 신뢰할 수 없죠. 정부를.
1: 그렇죠.
0: 예, 예. 이거는 아. 좀 너무 좀 그렇잖아요. 요즘에 흘러가는 그렇죠. 게 다 그렇듯이
1: 예,
0: 이것
1: 예.
0: 또한 이성적인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1: 아 그렇구나. 예. 자, 그러고 이제 그 아마 그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원래대로 하면 저도 이제 올해 생일 지나고 몇 개월 있다가 이제 그 소셜 연금을 받을 만한 그런 나이인데 뭐 1년 늘어나서 저는 이제 내년 뭐 1월이 생일인데 그럼 내년 생일을 지나서 10개월인가 뭐 있다가 라든가 그러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정보가 맞나요?
0: 네, 66세 10개월. 그러면 67세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1: 67세.
0: 70, 예.
1: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1960년생이거든요.
0: 예.
1: 그러면은 66세 맞나요?
0: 예.
1: 66세죠
0: 생,
1: 지금.
0: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66세.
1: 1월에 지났죠.
0: 그럼 66세예요.
1: 66세죠. 예. 그러니까 내년 1월 지나서 10개월이니까 내년 11월
0: 예.
1: 돼야
0: 예.
1: 그럼 아직도 1년하고도 훨씬 더 남았네요.
0: 예, 맞아요.
1: 아, 그렇구나. 아, 왜냐하면 제가 그 메디케어 받으면서 이걸 그 당시에 그 소셜 시큐리티 그 한국 서비스 하는 분하고 통화했는데 그때 가서 받으니까 뭐 미리 받으려면 받는데 어쩌저쩌고 그러는데 웬만하면 나중에 받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추천해 주시는 분이.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0: 그리고 요즘에 한 가지 또 반가운 소식은 원래 그 1인당 1,800불이 메디칼 리밋이거든요.
1: 네.
0: 부부가 한 2,400불이고 그게
1: 어떤 메디칼은
0: 메디칼 리밋. 그러니까 수입 한 사람당 아. 1,800불이 넘으면은 메디칼이 안 나오는데
1: 수입이
0: 이제, 예. 그러니까 60 근데 이제 시니어 65세 이상이 되신 분이 일을 하시고 예를 들어 SSA 선생님처럼 SSA를 maybe 1,000불 타시고 그리고 1,500불 만약에 어느덧 인컴이 있으면 2,500불이라서 메디칼을 못 받잖아요. 1,800불이 리밋이니까.
1: 네네.
0: 근데 그런 시니어 분들을 일을 하실 경우에는 그 일한 거는 SSA는 1,000불은 이쪽 캔데 1,500불 일해서 버는 거는 해프로 딱 나눠서 그걸 수입으로 친대요. 그러니까는 여전히 메디칼 받을 수 있게.
1: 반밖에
0: 예,
1: 안 된다.
0: 왜냐면 그러니까 시니어들도 일하라고 권장해 주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000불을 벌면 1,000불만 수입이 잡힌다는
0: 예.
1: 거죠.
0: 예.
1: 그럼 훨씬
0: 예.
1: 그
0: 예,
1: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0: 시니어들이 이제 요즘에는 65세도 되게 예전에 한 40대 정도로 젊으시잖아요.
1: 많이 젊어졌죠.
0: 그러니까
1: 저도 시니어인데
0: 그러니까
1: 뭐.
0: 일하라고 권장하는 차원에서 그런 건 되게 좋은 방책인 것 같아요.
1: 어쨌든 그건 또 희소식이네.
0: 예.
1: 나쁜 것도 아니네.
0: 예.
1: 근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저희 한국은 은퇴가 조금 빠른 편인데 미국은 은퇴라는 게 없잖아요,
0: 예,
1: 사실.
0: 그러니까 더 살기가 좋은 거죠. 미국이.
1: 제가 아는 간호원분은 뭐 80세인데도 예, 일하시더라고요, 예, 보니까.
0: 예.
1: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오히려 더 일을 할 수 있게
0: 예,
1: 권장하는 장수 시대가 되면서.
0: 예, 예. 왜냐하면 저 찾아오는 보통 시니어분들은 이제 메디칼 그 리밋을 딱 따져가지고
1: 그렇죠,
0: 일을 다 안 하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괜히 일해가지고 메디칼 못 하느니 일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메디칼 타고
1: 네.
0: 그 안에 리밋 안에 들어가길
1: 그렇죠.
0: 다 원하시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65세 이상 지나서 이제 메디칼은 그 간병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시니어 때는 만약에 내가 몸이 아프고 나중에 지금은 괜찮지만 maybe 뭐 70세 80세 이렇게 연세가 드셨을 때 밥도 해주고 또 쇼핑도 같이 해주고 이런 서비스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거는 메디칼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1: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또 뭐 제일 중요한 거 사실 뭐 주거가 제일 중요한데 아파트는 요새 현황이 어떤가요?
0: 아, 요즘에 이제 아파트 사실 이제 다운타운에 하나가 났었는데 네네. 세션 A 거기는 이제 작년 10월에도 제가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던 데인데 그건 이제 7월 27일로 마감을 했고 요번에 이제 베버리힐즈에 따끈따끈한 거 새로 나온 게 있어요.
1: 네네네.
0: 시니어 그 세션 A시고
1: 네.
0: 지금 7월 27일 날 오픈하고 8월 30일까지예요. 근데 이제 전화로 하셔가지고 이제 신청서 보내달라 그러거나 아니면 전화로 이제 거기서 레지스터를 하면은 그러면 되는 거죠.
1: 아 그렇구나.
0: 그래서 주소 알려드릴까요?
1: 네 하나
0: 혹시
1: 알려주세요.
0: 혹시 여러분도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1: 네네.
0: 이건 제가 신문에서 본 거라서 여러분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225 노스 크레슨 드라이브 베버리 힐즈에 있는 거예요.
1: 주소가 무지하게 좋네.
0: 예, 거기 바로 베버리 거기 힐즈 그 완전 중심가에 있는 거예요.
1: 그럼요.
0: 그래서 maybe 베버리 힐즈에서 내 노후 생활을 하고 싶다는데 여기 살고 계신 분이 그 굉장히 그 아파트가 깨끗하고 좋대요.
1: 그렇구나.
0: 그래서 혹시 전화로
1: 네.
0: 문의하시고 싶으신 분 전화번호 제가 알려드릴게요.
1: 네네.
0: 310-205-2125.
1: 예.
0: 310-205-2125.
1: 그렇구나. 그래서 만일에 뭐 그 이 웹사이트도 있는 것 같은데.
0: 예, 이메일로도 할 수 있으세요.
1: 네, bhwl.mhfla.org인데 아마 근데 시니어분들은 굉장히 좀 버거우실 것 같으니까
0: 예,
1: 전화번호 지역번호 310-205-2125로 연락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실
0: 예,
1: 것
0: 전화로
1: 같고
0: 전화로 하셔서 이제 보내달라고 하시던지 maybe 어플리케이션을 보내달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그래서 사실은 그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우리 시니어분들은 주로 이제 자제분들한테 많이 이런 걸 부탁을 하잖아요.
0: 예, 맞아요. 그러니까
1: 영어가 능숙능란하니까
0: 예, 그렇죠.
1: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예, 게 예, 좋은 방법
0: 맞아요,
1: 같아요.
0: 맞아요.
1: 네. 자, 이건 뭐 또 다른 건데 요사이 그 오시는 그 손님들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손님 혹시 계세요?
0: 예, 요즘에 이제 그 원래 컨저버터십이라고 그 장애가 있거나 이제 그러니까 디서빌리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사인하기가 없잖아요. 그 maybe 그 멘탈리 디털 되면은 자기가 사인을 결정을
1: 뭐
0: 못 하잖아요.
1: 치매가 걸렸다든가
0: 예,
1: 그런 경우.
0: 예, 그런 거를 이제 그 법원에서 이제 다 위임해주는 어떤 그런 거 컨저버티십이거든요. 근데 이거가 원래 대부분 장애 있는 부모들이 18살 때 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 이 아이가 18살이 성인이잖아요.
1: 예, 예,
0: 근데
1: 예.
0: 저한테 오신 한 분은 성인이 넘어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남편하고 이혼하고
1: 예,
0: 막 그런
1: 예.
0: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1: 네네.
0: 그래서 이제 22에 온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법원에다 파일링하는데 그 손님이 이제 많이 기억에 남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를 좀 놓치셔서 그 건이 조금 복잡해요. 그 18살 되기 전에 바로 해야 되거든요.
1: 네네네.
0: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법원에 이제 파일링하면은 법원에서 이제 그 인베스티게이터가 나와요.
1: 네.
0: 진짜 이 사람이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건가 이제 그런 것도 검사하고 그리고 이제 판사 앞에 가서 그게 이 아이를 이제 위해서 그 컨저버터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과정인데 제가 이제 온 손님은 되게 잘 살았었어요. 잘 살았었고 이제 아빠가 이제 의사고 이렇게 잘 살았다가 아이가 이제 그 장애가 판정된 게 거의 다 커서 인 거예요. 그래서 18살 때 그 결정권 하는 것도 놓치고 그래서 약간 힘들어 하셨었는데 이제 저를 찾아오셨었죠.
1: 아 그렇구나.
0: 그 분이 지금 많이 생각나.
1: 그래서 사실 뭐 미국 행정이라는 게 제가 가끔 간혹 말씀드리지만 사실 뭐 서류를 좀 잘못 기입을 한다든가 또 뭐가 미싱된다든가 이러면 행정일이 생각보다 거북이 걸음이에요. 더디고 힘들고 그래서 한 번 할 때 정확하게 딱 패키지를 해서 정확하게 보내야 그게 되지
0: 예.
1: 한번 뭘 바꾸고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0: 예.
1: 것 같아요.
0: 여기는 좀 그렇죠. 미국은.
1: 예.
0: 그리고 특히 그 SSI 그 인터뷰를 그 어르신들 이제 SSI 웰페어 타시는 분들은 1년 한번 인터뷰를 하잖아요.
1: 아, 그래요.
0: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어머니가 그 뭐 때문에 소셜 오피스 가면 그 소셜 오피스에서 어우 그 웰페어 인터뷰 할 때 됐으니까 인터뷰 하자 그러고선 막 꼬치꼬치 질문을 해서
1: 네.
0: 이제 자녀들이 도와준다는 거를 이제 어르신들은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그거를 근데 도와준다는 내용을 그거를 거짓말 못 치우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1: 아.
0: 근데 웰페어 타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도와준다는 얘기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1: 오.
0: 깎여요 그 다음에.
1: 아.
0: 근데 한번 그렇게 깎이고 나서는 그거를 리메이크
1: 돌아가기가 힘든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요.
0: 예, 그러니까는 웬만하면은 웰페어 타시는 분들은 처음 타시고 그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 그 인터뷰 날짜가 날라오면은 전문가한테 오셔서 인터뷰 내용에 무엇을 물어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상담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1: 아, 그 지금은 아니지만 좀 그 세월이 좀 지났는데 아, 미국에 이제 입국할 때 오히려 나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입국할 때 그 당시는 이제 전자비자 말고 관광비자 있을 때 6개월짜리 거기 통역관 하시는 분이 그냥 편안하게 아, 뭐 그냥 굉장히 한국말하니까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오셨는데 뭐 가실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신문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아유 가기 뭘 가 애들 다 여기 있는데 이래서 입국도 못하고 돌아가셨던 분들이 덜어 있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0: 예, 그래서 여기 지금 한인타운에 있는 그 소셜 오피스도 한국 그 에이전트가 되게 많거든요.
1: 네네.
0: 그 한국 워커가 많아요. 그 워커들이 친절하게 하는 것처럼 하고선 그런 거를 꼬치꼬치 물어요.
1: 아~
0: 그래서 많이 그 토해내시는 분도 있어요.
1: 아이고.
0: 예. 다 2년치를 백해할 수 있거든요. 아~ 2년치를 그래서 당신 누가 도와줬으니까 예, 언제부터 예. 도와줬냐 음흠. 계산해가지고 2년치를 갑자기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는 당신 웰페어 끊어지고 2년치 토해내라 그래요. 그게 제 월스 케이스.
1: 그랬구나.
0: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1: 그 저도 뭐 사실 메디케어 그 여기 그 윌체어 소셜 오피스 가서 한국 분이 이제 도와줬거든요. 근데 친절하긴 어쨌든 편안하고 친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좀 그 신경 써서
0: 네.
1: 그런 것들은 미리 좀 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네. 준비하고 가셔야 될 것 네. 같아요.
0: 그래서 그 소셜 시큐리티 그 오피스는 사실 100% 정부 직원들이 아니에요.
1: 50%예요.
0: 예,
1: 50%는 그 일반 직원들인가요?
0: 예, 일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케이스를 다 찝어내야 돼요. 토해내게 하든지
1: 아~
0: 아니면 이 사람의 그거를 다 잡아서 캔슬 시키든지
1: 그래야 자기 성과가 올라가는구나.
0: 예, 그 성과 올라가요. 그래서 되게 친절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를 웰페어를 그를 깎든지 아니면은 그 토해내게 하려고 더 혈안이 돼 있죠. 그러니까
1: 자,
0: 조심하셔야 돼요.
1: 자 그리고 이제 그 메디케어 이제 시니어가 된 시니어를 이제 앞두신 분들 자기 생일 기준으로 하죠.
0: 네. 생일 3개월 전에 신청하시면 돼요.
1: 3개월 전에 신청을 네. 하면 되는데 네. 가장 이렇게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 있을까요?
0: 그건 예를 들어서 65세 그러니까 62세 리타이어 하신 분들 있잖아요. 얼리 리타이어.
1: 네네네.
0: 65세 그 되기 전에 리타이어 만약 하셨어요.
1: 네.
0: 그러면은 그거는 신청 안 해도 그냥 나와요.
1: 아,
0: 리타이어 하신 분들은
1: 리타이어 하면
0: 예, 65세 딱 되면은 그냥 그 메디케어 카드가 그냥 날라와요.
1: 아, 그냥 날라오는구나.
0: 예.
1: 근데 이제 65세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0: 예,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제 신청할 수밖에 없죠.
1: 아, 그 신청하는데 예. 그게 뭐 전화로 예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가요?
0: 그러니까 전화로 해서 인터뷰를 하셔야 돼요.
1: 아, 네. 그렇군요.
0: 전화해서 예약해서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소셜 오피스 예약을 하면 전화 인터뷰를 거의 해요. 안 찾아가도. 그래서 전화 인터뷰를 해서 그냥 하면은 이제 날라오죠.
1: 아, 그렇고 저는 이제 전화해서 예약을 하니까 그 한국 분하고 만났는데 뭐 특별한 걸 물어본 건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제 뭐 주소 뭐 이름 이런 거 확인하고 소셜 카드 확인하고
0: 예.
1: 그러니까 바로 뭐 문제 없이 되더라고요.
0: 예, 그게
1: 그러니까.
0: 65세 되신 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10 years 그 40 크레딧이 있잖아요.
1: 예, 예, 예.
0: 그런 분들은 아무 문제 없으세요.
1: 예, 저도 그게 이제 그게
0: 예,
1: 있으니까.
0: 예, 그것만 뭐. 몇 가지만 물어보고 걔네들 치면은 이제 40 그러니까 40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1: 네네.
0: 그냥 몇 가지만 뭐 물어보고서
1: 예,
0: 이제
1: 전혀 까다롭게 굴지 않더라고요.
0: 전혀 안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에이전트 예를 들어서 그 보험하시는 에이전트 분들한테 가면 신청해 주잖아요.
1: 아 그렇죠. 많이 예, 도와주시죠. 예. 요새 뭐 그 시니어 케어 하시는
0: 예,
1: 분들 많으니까
0: 예,
1: 여러분들 있으니까.
0: 그분들이 도와주죠.
1: 아
0: 그리고 HMO 들으면 되잖아요.
1: 아 그렇구나.
0: 예, HMO 들게 하려고 유도하려고 이제 그거 다 도와주죠. 사실
1: 아,
0: 서비스로.
1: 예예 예.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보니까 뭐 그 예를 들어서 메디케어 그 플랜도 뭐 엔덤도 있고 뭐 클로버케어인데 서로 그 어드밴티지가 조금씩 달라요.
0: 예, 맞아요.
1: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좋은 쪽으로 택해서 예. 저거 하고 무조건 뭐 액수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0: 그런데 또 1년에 한 번씩 그 바뀔 때 그 12월 11월부터 1월 네. 달까지 바뀌는 기간에 또 불러다가 네. 더 좋은 상품 있다고 말하잖아요.
1: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프로모션이라고 예. 해서 뭐 어쨌든 혜택이 이거저거 많으니까.
0: 그래서 듣고 들어봐서 나한테 더 이득인 거 예를 들어 내가 그렇죠. 이 치과가 더 서비스가 필요하면 치과가 더 상품이 좋은 걸로 이제 바깥 하시면 되고 그거 다 치과를 다 치료했으면 이제 또 다른 거가 그렇죠. 더 피트니스 뭐 그런 네. 거 상품이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런 걸로 이제 갈아타시면 되시죠.
1: 저는 마켓빌 택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0: 예, 그렇죠.
1: 거고
0: 예, 맞아요.
1: 이런 거죠. 자, 예, 예.
0: 그리고 그 요즘에 이제 푸드 스탬프하고 이제 메디칼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 원래는 이제 64세까지 일을 해야 되거든요. 푸드 스탬프 타시려면.
1: 네네.
0: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그래도 이게 59세까지만. 60세부터는 그냥 타실 수 있으세요.
1: 아, 일 안 해도. 60세부터는 일을 안 해도.
0: 예, 근데 이제 16세부터 59세까지는 30시간 일주일에 30시간 일을 해야 돼요. 예. 안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다 끊어지는 거죠.
1: 아,
0: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타시던 분들은 또 리뉴할 때 지금까지 타시는 분이 당장 끊어지는 건 아니고 1년에 이게 푸드 스탬프는 6개월 한 번씩 리뉴하고 1년 되면은 또 인터뷰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일을 못 하면 이제 3개월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1: 아.
0: 예,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1: 아, 그렇구나. 예.
0: 그리고 많이 이제 끊어지시고 메디칼도 요즘에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메디칼이 어떤 분 한 분은 그 이제 $1,000 정도 타서 메디칼 받았었는데 이제 남편 거 해프를 받으셨던 거예요. 남편 네네. SSA의 해프니까는 $1,000 정도 받았었는데 네.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2,264불인가를 받게 됐어요. 그 메디컬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이제 치과 보험 250불짜리 들면 예전에는 이제 얼추 그래도 내줬었는데 요즘에는 1,800불에서 지금 250불 치과 보험 내도 지금 100불 정도가 남잖아요. 2,264불에서
1: 그렇죠.
0: 그러면 그 100불 때문에 메디컬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머니가 지금 받고 있던 간병도 끊어지는 거예요.
1: 아이고 어머니라.
0: 네, 그럼 그래서 이 어머니가 소셜업소 네. 가셔가지고 내가 내 것 타고 남편 거 안 타겠다고 빌었대요. 근데 안 된다고 했대요.
1: 아이고 참. 근데 보이지 않게 그런 것들 때문에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으시겠어요.
0: 네, 네,
1: 우리 법무사님 네. 상담하다 네, 보면
0: 그쵸.
1: 정말 물론 잘 돼서 보람이 있고 잘 됐다 하시는 일도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그런 케이스 같이. 네, 네. 그런 경우에 참 안타까우시겠어요.
0: 근데 저는 이제 되게 슬프기도 하고 제가 약간 해이 드는 건 하나는 초창기에 오셨던 이제 어르신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60세, 65세 이제 겨우 시니어 돼서 메디케어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는 그것을 보면서 약간 회의가 들 때도 많고 디프레스드가 되게 많을 때 때도 많아요.
1: 네네.
0: 그 갑자기 그러니까 건강하셨는데 이제 딱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올해만도 제가 올해 초에만 해도 제가 세 명
1: 네.
0: 돌아가신 거를 내가 시작했어요. 제니얼이에.
1: 네.
0: 그런데 달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도 있고요.
1: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이게 짭이 이게 되게 헤비해요, 사실은.
1: 저도 사실은 그 타운에 보면 그 시니어 노래 모임들이 있어요.
0: 예.
1: 그러니까 회비 조금 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노래 부르고 얼굴 보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팀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가서 인사도 드리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노래도 알려드리고 그러는데 듬성듬성 빠져나가요. 네.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0: 그렇죠.
1: 한 분은 뭐 이게 부부가 52년 사셨대요. 근데 이제 남편이 한 이틀 만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해병대 출신이라서 건강하게 막걸리도 한 잔씩 하시고 좋았는데 아침에 이제 아파트 앞에 그 이렇게 공원 같은 게 있어서 한 바퀴 도시고 벤치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떠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너무 노래를 좋아하시는데 병원에 들어갔다 오니까 뭐 혈액암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앉아 있질 못하니까 누워서 노래 부르시는 그런 모습 거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법무사님 같이 저도 그런 경우를 참 많이
0: 그러니까 이게
1: 겪는 것 같아요. 네.
0: 그래서 하루 그러니까 내일을 생각하는 거 오늘 하루가 행복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저는 항상. 그래서 뭐 어떤 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 중에 하나지만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또 하루 네. 우리가 덤으로 사는 네. 거고 뭐 맞아요. 이런 얘기가 있다고 네. 그러는 것
0: 그러니까요.
1: 같아요.
0: 예. 삶에 대해서 되게 저가 이렇게 느낄 때 되게 그런 면에서는 되게 헤비한 것 같아요. 이게.
1: 근데 반면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사실 방송을 하면서 일을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제 방송을 듣고 기운을 내신다든가 즐거우시다든가 그런 보람으로 하거든요.
0: 그렇죠. 엔돌핀이 팍팍 들어오잖아요. 예.
1: 그러니까 법무사님도 어떤 시기 됐든 주로 시니어들 많으시니까 상담해서 일이 되든 안 되든 마음으로 한껏 도와드리고 그러면 그것도 좋은 일 중에 하나예요.
0: 그래서 저는 약간 되게 진상인 손님들도 간혹 있는데
1: 아, 예.
0: 그런 손님조차도 그분이 이제 또 나의 손님이고 그리고 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마음 안 아프게 저는
1: 그렇죠.
0: 그냥 최선을 다해요. 제가 성실껏.
1: 아, 그렇구나.
0: 그런 마음이 점점 더 깊어지더라고요. 내가 왜냐면은 이 사람 진상인 손님이 내가 그냥 오지 마세요 할 수도 있거든요.
1: 그렇지.
0: 쫓아버릴 수도 예, 싶을 예, 예.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예. 그런 거를 점점 이제 억누르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1: 아, 그래요.
0: 이 손님도 인생이 되게 소중한 건데 하면서
1: 네.
0: 그런 게 더 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아무쪼록 또 건강하게 건강하셔야 많은 분들을 또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0: 마라톤 하잖아요.
1: 마라톤 열심히 하시고 네. 또 다음 두 달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무슨 병원 같아요. 병원 가면 이제 보통 치료하면 아 3개월 후에 뵙겠습니다. 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건강하게 오래오래 계시고 인사 한번 주세요.
0: 네. 청취자 여러분 너무 반갑고 또 두 달 후에 만나니까요. 그동안 이제 더운데 경기도 안 좋고 우리 라디오 이 친구 들으면서 엔돌핀 팍팍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2: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4: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세녀분들과 가까이에 손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5: 류마티스 관절염,
6: 어깨와 허리 통증,
5: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6: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5: 진통제 없이
6: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뭐 이 음악은 왜 트는지 여러분 아시죠? 저희 카카오톡에 우리 장단장님이 오셨어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모두 안녕. 어제 방송에서 응원해준 모든 내 친구님, H님, 로라님, 로사님, 통계님, 세인트님, 테일러님, 비비안님, 제시카님, SK사장님, 그 외 모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행복 바래요. 감사드려요. 샌디송님도. 아, 예. 예, 감사합니다. 행복하겠습니다. 통계님, 굿모닝입니다. 지금 출근하셨죠? 아, 세인트님, 아저씨, 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긴 금요일이고 한 주를 마무리합니다. 아우, 불금이네. 따끈따끈한데. 아저씨, 즐거운 금요일 되길 바랍니다. 아이고, 좋겠네요. 비주입니다. 두근거리지 마. 자.

네, 비주의 두근거리지마 함께했습니다. 자, 많이들 더우시죠? 오늘 어제였죠? 아주 멋진 우리 콜라보 함께 했었죠? 참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제가 꼭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사장님 들어오셨네요. 아, 사실 SK 사장님이 요새 바쁘시긴 하지만 굉장히 일하시는데 더울 것 같다는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요새같이 아, 얼마나 더워요. 참 뭐랄까 그 이 비즈니스가 잘 돼서 수입은 많이 들어오지만 그만큼 일하는 게 힘들다는 거, 특히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요새 공사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두 배쯤 힘드실 거예요. 아무래도 식사 좀 잘 챙기시고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SK 사장님 들어오셨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달달한 목소리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네, 아이고 이 더운 날은 이렇게 달달한 냉커피가 생각나듯이 좀 달달한 음악 한 곡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사히 뭐 여러분들 AI 세상이라서 AI고 인터뷰도 하는 거 여러분들 아마 타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AI 음악 한 곡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사랑이 비를 맞아요. 이 백음성 씨가 부른 노래인데 많은 인기도 있고 나온 지 몇 년 안 됐는데 우리 SK 사장님도 단골 메뉴고 우리 장 단장님도 가끔 이 노래를 즐겨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좀 다르게 듀엣으로 불렀어요. 남녀가. 아, 괜찮더라고요. 여러분께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AI가 부릅니다. 사랑이 피를 맞아요.

0: 네, 또 이렇게 해서 또 AI가 부른 사랑이 비를 맞아요. 이 듀엣곡으로 이렇게 만드니까 훨씬 더 풍성하고 재밌지 않나 싶기도 하고, AI의 발전은 나날이 하루가 다르게, 사실 음악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리저리 음악을 많이 듣다 보니까 불과 한 6개월 전에 비해서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한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까지 발전해서 우리 기존 가수들을 좀 근처에까지 따라올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해결 안 되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AI는 호흡이 없기 때문에 좀 기계적인 음이 들려서 조금 들으면 인간미가 좀 굉장히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도 나는데, 저만의 욕심인지 우리 함께 듣고 계시는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의 친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들도 한번 유튜브에서 틈나실 때 AI 노래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옵니다. 남자, 여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실 만한 선택권이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뭐 즐길 때 한두 곡 정도 듣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간식 먹듯이.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무더운 여름 H마트가 준비한 시원한 한상,
2: 명태회 냉면과 명태비빔 냉면을 각각 2인분씩 담은 속초식 명태냉면 4인분 세트, 두 가지 맛을 함께 즐기시고 구매 고객께 드리는 무료 젓가락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1: 청수 물냉면과 백제 히모카와 우동, 통통배, 더 맛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까지 여름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2: 노란 자두, 씨 없는 수박, 백도, 솜사탕 포도까지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3: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5: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6: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5: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6: 한국 골프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5: 한국 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6: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5: 지금 108golf.com에서 만나보세요. 108golf.com.
7: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8: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7: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8: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9: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0: 라드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노래 한 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목요일이니까 조금 지치시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일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똑같은 일상의 반복인 걸 어쩌겠습니까. 기운 조금 내시고, 우리 옛날에 배 아플 때 말이죠, 제 기억으로 이런 얘기 많이 안 들었나요? 배를 쓰다듬어 주면서 엄마나 할머니가, 엄마 손은 약손, 그렇게 해주셨던 기억나죠? 네, 이수연 양이 부르는 약손 함께 하시면서 오늘 고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감사했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2: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 213-383-3838 213-383-3838.
5: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6: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5: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7: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8: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7: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8: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7: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9: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0: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9: 네.
10: 수영도?
9: 그럼요.
10: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9: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0: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2: 장 건강의 대표적인 식품 요거트. 뭐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요거트. 그래서 식사 대용으로 챙기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요거트는요. 그런데 유청 제거 여부에 따라서 크게 플레인 요거트, 그린 요거트 이렇게 나뉘거든요. 두 요거트의 질감과 영양소 함량이 생각보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 상태와 또 섭취 목적을 고려해서 제품을 선택하면 조금 더 많은 이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서 유청을 제거한 요거트입니다. 천이나 필터로 유청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수분이 손실되게 되죠. 그래서 일반 요거트보다는 밀도가 높습니다. 꾸덕한 질감을 가지는 거. 네, 그게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자, 이런 제조 과정에서 영양소가 농축돼 단백질 함량은 크게 증가한다고 하네요. 100g당 단백질이 약 20g 정도, 플레인 요거트에 비하면 2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운동 후에 섭취한다면 회복에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포만감도 오래 가기 때문에 식사 대용으로 활용할 때는 그릭 요거트가 나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유청 제거 과정에서 칼슘도 일부 제거된다고 합니다. 또 꾸덕한 질감이기 때문에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하는 환자일 경우에는 조금 상태를 살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반면 플레인 요거트는 우유를 유산균으로 발효한 요거트입니다. 그래서 질감이 굵고
1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땅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전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믿음과 말씀을 전수함을 통하여 믿음의 가문을 남기는 것이,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교회가 가정과 함께하는 것이 성경적인 대안이라고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에 이어서 그러한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고 믿음의 자녀를 두기 위해서는 바로 그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즉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기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지 못하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여기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을 들으며 반응하는 것은 네 종류가 나오고 그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부류입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마음 속에, 땅 속에 바위가 있고 돌이 있는 사람이에요.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싹이 났습니다. 근데 가시떨기 잡초에게 영양분을 빼앗김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즉 구원은 받았지만은 성도로서의 믿음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사람들은 말씀의 씨앗이 싹을 내고 그리고 백배 결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네 종류의 사람 중에 두 종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부류요. 첫 번째는 아예 말씀이고 뭐고 배척하는 사람, 두 번째는 믿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 속 안에 바위가 있어서 이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사람, 시험이 오면은 그만 말라 죽는 이분들도 교회는 나오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부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구원받는 부류예요. 그러나 한 부류는 믿음을 열매를 맺는가 하면 한 부류는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잡초에게 믿음의 은혜를 다 빼앗기는 부류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고 신앙 생활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의 가문을 남기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좀 더 이 좋은 땅, 요거는 우리의 좋은 마음 혹은 인성, 신앙적인 인성을 가진 이 사람은 누구인가를 먼저 오늘 본문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이렇게 말하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서 예수님이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지킨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로 결실하는 자. 여러분과 제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의 사람. 이 말은 예배를 나올 때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마음의 그 상태가 착하고 좋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예가 있습니다. 고넬료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었고 당시에 식민지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업신여길 수 있는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베드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가 하는 말을 보면 백부장 고넬료는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봅니다. 31절에, 33절에 보면 지금 고넬료가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요거는 말씀을 증거하러 오시는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자, 지금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즉 베드로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즉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음을 고백하는 것. 오늘도 여기 나오셔서 저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고백을 하실 거예요. 또 이 시간을 사모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 예배에 나올 수가 있으니

0: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이게 바로 고넬료가 갖고 있었던 좋은 땅이에요.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니까 싹이 나고 열매까지 가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고넬료로 인해서 그 가족이 다 구원받으며 이방 선교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좋은 땅과 같은 성도라 말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좋은 땅이 뭐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 더 너그럽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이 젠틀한 거예요. 그 마음이 선하고 착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이렇게 좀 구부러진 마음이 있다 그러죠? 삐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을 때도 그거 믿을만 할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 벌써 이 마음은 마음이 길가와 같든지 마음에 바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너그러워서, 그 다음에 보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사모함과 말씀 받는 자세가 있죠. 더 나가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즉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한가, 즉 하나님 말씀 이거 내가 잘 이해를 하고자 깨닫고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생각하며 살펴보며 그 이치를 터득하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중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신 분들 보면은 종종 그런 들리는 말이 뭐냐면, 어떤 분은 말씀을 하나도 안 놓치려고 메모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메모한 것을 다 가지고 주중에 한번 읽어보면서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분이 있다고 해요. 어떤 분은 집에 가서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또 들을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서 첫 번째 놓쳤던 것들 그리고 들었던 것을 다 기억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제 어떤 부부들은 집에 가서 부부가 같이 설교 말씀을 가지고 요 주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서로 나누면서 큐티를,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는 부부도 있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볼 때든지 혹은 직장에 가서 교회 안 다닌 사람들한테 신앙적인 대화를 할 때든지 여러분이 졸라 배운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이거를 나누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나의 것이 돼요. 지금 베레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자기 것이 되고 믿음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즉 잘 믿지 않는 부류들도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좋은 땅은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했고, 두 번째 15절의 말씀 보니까 말씀을 듣고는 지키는 자라 했습니다. 순종하는 자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지식으로 머리로서 아는 것이 아닌 이 말씀이 나의 생활 속에 이게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성격, 이것이 인격화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즉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수록 더 믿음이 좋아질 수 있는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말씀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반석 위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 집을 짓듯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은 대로 지키는 자, 행하는 자예요. 좋은 땅을 갖고 있는 마음의 소유자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이 좋은 땅의 소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15절에 인내. 요거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과 인내로서 결실을 맺는 성도가 바로 좋은 땅의 소유자예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가게 된다. 그건 알 수 없잖아요. 우리 뭐 교통사고로 갈 수도 있고 뭐 심장마비가 오게 되면은 자다가 오면은 빠이도 못하고 갈 수 있습니다. 뭐 남의 얘기 아니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내가 오늘로서 인생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간다 할 때에 여러분 주님께 가져갈 수 있는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전도해서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했다면 그 믿음의 열매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 영혼을 살렸으니까 그 믿음의 열매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물질이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뭔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서 그거를 들이든지 사용했다면 그것 또한 믿음의 열매가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 조심할 것이 우리가 그냥 성격적으로 그렇게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성격적으로 아니 내가 봉사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너무 좋아서 봉사하고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드리는 것과 뭐가 다르냐면요.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은 그 일을 할 때에 그것을 드릴 때에 인내를 하는 거예요. 즉 믿음에는 인내가 따라요. 그러니까 잘 하다가도 내가 인정 못 받는 것 같으면은 그냥 그만둬 버리고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 것 드리고 내 시간 드리고 이 사람은 믿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단지 내가 좋아했고 단지 그걸 통해서 인정받는 것이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결실은 믿음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게 바로 정말 좋은 땅의 소유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결실을 많이 맺은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말씀과 이 선교를 한 기간은 길지가 않았습니다. 짧게는 한 달, 길게 봐도 3개월을 넘기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그 기간에 이들이 복음을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열매가 보였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봅니다. 이는 우리 즉 바울과 함께했던 그 교역자들입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자 이제 이 말씀이 분명히 생활화가 되는 열매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말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당하고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거기를 떠나야만 했어요. 자,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다가 어떤 핍박을 받은 것? 근데 6절에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 결실이 뭐냐 하면은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 주님의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결실이 뭐가 있어요? 내가 10년을 믿어서, 아니 30년을 믿어서 얼만큼 주님을 닮았는지 이게 바로 믿음의 결실이에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싹이 나고 자라서 결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본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또 7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델로 삼을 만큼 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좋은 땅과 같은 믿음의 우리 마음을 가진 우리가 돼야지 우리 자녀들이 저희들을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와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믿음의 자녀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서 어떻게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주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를 기대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왜 신앙이 전수가 안 되느냐.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1세 부모님들은 교회 생활을 잘 하셨어요. 헌금도 많이 하시고 주일 예배뿐 아니라 주중에 예배도 하고 새벽도 예배도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들이 왜 교회를 안 가느냐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숙제. 다음 세대 준비가 안 되는 게 이 믿음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데 그러면 크리스천들이 많아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막상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 가까운 가족들은 그나마 믿음 생활하다가 중단해버리게 돼버리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할까에 가장 우선적으로 가슴 아파하고 하나 앞에 늘 기도할 것은 뭐냐면 우리 가족들 구원이에요. 친척 구원이에요. 가까운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 막상 우리가 죽음 앞에 진짜 천국과 지옥이라는 갈림이 있는 것을 보고 나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지옥 가는 것 남의 일처럼 볼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 딸이 천국까지 못하고 죽는다? 그동안 학원비와 비싼 대학 학비를 대고 뭐 비싼 집 사고 유산 물려주고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수백만 번, 수천만 번 물려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것이 뭐냐면 먼저 우리 믿는다 하는 우리가 요 좋은 땅과 같은 신앙 인격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믿음이 진짜가 되고 우리 믿음이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좋은 땅이라는 것은 착하고 선한 마음의 소유자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요, 세 번째는 인내로서, 믿음과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땅이 아니잖아요. 이 가운데도 그 외의 부류가 있을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 가진 사람 아마 여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교회를 아마 오지도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길가와 같은 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 다른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자, 오늘 여기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더러는 5절입니다.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자, 길가에 떨어졌어요. 밟히며.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밟는다는 건 뭐냐면은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게 뭐 가능하겠어? 그 옛날 수천 년 전의 얘기? 그거 사람이 쓴 거 아니야? 왜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 죄송하지만 그것은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그 말씀의 씨앗을 공중의 새가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그 의미가 뭐냐? 오늘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12절 보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것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나는 똑똑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판단하고 그까지 거, 나는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그 19절에도 요 같은 비유의 내용을 마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이것 또한 사탄 마귀예요,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얘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우리 한때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이 공생애를 할 때에 바울도 그 적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었고 아마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기적하는 자리에도 그 현장에도 있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른 모든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실제 스데반을 죽일 때에 그가 앞장서서 그 일을 했잖아요.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바울은 정말 교만하고 나쁘고 지 잘난 척 잘난 줄 알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길가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자신을 이제는 알아요. 근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렇죠. 몰랐으니까 그랬어요. 근데 14절에 보니 우리 주의 은혜가, 이게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이 말은 신실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마음이 길 것 같은 사람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마 우리는 한계를 느낄 거예요. 이건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정말 절망적인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길가와 같은 마음의 사람이라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성령께서 저 마음의 강팍함을 깨뜨려 주소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 여러 번 봤어요. 어떤 분은 10년 동안 어찌 그렇게 마음이 강팍한지 정말, 마지막에는 제가 이분은 불택자인가 보다, 그래서 찾아가고 전도하는 것을 뜨문뜨문하게 되고 기도 때에 생각나면 그분 위해서 또 기도하고 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분을 그 길과 같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을 좀 봤어요. 미국 남자와 결혼하신 분입니다. 교회 안 다녔어요. 여자분만 왔어요. 그런데도 여러 해 후에 그분이 교회 나와서 아주 좋은 믿음의 일꾼이 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경험했어요. 저희 교회에도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평생 정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수십 년 동안 안 되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고 90이 넘어서 세례받는 그러한 역사도 나타난 것 우리 주변에서도 있습니다. 길가 마음의 사람이라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내 자식 내 말 듣지도 않고, 어떤 부모님들은 아예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끝까지 눈물로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이래서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강팍한 마음이 된 것은 어릴 적부터 된 게 아니었어요. 어릴 때는 그 마음이 백지와 같습니다. 근데 자라는 과정 속에 실망된 것을 보든지 상처를 받든지 쓴뿌리가 생기면서 마음이 자꾸 다쳐서 굳은 마음이 됐어요. 잠언 22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그래서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 두신 부모님들 사명이 큽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 주지 마시고 노엽게 하지 마시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신앙의 교훈을 하시면은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제가 제 자신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 부모님 옛날 시대 분들이었습니다. 전 자라면서 공부해라, 너 어느 대학 갈 것이냐,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버님은 집에 들어오면은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너 오늘 성경 봤냐? 너 기도했냐?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계시다가 집에 오시면은 너 오늘 교회에서 뭐 배웠냐? 제 어머니는 매일 저녁만 되면은 기도하고 자자, 손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마다 요절이 있었어요. 그 요절을 조그만 쪽지에 줍니다. 제가 글을 읽지 못할 때는 어머니께서 그것을 읽어주셔서 제가 어머니를 따라하면서 매주 한 성경구절씩 암송을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게 바로 저에게 좋은 땅. 그래서 큰 거부감 없이 주님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이 저의 인생을 보는 세계관과 모든 것을 형성케 해주신 거예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과 선물은 신앙이에요. 말씀이에요. 저 공부하는 소리 하나도 안 들었지만은 대학교도 졸업하고 그 이후에 가서도 공부하고 다 했잖아요. 공부해라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올바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아들, 딸을 만들면 자기 할 거 다 알아서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이번에는 길가가 아니라 그 마음에 바위가 있어요. 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그 돌, 바위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을 보세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왜냐하면 바위에 흙이 좀 있잖아요. 뿌리가 없어. 왜냐하면 바위 때문에 뿌리가 내려가지 못해요.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 바위가 무엇일까? 돌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나예요. 나. 나.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사는 이유도 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주관이 하나님을 헤아리고 성경을 헤아리고 신앙생활을 헤아린가, 이 나, 죽지 않은, 깨지지 않은 나 때문에 화가 나는 거고, 나 때문에 누구와 싸우는 거고, 나 때문에 등을 지는 것이고, 이게 다 뭐냐면 내가 아직 살아서 그래요. 나. 이게 죽지 않으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신앙인의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나 돈 버는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아침 뭐 잠 안 자고 새벽같이 있나지만은 정작 주님을 위해서는 새벽에 못 있나요.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요. 봉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돈 벌기도 바쁘고 피곤한데. 이게 바로 뭐냐면 다 나예요. 이 나.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100% 옳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편견이 나오는 거예요. 편견. 그리고 잘못된 선입감이 있어요. 즉 내가 잘못 배웠는데 그게 올바른 줄 알기 때문에 선입감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걸로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 나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자, 근데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모를 때 선입감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라니까 그 나사렛 같은 시골에서 뭐가, 이게 바로 선입감인 거예요. 편견인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사람도, 이게 바로 바위가 있었죠.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보라. 예수님을 한번 네가 와봐라.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말씀을 걸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제자가 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동부장로교회는 42720 West 6th Street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3261, 213지역 383-326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새생명 한인교회 송호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빈손에 들린 하나님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남아프리카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과거사입니다. 그래서 인권운동에 투옥된 사람들, 또 탄압받은 사람들이 총살로 화형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조사해서 철저하게 과거사를 조사합니다. 전 세계가 조사하면서 드러난 이 인권 탄압 운동,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정부의 일에 대해서 이건 당연히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만델라 대통령을 지지할 만큼 복수의 칼을 들 수 있는 준비가 다 마쳤습니다. 증거도 찾아내고 세계의 지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주먹을 쥐는 것이 아니라 주먹을 도리어 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복수 대신 화해와 용서를 택한 것입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면 조건 없이 사면해 주었습니다. 조건 없이. 뿐만이 아닙니다. 아마 이런 사람은 전 세계 사회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면해 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보상까지 해줍니다. 인권 탄압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 죄를 뉘우칩니다 하면 용서해주고 경제적 보상까지 해줬습니다. 그럼 피해자도 억울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복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피해자들에게도 국립묘지에 비석을 세워주고 국가적 차원의 보상을 해줍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역사상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런 사람은 또다시 나오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류 역사의 비극은 내가 무력하기 때문에 역사의 비극이 일어났기보다는 도리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또 지나친 이 강함이 권력자들에게 권세와 또 힘을 주었기 때문에 이 불끈 쥐어진 이 주먹 두 손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폭력으로 인한 비극이 자행되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힘을 갖기 위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자 하는 이 인간의 욕망, 정말 끝이 없습니다.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 같지만, 하지만 힘으로는 결코 사람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힘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재미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길을 가고는 나그네의 윗옷을, 겉옷을 벗기려고 하는데 해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해가 어떻게 하죠? 바람이 어떻게 합니까? 구름이 어떻게 합니까? 세게 바람을 불면 불수록 옷을 단단히 점매면서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해가 따뜻하게 비추니까 자연스럽게 겉옷을 벗지 않습니까? 힘으로는 사람을 굴복시킬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할 수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자랐겠습니까? 하지만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먹으로 이집트 군사를 때려서 쳐서 결국은 그 사람을 살해합니다. 살인죄의 결과는 지금까지 공주의 아들로 누려왔던 모든 지위와 힘과 소유를 다 버리고 이 모세를 아라비아 광야의 미디안 땅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힘만으로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세월이 40년의 세월이 흘러버립니다.
40년의 세월은 모세에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광야라는 이 땅에서 보내는 학교와도 같습니다. 광야의 학교 생활 40년입니다. 학교에 입학해서 학교 생활을 하면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 버린 이 40년 동안 모세는 무엇을 터득했을까요? 자기 뜻을 다시 펼칠 수 있다라는 어떤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터득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특별한 전략이나 방법을 그가 깨달았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40년의 미디안 땅에서의 생활 동안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토록 마음 아파 했던 자기 동포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목자가 되었지만,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지만, 나라를 위해서 자기 동포를 위해서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80세가 된 모세에게 젊은 날의 꿈과 젊은 날의 열정과 정열들, 결단과 의지력들, 이 모든 것을 탈탈 털어놓았습니다. 다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80세가 된 모세, 그는 완전히 마음을 내려놓은 빈털털이 빈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먹을 쥐었을 때가 아니라 주먹을 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이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빈손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정말 기묘한 타이밍 아닙니까?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의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494장 빈손 들고 앞에 가라는 찬송입니다.

0: 아멘. 이 찬송가는요, 18세기 영국에서 찰스 웨슬리의 찬송가와 같이 가장 사랑받는 찬송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지은 분은 목사님이십니다. 탑 레이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가사의 영어 가사 중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Nothing in my hand I bring simply to Jesus cross I cling 이라고 돼요. 하나님 내 손에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매달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톰 레이디 목사님이 찬송가의 이 가사에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의 빈손됨,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섰던 것처럼 모세도 빈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빈손 들고 갔을 때, 갈 수밖에 없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찾아오셨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졌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지가 남아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결단과 힘이 남아있고 열정이 있었을 때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조건도 되지 않을 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고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우리가 따라주기를 원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주기를 원하는 원칙.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주는 것, 그것이 뭐라고 하죠?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나서는 사람, 강한 힘을 내세우는 사람, 두 주먹을 붙고 지고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취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 들고 하나님 옆에 나가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가 깨달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에 그때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교훈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이젠 더 이상 내려놓을 것도 없을 만큼 빈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빈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빈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손이 되어야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빈손이 되어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과 욕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비워질 때에 그때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신 분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은 빈손들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죠? 두 주먹, 이 인생 두 주먹 불 끈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 주먹 불 끈지고 살아도 잘 살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이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 빈손 들고 살라, 이 성경의 원리에 정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의 손을 비우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사용하는 이런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를 잡을 때에 항아리, 그 입구는 좁고요, 손가락 하나 들어갈, 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면 그 밑에 넓어서 그 넓은 공간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나 과일 등을 넣어놓습니다. 그럼 원숭이가 다가와서 손을 탁 넣고 그 안에 있는 먹이를 잡는 순간 사냥꾼이 부스럭 하고 소리를 냅니다. 그냥 달려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소리를 내고 사냥꾼이 딱 드러낸 순간 원숭이가 손을 못 뺍니다. 쥐고 있는 먹이를 이걸 놓지 않으니까 그 좁은 입구로 다시 손이 빠지질 않는 겁니다. 동물 중에서 그렇게 똑똑하다는 원숭이, 손만 펴도 쉽게 도망갈 수 있지만 이 먹이에 대한 집착과 이 먹이에 대한 예, 욕심 때문에 결국 사냥꾼의 손에 잡히고 맙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의 생각과 그의 의지와 결단들 40년이 흐르면서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 빈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도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그러한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빈손이 되었을 때에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이 빈손에 채우시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빈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실 수 있어야, 채워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빈손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나의 빈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이든 어디서든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납니다. 그리고 빈손이 되어버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구원의 계획을 밝힙니다. 너를 통해 구원할 것이다. 40년 전이었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그 제안을 넙죽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80세가 된 모세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는 의지도 결단도 꿈도 다 내려온 상태의 모세, 자기의 이 빈손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도저히 담을 수 있는 의지와 능력조차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빈손이 되어버린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채우시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 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너가 정말로 내 제안을 거부하느냐? 나를 믿지 못한다고? 그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내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라 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버리라 라는 뜻입니다. 땅에 버리라.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 아주 긴요하게 쓰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이 목자 갖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양을 치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맹수를 위협하여 쫓아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먼 길을 양떼를 이끌고 푸른 초장을 다 찾아 다닐 때에 이 지팡이는 먼 길에 발걸음을 쉽게 해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던져버리라,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이미 많은 것을 내려놓고 더 이상 내려놓을 수 없을 만큼 빈손이 되어버린 이 모세에게 그 세월 속에서 또다시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루 종일 양을 치면서 그가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 그 지팡이마저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를 요구하십니까? 정말 철저하고 철저하게 모세에게 다 내려놓으라. 빈손을 요구하십니다. 모세가 말씀에 의지하여 지팡이를 버렸더니 자신이 의지하였던 그 지팡이가 무엇이 됩니까? 뱀이 되어서 꿈틀꿈틀거립니다. 뱀이 되어버린 그 지팡이도, 그 지팡이를 모세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어 돌아옵니다.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철저하게 자신을 비워낸 모세, 그의 손에 다시 들려진 지팡이는 지금까지 양을 치고 맹수를 쫓거나 그리고 길 안내가 되었던, 자신을 인도했던 그런 편안한 지팡이가 사람의 지팡이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인 빈손에 들려진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워냄의 이 과정을 겪은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들려주신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능력의 지팡이. 출애굽기 7장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그것이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 지팡이를 잡고 앞에 내밀라. 모든 물들이 피가 되는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출애굽기 8장 5절에는 지팡이를 내밀라. 그리하면 강과 운하와 연못 위에 들었을 때에 온 땅에 개구리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는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라라고 명령했더니 그 말에 순종했더니 온 땅의 사람을 괴롭히는 이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들끓게 됩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는 지팡이를 하늘을 향하여 드니까 하늘에서 우박의 재앙이 임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에서는 지팡이를 들었더니 동풍과 함께 메뚜기 떼가 온 이집트 전역을 휩쓸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걸을 때에도 이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사용된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곳에 그의 하나님께서 그의 빈손에 들려주신 능력의 지팡이가 함께했습니다. 그의 빈손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손 들고 하나님께 가는 사람은 그분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빈손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코웃음을 칩니다. 그럼 세상과 이 세대가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예. 배가 아파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대와 이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들, 길잡이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손에 쥐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내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내 생각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경험,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주먹, 불끈 존 이 두 주먹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2026년도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의 손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우리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빈손에 들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나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5편에 그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되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5편 4절로 7절 말씀은 다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파도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1: 지금까지 얼바인 새생명 한인교회 송호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얼바인 새생명 한인교회는 15 가달드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341-0022 949-341-0022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베데스다의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4: 성경은 베데스다 못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병자가 몰려와 있었는데 그 이유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졌는데 물이 끓어오르면 누군지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4절은 설명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천사가 가끔 와서 물을 휘졌는데 누군지 먼저 들어가면 병을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그 물이 끓어올 때를 기다리면서 몰려들어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그 히브리 원어로 베데스다인데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베이트 헤스다,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란 말이고 헤스다라는 말은 자비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자비를 베푸는 곳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 육신의 병을 가진 사람, 환경의 문제, 어려움, 절망에 찬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베데스다 못가에 맹인이 있었는데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맹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그 눈을 뜰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베데스다의 못에 다리 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영적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늘 잘못된 길을 가는 영적인 다리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보니까 몸이 한 군데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영적으로 마음이 마비되어 가지고 늘 편견과 오만에 치우치고 생각이 잘못돼서 왜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왜 올 수로 나가나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많은 문제와 병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그 어떤 병이든지 고쳐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갖가지 문제와 병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이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사랑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38년 된 병자가 오늘의 주인공인데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5장 5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 목가에 38년이나 된 병자가 있었는데 아마 중풍병을 앓았는지 몸이 마비되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물에 뛰어들어갈 때 그는 늘 지켜만 보고 병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를 불쌍히 보셔서 주님이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깊은 상처를 받고 절망에 처해 있을 때, 말못한 고민과 아픔과 질병을 안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성경을 보면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주님 저를 고쳐주옵소서, 제가 낫기 원합니다, 지금 이 병을 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38년 된 병자는 자기 신세만 한탄하고 남탄만 했습니다. 5장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놓아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놓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언제나 먼저 들어갑니다. 남탓을 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남의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의 손을 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남에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분명히 그런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의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낫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신세 한탄을 하고 남탓을 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누구입니까? 이 38년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저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한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모세를 보내요. 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열 가지 재앙으로 저들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방자를 치는 재앙에서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해 주시고 애굽의 바로왕의 큰아들부터 모든 첫 태생 수컷은 다 죽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갔으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서도 불평하고 홍해를 갈라서 그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주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또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입만 열면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불평해서 2년 동안 광에서 돌고 돌다가 가나안 입구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정당꾼을 뽑아서 보내라. 그래서 12명의 정당꾼이 가서 40일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40일을 돌아보고 난 다음 저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땅이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는 백성들은 심장이 당대하고 거기서 거인들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메뚜기 자아상을 갖고 있었어요. 메뚜기. 이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0: 백성이 통곡하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밤새 울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은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32절 33절입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뒤로 돌아이 갓 해서 38년을 또 돌았습니다.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하셨는데 2년 동안 걸려서 거기 왔고 다시 뒤로 돌아이 갓 해서 광야에서 38년을 또 돌고 40년을 채우고 난 다음 그들의 후손만 긍정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 갈렙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쏟아놓았는지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부정적이었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 살다가 그 삶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과 이것이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깨어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항복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 원망표로 뒤덮인 나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나가면 그 같은 믿음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신 다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8절 9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38년 된 병자가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남탓을 했어도 예수님 그를 불쌍히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하튼 사랑이 무한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좀 삐딱하게 나가고 잘못된 삶을 살고 원망 불평해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시기만 하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염려근심 걱정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문제와 고통 가운데서 일어나라. 부정적인 생각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과거의 실패의 경험과 상처에서 일어나라. 더 이상 그 자리에 누워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누워있는 한 여러분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연못 베데스다 모신 교회에 와서도 늘 구경꾼으로 38년 된 병자처럼 남이 다 은혜 받는데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되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하루 신앙생활에도 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원망 불평하던 삶에서 우리는 완전히 우리 삶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더 이상 이 저주와 절망과 과거에 문제에 갇혀서 살지 말고 이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서 이 자리를 내다 던져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지 마십시오. 밤낮 누워서 남탓하고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배우자 잘못 만나서 내가 친구 잘못 만나서 내가 선생님 잘못 만나서 그렇게 남탓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말씀 붙잡고 이 절망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걸어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나가기 위한 여호수아에게 주신 여호수아 1장의 말씀입니다. 1장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라. 믿음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베데스다 못이 끌어오르게 되길 바랍니다. 천사가 와서 휘저을 때만 끌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베데스다 못이 끌어오르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그 베데스다 못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아 끌어오르는 물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는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이트클럽의 DJ 출신으로 버려진 인생을 살다가 38년 된 병자처럼 살다가 예수를 만나 목사가 된 장광호 목사님 소개합니다. 온 세상 약속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어린 시절에 정말 좀 문제 있는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이 아이를 때리는지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매일 5시간씩 매를 맞았대요. 그러니까 막 분노, 원망, 미움 막 그게 가득 차서 세상을 저주하고 완전히 삐뚤어져 나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폭주적이 되었고 공업고등학교 야간에 입학했는데 1년도 안 남기고 학교를 때려쳤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노래하며 춤추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가수가 되려고 기획사에 들어갔는데 또 기획사가 망했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18살 나이에 나이트클럽의 DJ가 됐는데 DJ는 뭐냐면 음악 틀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DJ 그 하는 선배들이 말하기를 너 돈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군대 가서 군대 문화선전대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 다시 사회에 적응하라. 그래서 어린 나이에 떠밀려서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가서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베데스다 못을 이끌어오르게 해서 그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광호야,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 내가 너에 대한 길이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런 꿈도 인생의 계획도 없이 원망, 불평, 미움, 원한 속에 살고 있던 저를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군생활하면서 주일날 손꼽아 기다리고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고참들이 주일날 꿰부리고 교회 간다고 갖다 놓으면 두들겨 팹니다. 그래도 그 두들겨 맞으면서도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은 그가 군종병으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군종병으로 뽑히면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원래 신학생들에게 그 자리를 주는데 그 교회 간부가 보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저 열심히 없는 신학생보다 이 친구가 훨씬 낫다. 그래가지고 이 광호 청년이 뭐 매일같이 나서 새벽에 기도하고 주일에 하루 종일 나가서 교회 봉사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제대로 했는데 그 앞에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중퇴다가 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그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사실 사랑으로 그를 품어줬어야 했는데 교회도 받아주지 않았고 또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나이트클럽에 가서 디젤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 가서 돈을 막 벌고 잘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다가 막 하고 주님이 얻어맞았습니다. 꽝 얻어맞았는데 온몸이 아파 드러누는데 물도 마시지 못하고 링거를 꽂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제서야 자기가 주님을 떠나 주님의 채찍에 망을 알았습니다. 주님 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눈물로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나는 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는 나의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힙합 가수가 되어서 종로 한복판에서 춤을 추며 노방전도를 합니다. 이 힙합 가수가 뭐냐면요, 1970년대 생겨난 것인데 길거리에서 이게 브레이킹 댄스도 하고 춤추고 하는 그런 그 힙합 가수가 돼가지고 CCM 가수들과 함께 PK라고 하는 힙합 사역단도 만들었습니다. 그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노방전도도 하고 또 이렇게 힙합 찬양 사역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딸 예우리가 심장이 멈췄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심폐소생술을 세 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심장이 다시 뛰었는데 1년 내내 이 아이가 고통을 겪는 동안에 그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광호야, 나는 매일 죽어가는 아이들을 본다. 나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서 뒹굴러 줄 수 없겠니? 그 뒤 신학교를 졸업한 후 다음에 강화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강화도에 가보니까 깨어진 가장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매일 30명 넘는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아버지를 모셔드려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코스타에 가서 그가 젊은이들에게 이와 같은 간증을 합니다. 나는 10원짜리 인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검정고시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신학교에 갔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10원짜리였던 저의 인생이 10억짜리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베데스다 못이 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끌어올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변화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받고 회복하고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시작될 것입니다.
1: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여의도 1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 지역번호 02-6181-9191 02-618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실비치 동부평강교회 김삼도 목사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증거하시겠습니다.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청교도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청교도 신앙 이제 두 번째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청교도들이 화란에 처음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금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죠. 이제 보스턴 앞바다 그 섬에 그 프리스머스 그게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본토에 이제 보스턴에 도착했죠. 그런데 이 영국에서 그 앵글칸 처치 영국 교회 국교회 있죠. 그 신앙 사상이 천주교의 예배 의식과 섞였어요. 그래서 그 신앙가들이 이 청교도를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 왔죠. 그래서 1세들이 참 1648년에 만든 그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가지고 성경대로 살자, 하나님 영광에서 살자, 하나님의 나라를 돌이켜 하자, 그런 사상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학교 세운 것이 이제 프린스턴이든지 하버드, 이 하버드를 하는 사람이 이제 세워서 400권 서적을 전부 다 이제 봉사하고 지금은 200만 권을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버드, 프린스턴 뭐 여러 대학들이 이제 쭉 이제 생겼지요. 그 지난번에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들은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성경대로 6세 동안에 힘써 네 모든 일을 하고 그랬지요. 그래서 직업을 직장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단으로 직장 생활 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직장으로 알고 그 열심으로 성실하게 일을 할 때도,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도 지금도 보스턴에 300년 그 300년 된 건물이 지금도 건전하게 그런 있다고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못을 박고 기초 공사하고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철저한 그 믿음으로 그렇게 행했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이제 생활할 때에 17세기 청교도 운동이라 그러지요. 근데 가정 예배, 이들은 가정 예배를 중요시하고 또 다음 주일에 목사님이 은혜로운 설교를 하도록 기도하고 가정 예배 때 또 주일이면은 이렇게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당에 일찍 가서 이제 뭐 그 시간에 그 뭐 이런 엉벙덤벙 오는 것이 아니고 미리 가서 이제 두 시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그 은혜를 받는 그런 예배를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뭐 이렇게 뭐 난장 반치고 뭐 불평하고 그런, 요즘은 뭐 30분 설교 길다, 20분도 길다, 뭐 10분 설교 해서 엔터테인 많이 하고 그렇게 교회들이 타락해서 말씀을 떠난 그런 예배를 요즘은 많이 보지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도 두 시간 동안의 설교 원고를 목사님이 외워가지고 그렇게 또 말씀을 쟁쟁한 말씀을 증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면은 이제 집에 갈 때든지 또 집에 도착했었든지 일주일 동안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또 성경 구절도 찾아보고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청교도 이들은 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대요. 이렇게 모범적이란 말입니다. 진실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성실한 그런 자태로서 어린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소율이 문답 가르쳤다가 소율이 문답. 근데 웨스트민 신앙 고백을 고백서를 이제 받는 그런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정마다 다 있잖아요. 그 없으면 당장 여러분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것이 신구약 성경을 간추려서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제일 되는 무엇이냐, 이렇게 장로 취임할 때 이렇게 시험할 때 그런 시험 나오잖아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도 모르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되겠어요, 성가대원. 그러니까 철저히 그들은 소요리 문답을 가정예배 때 어린이들을 위해서 가정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이게 사람의 제일 된 목적. 이렇게 가정예배 때 이렇게 철저히 가르쳤다. 그
OPC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미국 정통 장로교 알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분리된 웨스트민스터를 또 이렇게 지원하고 함께한 그 교단이 있어요. OPC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하시엔다 그 교회 할 때에 그 하시엔다 블루버드에 그 OPC 교회가 있었어. 정통 장로교회. 그 교단에서 한부선 선교제 헌터 선교 유명한 한국 선교사잖아요. 그리고 저 하도레 선교사든지 또 이렇게 딴 신혜일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정통 장로교에서 보낸 거예요. 고려신학교 가르치고 그런 역사를 제가 다 이렇게 봤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참 청교도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아름다운 참 성도였습니다. 에드워드 이런 분들도 가문의 자녀들 3천 명이 목사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또 사위도 선교하다가 이단에 인디안들에게 습격도 당하고 그렇게 결국 선교했지만은 이렇게 진실하고 성실하고 참 건물을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건물을 짓는 이런 믿음의 행위를 나타낸 역사를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선적이고 거짓말 잘하고 형식적이고 이렇게 참 그런 사람 많잖아요. 교회는 다녀도 교회 다닐 때는 주여 주여 하고 통성기도하고 아멘 하지만은 일단 사회 나가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런 매너 그런 욕설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많지만은 이 사람들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참 진실된 믿음으로 또 이렇게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고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돈 벌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돈 벌이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직장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다녔답니다. 뭐 성경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지요. 일하기 싫으면은 그렇게 노동을 중시하고 또뭐 노동자라고 뭐 싫어하고 뭐 미워하고 천대하고 것도 없이 다 같이 일을 하고 그리고 유아세를 받으면은 이제 입교하잖아요. 철이 들면 그때 어떤 사람은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목사 없이 주례도 받고 또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에게 유아세를 달라고 그러고 자기는 유아세를 받고 입교도 안 하고 방종하다가 이런 무례한 그런 요구를 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스턴 근방에서 마녀 사냥 얘기 들어봤죠, 여러분. 그런 영화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1692년 5월 13일에 마녀 재판이 있었는데 20명이 죽었어. 19명은 이제 이렇게 교수형하고 또 한 사람은 목을 졸라서 죽이고 참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그때 교인들이 그 당시에는 회중 교인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청교도들은 죽은 사람도 불쌍하지만 죄를 덮어씌운 거 있죠. 마귀 들이지 않는데 귀신 들였다가 죽인 거예요. 한국에도 그렇잖아요. 아니 마귀 들었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어떤 전에 조집사님이라고 그저 팔에 뭐 멍이 씹어도 집사님 왜 이랬습니까 하니까 마귀가 피 속에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때렸대요. 막 자꾸 톡톡톡톡 또 때려요. 그 많이 들으면 죽습니다. 예. 그 김병도 목사님 말씀의 간증에 어떤 학생이 죽었는데 얻어맞아 죽었대요. 그래서 안수도요. 이렇게 우리 교회 어느 봉사 와가지고 노인을 탁 기도하고 쫙 기도실 하는데 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예? 이거 참 무슨 얘기입니다. 안찰하면 안찰 안 해도 손 대는 괜찮지만 이 때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때려 죽이는 이것이 요즘 부흥사 가운데 과거에 있었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많이 변했지만은 그러니까 이 청교도 신앙은 어거스틴의 그 교리대로 성경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 무원 하나님의 말씀 Plenary Inspiration입니다. 막 기계적 영감 아니고 축자 영감 그대로 믿었어요. 또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 하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안 했어요. 이것이 청교도 신앙의 자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칼빈주의였죠. 칼빈주의
그래서 장로 체제요. 정치 형태 사상이 장로 체제로 장로교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이 또 미국 건설에 영향을 준그 일은 선거에 참여해서 선택하면은 그 지도자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회법으로 미국 법이 이루어진 얘기 했죠. 스코틀랜드의 개혁주의 본산이 스코틀랜드 장로교자냐 그 헌법을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미국 헌법을 만들었다 그런 기록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차이가 뭐냐 하니까 보수주의 청교도 신앙은 전능의 하나님 또 성삼위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영광 이런 교리를 가지고서 믿고 또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기쁘게 보시는 하나님 이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제 깨닫기 때문에 이렇게 강요했어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너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에 아무 말 없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동성연애도 허락하고 이게 좀 이렇게 이상한 인본주의, 사회주의 이게 자유주의거든. 한국의 70% 교회가 자유주의 물결에 대해서 좌빨 그말 좌빨 그 가운데는 자기가 참 애국자고 참 윤대통령 지지하고 이재명 이 깡패 거짓으로 된 거짓말로 투표회가 된그 국회의원들 신뢰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분들이 자유주의 교회의 목사가 되고 이렇게 지도자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개혁주의 신앙이 있고 우파란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정치인을 지지하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나 나타날 때는 그렇게 하면 자기 목 잘리기 때문에 그런 말안 합니다. 뭐 그런 그 숨은 성도 있어요. 때가 되면 이제 90이나 죽을 때 되면 이제 돌아오겠지만은 그런 체제 속에서 그런 분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 없는 것은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청교도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그들은 남들에게 이제 강요를 했습니다. 이렇게 믿으라. 너무 확신하니까. 그러니까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그 현대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 다 진리를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라. 막 이런 그 물결이 그 라프라시몽이라고 프랑스 말로 이제 그 영어로 말하는 political corrector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남이야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 가서 간섭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제 그런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 이 사람들은 죽으면 담배 연기같이 없어진다고 영혼이 없어져 버려요. 부활을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몰몬 타브니칼 있지요. 그분들은 예수의 신성을 안 믿어요. 몰몬교 알지요? 그래도 찬양도 하고 뭐 이렇게 비슷하게 기독교 흉내 내고 하지만은 정말 이 청교도들은 자기들이 믿는 이 신앙을 확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믿으라고 말이죠. 천하에 다른 이름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날이 가까우므로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뭐그 성경을 좋아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모인 단체가 교회잖아요. 그 무리 교회가 아니고 뭐 들에 모이든지 다락방에 모이든지 제자들 같이 어디 모이든지 간에 그건 교회입니다.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유기체적인 상관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과 나는 벽돌 하나하나는 유기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무의 가지는 유기적 관계입니다. 생명이 흘러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 가지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런 미스틱 유니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인들은 예수님과 일체된 그런 생명,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들, 이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는 아나니아 삽별도 있고 가른 유다적인 것도 있고 좌파도 있고 중립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지상 교회는 그런 완전한 교회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특별히 믿었답니다. 이 언약이란 말은 그 베리트란 말이요, 베리트 그 인자란 말이요, 인자는 loving kindness 영어로 했지만 본래 히브리 말로는 berit 그 말이 언약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모세에게도 언약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지요. 이 말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 그 말이야. 이삭하고도 야곱에게도 예?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 구약 교회 대표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행위 언약, 그리고 또 은혜 언약,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은 은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나타냈어요. 예, 그것이 이제 구약 사상이고 그 말을 시편 23절에 인자는 말했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여호와 내 목자시네 그랬죠. 인자하심이 있잖아요. 이게 강조예요. 예. 이런 하나님 또 여호사밧 왕이 또 성가대 앞장서서 찬양할 때에 하늘의 천사 하늘의 군대 혹은 숨은 복병이 있어가지고 그 수많은 군대를 다 쳐 물리쳤습니다. 그때 가사가 뭐지 합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하다 이거요. 인자 예, 베리트 언약 이 신앙이 청교도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이들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우리에게 이런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해서 헌신하고 감사해서 예배하고 감사해서 봉헌하고 이것이 청교도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매 때리시고 교통사고 나고 질병은 암도 걸리하고 무서워라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인지 바로 모르는 자식들은 아버지 어머니 속을 새겨요. 말 안 들어요. 그러나 커서 어머니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헌신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하,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공경하려고 하니까 벌써 어머니는 병원에 계셔. 이제 죽었어, 돌아갔어. 아버지도 돌아갔어.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뭐 지난번에도 뭐 어버이 주의를 아버지 주의를 하지만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버지 같이 나이 많은 어머니는 어머니 같이 친구의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 그러잖아요. 그런 정신으로 청교도들은 그렇게 남을 귀하게 여기고 또 만나서 대화하고 또 떡을 나누고 먹고 또 주일날 교회에 다리고 가고 이런 신앙을 유지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참 이렇게 아름다운 그 참 하버드 대학 세우고 그 이후에 또 프린스턴 또 칼리지 대학 세우고 이것이 종합대학으로 됐지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 과가요, 음악과가 없어요. 동구에는 그 옥 교수님 말씀을 보니까 철학과예요. 예, 어느 그 저 유명한 구라파 지휘자 그 한국분인데 자기는 철학을 했대요. 하버드에서 그 철학과 안에 음악이 있어요. 예, 또 작곡이든지 뭐 퍼포먼스든지 이렇게 분류돼요. 그런데 서부 이 지역에는 그런 거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후진대가 이 웨스턴 아주 여기란 말 서부란 말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동부의 교수 30년 하신 옥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복하고 감사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거지로 완전히, 여러분 나는 이제 88세가 돼서 그거 알지만 과거에 어릴 때는요 시골에 살았거든. 그때는 보릿고개 있었어요. 어? 굶었어요. 죽을 아침에도 죽이요, 또 저녁에도 죽이요. 그래서 남자들은 퉁퉁 부었어요. 죽거리가 건더기는 남자들 먹거든. 여자들은 국물 마시고. 그 국물이 또 영양가가 있으니까 여자들은 이제 괜찮단 말입니다. 이거는 흉년이 와오면 굶습니다. 예, 굶습니다. 예, 이렇게 가난하고 무식하고 더럽고 화장실도 뭐 언제 수세식 그 해봤어요? 예,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황폐하고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대한민국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학교도 짓고 배제 학당도 하고 숭실 대학교, 참 뭐 세브란스대, 뭐 연세 이화 학당, 참 이래서 이 개화 운동이 일어나가지고서 미국에 유학을 많이 해서 이제 한국으로 가서 이제 기술자도 생기고 이제 전자 제품도 만들고 기계도 만들고 다 미국에서 도와주어가지고 오늘의 한국이 됐습니다. 근데 한국 백성들은 반미하고 친중하고 또 친북하는 이런 국회의원들, 그런 교사들, 전교조 이렇게 무서운 사상들이 팽배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청교도 운동으로 250년 됐지만 오늘의 경제대국이 되고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된 것은 성경 말씀대로 마태복음 6장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걸로 우리는 제가 이제 근래 7월 1일에 캘리포니아 패트리오틱 클럽을 만들었어요. 창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이제 모든 우리 이제 LA,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다 있는 애국 모임 있죠. 뭐 박정희 대통령 뭐 기념사업에 이승만 대통령 뭐 한미동맹 뭐 저거 막 수습계가 돼요. 그분들 전부 다 장자리 있잖아요. 회장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애국한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총화를 이루는 것은 없었어요. 인류 역사에, 미국 역사에. 저도 50년 됐지만은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뭐 일로 가나 절로 가나 대한민국 사랑하고 캘리포니아 사랑하고 미국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 사랑하고 참 이런 분들은 함께 모이자, 함께 기도하자, 국기도 이렇게 이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저 어제 또 이렇게 우리가 그걸 했어요. 또 실비치 그 바닷가에 가서 또 함께 노래하고 또 God Bless America도 듣고 맛있는 음식 먹고 햇빛 아름다운 바다 풍경 속에서 또 모임을 갖고 그럽니다. 앞으로 이제 한 1,000명, 2,000명 되는 그런 저 넓은 장소에 있으면은 이렇게 크게 몇천 명 모이는 그런 집회도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청교도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가지고 살벌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복음의 계절 참 추수를 바라보고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랬죠. 시편 126편의 5절 6절에. 그러니까 눈물의 씨는 기도의 씨입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민주당 위에서 기도하고 또 공화당 위에서 기도하고 다 이렇게 북한의 불쌍한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의 제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은혜 능력 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모여야 돼요. 이승만 박사의 말씀대로 모이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우리 이민 역사에 이제 모이는 큰 눈동을 모임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하면 초자연 역사가 일납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지금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세계 선교사 많이 보냅니다. 이제는 미국보다 더 많이 보내는 운동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감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주는 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할지니라 그랬어. 이해해 주고 도와주고 불쌍히 여겨 주고 용서해 주고 공감해 주고 공존해 주고 이렇게 주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내가 받은 복음, 그저 받은 구원을 남들에게 증거해주고 전도해주고 도와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몰라서 그랬으니까 이렇게 아량을 베풀고 포용하는 그런 영적 어른이 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들으세요.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상급 받으라. 이것은 상급이 뭡니까? 뭐 세상에 그런 상급이 아닙니다. 면류관 뭐 상급, 뭐 열두 별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성이 말했지만은 그 상급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게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올림푸스, 이 마라톤, 울개간, 그 뭐 몇 푼도 안 되잖아요. 그 배우에는 온 세계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이게 면류관이에요. 그런 상급이 기다리는 것으로 편안히 눈을 감고 천국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우리 청교도 신앙의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역사에 남는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참 아름 저 가치관과 그 다음에 이렇게 문화와 또 people, 그 애국이라는 그 말이 patriotic 이 말이요 세 가지 미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AI에 딱 물어보니까 곧 나와요. 첫째는 가치관 value, 예, 가치 인간의 가치관이 바로 되고 문화를 그랬어요. 기독교 하나님의 문화요. 그 다음에는 people 그랬어요. people 백성이란 말이야. 백성은 다민족을 말해요. 백인만 말, 백인들은 뭐 이민 온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몽골리안 인디안이에요. 우리는 미국 이 땅의 주인이 몽골리안 인디안들이 주인이에요. 우리라고 우리 동영상 거에 이게 이 캘리포니아도 그래서 우리가 소수민족들이 합하고 합해서 우리가 교육도 바로 하고 모든 것을 바로 하도록 투표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선교입니다. 청교도도 그랬어요.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CPC 가주 애국회 예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청교도 신앙 두 번째 또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실비치 동부평강교회 김삼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실비치 동부평강교회는 13610 버닝트리 린 실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949-514-4346 949 지역 514-4346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0: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전하게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4: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1.5% 증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어제 연방상무부는 물가와 계절 요인을 반영한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연율 기준 1.5%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8%를 밑돈 것이고요. 1분기 성장률 2.1%에서도 둔화된 것입니다. 미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소비는 2분기에 연율 3.2%가 증가하면서 1분기에서는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소비자들이 감세 효과에 힘입어서 상품과 서비스 지출을 모두 늘렸다는 얘기고요. 네, 그러다 보니 수입 증가폭이 컸고 수출을 웃돌면서 2분기 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AI 투자 확대로 해외에서 생산된 컴퓨터 장비,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것. 다만 기업들이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IT 장비와 소프트웨어 투자를 이어나가서 기업 투자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물가 상승 압력을 뚫고 이런 소비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가 문제인 겁니다. 세금 환급 효과도 이미 끝났고 소득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어서 지금까지 소비를 떠받쳐온 완충장치는 어쩌면 다음 분기부터는 점차 약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소비 지출 여력을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또 가스비일 텐데요. 사실 지금 미국의 원유 재고가 위태로운 수준까지 줄어들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기준인데요. 미국의 상업용 원유 재고가 720만 배럴, 전력 비축유는 380만 배럴 각각 감소했다고 합니다. 전력 비축유는 1983년 3월 이후 4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런 재고 감소는 미국이 세계 시장에서의 최종 공급자라는 이미지와 역할을 갉아먹고 있다. 이런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재고가 바닥나면서 미국은 향후 산유국의 원유 생산 감축 등 공급 충격이 발생했을 때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원유뿐이 아닙니다. 미군의 요격 미사일 재고가 이란 전쟁 이전의 4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포화는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협상의 문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지만은요. 미국이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를 공격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끌어들였죠. 지중해 연안의 이집트 항구에서도 미국의 천연가스 시설 등이 드론 공습으로 화염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은 이란의 미사일 전력 무력화를 위해서 최대 14일간의 집중 타격을 하자 이런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댄 케인 합참 의장 같은 사람들은 공습의 추가 파장 또 미사일 재고 등을 우려하면서 반대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어쨌든 중간선거는 석 달여 앞으로 다가왔고 아카일로인 여론까지 살피하는 트럼프 대통령,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옛 핵시설 부지 등 연방 국유지를 AI 데이터 센터와 발전소를 지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사실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갈 지역을 찾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연방에너지부는 켄터키주 퍼듀카에 있는 에너지부 소속 대지 일부를 이렇게 데이터센터, 에너지 인프라로 재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전체 면적이 약 14평방킬로미터인 이 부지에는 군사용 우라늄 생산장이 1952년부터 가동되다가 2013년에 폐쇄된 곳입니다. 네, 앞서서 작년 4월에도 AI 데이터센터를 조성할 수 있는 연방정부 소유부지 16곳을 에너지부는 제시를 했고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햄버거 체인이죠. 해비버거. 이 버거 체인이 인앤아웃을 제쳤네요. 전국 최고의 패스트푸드 버거에 선정이 됐습니다. USA Today의 베스트 10 투표 결과 해비버거의 대표 메뉴인 더블 차 버거가 버거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인앤아웃의 더블 더블은 2위에 머물렀고요. 이어서 프레디스의 오리지널 더블, A&W의 파파 버거, 컬버스의 치즈 더블이 뒤를 이었습니다. 뉴욕을 대표하는 색쉑의 스모크쉑 버거는 6위, 파이브 가이즈의 치즈버거 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버거킹의 와퍼도 10위권에 포함이 됐고요. 자, 헤빗의 더블차 버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네요. 2024년부터 해당 부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뭐 햄버거 하면 인앤아웃 딱 떠오르듯이 당연히 1위일 줄 알았는데 2위를 매년 차지하고 있었네요. 사실 이와 관련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과거에 수상을 기념하면서 LA 공항 인근 인앤아웃 매장 근처에 2위를 축하합니다 인앤아웃 이런 광고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해비버거 아직은 안 먹어봤는데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기회로 또 접해보는 거죠. 기호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약간 인앤아웃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거운 느낌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더블 차 버거, 이 특징이 바로 차, 이 숯불에 구운 패티에 있습니다. 숯불에 구운 패티 두 장, 또 달콤하게 양념된 양파, 양상추, 토마토, 피클, 마요네즈를 넣은 그런 메뉴인데요. 아, 치즈는 따로 추가를 할지 안 할지 선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해빗버거는요, 1969년 샌타바바라에서 햄버거 해빗 이런 이름으로 처음 문을 연 햄버거 집이고요. 현재 미국 내 14개 주, 해외에서는 380개가 넘는 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K-뷰티가 이제는 일시적인 유행의 단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미국 내 가정 화장대에 한두 개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K-뷰티 제품들의 성장 속도가 전체 스킨케어 업계를 5배까지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미국 가정의 25%는 K-뷰티 제품들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오는 2030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때쯤 되면 사실 미국 가정의 3곳 가운데 한 곳은 K-뷰티 제품들을 구매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복 구매율도 역시 두드러집니다. K-뷰티 제품 구매자들의 85%가 앞으로도 구매량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욱 늘릴 것이다. 너무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네, 이 같은 K-뷰티는 꼭 K만이 아니라요. 미국 내 다른 뷰티 브랜드들과 협업할 수도 있고 또 소매 유통 업체들에게는 지속적인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전체적인 뷰티 업계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진기록에 도전하고 있는 스포츠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 랭킹 3위까지 오른 한국의 유혜란 선수, LPGA 투어 2026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가 되는 AIG 여자 오픈에 참가를 했는데요. 지난 6월 말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그리고 7월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을 차례로 제패하면서 메이저 2개 대회 연속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죠. 자, 어제 열렸고요. 이번 주에 이 단일 시즌 메이저 3연승을 과연 이뤄낼 수 있을지. 어제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 일단 출발은 좋았습니다. 영국 랭커셔주 리덤 세인트 앤스의 로얄 리덤 앤 세인트 앤스 골프클럽에서 열리고 있고요. 현역 최강자인 세계 랭킹 1위 넬리 코다, 전 세계 1위, 그리고 바로 이 대회 AIG 여자 오픈의 2024년 챔피언인 리디아 고와 함께 동반 샷 대결을 벌였습니다. 셋 중에서 유혜란이 첫날 경기에서 공동 2위로 가장 성적이 좋았습니다. 버디 6개, 보기 1개만 했고요. 5언더파를 작성했습니다. 1라운드 선두가 지금 태국에 잘 나가는 선수죠. 지노 띠띠꾼이라는 선수인데 두타 차로 추격을 하고 있고요. 자, 정말 첫날이 좋으면 끝날도 좋다. 예, 요즘 와이어 투 와이어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좋은 느낌입니다. 열심히 해서 운도 따라줘서 정말 멋진 메이저 대회 3연승. 정말 진기록, 대기록을 세우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주말 유혜란을 응원하면서 또 더위를 식혀보도록 하죠.

0: 구마모토 강진 관련 소식입니다. 지진 진앙지에서 13km 정도,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곳이죠. 그렇게 아주 가까운 이 마을은 목조 주택들이 많은데요. 거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무너진 집들이 많습니다. 결국 1층에 매몰됐던 80대 집주인은 숨진 채 발견됐고요. 시내 구석구석에 상당수의 목조 주택이 무너져 내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서만 5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사실 일본 전통식 가옥이고 튼튼한 자재를 사용했는데 규모 7.1의 강한 흔들림은 결코 버텨내지 못한 것입니다. 또 이 마을은 8만 채 가까운 주택의 수돗물이 끊겼고요. 건물의 기울기가 추가 붕괴가 염려될 정도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인프라 시설 피해가 상당한데 전차선 지지 기둥이 부러지면서 전동차가 그대로 멈춰선 모습, 그리고 전기가 끊기면서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아서 유령 마을처럼 됐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영업 재개 소식이 알려지면 물과 음식을 구하려는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는 이 마을입니다. 주유소 앞에도 이 석유를 구하기 위한 차량 행렬이 끝도 보이지 않습니다. 석유값이 아직은 오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구마모토를 중심으로 주유소마다 재고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현재 사망자는 35명으로 늘어났고요. 부상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재민 대피 인원들은 약 9,100여 명으로 구마모토 현내 390여 개 대피소에 수용 중이라고 하는데요.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1: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2: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3: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4: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1: 정말? 어떤 건데?
5: 융자나라, 캐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6: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7: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8: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9: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0: 머루랑 달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11: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곡이야?
12: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11: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12: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11: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12: 제로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11: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12: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13: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4: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3: 23388-5600. 23388-5600.
14: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3: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4: 융자나라 좋은 나라.
13: 융자라면 콜미.
14: 23388-5600. 23388-5600.
15: 융자 나왔어요.
16: 우와, 빠르네.
17: 스메키 한의원의 강원장입니다. 뻣뻣한 근육의 경직과 경련,
18: 다리에 힘이 없어 걷기 힘든 증상,
17: 자주 넘어지는 두려운 증상,
18: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발성장애,
17: 음식을 못 삼키는 삼킴의 장애,
18: 못 참는 소변장애,
17: 빙빙 도는 이석증,
18: 소리나는 이명증과 안 들리는 청력 저하,
17: 어려운 병만 전문 취급하는 스메키 한의원. 213-388-5300, 388-5300번입니다.
1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네, 세계 이모저모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남미 나라들 관련된 소식인데 조금 어두운 내용입니다. 먼저 볼리비아로 가보겠습니다. 볼리비아 경찰과 세관이 밀수 혐의로 압수한 금이 있었는데요. 다량이었습니다. 무려 2,500만 달러에 달하는 그런 금괴 가운데 일부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가 의혹에 불을 지핀 것이다, 부정행위는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조차 경찰이 압수하면 중요한 물건은 뭐든지 사라진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죠? 사건은 이렇습니다. 지난 22일 볼리비아 산타크루즈의 비루비루 국제공항에서 금 밀수가 적발되면서 발생했는데요. 두바이를 향해 비행할 예정이던 전 세계의 수화물을 검색하던 세관은 금이 가득한 캐리어 4개를 발견합니다. 이 캐리어의 주인은 22살 청년이었고요. 이 청년은 정식으로 수출하는 금이라면서 뒤늦게 증빙 서류를 제시했지만 세관에 등록되지 않은 위조 문서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청년을 밀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하고 발견된 금을 전량 압수한 것인데요. 당시에 경찰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캐리어 4개에 담겨있던 금의 중량이 189kg, 시가 2,500만 달러 상당의 막대한 물량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취재하던 기자들이 당시 촬영한 사진들을 공개하면서 금의 일부가 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 언론에 공개된 당시 기자들이 찍은 사진을 보면 금의 중량을 계량하기 위해서 경찰이 4개 캐리어를 올려놓은 전자저울에는 중량이 211kg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앞서서 공식적인 경찰 발표는 189kg이라고 말씀드렸죠. 저울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면 금 22kg 정도가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지 언론은 사라진 금의 가치가 약 300만 달러에 이른다면서 현장에서 계량한 금의 중량과 경찰이 사후에 발표한 중량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의혹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지자 경찰은 이 저울에 캐리어까지 올려놓고 계량했기 때문에 금의 무게보다 중량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너무 무책임하게 보도하고 있다라면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러자 비판 여론은 더 커졌습니다. 캐리어 4개의 무게가 20kg 이상이었다는 것,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조차 경찰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경찰이 수사만 하면 가방도 사라지고 명품 시계도 사라지고 이젠 금까지 사라진다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칠레로 가겠습니다. 폭설이 예상된다는 기상당국의 주의보 발령에도 불구하고 안데스 산맥 고산지대에 올랐다가 조난을 당한 칠레 남녀가 있습니다. 6일 만에 겨우겨우 구조됐습니다. 구사일생이고요. 이들은 정말 천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정말 천운이었는데 구조비용 전액을 내야 하는 금융위기에 처했습니다. 악천후 속에 구조대를 투입해서 대대적인 수색작전을 전개하고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조난자 3명을 전원 구조한 당국이 작전 전개에 소요된 기타 비용 등을 조난자들에게 청구할 방침이라고 법적인 검토에 이미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사고가 발생한 지방의 주지사도 폭설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안데스 고산지대에 오르는 건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 조난자를 구하는데 최소한 1억 칠레 페소, 달러로는 한 10만 불이 됩니다. 이만큼 많은 비용이 들었다면서 무책임한 행동으로 공공재정을 낭비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이 돈이 정말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효용 있게 사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구조 비용을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이런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네, 이세 사람이 올라갔는데 산행은 사실 준비된 일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고 당일에 한 주점에서 만난 세 사람은 날씨도 추운데 온천에 가면 좋겠다 하면서 즉흥적으로 산행을 결정했다고 하네요. 이 자동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안데스 산맥 카운델마이포 계곡의 온천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동시에 그냥 출발을 한 거라고 합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지방에는 이날부터 폭설이 내려서 국경 통로가 막히고 곳곳에서 고립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물론 안데스 산맥에는 큰 눈이 내렸고요. 어쨌든 첫눈으로 구조가 됐지만 인간의 다소 즉흥적인 마음이 이들을 금융 위기에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남미 콜롬비아에서의 소식은 정말 어둡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복중태아 납치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네, 임산부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복중태아의 실종으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얘기인데요.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국이 그래서 이모저모 수사를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단서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신 8개월 차로 출산을 앞두고 있던 임산부 카밀라 양이 하천에서 변사체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신에는 흉기로 인한 자상과 고문을 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 즉 CCTV를 뒤져서 피해자의 생전 마지막 모습을 확인했는데요. 시신이 발견되기 이틀 전인 지난 16일 또 다른 여성과 함께 누군가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모습이 마지막으로 이후의 추적에는 실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중태아가 사라진 사실 경찰이 밝혀낸 게 아니고요. 피해자의 엄마가 그 딸의 시신을 넘겨받고 확인한 결과 뒤늦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 엄마는 경찰에 딸의 그 복중태아는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묻자 검찰은 복중에 태아는 없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어머니는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딸이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이 복중태아는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여성의 사진을 보면 막 거의 만삭이라서 임산부였다는 것을 모를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가족들은 곧 태어날 아기에게 알라이아라는 정말 이쁜 이름이죠. 그리고 이쁜 옷도 사두는 등 들뜬 마음으로 기다렸을 텐데 세상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인근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난 23일에 사건의 진상 규명과 사라진 복중태아 행방 확인을 촉구하는 집회와 행진이 벌어졌고요.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제발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아이를 누군가가 데려갔으면 돌려달라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론이 들끓자 검경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추가 수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결정적 단서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2: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한 공동 순찰단의 창설을 제안했지만 유럽 국가들이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핏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영국과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군 연합체 구성을 주도해달라라고 촉구했지만 유럽 전역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최근 영국 국방장관과 통화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논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보호하거나 해상 기뢰를 수색하는 활동을 미국과 영국, 그리고 그 밖에 유럽 국가들이 동참해서 하는 문제를 논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영국은 미국의 군사 행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같은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 동맹국들의 이 같은 냉담한 반응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향한 압박을 가해 온 것에 대한 반작용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 지역에는 미 해군 항공모함 두 척과 해병대 병력 2,500여 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주둔 기간이 예상보다 계속 늘어나면서 함정의 정비 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이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란에 대한 더 강한 압박을 주문했다라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에너지 시장과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지만 이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는 건 미국을 압박하려는 수단일 뿐이다 라면서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당시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를 무시는 하지 않았지만 이란 경제를 더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라는 식의 말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두 정상은 군사적 그리고 비군사적 수단을 통해서 대이란 경제 압박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네타냐후 총리는 향후 10년 안에 이스라엘이 미국의 군사 지원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소위 이스라엘 자주 국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으니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지원해다라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되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셋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할 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여섯, 일곱.

0: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만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0: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0: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9: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 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8: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9: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8: 혈당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9: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0: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11: 세븐디아스 타이어.
12: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한국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몇 시간 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최종 가결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했지만 하루라는 그 시한이 있었고요. 종료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제출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이 먼저 가결됐고 곧바로 이어진 법안 표결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가결 처리됐습니다. 제적 178명 가운데 찬성이 175명, 반대가 2명으로 최종 통과가 됐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 내용은 검사의 직접 보안 수사권이 전면 폐지된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및 보안 수사권이 78년 만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경찰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대체가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경찰은 1개월 최대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안 수사를 요구받으면 완료해야 합니다. 네, 법적으로 오늘 처리가 됐고 시행은요. 앞서서 통과된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에 맞춰서 함께 오는 10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에 대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죠. 그런 가운데 법원이 JTBC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 기한을 한 달 연기했습니다. 네, JTBC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라고 서울회생법원 회생 2부가 밝혔는데요. 원래는 한국 시각으로 7월 30일이던 기한을 8월 30일까지 한 달 늦춰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앞서 법원은 6월 30일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수용했습니다. ARS라고 하는데요. 자율구조조정 지원. ARS란 법원이 주도하는 회생 절차 개시를 일단은 보류하고 기업이 채권단과 직접적으로 좀 자율적으로 채무 구조 조정을 협의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조금 더 융통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 ARS 기간은 3개월을 넘진 않습니다. 하지만 또 협상 진척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기간 내에 채권자와 합의가 성사되면 JTBC는 회생신청 취하를 하고 합의 내용을 이행을 하고 또 결렬되면 그 다음에 법원이 회생 절차 단계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JTBC와 함께 회생신청을 했던 중앙홀딩스, 컨텐츠리 중앙, 중앙 P&I, 메가박스 중앙 등 중앙그룹 4개 계열사에 대해서는 이미 회생 절차가 개시된 상태입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한 전공 과목에서 AI를 사용해 과제를 제출한 학생들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요. 무더기로 적발이 됐습니다. 지난 1학기 공대 컴퓨터공학부의 한 전공 과목을 수강한 학생 62명 가운데 무려 36명이 AI를 활용해서 과제를 제출했고 담당 교수가 과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AI 사용 정황을 파악한 것입니다. 담당 교수는 자진 신고한 학생 25명에 대해서는 해당 과제에 대해서만 0점 처리를 했다고 하고요. 미신고 학생, 그러니까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D- 학점을 아예 매겼다고 합니다. 한편 학생회가 조금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네요. 이같이 D-를 주는 조치, 또 뭐 0점을 주는 것들. 결국 AI 사용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게 불명확한데 정말 AI를 활용했다라고 완전하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해당 교수는 처분 학생들은 모두 본인이 인정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본인의 시인만큼 가장 명확한 근거가 어디 있겠느냐. 이 컴퓨터공학부 수업 전반에 퍼져 있는 AI 부정 행위에 대해서 그렇다면 학생회의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오히려 되물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자정 노력은 하고 있는지도 물었다고 합니다. 자, 서울대 학생들의 AI 사용 논란, 불행하게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교양과목 통계학 실험 중간고사에서 역시 다수 학생이 AI를 활용해 문제를 풀어서 결국 재시험을 치렀다고 하고요. 같은 해 12월에도 자연과학대학이 개설한 교양강의의 온라인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란 정황이 드러났었습니다. 서울대는 지난 3월 부랴부랴 서울대학교 AI 가이드라인까지 배포하면서 AI 활용 원칙을 구성원에게 안내했지만 이번 같이 AI를 사용한 대규모 부정행위를 막아내진 못한 것입니다.

너무 덥다 보니까 여기저기 뻥뻥 뚫린 옷을 찾게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의 피부 결점이 드러나서 민망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목이나 겨드랑이에 오돌토돌한 작은 살덩어리 이게 원래 있었나 이렇게 많았었나 싶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대부분 통증도 가려움도 없이 방치하는데 사실 손으로 뜯어내거나 손톱깎이로 잘라내보기도 하고요. 바르면 없어진다 이런 유튜브 광고에 혹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아프진 않은데 괜스레 성가신 이것 바로 쥐젖이죠. 어미쥐의 전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연성 섬유종이라고 하는 의학적인 용어가 있고요. 양성종양입니다. 네, 양성이기 때문에 미용 문제 외에는 건강상의 큰 지장은 없다고 하네요. 발생 원인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목이나 겨드랑이, 뭐 눈꺼풀 같은 부분에 자주 생기는 걸 보면 서로 마찰하는 부위에 잘 생기는 것 같죠? 일반 인구에서 쥐젖의 유병률은 한 50-60%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절반가량이 평소에 한 번 이상 경험한다는 것이죠. 남녀 유병률은 비슷하고요. 40대 이후에 발생 확률이 높아지면서 50-60대가 되면 약 3분의 2에서 쥐젖이 생기는데 이건 그냥 평생 지속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스스로 그걸 제거하겠다고 손으로 뜯거나 손톱깎이로 자르면서 세균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과다 출혈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흉터로 남아서 오히려 더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목 주위에 쥐젖이 오돌토돌해서 보기 싫고 목걸이로 좀 가려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데 어쨌든 자극을 주는 건 좋지 않다고 하죠. 방치해도 악성으로 발전할 위험은 없습니다만 여러 개가 반복해서 생긴다, 크기가 좀 커진다 이럴 때는 피부과를 찾는 것도 주저하지 마세요.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 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0: 풍기 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0: 구치로 사우스 벌먼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 옆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2: 태양입니다.
3: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9: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0: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9: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1: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2: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3: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2: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4: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5: 엄마 집밥이 최고지.
14: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5: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4: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5: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4: 밥 한 그릇 더요.
16: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4: 웨스턴 도마 칼국수.
16: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4: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6: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코카콜라가 시장 기대를 웃도는 2분기 실적과 연간 실적 전망 상향에 힘입어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AI 투자 경쟁으로 기술주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안정적인 실적과 현금 창출 능력을 앞세운 대표 경기 방어주가 다시 주목받으며 워런 버핏의 장기 투자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판매량 증가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소비재 기업들이 가격 인상으로 실적을 방어하는 것과는 달리 글로벌 판매량이 5%나 늘었습니다. 가격을 올리면서도 판매량까지 증가해 브랜드 경쟁력과 가격 결정력을 동시에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026 FIFA 월드컵도 실적에 힘을 보탰습니다. 경기 중 도입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를 활용해 코카콜라와 파워에이드 브랜드 노출이 확대된 영향입니다. 이에 대해 존 머피 최고 재무 책임자는 수분 보충 시간이 축구의 영구적인 제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월드컵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월가에서는 AI 투자 확대에 따른 막대한 자본 지출 부담으로 기술주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소비재 기업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카콜라는 2022년 S&P 500 지수가 약 20% 하락했을 당시에도 주가가 7% 상승하는 등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평가받습니다. 투자자들이 높은 성장성보다 실적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흐름은 워렌 버핏의 장기 투자 철학도 다시 조명하고 있습니다. 버핏은 1988년 증시 급락 이후 코카콜라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해서 1994년까지 약 13억 달러를 투자하며 4억 주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후 30년 넘게 단 한 주도 팔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삼양식품이 미국과 중국, 유럽을 중심으로 불닭 볶음면 판매를 확대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연매출 3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80%를 웃도는 가운데 밀양 2공장 생산 확대와 중국의 신공장 가동까지 예정돼 있어 하반기에도 이 같은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 증권사들의 실적 전망을 종합해보면 삼양식품의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에 비해서 각각 30% 후반, 40% 후반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미국 법인 매출은 1분기 1,850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2분기 처음으로 2,000억 원대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크로거와 타깃 등 주요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판매 물량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중국에서도 간식점과 대형 유통상 등 기존 강세 채널을 중심으로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영국과 네덜란드, 독일 등 서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유통망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동유럽 진출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높은 해외 비중은 최근 식품업계 전반의 가격 인상 흐름 속에서 삼양식품만이 한국 내 제품 가격을 동결할 수 있는 배경으로도 꼽힙니다. 농심과 CJ제일제당 등 주요 식품 기업들이 원재료와 인건비, 물류비 부담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지만 삼양식품은 해외 판매 확대와 생산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국내 가격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삼양식품은 해외 수요는 빠르게 늘어났지만 생산 능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판매 확대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밀양 2공장 가동 확대에 이어서 중국 현지 생산까지 본격화하면 공급 부족을 완화하고 물류비와 운송기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결 매출은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2: 미국이 프랑스 정부가 미국으로 파견할 차기 주미 프랑스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보류하거나 아예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차기 주미 프랑스 대사로 현 외무장관 비서실장을 지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최근 프랑스가 미국 인권 상황을 비판한 데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불만을 표시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프랑스의 유엔 대사는 미국은 한때 인권의 등불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라는 글을 SNS에 올린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프랑스가 파견할 차기 주미 대사에 대한 동의를 보류하거나 아예 거부하자라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공개적으로 외국 정부의 대사 지명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는 일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실제로 거부하기보다는 비공개 협의를 통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외교관의 전언입니다. 콜로라도 주가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선정 미국 내 교육 부문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3위에서 두 계단 상승하며 뉴저지주와 플로리다주를 제쳤습니다. US 뉴스는 50개 주를 대상으로 교육 부문을 비롯해 의료, 경제, 인프라, 기회, 재정 안정성, 범죄, 자연 환경 등 8개 부문에 71개 지표를 모두 분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교육 부문에서는 프리K부터 12학년까지의 고등교육을 다 함께 평가했습니다. 프리스쿨 등록률과 학생들의 읽기와 수학 성적, 또 고교 졸업률 뿐만이 아니라 대학 학비와 대학생들의 부채, 또 2년제와 4년제 대학 졸업률, 그리고 주민들의 학위 보유율 등이 평가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콜로라도주의 1위 상승에는 준 학사 학위 취득자와 2년제 대학 졸업생 증가, 또 보편적 프리스쿨 시행에 따른 유아교육 등록 확대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교육 외에 다른 부문에서는 중서부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사우스 다코타주는 의료와 경제 그리고 기회 부문의 상승에 힘입어서 종합 8위에서 이번에 2위로 뛰어올랐고 노스 다코타는 재정 안정성과 경제 그리고 교육 부문의 개선으로 12위에서 올해 4위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합순위 상위 5개 주 가운데 유타주를 제외한 사우스 다코타, 미네소타, 노스 다코타, 그리고 네브라스카 등 이 4개 주가 중서부와 대평원 지역에 자리했습니다.
1: 간암을 앓고 있던 모로코 남성이 자신에게 간을 이식해줄 아들 두 명과 함께 한국을 찾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심장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둘째 아들이 한국에 가야만 살 수 있다,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장기이식센터 간이식팀이 말기 간부전과 진행성 간암을 앓던 모하메드 엘케타니 씨에게 두 아들의 간 일부를 이식하는 2:1 생체 간이식에 성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20년 전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대형 정유회사를 운영하던 모하메드 씨는 시형 간염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간염 자체는 치료했지만 오랜 투병으로 간의 85%가 손상됐고 간 경화와 간 부전이 생겼습니다. 남은 15%의 간으로 버텨오던 중 프랑스에서 간이식 대상자의 이름을 올렸지만 간암 극초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색전술로 종양을 제거해 큰 위기를 넘긴 듯 했지만 올해 2월 추적검사에서 새로운 종양이 확인되며 의료진은 간이식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모하메드 씨는 이식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프랑스에서 심장외과 의사로 일하는 모하메드 씨의 둘째 아들 오마르는 형 하침과 함께 전 세계 간이식센터 논문을 찾아 읽었고 서울 아산병원을 알게 됐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1992년 간이식을 처음 시행한 이후 2025년 초 단일 의료기관으로는 세계 첫 간이식 9천 사례를 달성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큰 간이식센터조차 뇌사자 간이식 비중이 높아 생체 간이식은 연 10여 차례에 불과하지만 서울 아산병원은 생체 간이식만 연간 400회를 시행 중인 것입니다. 아들들의 건강을 걱정했던 워메드 씨는 처음에는 단호히 수술을 거부했지만 결국 지난 4월 초 산부자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렇게 17시간 만에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순조로운 회복세를 보이며 곧 퇴원할 예정입니다. 이승규 석좌 교수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모로코 산부자가 머나먼 한국까지 찾아온 것은 한국 간이식 수준을 세계가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 세계 말기 간질환 및 간암 환자들이 서울 아산병원에서 건강을 되찾고 고국에서 새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간이식팀 의료진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도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일요일이 미국 우정의 날입니다. 우정이라는 단어,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겠지만 이 노래를 통해서 생각해보면 결국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늘 거기에 있는 것, 뭐 그런 의미가 더 다가오네요. 모닝 리포트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코프란드 보험, 한울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심으로 건강한 주말 되시길 바란다는 말씀 남겨드리면서요. 저는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0: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 213-381-2424 213-381-2424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5: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4: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5: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4: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5: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4: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5: 213-427-5500, 427-5500.
6: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7: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6: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7: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6: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7: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6: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8: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9: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8: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9: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8: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9: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10: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7월 31일 금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완전한 무장 해제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하마스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이스라엘군 철수와 가자지구 분쟁 종식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측은 여전히 회의적이어서 실제 이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입니다.
4: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쑥대밭이 된 가자지구. 어지럽게 늘어진 가재도구 속에 한 여성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있습니다. 공습으로 숨진 아이를 아는 아버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 고개를 숙인 채 슬픔을 삼킵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친이란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합의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1,200명 이상이 숨진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하마스가 무장해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이끄는 평화위원회가 하마스와 가자지구의 모든 무장단체의 무장해제라는 역사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합의는 새로운 팔레스타인 정부가 가자지구를 통치하기 위한 핵심 단계라며 평화위원회가 협력해 팔레스타인 국민을 도울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의 무장해제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면 이스라엘군도 철수할 거라며 국제 안정화군이 팔레스타인 경찰력과 협력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하마스도 무장해제 합의를 확인했습니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는 평화위원회가 가자지구 통치를 위해 설립한 가자국가행정위원회가 무기를 통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은 하마스 측이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며 평화위원회가 이스라엘의 평화안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평화위원회 관계자는 하마스의 무장해제가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진행되고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에 구축한 인프라 해체에는 최대 1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합의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마스의 무장해제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져 진통도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3: 자, 가자지구 먼저 가봤습니다. 이번에는 이란으로 가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주요 원유 수출 경로 러시아 흑해항 터미널에서 유조선 두 척이 또 드론 공격을 받아 카자흐스탄 원유 수출에 다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타임즈 오브 센츄럴 아시아에 따르면 노보르시스크항 원유 터미널에서 카자흐스탄 원유를 옮겨 싣던 유조선 한 척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터미널 운영사인 카스피의 송유관 컨소시엄은 드론이 해당 유조선의 갑판에 떨어져 불이 났지만 이내 진화돼 사상자 발생이나 원유 유출 등의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에는 또 다른 유조선이 터미널에서 대기하던 중 드론 공격을 받아 불이 났지만 진화돼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터미널은 러시아와 미국, 카자흐스탄, 일부 유럽 국가의 석유 기업으로 이어지는 CPC 카스피의 송유관 컨소시엄입니다. 이 CPC가 카자흐스탄 북서부 대형 유전들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송유관을 통해 들어와 유조선으로 옮겨 싣는 시설입니다. 원유를 실은 유조선들은 이어 바닷길을 통해 유럽 시장으로 향합니다. 이번 드론 공격이 일어나자 CPC는 원유 선적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선적 작업이 멈춘 상태에서 카자흐스탄 원유가 터미널 원유 저장고에 계속 들어오면 저장고는 이내 가득 차게 돼 카자흐스탄은 또 감산을 해야 됩니다. 현 상황으로 미뤄 감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미국이 대규모 공습을 재개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확전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휴전 결렬의 출발점이 미국이 아닌 이란의 선제 공격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노림수는 과연 무엇일지 YTN이 분석해봅니다.
5: 눈에는 눈에 보복을 주장해온 이란. 기본적으로 보복이 목적이었던 만큼 미국이 공격을 멈췄으니 보복 작전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휴전 상태를 먼저 깬 건 이란이었습니다. 미국의 보복 공격이 뻔한 상황에서 선제 공격에 나선 건데 이란의 전략적 판단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6: As that they would externalize the pain and even escalate into new territory in terms of both the scale and scope of attacks. This is why we have seen Iran attacking.
5: 전쟁도 평화도 아닌 현상 유지보다 전쟁을 확대해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7: But a war that has a regional wide effects is an advantage for Iran.

0: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해설했습니다. 걸프전 이후 30년 가까이 미국은 쿠웨이트에 수천 명의 미군과 중화기를 배치해 미 육군의 세계 최대 군수 허브로 활용했습니다. 이 같은 미군의 존재로 쿠웨이트는 이라크와 같은 큰 이웃 나라가 재침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미국의 공격 원점을 타격한다는 명분으로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이런 미군의 주둔이 오히려 쿠웨이트가 더 공격받는 이유가 됐고 주둔의 실효에 의문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뿐 아니라 발전소, 담수화 시설, 공항, 항구 등 핵심 인프라까지 이란 드론과 미사일의 표적이 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군사 충돌로 쿠웨이트의 민간 인프라를 겨냥한 지속적 공습의 위험성과 오랫동안 유지된 미국과 쿠웨이트 방위 관계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을 미군 자산으로 어느 정도 방어한 것도 사실입니다. 쿠웨이트 주재 미 대사였던 더글러스 슬리먼 아랍 걸프 연구소장은 쿠웨이트인들은 미군의 주둔을 부담으로 느끼는 동시에 쿠웨이트를 방어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로 보게 됐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쿠웨이트가 미군의 주둔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란의 민간 인프라 공격으로 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해도 외부의 공격을 완전히 방어할 수 없다는 점이 이번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미네소타주의 지역 상수도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당해 현재 미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란과 관련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공식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미네소타주 정보기술기관 MNIT는 지역 상수도 시스템 30여 곳이 조율된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미네소타주 최고 정보보안 책임자 존 이스라엘은 성명에서 우리는 관련 정보를 연방정부에 제공했고 연방정부는 이 활동을 더 넓은 국가적 맥락에서 평가하고 특정 위협 행위자에게 귀속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작업을 주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은 별도 경보에서 해커들이 상수도 시스템을 통제하는 프레그네머블 논리 제어 장치를 겨냥해 공격을 가하고 암호를 변경해 관리자들의 접근을 막았다고 전했습니다. 프레그래머블 논리 제어 장치, 이 PLC는 산업 현장의 기계, 설비, 자동화 공정을 제어하기 위해 특수하게 설계된 산업용 컴퓨터 장비입니다. 정수, 하수 처리 시스템에서는 펌프, 밸브, 수위, 압력 등 운전 과정이 PLC를 통해 자동으로 제어됩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끓인물 사용 권고가 내려졌고 자동 제어 대신 수동 운전으로 전환해야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BBC는 이번 사건이 이란의 소행일 가능성에 대해서 미 당국자들이 수사 중이라는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다만 BBC는 국토안보부와 접촉했으나 이번 사건의 이란 관련성을 언급한 보도가 사실이라고 확인하지는 않았다라고 보도 뒷머리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면허를 내줄지는 확실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본인이 밝혔던 생산 면허 부여 방침에서 후퇴한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생산 면허를 부여할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며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패트리엇은 매우 비범한 무기이고 우리는 누구에게 생산 면허를 내줄지에 대해서 조금 신중해야 하며 우리는 좀처럼 장비 생산 면허를 내주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인터뷰 발언은 이틀 전 백악관에서 그와 회담했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한 내용과도 상반된 내용입니다. 자, 지금 지구촌 곳곳 유럽, 중동 그리고 가자지구까지 동시다발적인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서 국제사회의 억제력이 마비된 채 전쟁의 패러다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뒤바뀌고 있습니다. 굳건한 동맹 없이도 무기를 주고받는 모듈형 연대와 물류망을 인질로 잡는 공급망 타격, 이런 것들이 새로운 안보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10입니다.
1: 미국과 유엔을 중심으로 작동하던 국제 억제력이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과거의 강력한 경제 제재나 경고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론 조용히 완성된 모듈형 반소방 연대가 꼽힙니다. 거창한 동맹이나 조약 없이도 북한의 포탄이나 이란의 드론처럼 필요한 무기와 물자만 톱니바퀴처럼 거래하는 겁니다.

0: 시장의 재지망을 비웃듯 형성된 이 암시장 네트워크가 이제 공식 전선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단순한 영토 점령이 아닌 상대의 경제적 생명줄을 타격하는 공급망의 무기화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란 상선 타격이나 친이란 세력의 석유시설 위협처럼 전선은 물류와 에너지 인프라 전체로 번졌습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 같은 영내 강국들도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는 대신 자국 인프라를 위협하는 세력만 직접 타격하는 실용주의로 선회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3차 대전이라는 단일 폭발이 아닌 통제 불능의 대리전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흔드는 상시적 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1: Having more parties involved in the fighting, having the fighting spread to a larger number of countries, all of these are adverse developments and could get us into a much worse situation even than before.
0: 정면 충돌은 피하되 조용한 균열은 가속화되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이 시작됐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안보와 공급망 전략 역시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2: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5: 엄마 집밥이 최고지.
4: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5: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4: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5: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4: 밥 한 그릇 더요.
6: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4: 웨스턴 도마칼국수.
6: 도마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4: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6: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7: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2: 1250만불, 1250만불.
1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 주 7일 24시간.
14: 323-782-8600, 323-782-8600.
1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올여름 최악의 폭염이 절정에 이번 주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상당국이 위험한 해변 상황에 대해서도 긴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강력한 고기압 영향으로 치솟는 폭염과 낮 최고 기온과 함께 멕시코 서부 해상의 열대 저기압 영향으로 거센 파도와 이안류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를 발령했고 내일 기온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샌프란도 밸리는 110도까지 오를 것으로 우려를 했고 LA는 90도 정도의 이 무더운 날씨를 보일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야외 활동은 가급적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7시 이후에 마칠 것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한편 해변을 찾는 피서객들을 위한 안전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이 멕시코 서부에서 발생한 열대 사이클론 지네브로의 영향으로 남가주 해안에 대형 너울이 유입되면서 토요일 오후까지 높은 파도와 위험한 이안류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지난 주말 폭염 속에 해변으로 인파가 몰리면서 LA 카운티 인명구조대원들이 약 2,000건의 구조활동을 벌였던 만큼 당국은 반드시 인명구조대 근처에서 수영하고 안전한 구역을 확인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번 폭염은 다음 주가 되면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다음 주에도 뭐 폭염이 누그러지는 거지 평년 기온보다는 높은 상태의 더위는 유지할 것으로 예보된 상태입니다. 또 열대야와 높은 습도가 이어져 다음 주에도 더위 관련 위험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남가주 전역에 이렇게 100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칼라바사산 주거지역에서 주말에 예정된 단전 조치를 두고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오늘과 내일 밤 사이에 단전의 영향을 받게 되는 칼라바사스 지역 남가주 에디슨 전력회사 고객은 500명이 넘습니다. 주민들은 가뜩이나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집안에서 밤에 에어컨도 없이 지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끔찍하고 견딜 수 없는 일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전력회사 측은 두 주 전에 모든 고객에게 사전 통보를 마쳤고 야생동물 위험을 줄이고 향후 정전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설비 현대화 작업이라 이번 주말 일정을 연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주 전에는 이렇게 날씨가 더울 것인지 몰랐잖아요. 연기해야죠. 이렇게 유동성이 없나요? 네. 주민들은 거센 항의와 재검토 끝에 시작 시간을 밤 9시로 늦추는 것으로 2시간 늦추는 것으로 일단은 조정은 했습니다. 칼라바사스 시장은 전력회사가 시간을 변경한 것은 이례적인 일인 만큼 항의가 빗발쳤음을 방증한다라고 전했고 시청에도 폭염 속 안전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의 경우 집을 떠나 피신하기 어렵다며 주민들의 시설 개선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폭염 속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한 무리한 단전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전면적인 일정 재조정을 현재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칼라바사스 시는 단전 시간 동안 더위를 피할 곳이 필요한 취약계층 주민들을 돕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오늘 밤에 단전이에요. 오늘 낮에 뭔가 조치가 발표가 되겠죠.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이 스테이트팜의 주택보험료 인상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콘도와 임대주택 보험 가입자들에게 총 5,200만 달러 규모의 보험료 환급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환급금에는 연 10% 이자도 포함돼 해당 가입자들은 초과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리카르도 라라가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장은 스테이트팜과 소비자단체 보험국 간의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에 발표됐던 보험료 조정안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이번 조정은 2025년 1월에 발생한 LA 대형 산불 이후 스테이트팜이 막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재정 부담이 커졌다며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스테이트팜은 일반 주택보험은 30%, 콘도는 15%, 임대주택은 38%, 세입자 보험은 최고 52%까지 인상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은 재무 상태를 정밀 심사한 뒤 소비자단체 컨슈머 워치독과 협의를 거쳐 인상폭을 크게 낮췄습니다. 최종 승인안에 따르면 일반주택보험은 지난해 6월부터 적용됐던 17% 인상률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일반 단독주택가입자는 추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콘도 소유주 보험은 임시 인상률이었던 15%에서 최종 5.8%로 낮아졌습니다. 때문에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했던 가입자들은 초과 납부한 보험료 전액과 함께 연 10% 이자를 환급받게 됩니다. 이외에 임대주택 등도 포함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한인 등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OPT, 선택적 실무연수 OPT 프로그램에 10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같은 정책이 실제 시행될 경우 유학을 준비하는 국제학생은 물론 이들을 채용해온 미국 기업과 대학들의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의 미국 내 취업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고 한인 기업이나 업체들도 인력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LA 카운티의 신차 판매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현대, 기아, 제네시스 등 3개 한국차 브랜드는 시장 점유율 10%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를 경신하는 등 판매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와 주 차량 등록국 DMV 등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LA 카운티에서 판매된 신차는 20만 2천여 대로 2025년 상반기 22만여 대에 비해서 8.3%가 감소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에서 팔린 신차 10대 중 7대가 트럭과 SUV 차량으로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전국적인 SUV와 트럭 판매 증가세가 LA 카운티에서도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국적별로는 일본산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47.7%, 뭐 거의 절반입니다. 압도적인 1위입니다. 테슬라, 포드, GM을 중심으로 한 미국 브랜드 시장 점유율은 24.1%로 나타났고 유럽차는 17.5%로 나타났습니다. 현대, 기아, 제네시스 등 한국 브랜드는 10.7%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미주 한인 등 제외 동포가 한국 내 은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영사 인증을 받은 금융위원장을 국제우편으로 보내고 며칠씩 기다려야 했던 불편이 이제 사라집니다. 제외동포청은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원장 위임장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해외 체류 제외동포가 한국 내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대출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하려면 대리인을 지정한 뒤 제외공간에서 영사인증을 받은 금융위임장 원본을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보내야 했었습니다. 우편 배송의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는 데다가 배송비 부담과 서류 분실 우려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새 서비스가 시행되면 제외동포는 365 민원 포털에서 금융위임장을 신청한 뒤 제외공간을 방문해 영사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확인된 금융위임장은 제외동포청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거쳐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자 전송됩니다. 벤츄라 카운티 검찰이 고령의 여성을 상대로 연방정부기관을 사칭해 현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한인으로 추정되는 로즈미드에 거주하는 마모 씨를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마 씨는 절도공모, 노인대상 사기공모, 노인 또는 부양대상 성인을 상대로 한 중절도 등 여러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월 2일 사우전옥스에 거주하는 한 노년 여성이 집에서 컴퓨터로 스팸 이메일을 삭제하던 중 시작됐습니다. 피해자가 이메일 속 링크를 클릭하자 컴퓨터 화면에 전원을 끄지 말고 즉시 안내된 번호로 전화하라는 팝업창이 나타났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하자 상대방은 컴퓨터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고 주장한 뒤 자신을 연방거래위원회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다른 사기범에게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돈세탁 사건 용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은행 계좌의 자금이 본인의 돈임을 증명하려면 즉시 현금을 인출해야 한다라고 속였습니다. 이어 연방재무부가 수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계좌는 동결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범인은 통화 내내 피해자와 연락을 유지하면서 여러 은행을 돌면서 15,000달러를 인출하라고 지시했고 집에 다른 사람들이 감시하고 있다고 말해 공포심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14,000달러를 인출해 집으로 돌아왔고 리사라는 이름의 사람이 암호를 말하면 현금을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피해자는 암호를 말한 여성에게 현금 14,000달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기를 당한 사실을 깨달은 피해자는 가족에게 알렸고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벤추라 카운티 셰리프국은 수사 끝에 마 씨가 전달책을 차량에 태워 피해자 집까지 데려다주고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마 씨는 파사드나에서 체포됐으며 첫 번째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일단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 씨를 보석금 없이 석방했으며 다음 재판 8월 4일입니다.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유인하려 했던 한인이 아동 성착취 시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북가주 월럿크릭 경찰국은 아동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한인 박모 씨를 포함해 남성 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SNS를 통해 미성년자인 것으로 믿었던 상대와 접촉한 뒤 성관계를 목적으로 월럿크릭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온라인에서 접촉한 미성년자는 신분을 숨긴 경찰 수사관이었고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어제 새벽 흉기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달아난 남성 용의자 3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전 6시 삼가와 알렉산드리아 에비뉴 교차로 인근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는 흉기에 찔린 피해자 2명이 발견됐고 이 가운데 한 명은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치노일스 사건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치노일스에서 납치범이 차량 검문을 받던 중 경찰이 지켜보는 앞에서 트렁크에 감금돼 있던 피해자를 총으로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총격을 가해 용의자를 사살했으며 공범으로 추정되는 동승자는 체포됐습니다. 샌바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0시 15분 치노일스에서 사건은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총성이 들리고 누군가 도움을 요청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피해자는 자택 밖으로 나온 직후 용의자 2명에게 총격을 가했고 이후 차량 트렁크에 강제 감금됐으며 현장을 향하던 셰리프국 대원들은 신고 차량을 발견해 검문을 하자 이 용의자가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를 총으로 사살한 것입니다. 끔찍한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어제 오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버논 지역의 한 상업용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오후 3시 14분쯤 햄튼 스트리트에 위치한 해당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소방국은 화재 현장에서 인근 건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응 3단계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화재로 인근을 지나던 철도 운행이 일시 중단됐으며 수마일 밖에서도 짙은 검은 연기가 치솟는 것이 보일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불이 난 건물 주변에는 다수의 창고와 상업용 시설들이 밀집해 있었으며 소방당국은 소방관들이 진압 작전을 지속하며 현재는 방어적 진화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발생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0: 아무래도 이 보도국에서 전해드리는 사건 사고 소식은 모닝뉴스 2부 시간에 조금 더 길게 자세하게 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해드려야 될 소식이 좀 많아서 먼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조지아주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4명을 살해한 10대 청소년 아버지가 아들 범행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인정받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아들에게 범행에 사용된 총기를 제공하고 정신건강 악화와 폭력 성향을 방치한 사실이 참사를 초래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LA 한인회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8월 7일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8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푸드뱅크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푸드뱅크는 선착순 400명을 대상으로 쌀, 라면, 우동, 김치, 고추장, 양념류 등 각종 한국 식료품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체류 신분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수령 순서를 위한 번호표는 오전 9시 30분부터 배부됩니다. 차 할리우드병원과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여 년간 이어왔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며 환자 중심의 통합 의료 서비스 확대에 나섭니다. 양 기관은 기존의 파트너십 계약을 4년 더 연장하고 의료진 간의 협력을 강화해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사진 동호회 사진 러브가 다음 주 8월 8일부터 14일까지 LA 샤토 갤러리에서 제17회 사진 러브 사진 전시회를 갖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사진 클럽 회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촬영한 작품들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이 클럽은 그동안 빅베어, 론파인, 마운틴 위티어, 조슈아 트리 등을 비롯해 남가주뿐만 아니라 타주 출장 사진 찍기를 다녀오기도 했었습니다. 얼바인 씨가 빠르면 내년 2027년부터 프로야구팀을 창단합니다. 이 얼바인 씨에 따르면 신생팀은 파이오니어 베이스볼 리그에 합류해 그레이팍 야구장에서 홈경기를 치르고 레리아 그린 시장은 오렌지 카운티의 세계적 수준의 스포츠 엔터테인먼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야구단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이노베이션 베이스볼 파트너스와 이번 파트너십은 남가주에서 최근 진행된 대표적인 스포츠 유치 사례로 이 래퍼 워렌지가 지분 일부를 보유한 롱비치 코스트의 창단 시즌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습니다. 뭐 메이저리그까지는 아니고요. 서서히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얼바인 씨의 마이너리그 프로야구팀이 창단이 됩니다. K-POP 데모넌터스 아예 언제적이야 이제 좀 인기가 수그러들 때쯤 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전합니다. 이번에는요. 영화가 아니라 TV 화면을 넘어서 만화와 소설로 재탄생합니다. 빌보드는 넷플릭스와 출판사 랜덤하우스가 K-POP 데모넌터스 만화책을 펴냈다라고 전했습니다. 캐대현 속 주요 장면과 거의 모든 대사가 그대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출판사에서는 10세 미만 아동을 위한 아동 소설도 출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3: 213-381-2424 213-381-2424
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5: We will fight for you.
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6: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7: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6: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7: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6: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7: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6: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7: 213-427-5500, 427-5500
8: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9: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8: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9: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8: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담근 김치,
9: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8: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0: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1: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구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10: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1: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10: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1: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9: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70여 년 동안 이어졌던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적인 대전환을 맞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자평했지만 국민의힘은 희대의 악법이라고 혹평했습니다. YTN입니다.
1: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에 반대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은 2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범여권 주도로 토론이 강제 종료된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 범여권 의원들 중심으로 표결에 들어갔고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법안은 일사천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의석에선 박수 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2: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중심이었던 형사사법체계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체계로 바로 세우는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3: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1: 하지만 국민의힘은 헌정사의 수치, 희대의 악법이라고 혹평했고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담긴 걸 겨냥해 이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줬다고 맹비난했습니다.
4: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제2호권을 행사하십시오.
1: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직후엔 신속처리안건 심사기간을 대폭 줄인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은 곧장 또 필리버스터로 맞받았습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법안 처리는 8월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면서 70여 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은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반대해온 보수 야권이 헌법소송을 예고한 상태라 여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이 형사소송법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렇게 국회를 통과하자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구 대행은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이라며 정부 이송 뒤에도 법안을 한 번 더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입니다.
5: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임한 노만석 대행의 후임으로 취임한 지 8개월 만입니다. 취임 이후 검찰개혁 관련 공개 발언을 자제해온 구 대행은 지난 2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입을 열었습니다. 구 대행은 우선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 데 대해선 성찰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돼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6: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었고 이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5: 구 대행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에도 법이 시행됐을 때의 제도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보루인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됐지만 검찰 내부 대응은 과거와는 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국 검사장 회의 같은 공식 대응 움직임이 일절 없었고 일선 검사들의 집단 사퇴나 연판장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무력감과 함께 짙게 깔린 침묵 속에서 수사하는 검찰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도기는 대행의 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첫 순회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승리의 고지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고 김민석 후보는 용수철처럼 막아내겠다며 뒷심을 강조했습니다. YTN입니다.
7: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통과된 날 정청래 당대표 후보를 필두로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 후보까지 이른바 팀 정청래가 뭉쳤습니다. 정 후보는 검찰개혁의 최선봉에서 많은 화살을 맞았지만 개혁의 깃발을 내릴 수 없었다며 자신의 공을 은근히 드러냈습니다. 고향 충청권 순회 경선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강성 지지층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승리의 고지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8: 노무현 대통령께 형사소송법이 통과되고 나면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7: 김인석 후보는 충청권부터 시작하는 첫 주엔 다소 밀리더라도 충분히 역전할 수 있을 거라며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습니다. 7%까지 밀리는 정도면 2주차에 비기고 3주차에 대승하면서 용수철처럼 솟아오르겠다며 뒷심을 강조했습니다. 정 후보 측이 몰려다니며 불법 개파 행위를 하고 있다고도 거듭 날을 세웠는데 실제 당선관위는 정 후보와 친청 최고위원 후보들의 연계 홍보에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9: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 사실상 방조하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불법 개파 행위다 해서.
7: 선거 전 초반 거친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던 송영길 후보는 호전적인 메시지는 줄이고 전통 지지층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하루 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하이도 생가를 방문한 데 이어 전남 광주 무등산을 찾아 노무현길을 걸었습니다. 송 후보는 SNS에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 검찰과 싸워 무죄로 돌아왔다면서 김대중의 포용, 노무현의 용기, 민주당의 뿌리를 잇는 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순회 경선은 충남과 충북, 대전과 세종에서 치러집니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되는 만큼 초반 판세를 가늠할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0: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1: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0: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1: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0: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2: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3: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2: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4: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5: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4: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5: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4: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5: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4: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16: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7: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고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8: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0: 모닝뉴스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른바 주요 빅테크 실적 발표가 쭉 이어졌었죠. 실적을 발표한 세계 시가총액 1위 애플, 그리고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기대 이상의 분기 매출을 올린 것으로 실적 발표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크게 오르고 반도체 주가 어제 또 강세를 띠기도 했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1: 시가총액 1위이자 아이폰의 제조사인 애플이 아이폰과 맥북 구매 열풍에 힘입어 예상치를 넘어서는 매출과 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애플의 분기 매출은 1년 전보다 16.4% 증가한 1094억 2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EPS는 2.0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아이폰은 21.7% 증가한 542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은 1년 전보다 20% 늘어난 2,006억 달러의 분기 매출을 올려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EPS는 5.75달러, 영업이익률은 13.7%로 모두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핵심 수익원인 클라우드 사업부 아마존 웹서비스의 매출은 1년 전보다 37% 증가한 422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해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2: We're also investing up to $50 billion to expand AI and supercomputing infrastructure across all GovCloud, secret and top secret regions.
1: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호조와 반도체주의 강세에 힘입어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는 대규모 AI 투자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며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과 전망 모두 예상을 웃돈 데다 자본 지출 전망도 예상보다 낮게 제시했고 2027년 회계 연도에도 계속 현금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면서 주가는 15.51% 올랐습니다. 이제 시장은 단순히 AI에 돈을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쓴 만큼 클라우드나 기기 판매로 돈을 벌어오느냐를 엄격하게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테슬라가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합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 사업부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인용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부 테슬라 임원이 회사 합병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 사업 분리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테슬라 자문단은 분사, 매각, 사업 철수 등 다양한 사업 분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에서 대규모 공장 두 곳을 운영 중입니다. 테슬라 임원들은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수출 물량을 담당할 별도의 판매 법인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스페이스X CEO는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긴장을 고려해 테슬라의 중국 사업을 미국 사업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미리 설계해뒀었습니다. 양국 간의 갈등이 발생해도 최소한 미국 사업의 생존은 보장하려는 의도입니다. 다만 테슬라가 중국 사업을 얼마나 빠르게 분사하거나 매각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며 계획은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일론 머스크는 한 번도 논의된 적조차 없었던 일이다.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설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머스크도 최근 몇 달간 AI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두 회사를 재편하면서 시너지 가능성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중국 사업 매각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미국의 주요 국방 수주업체로서 스페이스X의 독특한 지위가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습니다. 전기차 공장을 포함한 테슬라의 중국 사업을 분리하면 미국 정부와의 거래로 상당한 규제를 받는 스페이스X가 겪을 수 있는 이해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폰 제조사 애플이 AI 기능을 업데이트한 음성 비서 시리 사용자에게 이용료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팀 쿡 CEO는 실적 발표 전화회의에서 향상된 음성 비서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현재 진행 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리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입니다. 애플이 업그레이드된 음성 비서 시리를 쓰는 만큼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쿡 CEO는 시리를 많이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는다며 유료 클라우드 서비스 iCloud 플러스를 업그레이드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애플 측은 또 차기 운영체제 iOS에 탑재될 홈 보안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유료 iCloud 서비스를 구독해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 사무실에서 엄청난 제작비가 투입된 영화 사본이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넷플릭스 LA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여러 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도난당했습니다. 근데 이 드라이브 중 하나에는 미공개 영화 포티튜드 디지털 사본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화 제작사 측은 사본 도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넷플릭스를 상대로 1억 50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말 포티튜드에 관심을 보였고 올 6월 제작사로부터 디지털 사본을 받았는데 내부 검토 후 해당 사본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영화는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으로 하는 첩보 스릴러물로 런던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4,500만 달러가 제작비가 투입된 영화는 사이버 웨스트가 감독을 맡았는데 이 두 배에 달하는 1억 5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지진 발생한 뒤 일본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데 72시간, 이른바 골든타임이 지나면서 일본 구마모토에서는 구조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35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전기와 수돗물 공급 재개에 속도를 내는 중입니다. YTN입니다.
3: 구마모토 강진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쇼핑몰에 굴착기가 투입됐습니다. 골든타임인 72시간이 지나면서 생존자 구조 작업은 일단락되고 마지막 실종자 점검에 들어간 겁니다.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쇼핑몰에선 7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굴뚝이 무너진 야스시로의 일본 제지 공장에서도 구조 작업은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실종자도 결국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고통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기와 수도가 복구되지 않으면서 승용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2차 강진 우려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주민들도 상당수입니다. 275명이 숨졌던 10년 전 강진 때는 노년층을 중심으로 피난 생활과 의료 공백에 따른 사망자 비중이 80%를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당국은 단전 단수를 복구하는 데 속도를 내는 한편 폭염 속 이재민들의 건강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0: 2026년 7월 31일 금요일에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오늘은 이명의 소리 자체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악이나 소리를 들을 때 소리의 파장은 귀 속으로 들어와서 고막을 치고 진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고막의 안쪽에는 세 개의 작은 뼈가 붙어 있는데 이 세 개의 작은 뼈가 진동에 대한 반응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것들이 움직이면서 차례로 작은 신경 수용체들을 자극하여 음향 정보를 귀에 있는 청신경으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런 음향 자극이 뇌에 전달이 되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소리를 감지하게 됩니다. 이명이란 청신경 감각세포 자체에서 발생되어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이 되면서 신호를 보내는 것인데 그 신호가 외부의 자극 없이 스스로 생겨나 비정상적으로 증폭되는 것입니다. 그 증폭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환자는 이명이 높게 들리기도 하고 또 낮게 들리기도 하고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소리가 포착되기도 합니다. 임상에서 보면은 풀벌레 소리, 매미가 우는 소리, 바람소리,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나 전기 모터가 돌아가는 등 환자마다 여러 가지 다른 소리들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 괴로움이란 환자밖에 모릅니다. 보통 낮 시간에 일을 하거나 바쁘게 지내시다 보면은 잘 못 느끼시다가 주위가 조용해지거나 저녁 시간이면은 이명이 다시 들리고 소리도 더 커집니다. 이명은 환자 그 사람 혼자만 듣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고스트 사운드, 즉 유령이 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명 자체의 병명은 영어로 티나이더스라고 합니다. 이명이 합병증으로 불면증이 가장 많고 그 외에 어지러움증, 두통, 신경쇠약, 만성피로가 있습니다. 이명도 다른 병들과 마찬가지로 불면증이 있으면 불면증도 함께 치료를 해드리는데 많은 환자분들은 잠을 잘 자니 이명이 없어지신 건지 아니면 이명이 없어지니 잠을 잘 주무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3: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기념 특가.
2: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3: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2: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4: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

0: USA.com.
1: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 역시 벤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3: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7월 31일 금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미국이 대규모 공습을 재개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확전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휴전 결렬의 출발점이 미국이 공격해서 이란이 방어, 이란이 재공격하는 이런 선제 공격이 아니라 이번에는 완전히 뒤바뀐 미국이 아닌 이란의 선제 공격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노림수는 뭘까요? Y10입니다.
4: 눈에는 눈에 보복을 주장해온 이란. 기본적으로 보복이 목적이었던 만큼 미국이 공격을 멈췄으니 보복 작전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휴전 상태를 먼저 깬 건 이란이었습니다. 미국의 보복 공격이 뻔한 상황에서 선제 공격에 나선 건데 이란의 전략적 판단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5: As that they would externalize the pain and even escalate into new territory in terms of both the scale and scope of attacks. This is why we have seen Iran attacking.
4: 전쟁도 평화도 아닌 현상 유지보다 전쟁을 확대해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6: But the war that has a regional wide effects is an advantage for Iran. Because it triggers the fear of the spread of the chaos, the fear of the instability in both security-wise and energy-wise.
4: 실제로 이란은 후티 반군 등 중동 내 친이란 대리 세력을 통해 전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공격이 대리 세력과 결합한 다중전선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와 해상 교통로를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한층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진단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3: 1990년 걸프 전쟁을 계기로 굳건해졌던 미국과 쿠웨이트 군사 협력에 이번에 이란 전쟁이 변수가 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해설했습니다. 걸프전 이후 30년 가까이 미국은 쿠웨이트에 수천 명의 미군과 중화기를 배치해 미 육군의 최대 군수 허브로 쿠웨이트를 활용해 왔었습니다. 이 같은 미군의 존재로 쿠웨이트는 이라크와 같은 큰 이웃나라가 재침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미국의 공격 원점을 타격한다는 명분으로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이런 미군의 주둔이 오히려 쿠웨이트가 더 공격받는 이유가 됐고 주둔의 실효에 의문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뿐만이 아니라 발전소, 담수화 시설, 공항, 항구 등 핵심 인프라까지 이란 드론과 미사일의 표적이 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군사 충돌로 쿠웨이트의 민간 인프라를 겨냥한 지속적 공습의 위험성과 오랫동안 유지된 미국과 쿠웨이트 방위관계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을 미군 자산으로 어느 정도 방어한 것도 사실입니다. 쿠웨이트 주재 미 대사였던 더글러스 슬리먼 아랍 걸프 연구소장은 쿠웨이트인들은 미군의 주둔을 부담으로 느끼는 동시에 쿠웨이트를 방어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로 보게 됐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쿠웨이트가 미군의 주둔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란의 민간 인프라 공격으로 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해도 외부 공격을 완전히 방어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네소타주의 지역 상수도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당국이 조사에 나서는데 이란과 관련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네소타주의 정보기술기관 MNIT는 지역 상수도 시스템 30곳이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이란의 소행일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 당국자들은 수사 중이라고 BBC는 보도했습니다. 다만 BBC는 미국의 사이버 보안, 인프라 보안국과 접촉했지만 이번 사건에 이란 관련성을 언급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긴 했지만 역시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자지구로 가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해제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하마스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이스라엘군 철수와 가자지구 분쟁 종식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측은 여전히 회의적이어서 실제 이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7: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쑥대밭이 된 가자지구. 어지럽게 늘어진 가재도구 속에 한 여성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공습으로 숨진 아이를 낳은 아버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 고개를 숙인 채 슬픔을 삼킵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친이란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합의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1,200명 이상이 숨진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하마스가 무장해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이끄는 평화위원회가 하마스와 가자지구의 모든 무장단체의 무장해제라는 역사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합의는 새로운 팔레스타인 정부가 가자지구를 통치하기 위한 핵심 단계라며 평화위원회가 협력해 팔레스타인 국민을 도울 거라고

0: 걸쳐 진행되고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에 구축한 인프라 해체에는 최대 1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합의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마스의 무장 해제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져 진통도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 카자흐스탄의 주요 원유 수출 경로, 러시아 흑해항 터미널에서 유조선 두 척이 드론 공격을 받아 카자흐스탄 원유 수출에 또다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타임스 오브 센트럴 아시아에 따르면 노보 로시스크항 원유 터미널에서 카자흐스탄 원유를 옮겨 싣던 유조선 한 척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터미널 운영사인 카스피의 송유관 컨소시엄은 드론이 해당 유조선의 갑판에 떨어져 불이 났지만 이내 진화돼 사상자 발생이나 원유 유출 등 피해는 없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면허를 내줄지 확실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본인이 밝혔던 생산 면허 부여 방침에서 후퇴한 것입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패트리엇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올린 중요한 외교적 성과다라고 지난번 정상회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180도 또 이틀 만에 뒤바꾼 셈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이번에 중동, 그리고 가자지구까지 지구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억지력이 마비된 채 전쟁 패러다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뒤바뀌고 있습니다. 굳건한 동맹 없이도 무기를 주고받는 모듈형 연대와 물류망을 인질로 잡은 공급망 타격이 새로운 안보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우려도 큽니다. YTN입니다.
2: 미국과 유엔을 중심으로 작동하던 국제 억제력이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과거의 강력한 경제 제재나 경고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론 조용히 완성된 모듈형 반소방 연대가 꼽힙니다. 거창한 동맹이나 조약 없이도 북한의 포탄이나 이란의 드론처럼 필요한 무기와 물자만 톱니바퀴처럼 거래하는 겁니다. 서방의 제재망을 비웃듯 형성된 이 암시장 네트워크가 이제 공식 전선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단순한 영토 점령이 아닌 상대의 경제적 생명줄을 타격하는 공급망의 무기화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란 상선 타격이나 친이란 세력의 석유시설 위협처럼 전선은 물류와 에너지 인프라 전체로 번졌습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 같은 영내 강국들도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는 대신 자국 인프라를 위협하는 세력만 직접 타격하는 실용주의로 선회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3차 대전이라는 단일 폭발이 아닌 통제불능의 대리전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흔드는 상시적 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3: Having more parties involved in the fighting, having the fighting spread to a larger number of countries, all of these are adverse developments and could get us into a much worse situation even than before.
2: 정면 충돌은 피하되 조용한 균열은 가속화되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이 시작됐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안보와 공급망 전략 역시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괴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3호 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6: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5: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0: 2,799불.
1: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0: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1: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0: 213-427-5500, 427-5500.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7: 213-381-2424. 213-381-2424.
8: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9: We will fight for you.
8: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자, 오늘 덥습니다. 이번 주말 강력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치솟는 낮 최고기온 그리고 멕시코 서부 해상의 열대 저기압 영향으로 거센 파도와 이안류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서 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뭐 이제 익숙하시죠? 110도. 일부 내륙 지역은 110도까지 낮 최고기온 오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LA 도심은 90도 때까지 낮 최고기온 보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오렌지 카운티의 90도 중반대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내륙 지역은 100도에서 110도까지 낮 최고기온 오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야외 활동은 가급적 9시 이전 혹은 7시 이후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더위를 피해서 이 해변을 찾는 피서객들 위한 안전경보도 내려졌습니다. 멕시코 서부에서 발생한 열대 이 사이클론 지네브로의 영향으로 남부 해안에 대형 너울이 유입되면서 토요일까지 높은 파도와 위험한 이안류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안류 아시죠? 파도가 싹 밀려왔다가 바다로 다시 내려갈 때 사람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유, 무릎 밑에 정도까지만 가면 괜찮지 뭐. 아니에요. 지난주 폭염 속에 해변으로 인파가 몰리면서 LA 카운티에서만 인명구조대원들이 약 2,000건의 구조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반드시 만약에 물속에 들어가더라도 인명구조대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수영하고 안전구역을 확인한 뒤에 입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얕은 곳에서 그냥 바다를 즐기는 것에서 머물러야지 파도가 높은 파도가 올라올 경우 정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도까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서 물놀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폭염은 다음 주가 되면 다소 누그러지겠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가 돼서 이번 폭염이 누그러지는 거지 예년의 기온을 회복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예년보다 10도가량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폭염이 아니라 이 무더위, 습기와 높은 열대야로 높은 습도가 이어지면서 다음 주까지 더위 관련 위험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이 스테이트팜 주택보험료 인상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콘도와 임대주택보험 가입자들에게 총 5,200만 달러 규모의 보험료 환급이 이뤄집니다. 환급금에는 연 10% 이자도 포함돼서 해당 가입자들은 초과 납부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카르도 라라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장은 스테이트팜과 소비자단체 보험국 간의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3월에 발표됐던 보험료 조정안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때문에 이 보험료 추가 지급했던 보험료는 이제 돌려받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OPT 프로그램에 무려 10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물론 이들을 채용해왔던 미국 기업과 대학들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 대학을 졸업한 한인 유학생의 미국 내 취업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고 한인 기업이나 업체들도 인력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벤츄라 카운티 검찰이 고령의 여성을 상대로 연방 정부기관을 사칭해 현금을 가로챘던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로즈미디에 거주하는 마 모 씨로 알려졌습니다. 한인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에 따르면 마 씨는 절도 공모, 노인 대상 사기 공모, 노인 또는 부양 대상 성인을 상대로 한 중절도 등 여러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유인하려 했던 한인이 아동 성착취 시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북가주 이야기인데요. 북가주 월럭크릭 경찰은 아동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한인 박모 씨를 포함해 남성 5명을 체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미성년자와 접촉했던 한인, 이 미성년자를 만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갔는데 이 미성년자는 실제 아동이 아니라 신분을 숨긴 경찰이었습니다. 이 한인이 그래서 체포됐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부상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달아난 남성 용의자 3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6시 한인타운 3가와 알렉산드리아 에비뉴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흉기에 찔린 피해자 2명이 발견됐고 이 가운데 한 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사망한 피해자가 교차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모습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신원 그리고 용의자들을 특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고 용의자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지금 경찰도 충격받은 사건이 어제 벌어졌습니다. 치노힐스에서 한 납치범이 차량 검문을 받던 중 경찰이 지켜보는 앞에서 트렁크에 감금돼 있던 피해자를 총으로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총격을 가해 용의자를 사살했고 공범자는 체포됐습니다. 지난 29일 오후 10시경 치노힐스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총성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그리고 신고를 받은 차량을 멈춰 세워서 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트렁크에 감금해 있던 피해자를 향해서 용의자가 총격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운전자와 트렁크 안에 있던 피해자는 모두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샌바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운전자가 트렁크 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총을 쏘자 현장에 있던 대원들이 즉시 대응사격을 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자세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용의자가 어떤 관계였는지 동승자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의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1: 어제 오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버논 지역의 한 상업용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오후 3시 14분쯤 햄튼 스트리트에 위치한 해당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소방국은 화재 현장에서 인근 건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응 3단계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화재로 인근을 지나던 철도 운행이 일시 중단됐으며 수마일 밖에서도 짙은 검은 연기가 치솟는 것이 보일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불이 난 건물 주변에는 다수의 창고와 상업용 시설들이 밀집해 있었으며 소방당국은 소방관들이 진압 작전을 지속하며 현재는 방어적 진화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발생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어제 오후 105번 고속도로 동쪽 방면에서 인신매매 용의자를 쫓던 경찰의 짧은 추격전이 차량 전복 사고로 끝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추격전은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시작되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불과 30초 정도만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105번 고속도로 동쪽 방면이 전면 통제되면서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까지 수마일에 걸쳐 극심한 차량 정체에 이어졌습니다. 중앙분리대 쪽의 운전석 쪽이 바닥을 향한 채 전복된 차량 주변에는 20여 명의 경찰관들이 에워싼 가운데 견인차가 동원되어 차량을 바로 세웠으며 경찰은 곧바로 운전자를 차에서 꺼내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LA 소방국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부상 정도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벤투라 카운티에서 여성을 납치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벤투라 경찰은 33살 이그나시오 라파엘 안잘도를 용의자로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벤투라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안잘도와 피해 여성은 벤투라 시내에 한 발을 함께 나선 뒤 차에 탑승했으며 그 직후 안잘도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잘도는 산타폴라의 휠러 캐니언 로드 인근 인적이 드문 지역으로 차량을 몰고 가 살해하겠다고 위협했으며 흉기를 꺼내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침 인근 주민이 몸싸움 소리를 듣고 개입해 폭행을 멈추게 만들었고 피해 여성은 극적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벤투라 카운티 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벤투라 경찰국 경관들은 곧바로 안잘도를 추적해 체포했습니다. 지난 30일 검찰은 그에게 계획적 살인미수, 흉기 소지 폭행, 납치, 중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폭행, 배우자 및 동거인 등에 대한 신체상해, 협박, 증거인멸 등 다수의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인랜드 지구수사관들은 미알토에 위치한 한 할인 소매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50만 달러 이상의 도난 물품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찰대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도난당한 화물을 보관하고 있던 해당 업체가 남가주 전역에서 발생한 다수의 화물 절도 사건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혀냈으며 회수된 도난 물품들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반환되었습니다. 순찰대 측은 캘리포니아 기업들을 보호하고 주 정부의 공급망을 지키기 위해 조직적인 화물 절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화물 절도는 소매업체와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비용 상승과 경제적 손실을 통해 소비자에게도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용의자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나 연루된 할인점의 상호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데이팅 앱 등을 통해 만난 부유층 남녀를 상대로 명품 시계와 고가품을 훔친 혐의로 보석 석방 중이던 여성 인플루언서가 다시 체포됐습니다. 인디오 경찰에 따르면 미아 벤투라라는 가명으로도 활동하는 28세 모델 겸 인플루언서 아드빠 라비는 지난 수요일 밤 비버리 힐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라비는 지난해 4월 12일 인디오의 한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지인들로부터 8,600달러 상당의 롤렉스 시계와 2,000달러가 넘는 루이비통 선글라스 및 카드 지갑 등 1만 달러어치 이상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오스카는 코첼라 페스티벌 당시 공통 지인을 통해 만난 라비가 무료 팔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낸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역시 방을 함께 쓴 후 2만 5천 달러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도둑맞았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라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LA와 웨스트 할리우드, 비버리 힐스 등지에서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부유층 피해자들의 집에 접근해 연인이나 여행 동행자로 행세하며 현금과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3월 무죄를 주장하며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보석으로 풀려났던 라비는 이번에 체포될 당시 전자발찌를 임의로 훼손한 상태였으며 LA 카운티 법원 출석을 거친 뒤 리버사이드 카운티로 옮겨져 관련 재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챗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한편 지난 2024년이었죠. 조지아주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4명을 살해한 10대 청소년 아버지가 아들의 범행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인정받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아들에게 범행에 사용된 총기를 제공하고 정신건강 악화와 폭력 성향을 방치한 사실이 참사를 초래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지아주 베로 카운티 법원이 이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총을 직접 사준 아버지에게 이렇게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손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0: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0: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0: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2: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3: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2: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3: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2: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3: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4: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6: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LA안과 전문의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5: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8: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7: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9: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0: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9: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0: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9: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9: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아 크랜셔 제주 화로.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중간선거 11월 중간선거를 이제 100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입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공화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은 여론조사기관 SSRS와 함께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48%, 공화당 40%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적극 투표층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과의 격차를 20%포인트까지 벌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변화의 정당이라는 이미지에서도 공화당을 10%포인트 앞섰습니다. 지난해 봄에는 공화당이 이 항목에서 7%포인트 앞섰지만 민주당이 역전에, 그것도 대역전에 성공한 셈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현재 의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응답자 과반은 이번 선거에서 현직 의원 대부분이 교체되는 것이 의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했던 2006년 중간선거 직전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탈환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성향 유권자 70%는 이번 선거에서 자신의 한 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성향 유권자 가운데 자신의 투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4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은 다소 약화한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입장은 지지 정당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성향 응답자 다수는 이스라엘 지원을 축소하는 후보가 공천을 받아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답했고 공화당 성향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더 큰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중간선거 100일 남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중에 변수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테슬라 CEO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 거액을 쏟아부을 전망입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머스크는 직접 설립한 슈퍼팩, 이 정치자금 모금단체입니다. 이 슈퍼팩, 아메리카 팩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팩은 지난 2024년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머스크가 무려 2억 6천만 달러를 투입해 화제를 모았던 슈퍼팩입니다. 당시 머스크는 미 역사상 단일 선거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한 개인 정치 기부자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 머스크는 아메리카 팩에 최소 1억 달러를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일론 머스크가 아메리카 팩의 새 현장 프로그램에 1억 2천만 달러 정도를 쓰는 것을 승인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아메리카 팩은 알래스카와 아이오와 메인, 미시간, 오하이오 등 5개 주의 상원 선거에 집중할 계획이며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텍사스 선거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 지역들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여대 야소 구도를 흔들 수 있는 경합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팩은 추가로 캘리포니아, 위스콘신, 워싱턴 하원 선거 지원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메리카 팩은 정치 고문 일론 머스크의 정치 고문 크리스 영이 이끌고 있으며 향후 보수층 유권자 집에 방문하거나 디지털 광고, 우편을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2024년 대선 당시에도 아메리카 팩은 경합주 약 6곳에서 1000만 가구를 방문해 투표를 독려했던 바 있습니다. 이란 전쟁과 경제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진 데다가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일론 머스크의 지원, 공화당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공화당은 민주당보다 자금력 확보 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 슈퍼팩은 민주당 슈퍼팩보다 무려 3억 달러 이상을 더 보유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 슈퍼팩인 마가, 이 마가에서는 4억 달러를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이 두 자금이 더해지면 공화당이 자금 우위를 공고히 하게 됩니다. 남은 100일 동안 이 자금 어떻게 운영될지 또 관심이 모아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강요 인선이 여당인 공화당 내부 반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핵심 입법 과제도 난항을 겪으면서 이 공화당 내 균열이 공개에 표출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중간선거 100일 남았습니다. 똘똘 뭉쳐야 할 텐데요. YTN입니다.
1: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출신인 토드 블렌치 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준 표결이 연기됐습니다. 여당인 공화당 존 코닌, 톰 틸리스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를 통해 추진하려 한 반무기화 기금을 문제 삼으며 반기를 든 겁니다. 이 기금은 정부 권한남용 피해자 보상을 명분으로 추진됐지만 의사당 난입 사건에 연루된 트럼프의 지지자들을 지원할 거란 논란이 일었습니다.
2: At a later time, if the president found a compliant Department of Justice that would revive that weaponization fund.
1: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블렌치 후보자의 지명을 일시 철회한 뒤 두 의원이 내년 1월 퇴임하면 다시 지명할 거란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의원이 자신의 지지를 받지 못해 의회를 떠나게 된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거라고 몰아세웠습니다.
3: He just wouldn't find a better person. So I don't know. Maybe John Cornyn's upset with me because I didn't endorse him. I don't know.
1: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겪는 어려움은 인사 문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사활을 걸고 있는 유권자 신분 확인 강화 법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해 이전 처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표가 부족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도 핵심 인사와 입법 과제가 잇따라 당내 반발에 부딪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퇴역 군인이 쉽게 트럭 운전사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자유의 수송자 사업으로 명명한 이런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퇴역 군인에게 사업용 운전면허를 신속 발급하는 한편 교육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군에서 군용 트럭을 운전했던 이들이 민간의 유사한 부문에서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계획은 퇴역 군인 지원을 넘어 불법 이민자 추방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연계돼 있습니다. 합법적 비자를 갖추지 않은 채 트럭 운전에 종사하는 이민자들을 단속해 이를 생기는 일자리가 미국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트럭 운전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저학력 백인 남성이 다수 종사하는 일자리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운전자 2만 4천여 명을 이미 도로에서 퇴출시켰다라고 말하고 또 각 주에서 불법 외국인들에게 불법적으로 발급된 사업용 운전면허 2만 8천여 건을 취소시키도록 지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불법 외국인들을 도로에서 쫓아내면서 이 자격 미달 트럭 운전사 이민자들을 자격이 충분한 미국인 참전용사로 대체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8월 트럭 운전사들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여권 신청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발급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국무부는 압도적인 수요를 이유로 독립 250주년 기념 여권을 총 25만 부 규모로 늘려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국민들의 특별한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미국의 250주년과 우리의 위대한 역사 유산을 기념하는 여권 25만 권을 제공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애국자 여권으로 명명된 이 여권은 올 봄 처음 공개된 바 있습니다. 참 말이 재밌죠? 네. 애국자 여권, 트럭 운전사들을 자유의 수송자. 이 여권에는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주먹을 올린 트럼프 대통령 초상과 함께 미국 독립선언문 전문 그리고 독립선언 서명 장면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당초 국무부는 여권 발급소 등 일부 지역에서 재고가 소진될까지만 한정 수량 발급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부에 따르면 여권 전화 상담센터로만 3만 건 이상의 문의가 이어졌고 콜센터, 사회관계망 서비스, 현장 행사장 등을 통해서도 문의가 쏟아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부는 당초 제한적이었던 신청 자격을 완화해 전국의 모든 미국인이 이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조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애국자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일정 부분 수고를 감수해야 됩니다. 국무부가 8월부터 9월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특설 행사장 현장 방문을 통해서만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우체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일반 여권과 달리 우편, 온라인 신청, 제외 공관 및 미국 대사관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토니 피콧 국무부 대변인은 이 기념 여권은 미국인들이 전 세계를 여행할 때 우리 국가의 역사와 영원한 기상을 가슴에 품고 다닐 수 있는 뜻깊은 매개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이래 이름과 초상을 여러 건물과 사업, 기념물 그리고 이번에 여권까지 반영한 상태입니다. 또 조폐국은 올 가을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1달러짜리 금화를 발행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추락하는 나사, 이 나사의 명성이 예전 같지 않아요? 항공우주국의 우주 망원경이 추락하고 있었는데 이를 구하기 위해 급파된 우주선도 역시 고장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우주 망원경 닐게럴스 스위프트 관측소의 구조용 우주선 링크가 고장나면서 임무 실패 위기에 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링크는 스위프트 구조를 위해서 단 9개월 만에 개발 제작된 냉장고 크기의 작은 우주선입니다. 지난 3일에 발사된 링크는 하루 종일 통신 두절 현상을 겪었습니다. 40초마다 한 바퀴 도는 이상 현상도 확인됐습니다. 또 우주선의 방향을 잡는 3개의 리액션 휠 가운데 2개가 작동하지 않았고 가스 분사 장치도 비정상 작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잇단 고장으로 구조작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사 등은 그대로 임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링크 제작사 측은 이 카탈리스트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입니다. 근데 이 카탈리스트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CEO가 이곤희 씨입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통신용 장치와 로봇팔 3개, 메인 추진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스위프트는 2004년에 발사된 우주 망원경으로 감마선 폭발을 관측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 22년에 걸친 임무 끝에 스위프트의 운동 에너지가 미세하게 영향을 받으면서 공존 궤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는 스위프트가 대기권에 재진입해 공중 분해되기 전에 이를 다시 높은 궤도로 끌어올리기 위해 구조선 링크를 쏘아올렸는데 이 링크마저 고장나버린 상황입니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을 정하는데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본격적인 선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는 차기 유엔 사무총장에 도전한 후보 7명을 대상으로 1차 예비투표를 실시했고 코스타리카 출신 여성 후보 레베카 그린스판이 유엔 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주 유엔 가이아나 대사 캐럴린 로드리게스 버게트였습니다. 1위와 2위 모두 여성 후보입니다. 그동안 외교가에서 유력 후보로 꼽혔던 아르헨티나 출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미셸 바찰레트 전 칠레 대통령, 마키샬 세네갈 전 대통령, 마리아 페르난다 전 에콰도르 외무장관 등등이 올랐습니다. 예비투표에는 유엔총회의에 추천할 단수 후보를 가리는 비공식 절차로 안보리 내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 차례 반복해 실시됩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며 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유엔 사무총장으로 발탁될 수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갑자기 보고 싶네요. 그죠? 이번 주에 이른바 주요 빅테크 실적 발표가 쭉 이어졌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한 세계 시가총액 1위 애플,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기대 이상의 분기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이 애플 주가는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마존은 계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YTN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4: 시가총액 1위이자 아이폰의 제조사인 애플이 아이폰과 맥북 구매 열풍에 힘입어 예상치를 넘어서는 매출과 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애플의 분기 매출은 1년 전보다 16.4% 증가한 1094억 2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EPS는 2.0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아이폰은 21.7% 증가한 542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은 1년 전보다 20% 늘어난 2,006억 달러의 분기 매출을 올려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EPS는 5.75달러, 영업이익률은 13.7%로 모두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핵심 수익원인 클라우드 사업부 아마존 웹서비스의 매출은 1년 전보다 37% 증가한 422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해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5: We're also investing up to $50 billion to expand AI and supercomputing infrastructure across all GovCloud, Secret, and Top Secret regions.
4: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호조와 반도체주의 강세에 힘입어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는 대규모 AI 투자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며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과 전망 모두 예상을 웃돈 데다 자본 지출 전망도 예상보다 낮게 제시했고 2027년 회계 연도에도 계속 현금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면서 주가는 15.51% 올랐습니다. 이제 시장은 단순히 AI에 돈을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쓴 만큼 클라우드나 기기 판매로 돈을 벌어오느냐를 엄격하게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스페인에 만 하루 만에 모로코 출신의 불법 이민자 5만 명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대혼란이죠. 경찰과 군 병력까지 투입됐지만 속수무책으로 국경이 뚫리면서 유럽 국가 간의 외교 갈등까지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철책이 넘어지자 바다에서 모로코 이 불법 체류를 시도하려는 모로코인들이 스페인으로 엄청나게 몰려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YTN입니다.
6: 수백 명이 바다를 헤엄쳐 올라옵니다. 해안가에 세워놓은 철책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몰려드는 인파에 경찰도 속수무책입니다. 모로코와 국경을 접한 스페인의 세우타에 만 하루 만에 5만 명 가까운 불법 이민자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물론 어린 아이와 노인들까지 온 가족이 함께 넘어온 경우도 많습니다.
7: We're happy to be here. It's been a very tough experience to go from the ocean. It was very tough.
6: 인명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몰린 바닷가에서는 시신 9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최근 스페인 대법원이 바다로 들어온 이주민들을 즉시 소환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혼란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자 사태는 스페인 정치권은 물론 유럽 국가 간 외교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당장 스페인 야당은 국가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했고 이민자 정책에 강경한 입장인 이탈리아도 스페인의 잘못된 이민 정책이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스페인 정부는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모로코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스포츠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8: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9: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0: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1: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12: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 기념 특가.
11: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12: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11: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려줘.

0: USA.com.
1: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 역시 벤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7233입니다.
3: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피파 월드컵 끝났죠. 근데 논란은 가르지 않지 않고 있습니다. 그 논란의 이유가 뭐냐면요. 이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월드컵 대회 운영을 아예 민간에게 맡기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민간에게 월드컵 운영을 아예 팔겠다라는 구상을 내놓은 겁니다. 이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 만난 뒤에 점점 더 구체화돼가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역시 또 가족이 연루돼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의 수장 인판티노 회장이 지나친 상업화 행보와 중립성 훼손 논란으로 내부 반발 갈등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인판티노가 월드컵 대회 운영을 아예 민간에 팔겠다라는 구상을 내놓자 유럽 축구연맹이 그래? 민간에 이렇게 파는 거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우리는 월드컵에 나가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FIFA와 유럽 축구연맹이 정명 충돌했습니다. 이번 유럽 축구 보셨죠? 월드컵 하면서 보셨죠? 16강 이후부터는 아르헨티나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유럽 팀이에요. 축구 강국이 모여있기 때문에 뭐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유럽 축구연맹이 월드컵 만약에 월드컵 운영권을 민간에게 판다라고 하면 우리는 월드컵을 나가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4: 인판티노 FIFA 회장은 기업가치 200억 달러, 약 29조 원의 자회사 설립 구상을 발표합니다. 자회사가 월드컵 등 FIFA 주간대회를 운영하고 지분의 최대 20%를 민간 투자자에게 팔겠다는 겁니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과 외부 투자자 유치를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5: Capturing that value requires additional expertise, additional insight. Distinct from governing and developing the sport.
4: 이 계획이 시행되려면 FIFA 평의회 승인과 211개 회원국 축구협회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FIFA는 모든 회원국에 서한을 보내 9월 19일까지 자신의 계획을 지지하면 각 협회에 4천만 달러, 약 580억 원을 주겠지만 반대하면 현 제도에 따라 약 39억 원만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근과 채찍에 각 대륙 축구연맹은 즉각 반발로 답했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은 사전에 아무 협의도 없어 실망스럽다. 북중미 카리브 축구연맹도 적법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축구연맹은 대회 소유권 지분 민간 이전 제안을 만장일치로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안이 전면 철회되고 FIFA가 소유 경영 구조나 대회 운영권을 민간 소유에 개방하지 않겠다는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유럽연맹 소속 어느 국가 대표팀도 FIFA 주관 대회에 참가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3: 자, FIFA가 앞으로 어떻게 갈까요? 이 민간 소유권을 넘기겠다라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연루돼 있습니다. 2026년 7월 31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는데요. 덥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과 공동 제공입니다.
6: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7: 36년
0: 이상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 잔지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 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 동직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 한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 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2호 4000번 65732호 4000번입니다.
6: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7: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8: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9: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0: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9: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0: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9: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0: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9: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0: 올림픽 골프니까.
9: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4: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호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15: 네, 운전기사가 없는 택시에 이어서 아예 운전석 자체가 없는 택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운전사가 없는 자율주행 택시 웨이모가 LA 한인타운에서도 곳곳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운전사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운전대가 없는 택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운전대와 핸들 페달이 아예 없는 이 아마존의 자율주행 자동차 죽스가 정부로부터 로봇 택시 상업 운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연방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은 죽스 차량을 택시 영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는 면허를 승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현행 자동차 관련법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운전대와 페달 등 운전자용 제어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연방자동차안전기준법인데요. 이 때문에 운전자가 없는 웨이모 같은 이 로봇 택시에도 운전대와 가속페달, 브레이크 등은 다 있는 상태로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이 같은 자동차안전기준법을 죽스 로봇 택시에 처음으로 면제를 해준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자동차안전기준법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운전자용 제어 장치가 없는 소위 목적 맞춤형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발급한 최초의 상업운행 승인입니다. 이에 따라서 죽스는 로봇택시 최대 5,000대를 당장 도로에 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죽스 측이 기술 발전에 따라서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뭐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만에 하나 차량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본사에서 원격으로 조정, 원격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렇게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당연히 이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번 승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죽스는 이번 결정은 철저한 안전 관련 접근 방식에 기반한 것이다 라며 이제 우리는 로봇택시 서비스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죽스는 현재 라스베가스에서 무료로 운행하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일부 등록된 이용자들을 상대로 시범 운행 중입니다. 무료 운행이나 시범 운행을 하는 이유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비교적 도로가 단순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운행하면서 각종 우발적인 상황에 대처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 우발적인 상황이란 어떤 상황들을 말하는 것인지를 데이터로 모으는 작업입니다. 현재로서는 운전석이 아예 없는 차량이라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비추어보자면 LA 한인타운에서 처음 이 운전자가 없는 웨이모를 호기심에 타봤을 때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호기심에 탔지만 막상 타고 난 후에는 다소의 불안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곧장 신기하다라는 감정으로 이게 이어지면서 신기함은 또 곧장 편안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 단계의 감정은 아마도 익숙함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호기심, 불안감, 신기함, 편안함, 그리고 익숙함으로 이어진 후에는 어느 순간 택시에 만일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있다라면 그때는 왠지 불편함으로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운전기사가 없으면 나 혼자 편안하게 있을 수도 있고 만일 다른 사람과 함께 탔다면 남 눈치 볼 것 없이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운전기사가 있는 차량을 타게 된다면 괜히 대화하기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스테이지까지 조만간 가게 될 전망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 신경 쓸 것 없이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가기에 가장 적합한 차량은 죽스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스는 운전석이 따로 없이 그저 탑승자 4명이 2명 2명 서로 마주보고 앉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죽스는 다음 달 라스베가스에서 첫 유료 운행을 시작하고 이어서 각 지방정부 당국과 협의를 마치는 대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라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샌프란시스코와 LA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은 명약관화합니다.

네, 중간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공화당에 큰 힘을 싣고 있는 일론 머스크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 또다시 거액을 쏟아 부을 전망입니다. 이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직접 설립한 슈퍼팩 아메리카 팩을 다시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슈퍼팩이라는 것은 뉴스에서 뭐 수시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만 슈퍼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라. 그러면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 정치권에 있는 정치자금 모금 단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정치권, 즉 정당이 만든 게 아닙니다. 개인이 만드는 겁니다. 이 머스크가 설립한 이 아메리카 팩은 2024년 대선 당시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머스크가 무려 2억 6천만 달러를 투입해서 화제를 모은 이 슈퍼팩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슈퍼팩에 모아진 돈을 후보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럼 특정 후보를 위해서 기껏 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와 관련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후보자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그 후보를 위해서 슈퍼팩이 직접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자적인 캠페인 집행 같은 것입니다. 즉, 슈퍼팩이 모금한 이 막대한 자금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광고를 내보내준다거나 아니면 그 상대되는 후보를 비판하는 광고, TV 광고, 라디오 광고, 또 유튜브 광고 등을 그 슈퍼팩 이름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슈퍼팩에 정치 자금을 내는 것은 액수의 한도가 있나 없나와 관련해서는 정답은 기부금 액수와 모금액에 제한이 없다. 입니다. 일반적인 정치자금 후원이나 전통적인 정치활동위원회는 개인당 연간 기부 한도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는 워낙 종류가 많아서 좀 복잡한데요. 예를 들어서 연방 후보를 위해서는 예선 때 3,500불, 본선 때 3,500불 등총 7,000불이 맥시멈입니다. 정당의 위원회에 기부할 때는 5,000불 등으로 이 한도가 다양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설립한 슈퍼팩의 기부 한도는 없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일론 머스크로 돌아가서요. 이번 중간 선거에서 일론 머스크가 아메리카팩에 정확히 얼마를 지원할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대선 때 기부금을 고려해 보면 이번에도 큰 금액을 기부할 것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아메리카팩은 머스크의 정치 고문인 크리스 영이 이끌게 되며 향후 보수층 유권자의 집에 직접 방문하거나 즉 가가호호 방문하거나 디지털 광고 또는 우편 등으로 이 투표 참여와 독려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란 전쟁과 경제 문제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진 데다 중간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의 이 같은 지원은 공화당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삼양식품이 미국과 중국, 유럽을 중심으로 불닭볶음면 판매를 확대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연매출 3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80%를 웃도는 가운데 밀양 2공장 생산 확대와 중국의 신공장 가동까지 예정돼 있어 하반기에도 이 같은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 증권사들의 실적 전망을 종합해보면 삼양식품의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에 비해서 각각 30% 후반, 40% 후반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미국 법인 매출은 1분기 1,850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2분기 처음으로 2,000억 원대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크로거와 타깃 등 주요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판매 물량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중국에서도 간식점과 대형 유통상 등 기존 강세 채널을 중심으로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영국과 네덜란드, 독일 등 서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유통망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동유럽 진출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높은 해외 비중은 최근 식품업계 전반의 가격 인상 흐름 속에서 삼양식품만이 한국 내 제품 가격을 동결할 수 있는 배경으로도 꼽힙니다. 농심과 CJ제일제당 등 주요 식품 기업들이 원재료와 인건비, 물류비 부담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지만 삼양식품은 해외 판매 확대와 생산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국내 가격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삼양식품은 해외 수요는 빠르게 늘어났지만 생산 능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판매 확대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밀양 2공장 가동 확대에 이어서 중국 현지 생산까지 본격화하면 공급 부족을 완화하고 물류비와 운송 기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결 매출은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미주 한인 등 재외 동포가 한국 내 은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영사 인증을 받은 금융위원장을 국제 우편으로 보내고 또 며칠씩 기다려야 했던 불편이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재외동부청은 오늘부터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해외 체류 재외동포가 한국 내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대출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하려면 대리인을 지정한 뒤 재외공관에서 영사 인증을 받은 금융위임장 원본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우편 배송에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리는 데다가 배송비 부담과 서류 분실 우려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서비스가 시행되면 재외동포는 365 민원 포털에서 금융위임장을 신청한 뒤에 재외공관을 방문해서 영사 확인만 받으면 됩니다. 확인된 금융위임장은 재외동포청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거쳐서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자 전송됩니다. 한국 내 대리인은 위임장 원본을 전달받지 않아도 문서 확인 번호와 위임인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서 금융 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우편 배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차 할리우 장로병원과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여 년간 이어온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면서 환자 중심의 통합 의료 서비스 확대에 나섭니다. 양 기관은 기존 파트너십 계약을 4년 더 연장하고 의료진 간의 협력을 강화해서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이번 계약 연장은 단순한 재계약을 넘어서 전문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며 변화하는 지역 사회의 의료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비전을 담고 있다라고 양측은 설명했습니다. 벤츄 아카운트 검찰이 고령의 여성들을 상대로 연방정부기관을 사칭해서 현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서 한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로즈미드 거주 44살의 마 모 씨를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마 씨는 절도 공모, 노인 대상 사기 공모, 노인 또는 부양 대상 성인 등을 상대로 한 중절도 및 여러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월 2일 다우존옥스에 거주하는 한 노년 여성이 집에서 컴퓨터로 스팸 이메일을 삭제하던 중에 시작됐습니다. 피해자가 이메일 속의 링크를 자칫 잘못 실수로 클릭하자 컴퓨터 화면에 전원을 끄지 말고 즉시 안내된 번호로 즉시 전화하라 라는 무서운 느낌의 팝업창이 떠올랐습니다. 피해자가 급하게 해당 번호로 놀라서 전화하자 상대방은 당신의 컴퓨터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라고 주장한 뒤에 자신을 연방거래위원회 직원이다라고 소개한 뒤 또 다른 사기범에게 전화를 연결해서 마치 전문인들인 양 사기를 쳤습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돈 세탁 사건의 용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라면서 은행 계좌의 자금이 본인의 돈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즉시 현금을 인출해야 한다라고 속였습니다. 이어서 연방재무부가 수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계좌가 동결될 것이다 라고 협박한 뒤에 돈을 갈취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유인하려 한 한인이 아동성착취 시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북가주 월럿크릭 경찰국은 아동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한인 36살 박모 씨를 포함한 남성 5명을 체포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SNS를 통해서 미성년자인 것으로 믿었던 상대와 접촉한 뒤에 성관계를 목적으로 월럿크릭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온라인에서 접촉한 이 미성년자는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라 신분을 숨긴 경찰 수사관이었습니다. 경찰은 온라인에서 아동을 노리는 성범죄자를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적발하는 것을 목표로 최근에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이 스테이트팜의 주택보험료 인상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콘도와 임대주택 보험 가입자들에게 총 5,200만 달러 규모의 보험료 환급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환급금에는 연 10%의 이자도 포함돼서 해당 가입자들은 초과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리카르도 라라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장은 스테이트팜과
소비자 단체 그리고 보험국 간의 이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3월에 발표되었던 보험료 조정안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초과 납부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환급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역대급 롤러코스터 변동성을 보이면서 한국은 물론 미주 한인 사회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희와 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37원 40전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오전 한때 1,436원까지 내려갔다가 방향을 틀더니 갑자기 1,447원까지 오른 뒤 다시 또 1,440원 아래로 내려가는 등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최근에 이 같은 변동성은 주요 통화 중에서도 이 사실상 유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환율은 그 나라의 기초 경제 체력을 가장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경제 지표입니다. 한국 경제가 주식 시장 하락과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부담, 또 반도체 부문의 과도한 쏠림 행사 등 불안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원달러 환율이 언제 다시 폭등과 폭락을 거듭할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얼마 전만 해도 1,500원을 넘어서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폭락 폭등을 거듭한 그때 일단 어제는 1,437.4원의 환율이 마감을 했습니다. 네, 남가주의 폭염이 오늘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LA 카운티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부터 오는 월요일까지 LA 다운타운도 90도 이상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91도, 내일 93도, 일요일 93도, 다음 주 월요일 90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후에도 80도대 후반의 높은 기온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밸리 지역은 오늘부터 90도대 후반에서 최고 100도 이상 올라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밸리 지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4: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 보약 녹용 홍삼.
5: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6: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4: 면역력인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4: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자, 은퇴연금의 펀드가 지금부터 7년 후면 바닥난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이 혜택의 축소를 추진하고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시간에는 공화당이 추진하는 정책의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전망을 숫자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평생 세금을 내고 은퇴한 뒤에 당당하게 받아야 하는 이 은퇴연금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그 수혜 연령을 높이자라는 안이 여당인 공화당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알아보겠는데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소셜연금 재정의 고갈 시점이 2032년으로 예고됐다라는 점입니다. 2030이면 2032년이라고 말하면 꽤뭐 오래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생각보다 멀지 않은 약 7년 후에 소셜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문 기관의 이 같은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많은 시니어들이 현재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때문에 공화당을 중심으로 현재 67세인 만기 은퇴 연령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69세 또는 68세. 지금 나오는 것은 69세가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리거나 연금 액수를 낮추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혜 연령을 올린다라는 아이디어 역시 뭐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의 연금 삭감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니어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법안을 내놓은 쪽은 공화당 쪽인데 이 때문에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과 동료인 태미 더그워스 그리고 리처드 블루맨서 의원과 함께 공화당의 해법을 민주당에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비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공화당 쪽에서 나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화당의 주장은 은퇴 연령을 지금보다 2년 높이는 게 골자입니다. 67세 만기가 아니라 69세야 받아야 풀 어마운트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은퇴자들은 궁극적으로 연금이 삭감된 거나 마찬가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걸 한달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적은 경우에는 345달러, 많은 경우에는 매달 741달러의 연금을 덜 받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는 퍼센테지로 본다면 한 달에 17% 내지 많게는 35% 감소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이 조치가 수천만 명의 미국인에게 사실상의 연금 삭감 효과를 낳게 되고 특히 소셜연금에 크게 의존하는 시니어들에게는 더큰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쪽의 설명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그 기금 자체가 바닥날, 이 고갈될 우려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이 기금의 재정 상태는 그러면 어느 정도냐 하는 부분은 전문기관의 조사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펜실베니아대 와튼 경영대학 산하 와튼 예산 모델이 최근에 발표한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소셜연금의 핵심 재원인 노령신탁기금은 현재 상태대로라면 2033년 2월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멀어 보이지만 사실 지금부터 약 7년이면 소셜연금을 주는 그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난 6월에 발표된 소셜 시큐리티 어드민 운영위원회 보고서의 전망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부 장국 SSA는 이 와튼 스쿨 조사 때보다 약 2개월 빠른 2032년 12월쯤 고갈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뭐 2032년 12월 그거나 2033년 2월 뭐 그거나 두 달밖에 차이 안 나니까 사실상 거의 정확한 조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금 고갈이 곧 소셜연금의 파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기금이 고갈되는 순간 우리 은퇴연금 그때부터 못 받는 거 아냐? 땡전한 푼못 받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금이 고갈됐다고 소셜연금을 그때부터 전혀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소셜연금의 가장 중요한 재정 소스는 페이롤 택스, 즉 급여세입니다. 이 월급 받을 때 소셜 택스를 떼는데 그 돈이 가장 중요한 소셜연금의 소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모아놓은 이 기금이 바닥이 나면 세금으로 다달이 거쳐지는 그 액수만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약속된 그 수액을 모두 지급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셜연금 기금이 바닥나면 그때부터는 SSA를 단한 푼도 못 준다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매달 이 페이롤 택스로 거치는 돈만 갖고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지금처럼 받는 그 액수만큼은 절대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매달 다달이 거치는 그 세금, 그 돈으로만 연금을 주면 과연 지금에 비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와튼스쿨은 예정된 연금에, 즉 지금 받는 것을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단 개인적으로 지금 받는 것을 100이라고 봤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면 86%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라는 예측입니다. 이는 사회보장국이 예측한 액수와 와튼스쿨이 예측한 액수가 동일합니다. 현재 SSA 소셜연금의 수령액은 개인마다 편차가 조금씩 있긴 합니다만은 평균으로 보면 약 2,080달러입니다. 그러면 2,080달러에 86%만 받는다라면 1,788달러밖에 못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게 장기적으로 재정 압박이 더 심해질 경우에 추후에는 현재의 60% 수준으로 지급액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입니다. 그렇게 되면 1,248달러밖에 못 받습니다. 더 문제는 이렇게 받게 되는 그 시기가 되면 1200불, 뭐 1248불 갖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계산해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2080달러가 만일 1788달러 또는 심하게 1248달러까지 지금도 만일 떨어진다면 지금도 그것 갖고는 뭐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인데 10년, 뭐 15년 후에는 그 액수로는 정말 일주일 살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튼스쿨의 켄트 스메터스 교수는 지금도 상당한 규모의 세금 인상이나 수혜 축소가 당장 필요하다라며 개혁을 늦추면 늦출수록 필요한 조치의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화당의 은퇴 연령 상향 조정 방안도 뭐 마냥 뭐라고 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인데요. 뭐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사회보장 세금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당연히 싫어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니어들도 젊었을 때 다 그렇게 세금 내고도 지금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니까 뭐 누가 억울하고 누가 덕을 보고의 문제로 보면 안 되고 국가의 시스템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사회보장 세금을 얼마나 올려야 되느냐가 궁금한데요. 전문가들은 현재 12.4%인 급여 세율을 즉 택스를 내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사회보장 세금으로 내는 그 요율을 12.4%인데 이걸 17.1%까지 인상해야 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사회보장세금은 잘 아시다시피 근로자만 내는 게 아니죠.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내는 거죠. 그러니까 12.4%니까 근로자가 6.2% 그리고 고용주가 6.2% 지금 이렇게 반반씩 냅니다. 그런데 이게 적자를 메우기 위한 수준으로 올리게 되면 6.2%씩 반반이 아니라 각각 8.55%씩 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공화당을 중심으로 현재 이 같은 세율 조정이나 수혜 연령의 상향 조정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세율 인상은 젊은 노동계층을 설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고 연령 조정은 67세가 되면 은퇴연금을 받게 된다라는 그 나라의 약속을 믿고 평생 세금을 납부해온 시니어들을 또 설득해야 한다라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 정책을 실현하려면 젊은이들에게 하소연해야 되고 저 정책을 실현하려면 시니어들에게 하소연해야 되고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공화당 주도의 이 방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매우 주목되는데 현재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아이디어를 비판하고 있는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다면 더 나은 다른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진전되는 내용이 나오는 대로 또 곧바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0: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2: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저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살펴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3: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5: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6: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5: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6: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5: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너무 덥다 보니까 여기저기 뻥뻥 뚫린 옷을 찾게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의 피부 결점이 드러나서 민망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목이나 겨드랑이에 오돌토돌한 작은 살덩어리, 이게 원래 있었나? 이렇게 많았었나 싶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대부분 통증도 가려움도 없이 방치하는데, 사실 손으로 뜯어내거나 손톱깎이로 잘라내 보기도 하고요. 바르면 없어진다, 이런 유튜브 광고에 혹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아프진 않은데 괜스레 성가신 이것, 바로 쥐젖이죠. 어미쥐의 전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연성 섬유종이라고 하는 의학적인 용어가 있고요. 양성 종양입니다. 네, 양성이기 때문에 미용 문제 외에는 건강상의 큰 지장은 없다고 하네요. 발생 원인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목이나 겨드랑이, 뭐 눈꺼풀 같은 부분에 자주 생기는 걸 보면 서로 마찰하는 부위에 잘 생기는 것 같죠? 일반 인구에서 쥐젖의 유병률은 한 50, 60%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절반가량이 평생 한번 이상 경험한다는 것이죠. 남녀 유병률은 비슷하고요. 40대 이후에 발생 확률이 높아지면서 5, 60대가 되면 약 3분의 2에서 쥐젖이 생기는데, 이건 그냥 평생 지속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스스로 그걸 제거하겠다고 손으로 뜯거나 손톱깎이로 자르면서 세균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과다 출혈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흉터로 남아서 오히려 더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목 주위에 쥐젖이 오돌도돌해서 보기 싫고 목걸이로 좀 가려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데, 어쨌든 자극을 주는 건 좋지 않다고 하죠. 방치해도 악성으로 발전할 위험은 없습니다만, 여러 개가 반복해서 생긴다, 크기가 좀 커진다, 이럴 때는 피부과를 찾는 것도 주저하지 마세요.

0: 네, 국제축구연맹 FIFA는 그 수장인 인판티노, 이 자니 인판티노 회장의 지나친 상업화 행보와 중립성 훼손 논란 등으로 인해서 이 내부 반발과 갈등이 지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월드컵, 네, 잘 끝났습니다. 뭐 한국팀의 성적과 관계없이 월드컵 잘 끝났는데 이번 월드컵이 끝난 뒤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 문제점이 뭐냐? 중립성 훼손 그리고 상업화 행보입니다. 특히 자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이 월드컵 운영을 앞으로는 아예 민간이 운영하도록 지분을 팔겠다. 좋은 말이지만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하면 그래서 돈을 더 버는 데 주력하겠다라는 구상을 내놓자 유럽축구연맹이 월드컵 축구 그렇게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아니다라며 만일 정 그렇게 나간다면 우리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월드컵에 불참하겠다라면서 지금 정면 충돌했습니다. YTN의 보도로 들어보겠습니다.
1: 인판티노 FIFA 회장은 기업가치 200억 달러, 약 29조 원의 자회사 설립 구상을 발표합니다. 자회사가 월드컵 등 FIFA 주간대회를 운영하고 지분의 최대 20%를 민간 투자자에게 팔겠다는 겁니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과 외부 투자자 유치를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2: Capturing that value requires additional expertise, additional insight. Distinct from governing and developing the sport.
1: 이 계획이 시행되려면 FIFA 평의회 승인과 211개 회원국 축구협회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FIFA는 모든 회원국에 서한을 보내 9월 19일까지 자신의 계획을 지지하면 각 협회에 4천만 달러, 약 580억 원을 주겠지만 반대하면 현 제도에 따라 약 39억 원만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근과 채찍에 각 대륙 축구연맹은 즉각 반발로 답했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은 사전에 아무 협의도 없어 실망스럽다. 북중미 카리브 축구연맹도 적법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축구연맹은 대회 소유권 지분 민간 이전 제안을 만장일치로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안이 전면 철회되고 FIFA가 소유 경영 구조나 대회 운영권을 민간 소유에 개방하지 않겠다는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유럽연맹 소속 어느 국가 대표팀도 FIFA 주관 대회에 참가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월드컵은 매물이 아니라면서 외부 투자자들이 FIFA 대회 소유권 지분을 갖게 되는 순간 상업적 수익은 영구 의무가 되고 투자자의 기대는 FIFA를 날마다 압박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인판티노를 향해선 세계 축구의 수호자로서 FIFA가 져야 할 책임을 포기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55개 회원국을 둔 유럽축구연맹은 이번 북중미 월드컵 8강팀 중 6팀, 남녀 세계 랭킹 10개국 중 각각 6개국이 속할 만큼 세계 축구계 위상과 상업적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유럽이 월드컵에 불참한다면 FIFA로선 흥행이 크게 타격받는 건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내년 3월 4연임을 노리는 인판티노. 월드컵 출전국 확대와 지나친 상업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밀착을 통한 FIFA의 정치적 중립성 오염 논란에 사사건건 부딪히며 이미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는 세계 축구계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0: 네, 유적지 관광 갔다가 원숭이에게 물린 한국인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세계적 문화유산이자 유명 관광지인 인도 타지마할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원숭이에게 팔을 물려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1시간가량 구급차가 오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도의 인디언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지난 26일 인도 타지마할에서 한국인 관광객 A씨가 원숭이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았습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한국인이 원숭이에게 물린 팔에서 피가 나자 손으로 움켜진 채 현지인들의 안내를 받아서 인근 진료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 관계자들이 보건당국에 이 사실을 보고했지만 구급차는 1시간 이상 현장에 도착하지도 않았다라고 인디아 투데이는 보도했습니다. 결국 A씨는 보건소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만 받은 뒤 현지에 있는 삼륜 택시를 타고 인근 사립병원으로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지마할 관계자인 칼란다르는 인디아 투데이에 한국인 관광객이 원숭이의 공격을 받은 사실을 파악한 직후 현장에 응급팀이 도착했다라고 설명했지만 응급팀이 도착한 것은 한 시간 이상 넘은 후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타지마할에서는 원숭이와 유기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관광객들을 공격하는 사실도 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아그라 당국에 보낸 서한에서 원숭이와 유기견을 제발 좀 포획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돌아다니는 원숭이와 유기견들이 너무 많아서 관광객들이 위험한데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의 SNS에서는 관광지에서 더 엄격하게 동물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거나 응급처치 시설과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관광지에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인도의 타지마할은 아름다운 백색 대리석으로 만들어져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무덤으로 꼽히고 있는 곳입니다. 무굴 제국 황제 샤자한이 자신의 아이를 낳다가 숨진 왕비 뭄타즈 마하를 추모하려고 1631년 착공해서 22년 만에 완성한 무덤입니다. 야무나강 강변에 있는 타지마할은 매년 외국인 관광객 80만 명 이상이 찾고 있으며 인도 국내 관광객까지 합치면 연간 관광객 수는 수백만 명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1: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우니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3: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4: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3: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4: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5: 99세까지 팔팔하게.
6: 무더운 여름 H마트가 준비한 시원한 한상.
7: 명태회 냉면과 명태비빔 냉면을 각각 2인분씩 담은 속초식 명태냉면 4인분 세트. 두 가지 맛을 함께 즐기시고 구매 고객께 드리는 무료 젓가락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6: 청수 물냉면과 백제 히모카와 우동, 통통백, 더 맛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까지 여름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7: 노란 자두, 씨 없는 수박, 백도, 솜사탕 포도까지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8: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8: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5: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10: 원오의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5: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10: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오에잇 골프.
5: 지금 원오에잇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오에잇골프.com.
0: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지난 29일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미국이 대규모 공습을 재개하면서 중동 정세가 지금 다시 확전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휴전이 결렬된 거의 이 출발점이 미국이 아닌 이란의 선제 공격이었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감히 선제 공격을 해? 네, 이번에 휴전 상태에서 사실 이란이 먼저 선제 공격했습니다. 감히 왜 그런 건지, 이란의 노림수는 무엇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1: 눈에는 눈에 보복을 주장해온 이란. 기본적으로 보복이 목적이었던 만큼 미국이 공격을 멈췄으니 보복 작전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12: 탈라피 주요네 بوده ما تلاش کردیم یک بازدارندگی تلافی جویانه رو ایجاد کنیم و اجازه ندیم آمریکایی‌ها.
11: 하지만 불안한 휴전 상태를 먼저 깬 건 이란이었습니다. 미국의 보복 공격이 뻔한 상황에서 선제 공격에 나선 건데 이란의 전략적 판단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13: As they would externalize the pain and even escalate into new territory in terms of both the scale and scope of attacks. This is why we have seen Iran attacking.
11: 전쟁도 평화도 아닌 현상 유지보다 전쟁을 확대해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14: But the war that has a regional wide effects is an advantage for Iran because it triggers the fear of the spread of the chaos, the fear of the instability. In both security-wise and energy-wise.
11: 실제로 이란은 후티 반군 등 중동 내 친이란 대리 세력을 통해 전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공격이 대리 세력과 결합한 다중전선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와 해상 교통로를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한층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진단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한 공동 순찰단의 창설을 제안했지만 유럽 국가들이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핏 해그세스 국방장관이 영국과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군 연합체 구성을 주도해달라라고 촉구했지만 유럽 전역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그세스 장관은 최근 영국 국방장관과 통화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논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보호하거나 해상 기뢰를 수색하는 활동을 미국과 영국 그리고 그 밖에 유럽 국가들이 동참해서 하는 문제를 논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영국은 미국의 군사 행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같은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 동맹국들의 이 같은 냉담한 반응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향한 압박을 가해온 것에 대한 반작용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 지역에는 미 해군 항공모함 두 척과 해병대 병력 2,500여 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주둔 기간이 예상보다 계속 늘어나면서 함정의 정비 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이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란에 대한 더 강한 압박을 주문했다라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에너지 시장과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지만 이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는 건 미국을 압박하려는 수단일 뿐이다 라면서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당시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를 무시는 하지 않았지만 이란 경제를 더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라는 식의 말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두 정상은 군사적 그리고 비군사적 수단을 통해서 대이란 경제 압박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네타냐후 총리는 향후 10년 안에 이스라엘이 미국의 군사 지원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소위 이스라엘 자주 국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으니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지원해다라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의 예상을 밑돌면서 노동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9천 건 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은 20만 건이었는데 그보다는 더 낮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이 급격한 해고나 급격한 채용은 없지만 느린 채용, 느린 해고 국면에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급등했던 휘발유 가격이 최근에 하락하면서 지난달 미국의 핵심 물가 지표가 시장 전망에 대체로 부합했습니다. 상무부는 지난 6월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달과 비교하면 0.1% 하락했습니다. 개인 소비지출 지수는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지난 2월 이후에 상승폭을 키워왔습니다만은 최근에 유가 하락이 반영되면서 전달 대비로는 다소 하락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자동차와 내구재 물가는 전달과 거의 비슷했고 휘발유 등 이 에너지 가격이 지난주에 9.2%나 급락하면서 급격한 물가 인상의 위기를 어느 정도는 잡아주었습니다.
15: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6: 3236601000번
17: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8: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7: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로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9: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0: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9: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20: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9: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0: 213-388-7979 213-388-7979
19: 유니굿 프렌드 보험
2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24: 213-383-3838 213-383-3838
25: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6: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25: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6: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7: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28: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수입 증명 없이 간단히 융자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영업자의 경우입니다. 1년치 은행 스테이트먼트만 가지고 융자가 가능합니다. 매상은 충분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컴택스가 부족하실 경우 만약 비즈니스 구좌에 입금이 많이 되신다면 융자은행은 이를 수입으로 인정하여 융자가 쉽게 나옵니다. 다음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입니다. W2 없이 재직 증명만으로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직장에 오래 다니셨고 회사 사정상 실제 수입은 많은데 증명이 어려울 경우 이 방법으로 융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 증명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도 많이 더웠습니다만은 사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는 좀 더 덥겠습니다. LA는 오늘 91도, 내일과 일요일 93도까지 오르겠고요. 벨리와 일랜드 지역은 100도를 당연히 넘겠습니다. 자, 지금쯤 더위에 어느 정도 뭐 적응하셨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컨디션 조절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각자 컨디션 조절 어떻게 잘 하는지 사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아우 시원해라. 왜 이렇게 춥죠? 제 몸이 더위 적응을 했나 봐요. 올해 들어서 또 자랑해야 되겠네. 에어컨 한 번도 안 틀고. 그게 뭐 자랑이야? 미련한 거지?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전혀 뭐 저는 지장 없이 잘 견뎌왔는데 오늘부터 다시 덥다 그러죠? 근데 스튜디오에 에어컨이 그동안 부실해서 아우 더워했는데 요즘 왜 이렇게 춥게 느껴지는지 어제부터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이 더위에 내가 적응하고 있는 거야. 요즘 SNS를 보면 길게 줄 서 있는 모습, 어디 어디 맛집 2시간 대기 성공 같은 인증샷 자주 보시죠. 옛날에는 줄 서서 기다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아깝다 하시는 분도 많으셨는데요. 요즘의 젠지, 이 젊은 친구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가 봅니다. 이걸 두고요. 바로 옛날 부자들이 비싼 명품을 사서 부를 자랑하는 걸 과시적 소비라고 19세기 경제학자 베블런이 배불러서 그렇게 비싼 거 사가지고 과시하는 거지 뭐 이렇게 불렀는데요. 요즘의 경제학자들은 요즘 세대에 이 길게 줄 서는 문화를 두고 과시적 기다림이라는 재밌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 생각해보면 어머 디저트가 세상에 20달러짜리야? 누구나 마음먹으면 살 수 있지요. 돈 있으면. 하지만 그걸 사기 위해서는 1시간, 2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릴 수 있는 시간과 열정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죠. 이제는 돈보다 내가 투자한 시간 그리고 직접 해본 특별한 경험이 나를 나타내는 새로운 과시수단이자 희소자원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하나의 즐거운 문화이자 이벤트가 되는 거죠. 나랑 똑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대감을 나누면서 그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SNS에 공유하면서 기다림을 즐긴다. 자, 주말에요. 이거 해야지 하고 밀어놨던 거. 아우 진짜 달콤하게 기다리셨나요? 벌써 어떻게 금요일이죠? 기가 차, 기가 차. 응? 그래도 반갑다 주말아. 느긋하게. 어차피 서둘러봐야 실수만 하고요. 마음이라도 우리 심호흡하면서

과시적 소비가 옛날에 있었던 거라면 지금도 뭐 있겠지만 지금은 과시적 기다림. 나 이렇게 열정이 있게 내가 좋아하는 것 위해서는 이렇게 시간도 아깝지 않아. 그런 과시적 기다림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말을 기다리시면서 과시를 하셨나요? 나 주말에 말이야 어디 갖고 와. 아, 그런가 하면 또 새로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Great Postponement 시대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Great American Dream 시대였는데 열심히 일해서 번듯한 직장 잡고 내 집 마련하고 차도 두 대 굴리면서 토끼 같은 자식 낳고 사는 삶.

이러지 마. 거기다가 연애하는 것도 미루고 결혼도 미루고 그래서 35세 미만 청년 3명 중 1명은 여전히 부모님 집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캥거루족인 거죠. 이 중에 70%는 멀쩡한 직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직장을 다녀도 집값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 이 독립을 미루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결혼과 출산도 밀리고 있어서요. 미국 남성의 첫 결혼 평균 연령이 30.8세, 여성은 28.4세로 과거보다 훨씬 늦어졌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보니까 뭐 23살, 22, 요때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랬는데 요즘은 미루는 거죠. 아유, 뭐 시대에 맞춰서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야, 내가 좋아하는 걸 위해서는 미루면서 또 다른 기쁨이 있는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힘내는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많은 또 용기를 줘야겠습니다. 오늘부터 폭염이 또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느끼심은 어떠나요? 저는 또 지난번에 한 차례 폭염을 겪고 나서인지 이 더위에 잘 적응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사우나를 해서 그런지 적응이 잘 됐어요. 어제 실제 그 연구팀이 그런 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죠. 사우나에서 잘 적응한 사람들은 폭염에 굉장히 적응을 잘한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한국인들이 사우나 문화하면 진짜 세계 제1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폭염도 우리는 거뜬히 건강하게 잘 이겨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다운타운 LA를 비롯해서 이 연안 지역은 80도대, 80도대 후반 얼마나 좋아요. 이 정도면 뭐 진짜 양호하죠. 하지만 저쪽 뭐 벤나이스, 버뱅크 같은 밸리 지역도 100도를 가볍게 넘기겠습니다. 저쪽 엔텔롭 밸리나 랭카스타 쪽에, 어머, 그쪽에 저희 언니 사는데, 거기는 104도, 114도까지 이 폭염이 예상된다고 하니까, 그 내륙에 계신 분들은 온열 진화란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어요. 일요일 저녁 8시까지 이번 폭염 경보는 계속되고요. 날이 덥다 보니까 시원한 바닷가 가야지 하고 가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해수욕하실 때 보건국에서 세균 수치 초과로 입수주의보를 내린 해변이 있네요. 마리나 델레이의 마더스 비치, 그리고 샌페드로의 이너 가브리오 비치, 그리고 센타모니카 피어 양옆 100야드 구간이 입수 금지. 이게 세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수온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그렇죠. 거기다가 일요일 저녁까지 스모그와 이 오존 농도가 올라가면서 대기질 주의보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특히 저 안쪽 샌페르난도 또 샌가브리엘 밸리 지역은 호흡기가 약한 분들에게는 아주 새로운 수준까지 올라간다니까요. 이럴 때는 야, 니네 집에 피신 좀 하자. 이래가지고 어디 좀 있잖아요. 바닷가 쪽에 집이 있는 친구를 잘 사귀셔서 주말에 그렇게 한번 휴가 겸 멀리 갈거 없이 그렇게 서로 돕고 도는. 어머, 겨울에는 또 너네 집 가자 이러면서 서로 좀 그렇게 나들이 하면서 좋은 재미난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해변에 또 강에 물가에 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누가 하셔가지고 기후가 상당히 막 난폭해요. 그러다 보니까 와우, 저쪽 어딥니까? 여기가 그 백악관의 초청까지 받은 라이프가드 16살 청년이 화자네요. 바로 산타크루즈 시브라이트 해변에서 굉장히 강력한 ERU, 이립 커런트라고 부르죠? 그 현상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냥 쫙 바닷가 저 밑으로 그냥 확 순식간에 밀어버리는 거죠. 그 순간에 물놀이를 즐기던 10살 정도의 어린이가 높이 3m에 달하는 파도에 순식간에 휘말려 갔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요. 그때 라이프가드 라이더 윌리엄 씨가 이 상황을 인지하고 얼른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다시 또 파도가 몰아쳐가지고요. 거기서 정말 사투를 벌인 끝에 그 아이를 끝까지 놓지 않고 또 동료들이 나중에 또 이렇게 도움을 줘서 어른들도 그냥 휩쓸려가는 그런 파도던걸요. 그래도 끝까지 이 어린이를 무사히 해안으로 구조해냈습니다. 이 윌리엄스 청년은
인명구조원 근무 첫 해임에도 이어린을

0: 구조한 후로도 4명을 더 구해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찬사가 이어졌고요. 또 저기 그 트럼프 대통령도 야 진짜 멋지다. 너희들 다 백악관으로 응? 초대 해가지고 민간인 최고 영예인 그 대통령 자유 훈장 수여 방침까지 밝혔다고 하는군요. 아유 그냥 이거 내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윌리엄이 어머니도 사람들이 이렇게 그 성금 같은 거 어? 야 너무 잘했다 이러고서 뭐 이렇게 장학금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런 거 우리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아들 할 일한 거고 아들이 함께하는 그 학교에 기부해 주세요. 그 어머니 그 아들이네요. 멋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그 위험한 순간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야. 물놀이 하는데 나는 죽을 것 같아. 그 순간 아 나 이 죽는구나 했는데 친구들은 다 장난인 줄 알고 몰라준다는 거죠. 그 순간에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물에 뛰어들어서 자기를 건져주고 홀연히 사라졌대요. 그게 바로 생명의 은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도처에서 아마 그런 작은 은인부터 해서 정말 내 목숨을 살려준 커다란 은인까지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 누군가에게 나도 손 내밀어주면서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하나가 어쩌면 그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구명줄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아주 의미 있게 한번 보내볼까요. 굿모닝 차차차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 절반 가격 단 50불에 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산 권도한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0: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2: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3: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세녀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14: 류마티스 관절염,
15: 어깨와 허리 통증,
14: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15: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14: 진통제 없이
15: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4: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15: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탱자 뮤직 극장. 8시간 52분의 기적, 빨간 풍선을 찾아라.

어느 날 미국 국방부에서 기괴하고 거대한 실험을 하나 제안합니다. 말이야, 미 전역 어디인지도 모르는 이 광활한 땅 열 곳에다가 대형 빨간 풍선을 띄우자. 그리고 이 풍선 10개를 가장 먼저 다 찾는 팀에게 거금의 상금을 주겠다. 나 전문가인데 아무리 인터넷 시대라도 이 넓디 넓은 미국 땅에서 풍선 10개를 다 찾으려면 최소 이게 몇 주 아니다 몇 달은 걸릴 거야. 이거 안 되지 안 돼.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단 8시간 52분 만에 미션을 완수한 팀이 나타납니다. 바로 명문 MIT 대학팀. 그들의 비결은 발로 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보상 법칙이었습니다. 내가 풍선을 찾으면 $2,000. 하지만 날 소개해준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에게 내 $2,000에서 $1,000 나눠주고 또 그 친구에게 누가 풍선에 대한 제보를 해주면 그 $1,000에서 그 친구가 반을 뚝 껴서 $500을 주고 거기에 또 뭐가 있으면 또 그 쫄쫄이 그냥 반반씩 떼어주는 거 같이 이렇게 나눠 먹는 거야. 내가 못 찾아도 소문만 잘 내면 돈을 번다. 이 소문은 빛의 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순식간에 MIT 공대팀의 눈과 귀가 되어졌습니다. 결국 그래서 단 8시간 52분 만에 이 10개의 미국 전역에 숨겨져 있던 풍선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결국 세상을 움직이고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건 대단한 첨단 기술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자 했던 마음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으면 낫다. 모자라지만 응? 나눠 먹을 때 더 맛있는 그 기적 같은 일이 이번 주말에 있기를 바라면서

0: 독일의 밴드 네나가 1983년도에 발표한 곡 99 Loved Balloon, 영어로는 Red Balloon이라는 뜻입니다. 빨간 풍선 99개를 통해서 그 냉전 시대의 험한 전쟁과 인류의 어리석음을 꼬집었어요. 이 노래가 탄생된 배결은 그 네나 밴드의 기타리스트 까를로 까르기스 씨가 실제로 경험한 일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당시 서베를린은 동독에 둘러싸인 냉전의 최전선이었는데 콘서트 도중에 하늘로 날아가는 풍선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저 풍선들이 동독이나 소련 쪽의 국경을 넘어갔을 때 신경이 곤두서 있는 군대가 미사일로 오인하고 버튼을 눌러버리면 어떡하지? 당시 미국과 소련의 핵군비 경쟁으로 언제 3차 대전이 터질지 몰라서 전 세계가 극도의 불안감 속에 있던 그 시절에 바로 이 노래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의 그 풍선, 재미삼아 하늘로 날려버린 99개의 빨간 풍선, 그거를 또 오해하고 야! 응? 적국의 미사일 공격! 오인하면서 장군들과 정치인들은 사태를 파악하기도 전에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라면서 즉각 전투기 99대를 출격시켜서 풍선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고 대규모 군사행동을 개시합니다. 아, 결국은 지구상의 모든 문명이 잿더미로 변해버리는, 그리고 이 가수는 홀로 거닐다가 빨간 풍선 조각 하나를 발견하고 지나간 세계를 추억하며 노래를 끝맺습니다. 좀 묵직하죠. 신나는 리듬 뒤에는 정말 요즘은 좀 그런 뭐 이제 전쟁이 나면 끝이야 뭐 이러지만 그래서 안 나겠죠. 그래도 곳곳에서 지금 우리는 폭염에 그냥 왜 이렇게 더워 투덜대지만, 아, 만약에 이라크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란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저쪽 내전을 하고 있는 수단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먹을 물이 없어서 몇 마일을 아침에 가가지고 몇 시간 걸려서 물을 떠오는 그런 어린 소녀들이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참 나는 너무너무 복받은 상위 몇 프로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끔 또 남는 거는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그런 삶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탱자 뮤직극장에 소개해드렸던 거는 실제 2009년도에 미국의 이 DARPA 국방고등연구계획국에서 개최한 DARPA 네트워크 챌린지였습니다. 빨간 풍선 찾기. 설립 50주년을 기념해서 이 대회가 열렸는데 SNS와 인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광범위한 지역에 숨겨진 목표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가라는 걸 실험한 이벤트였습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 그 다단계 인센티브 이거 그 메커니즘을 이용한 겁니다. 단순한 뭐 홍보 뭐 이거 뭐 이게 아니고 누구든 빨간 풍선이 있는 곳을 알려줘. 그러면 왜냐하면 여기에 걸린 상금이 4만 달러였어요. 풍선이 10개잖아요. 그러니까 풍선 한 개당 4천 달러를 배정하고 풍선 한 개에 대한 상금을 쭉 그 네트워크로 연결 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이죠. 풍선의 위치를 직접 찾아서 제보한 사람 반을 주는 거예요. 4천 달러에서 반. 2,000달러. 근데 그 사람을 또 누군가 그 사람에게 제보를 또 누가 해줬으면 거기서 뚝 떼어서 1,000불. 또 그 사람을 누군가가 연결을 해서 정보를 줬으면 500불 뭐 이제 이렇게 연결이 해서, 그래서 이 네트워크로. 근데 2,000달러는 풍선의 위치를 먼저 찾아서 제보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계속 연결해서 5개의 그 네트워크로 결국은 알려준 사람에게 결국은 그 금액을 나눠갖고 또 남은 상금 또 반은 또 기부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해서 이게 바로 집단지성과 네트워크의 무서운 힘이라고 합니다. 나만 버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똑똑한 보상구조에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분도, 이분이 6번에 걸쳐서 그 플랫폼을 만드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빌려주고 또 돈이 필요한 사람은 집담보로 뭐 세컨 모기지,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뭐 이익을 이렇게 나누고 이런 걸로 해서 돈을 빌리고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런 인센티브를 굉장히 이렇게 잘 만드셔서, 야, 이걸 잘라면 굉장히 힘들었겠는데, 이게 또 이 미국만 그치지 않고 전 세계에서 그렇게 해서요, 이게 누구에게는 굉장히 좋은 부동산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좀 여유가 있는데 그래 한번 괜찮은 거면 이래가지고 또 급한 불부터 끌 수 있는 또 그런 게 될 수도 있는,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아마 이제 한인 시장에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을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도 곧 보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플랫폼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다가 10일 만에 기적처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중국의 한 개의 사연이 있네요. 몸무게가 55파운드 나가는 큰 개였는데 열흘 동안 진짜 떠돌다가 반쪽이 돼서 22파운드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악착같이 견디면서 결국 어떻게 얘가 집을 찾아왔을까? 오자마자 막 물을 마시면서 가족들과 막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개고생했어요. 멍멍 이러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 참 그렇습니다. 참 그 한쪽에서는 불이 그렇게 나고 또 물난리도 나고 그래요. 자, 잘 견뎌야겠죠. 오늘 풍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김창원 선생님도 바로 빨간 풍선이라는 노래를 부르셨어요. 이 노래 함께 나누기 전에 잠시 전할 말씀 듣고 와서 오늘 탱자 뮤직극장에 여러분 또 모시면서 뭐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혹시 나도 광고를 해야 되겠다, 마케팅이 필요하다라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나 또 좋은 일 이벤트 광고하고 싶으신 분도 좋고요. 또 요즘 벌이도 현차는데 외식 한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도 전화하셔도 돼요. 오늘 차차차 게스트 한번 모십니다. 스튜디오 다이렉트 전화번호 213-531-2291 213-531-2291로 전화 주시면요 50불 상당의 초대권을 드릴게요. 맛있는 집 올림픽 칼국수, 요즘 거기에서 열무김치 또 양배추 김치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시원하게 너무 맛있게 잘 담았나 봐요. 그거 갖고 국수에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올림픽 칼국수에 50% 상당의 식사권, 그리고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죠. 소반식당에 50% 상당의 식사권, 그리고 제주에 바다의 향이 가득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걸 깔아주는 반찬 키다시도 너무 좋은 제주하러에 50불 상당의 식사권도 있어요. 잠시 날 말씀 듣고 와서 오늘 차차차 게스트 한 분 모셔볼게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 절반 가격 단 50불의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과 팔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2: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2: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 전화 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213-383-8899 213-383-8899
1: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2: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2: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3: 99세까지 팔팔하게.
4: 무더운 여름 H마트가 준비한 시원한 한상,
5: 명태회 냉면과 명태비빔 냉면을 각각 2인분씩 담은 속초식 명태냉면 4인분 세트. 두 가지 맛을 함께 즐기시고 구매 고객께 드리는 무료 젓가락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4: 청수 물냉면과 백제 히모카와 우동, 통통배, 더 맛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까지 여름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5: 노란 자두, 씨 없는 수박, 백도, 솜사탕 포도까지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8: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9: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10: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9: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10: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9: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10: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9: 지금 108golf.com에서 만나보세요. 108golf.com.
1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0: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여기 굿모닝 차차차입니다. 어디에 누구세요?
1: 네, 저는 언니가요. 저는 언니 잘 아는 김주연이라고 합니다.
0: 어머, 주연씨. 아니, 가만 있어봐. 어머, 나 방송
1: 듣고 계셨어요. 언니 방송 보다가
0: 전화드렸어요. 아니 요즘 갑자기 그 백수가 백수 오늘 이 며칠째죠?
1: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 아닌가요? 7월에?
0: 7월이 마지막 날이네.
1: 네. 아니 오늘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0: 그러니까요. 야, 7월이 마지막 날 어떻게 하면 좋아? 요즘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이 무더위에.
1: 요즘에는 저희 딸내미 이제 대학 준비를 한참 하고 있죠. 보내려고.
0: 어디로 보내요?
1: 하버드 가요.
0: 응? 예? 어디로 보내요? 대학을?
1: 네, 대학을 이제 여기가 아니라 오하이오로 보내야 돼서.
0: 어머나.
1: 그
0: 멀리 보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1: 네?
0: 그 멀리 보내서 어떻게 해요?
1: 아, 그러니까요. 원래 옆에다가 두고 있으면 참 자주라도 보는데.
0: 네.
1: 얘가 예, 하고 싶어 하는 저기가 간호 쪽이라.
0: 네.
1: 거기가 자기가 가고 그나마 제일 가고 싶었던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1: 그래도 거기를 갔다가 나중에 4년 후에
0: 네.
1: 캘리포니아로 돌아와서 잡은 캘리포니아에다가 얻는다니까.
0: 그러면
1: 그래도 4년을 꼭 참아야죠.
0: 4년만 이상 가족하면 원래는 의사 된다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면서?
1: 아니, 의사를 하고 싶은데 요 근래에 다 물어봐도 의사는 솔직히 뭐 기계가 수술도 대신 해주는 날도 오고 막 그런다고 하지만
0: 네.
1: 간호사는 대체 인력이 없으니까
0: 네.
1: 사람이 해야 되는 거라
0: 네.
1: 간호사는 수요가 줄지 않을 거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작은 딸내미가 리서치를 하다가
0: 네.
1: 의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의사가 이제 진단을 하고 그러면 리스크가 많지만 간호사들은 그렇게 리스크가 많지는 않나 봐요.
0: 네.
1: 열심히만 하면 보람도 느끼고 그러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0: 네.
1: 아이가 그 얘기를 항상 많이 해요. 어디 가서 할머니들이 영어를 못하고 쭈삣쭈삣 할 때마다 자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그 서브웨이를 갔는데 할머니가 빵을 어떻게 고르는지 거기에다 어떻게 넣는지도 잘 모르시는데 그런 거 도와드리고 나면 되게 뿌듯하대요.
0: 아유 이뻐라. 응. 그냥
1: 그래서 간호사가 자기가 맞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누구 도와주는 게 너무 좋고
0: 네.
1: 사람들 말 듣는 게 너무 좋아서 소통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간호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딸이 그거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0: 영특하고 마음도 따뜻하고. 그거 언제 가요?
1: 네.
0: 오하이오로 언제 가?
1: 8월 14일 날 비행기 타고 가는데
0: 어머나,
1: 그 전에 이제 조금 네. 시간도 좀 가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
0: 네.
1: 아이 짐 싸는 것도 다 도와주고 있고 지금.
0: 이제 2주 남았네요.
1: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요. 벌써 반년이 지나가지고 벌써 엊그저께 해피뉴 이어라고 언니랑 같이 인사했던 적이 생각이 나는데
0: 네 그래 말이에요.
1: 벌써 이렇게
0: 애 셋을 키우면서 정신없이 후다닥 이제 막내만 남았네요. 이제 둥지를 떠난 아이는.
1: 막내가 남았는데 왜 5년마다 한 번씩 났을까 후회도 하면서도.
0: 아니 5년마다.
1: 아유, 그래도 막내라도 있으니까 하네요.
0: 아니 줄줄이 난 게 아니라 5년마다 한 번씩 났어요?
1: 애 딱 만으로 딱 5년씩 채운 것 같아요. 저는.
0: 그것도 무슨 한라데이 때문에 났다면서요?
1: 예, 네, 큰 딸은 6월 6일, 뭐, 현충일이고, 뭐, 국가기념일이죠, 다.
0: 네.
1: 둘째는 4.19고, 생일이.
0: 어머나.
1: 4월 19일이고.
0: 네.
1: 막내는 6.25입니다.
0: 아이고야. 정말, 우리 민족의 그 아픈, 깊이 있는 아이들이 그래서 큰 것 같네요, 아주.
1: 아니, 그, 누가 그렇게 나라고 그러도 못 났는데.
0: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그렇게 딱 골랐어.
1: 저는 국가 60년마다 났네요.
0: 글쎄 말이에요. 아주 그냥. 이 사회에, 이 민족에, 이 나라에 또 이 전 지구에 이바지하는 그런 정말 훌륭한 어른으로 아이들이 잘 성장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진짜 아이들 키우느라고 너무 애쓰셨어요. 가셔서 우리 그 오하이오로 떠가는
1: 감사해요.
0: 미래의 우리 간호원 언니 가셔가지고요. 아이 이름이 한별이죠? 한별이?
1: 네, 한국 이름은 한별이고 미국은 로이스라고 해요.
0: 로이스. 우리 한별이와 또 막내가 한솔이, 그죠?
1: 네.
0: 제가 아는
1: 네.
0: 집이에요, 이 집이. 가셔서
1: 아유, 이름도 다 기억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0: 네, 맛있게 식사하시라고요. 소반식당 아니면 올림픽 칼국수 아니면 네. 제주화로에서 50분 상당의 선물권 드릴게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네, 아이들이 커가지고 뭐 50불 갖고 되겠나? 그 많이 먹을 텐데. 아들내미는 아들내미는 지금 키가 몇이에요? 몇 살?
1: 아들이 13살인데 네. 벌써 키가 제가 5피트 8인데 5피트 8이 저랑 똑같아요. 눈높이가 지금.
0: 이야, 우리 아들 막내 그것만 이제 키워나면 나는 자유다. 몇 년 더 남았네. 아이고 어떻게.
1: 아, 네, 뭐 걔 뭐 그래도 대학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대학교 들어가면 아들 네. 아이 그러면 할 거 다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네. 그거 하나 믿고 그걸 이러고 있네요.
0: 아 진짜 애쓰셨어요. 정말 우리 엄마들 다 그냥 박수 드리면서.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0: 우리 주윤 씨가 좋아하는 듣고 싶은 노래 혹시 있으세요? 준비해드릴까요?
1: 저희 딸하고 네. 항상 이렇게 저기 하면은 네. 요즘에는 이쯤 이를 네. 잘 들어요.
0: 어?
1: 예. 네.
0: 뭐요?
1: 이쯤 이를 예 이쯤 이를 많이 들어요. 저희 딸하고 그래요. 이렇게 K-pop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차 안에서 춤도 몇 동안 같이 따라 추고 하는 노래가 이쯤입니다.
0: 아, 이 노래 준비했어. 아일리세, 에스미. 아, 이 노래 네, 함께 들을게요.
1: 감사합니다.
0: 그러면 우리 나중에 우리 한별이가 들을 수 있게 엄마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별이에게 한 말씀 주세요. 자, 시작.
1: 한별아, 엄마는 한별이 꿈을 응원해. 네가 항상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서 간호대학에 가서 그것도 여기 있는 우리 민족 한국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했던 네 마음은 내가 너무 잘 알아. 네 꿈을 응원하고 앞으로 건강하게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주려면 밥도 잘 먹고 네 건강은 네가 지켜야 된다. 가서도 밥 잘 먹고 공부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엄마한테 전화해. 사랑해. 감사합니다.

우리 주연 씨가 이제 곧 2주 후면 아이오아로 떠나는 딸내미랑 차 안에서 듣는 노래래요. K-POP 이 정도는 알아야지 엄마 하면서 아일리스의 It's Me.

0: 산울림의 빨간 풍선 차차차 1부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아이들과 맛있게 간식 이렇게 만들어보면 어때요? 이게요 요즘 대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블루베리를 잘 씻어서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한 다음에 요거트를 블루베리 골고루 묻도록 살살 버무립니다. 그리고 쟁반에 종이 호일을 깔고 먹기 좋은 크기로 한 숟가락 뚝 떼어 올리는 거예요. 이걸 냉동실에서 2시간 이상 단단하게 얼리고 드실 때 꿀 한 스푼 넣으면 진짜 극락행이라네요. 너무 건강한 시원한 아이스크림 대용 그런 블루베리 요거트 바트 되겠습니다. 바람을 불지 마 기다림이 무서워. 지금까지 이재용 변호사 그룹 건강안경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월드 브라이언주 이용자 권도한 박사 제공으로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우리 훈인 탱자와 곧 찾아뵐게요. 마냥 걷고 싶어
1: 아무 말도 하지 마.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2: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1: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2: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1: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2: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거야?
1: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7: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8: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213-388-7979 213-388-7979
7: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0: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9: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0: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1: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2: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3: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2: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3: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2: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4: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15: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14: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15: 신의 눈물 에메랄드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 년의 숲. 레드 우드 국립공원.
14: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15: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투어로 전화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16: 아주 좋은 아주투어.
17: 아주 좋은 아주투어.
18: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9: 안녕하세요. 오리지널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혼돈이 많이 되시는 인증마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FDA, 햇서, 코셔, 그리고 몽드 셀렉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혼돈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FDA 승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FDA 승인이란 말은 약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도 FDA 승인을 받으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기에 대기업도 쉽게 FDA 승인을 받겠다는 엄두조차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보조식품은 FDA 승인이나 인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햇섭 인증인데요. 햇섭은 식품 위생에 관한 인증 제도로서 식품 원료의 관리, 제조부터 유통의 전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나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구매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코셔 마크는 고기와 식재료에 부여하는 종교적으로 정갈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인증 마크입니다. 그 외 몽드 셀렉션이 있는데 이는 1961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창립된 품질 평가 기관으로 식음료, 다이어트, 건강 및 미용 제품에 대한 품평을 하고 상을 주는 마케팅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JHFA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햇섭, 몽드 셀렉션, 코셔 마크 모두 원료와 제품의 위생을 인증하는 유익한 지표이지만 제품의 효능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파 JHFA 인증 마크는 제품의 위생과 안전은 물론 효능과 직결되는 후코이단 원재료의 분자량, 분자 구조까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있어 일반 인증 제도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은 NPO 후코이단의 정회원으로서 모직구와 완도산 미역귀에서 추출한 두 가지 후코이단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균사체를 최상의 비율로 만들어 자파 마크를 획득, 최고의 품질을 인증받은 미국 내 유일한 후코이단입니다. 안전성과 효능 모두 인증받은 후코이단 제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1866-566-9원9원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과 함께 자료 및 비교용 샘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8: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원9원 866-566-9원9원입니다.
6: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6: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2부의 남자, 그럼 나 2부란 얘기야. 후니탱자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네. 만나는 아담 같은
0: 어우,
1: 남자.
0: 오늘 아주 시원한 알로하. 하와이안 알로하 셔츠를 입고 오셨어요.
1: 알로하.
0: 복숭아인가 봐요. 그게
1: 뭐가요?
0: 아닌가?
1: 아니에요. 그냥 디자인만 패턴만 그런 거예요.
0: 야 멋지다.
1: 나중에 알로하 셔츠에 대해서 역사 한번 얘기해드릴까?
0: 그것도 뭐 있다면서요?
1: 재밌어요. 예, 역사도.
0: 해주세요.
1: 이건 기니까 다음번에 네. 한번 해드릴게요.
0: 제가 오늘 요거 하나 소개해주고 싶어.
1: 뭐야?
0: 어제 간단한 만화를 누가 보내왔는데
1: 만화?
0: 네. 개 두 마리가 네. 한 마리 이름이 망치예요. 그래서 망치야 네. 조금만 기다려. 머지않아 우리들의 세상이 열리게 될 것 같아. 그러자 망치 개가 그러더래요. 뭔 개소리야? 그랬더니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우리 아저씨가 그랬는데 세상이 점점 개판이 되어가고 있대. 우리 세상이라는 거야. 뭔 개소리야?
1: 저는 이거는 그냥 네. 만화잖아요.
0: 네.
1: 저는 실제로 어제
0: 네.
1: 그 일 때문에 새로운 어딘가를 잠깐 방문을 했어요.
0: 네.
1: 직원분과 함께.
0: 응?
1: 근데 개가 진짜 사람만한 개가 두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차가 되는데도 팍 우리 차에 달려와갖고
0: 네.
1: 제 차 문 앞에 뚝 붙어갖고는 막 빨리 내려 막 이러고 헥거리고 있는 거야. 헥거리는데 저는 강아지 알러지가 있어요.
0: 네.
1: 강아지 좀 무서워해요.
0: 어머나.
1: 근데 또 얘가
0: 그 등치에?
1: 그러니까 알러지가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0: 알러지 때문에 무서운 거잖아요.
1: 얘랑 나랑 있으면 제가 알러지가 도는 거 아니까 무서운 거야. 싫으니까. 근데 이만하게 문 앞에 있으니까 제가 옆에 여직원 분 보고 미안한데 먼저 좀 내려서 얘네들을 유인을 하라고 그래서 그분이 내리니까 여자분 두 마리가 한 마리 또 하이나 같이 한 마리 시꺼먼 놈인데 막 들려부터 제가 얼른 내려갔고 사무실 뛰어들어갔어요. 저는 제가 뛰어도 못 뛰지도 못하잖아. 쫄쫄쫄 뛰어갔어요. 이러고 그러니까 여직원이 자기 버리고 간다고 빵 뭐라고 하면서
0: 그럼요.
1: 근데 결국 웃겨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분이 아니 근데 걔가 저희가 얘기해도 계속 우리 앞에 와갖고 몸을 퉁퉁 치는 거야.
0: 어머 나중에 나랑 놀자 이거지.
1: 이만한 놈이 저한테 퉁 제가 다리가 아프니까 중심을 이렇게 한쪽으로 잡잖아요. 퉁 치는데 제가
0: 왜 퉁 쳐? 지금 그렇지 않은 퉁퉁이는 사람한테
1: 야 너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이게 까만 아이인데 이름이 깜상이래요.
0: 네.
1: 까맣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얘도 이상하네? 근데 혹시 강아지 키우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요? 근데 왜요? 그랬더니 아니 얘네들이 이렇게 좋아할 리가 없는데
0: 개 냄새가 나는
1: 강아지를 이뻐하거나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럴 텐데 너무 달라붙는 거야 우리한테. 강아지 좋아하시냐 해서 저 알러지 있어서 싫어합니다 그랬더니 이상하네 근데 계속 저한테 뒤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계속 궁금해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이 친구가 왜 자꾸 저한테 들러붙을까 개를 안 키운다는데 제가
0: 뭐예요?
1: 제가 그냥 그러다가 그냥 할 말 없어갖고 제가 가끔 술 먹으면 쟤네들 종족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막 웃더니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더라고.
0: 그러면 안 되지.
1: 근데 와 강아지들 저도 들러보는데 애들이 선하는 사람들을 알잖아요.
0: 네, 개들이 동물이 좋아하는 애들이
1: 동물
0: 있어요.
1: 좋아하는 애들 있죠. 선한 사람들 개 동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크, 애들이 그냥 저한테 어찌나 부비다 되는지.
0: 아유 부비부비 네. 그랬군요.
1: 그랬습니다. 세상이 개판된다는 얘기는 조금 가슴 아프네요.
0: 그렇지만 오늘은 그래도 금요일이니까 우리가 살판이 나야 돼요.
1: 그렇죠.
0: 그래도 아니 그래도 야 금요일이다 이렇게 기운 좀 내고 그래야지.
1: 아니 기운 내는 게 나 너무 기분 좋던데요 금요일이니까.
0: 그러니까 좋죠.
1: 뭐 내일 뭔가 있다가 일단 금요일은 기분 좋은 날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좋아하는 금이 세 가지 있는 거 아시죠.
0: 뭐요?
1: 너무 진부한 얘기긴 한데
0: 황금
1: 또
0: 소금.
1: 자 그걸 앞에 서술을 해줘야지 왜 황금이 좋은지.
0: 황금은 당연히 그러니까 황금이
1: 누구나
0: 좋지.
1: 좋아하는 황금.
0: 누구나 좋아하는 황금.
1: 누구나 삶에 필요한 소금.
0: 소금.
1: 그 다음은
0: 바로
1: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지금.
0: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1: 너와 함께하고
0: 지금.
1: 지금. 요거 약간 멘트 식상한데 먹힙니다 여러분. 쓰세요. 씁니다.
0: 나는 오늘 만나셔서 그러세요. 뭐야? 여보 나는 황금도 소금도 필요 없어.
1: 그러면
0: 자기랑 있는 지금이 제일 좋아.
1: 야 이 화사가 황금 좀 갖고 오고 얘기해라. 이럴걸요?
0: 소금 뿌려 그냥.
1: 야, 그러니까 소금 뿌리지. 야 이 화사가 황금 갖고 오고
0: 확 뿌려 그냥. 자 그래서
1: 자,
0: 오늘은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사실 제가 지난주에
0: 네.
1: 여름철 더울 때 하고 난 다음에 코너로 저거 있었어. 여름철 더울 때 좀 센스 있는 방법을 했다가 그 다음에 제가 이걸 했단 말이에요. 조금 덜 생긴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받는 사랑 살아남는 법을 했단 말이에요.
0: 그렇죠, 그렇죠.
1: 덜 생긴 남자가 그래서 오늘은 그 반대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여성으로서 남자가 오래 사랑해주는 여자.
0: 아,
1: 남자가
0: 외모랑
1: 좋아해주는
0: 상관없이.
1: 여자. 외모랑 다르게.
0: 이렇게 하면 오래 사랑받는다.
1: 그렇죠.
0: 이거군요.
1: 남자가 끌리는 여자. 이런 겁니다.
0: 귀쫑긋하게 들어가 있다.
1: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0: 네. 네.
1: 물론.
0: 네.
1: 남자의 질문은 자나깨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첫 질문은 이거죠.
0: 이뻐?
1: 이쁘냐? 하지만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거든.
0: 네.
1: 처음에 끌림은 외모일 수 있어요.
0: 그렇죠.
1: 그냥 확 눈에 띌 수 있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0: 그거는 뭐 얼마 못 가죠.
1: 잠깐이에요. 그거는 오래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달라요. 자, 처음에는 설렘이 무조건 클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가 변하다? 편안함. 릴렉스. 자, 오래 만날 때 이런 게 좋습니다. 아, 나는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참 편해.
0: 아, 어, 그죠.
1: 근데 또 너무 편하면 안 돼요.
0: 적당한 긴장감을 때때로 주면서.
1: 긴장감이 있어야 되면서 이 사람은 나를 믿어준다.
0: 아.
1: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거든요, 남자가.
0: 남자들 그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1: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래서 남자가 오래 사랑하는 여자는 완벽한 여자는 아닙니다.
0: 어.
1: 누구나 이쁘면 좋지만
0: 약간 허당끼가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지금?
1: 아, 허당끼는 좀 별로고요.
0: 아니고
1: 늘 이쁠 수만도 없고 늘 다정할 수만 늘 이래 그럴 수는 없어. 현실적으로 누구나 예민할 수 있고 누구나 힘든 날이 있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상대의 마음을 남자의 마음을 함부로 하지 않죠. 현명하는 아, 여자는 어떠냐?
0: 네.
1: 화가 나도 절대 선을 넘지 않아.
0: 그거 되게 중요해.
1: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0: 어, 갑자기 안 그녀의 본 그쵸? 모습을 본
1: 본성,
0: 거지.
1: 본성.
0: 갑자기 변해가지고 화를 내는
1: 막
0: 거.
1: 처음에 남자가 막 좀 좀 안 좋은 비율을 댈게요. 막 남자 좀 있어 보이고 막 몸도 괜찮고 재력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여자가 네. 막 이뻐 보여. 근데 알고 보니 남자가 조금 오버했던 거야. 처음에 만났을 때는 왜 좋은 데 데려가고 싶고 막 가고 싶잖아요.
0: 그러니까
1: 사실 알고 보면 그 정도
0: 뜬 거야 조금.
1: 조금 오버한 거지. 알고 보니까 그 정도 재력은 아직은 아니야.
0: 아직은 아니야.
1: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는 선을 지키면서 아니야 자기는 오빠는 뭐 나랑 있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 네가 원래 그렇지 내가 사람 잘못 봤네 뭐 이런 식으로 남자가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무시하는 거죠.
0: 아, 그거 안 되지.
1: 안 되죠.
0: 어? 그리고 정 떨어진지.
1: 그리고 그냥 말싸움할 때 뭐라 그래요?
0: 말싸움할 때? 어. 너 잘났어. 어,
1: 너랑
0: 어.
1: 말이 안 통해.
0: 그래 말 안 통해.
1: 오빠랑 말이 안 통해. 오빠 그래서 안 돼. 이런
0: 아,
1: 거.
0: 정말. 왜 그래? 원래 그런 거야? 뭐 이러면서.
1: 아, 제발 제발 여자분들 오래 사랑받기 위해서 서로가 오래 사랑하기 위해서는
0: 선 넘지 말자.
1: 화가 나도
0: 존중해라.
1: 선을 넘지 말아라.
0: 아.
1: 이건 뭐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남자의 자존심은요, 여러분.
0: 네.
1: 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0: 한번 꺾이면
1: 한번 부러지고 꺾이면 이거
0: 절대 세워질 수가 없어.
1: 이 여자하고는 다시

0: 자기 생각은 확실하게 있지만 표현을 좀 더 성숙하게 하는 여자.
1: 아.
0: 요게 중요한 겁니다.
1: 표현을 성숙하게.
0: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다 말할 수 있어요.
1: 서운하면 성숙한 표현으로.
0: 그렇죠. 서운할 수 있습니다. 싫으면 싫다고 할 수 있어. 그냥 무조건 아 좋아요. 무조건 뜻대로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싫다 좋다 할 수 있어. 하지만
1: 자기는 왜 맨날 그래?
0: 이렇게 얘기 만드는 거죠.
1: 안 되고.
0: 어떻게 얘기할까요?
1: 난 조금 서운했어, 자기야.
0: 왜? 듣잖아요, 그럼 남자가. 그래 어떤 게 어떤 게? 내가 어떤 게
1: 아니,
0: 서운했어?
1: 아니, 그때 왜 깻잎을
0: 그냥
1: 껴줘 가지고 왜 그냥
0: 그냥 이거 좀 이름 안 된다고.
1: 이러면 안 돼.
0: 그러면 안 되고.
1: 근데
0: 그때 그러지. 그 얘기도 서운했으면 왜 그때 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떼 주는 걸 보니까 자기는 물론 좋은 배려심에 매너 자기 원래 매너가 좋으니까 하는 거 알지만 옆에서 내가 봤을 때 좀 괜히 질투 났다?
1: 약간 얘기해야지. 나를 무시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주변 사람 보기 약간 민망했어.
0: 뭐 질투 났어. 이러면 질투났어. 남자 질투했어? 아이고 그런 거 질투했어 우리 얘기 이러겠지.
1: 그랬어?
0: 아니 그랬죠. 질투했죠. 아유.
1: 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중요해.
0: 진짜로.
1: 말 한마디로 정말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어.
0: 그럼요.
1: 천천히
0: 한 번 남자가 늦어도 늦을 수 있어. 그러면 서운해, 기분 나빠, 화날 수 있어요. 근데
1: 성숙하게 표현해야 돼.
0: 넌 맨날 늦냐? 뭐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되지. 거지. 넌 나 별 중심 없지.
1: 자기야, 나 걱정했잖아. 자기 늦게 와서.
0: 그러니까
1: 무슨 일이 있나 하고.
0: 그러니까 아니면 많이 바빴어?
1: 좀 연락 좀 미리 해주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0: 연락?
1: 잘했어 나?
0: 연락은 네가 하는 거야.
1: 이런.
0: 연락은 여자가 하는 거다. 근데 보통 남자 늦진 않겠지만 늦으면 안 돼요. 근데 좀 여자분들이 좀 그러면 표현을 진짜 지금 너무 잘하셨는데 그냥 조금만 더 나를 챙겨주면 좋겠어. 좀 생각 그러니까 연락 걱정했잖아. 이러면 얼마나 남자가 더 미안하고 고맙고 하겠어요.
1: 그렇게 여우같이 굴어야 되는데.
0: 그러니까.
1: 가끔 내 안에 곰이 튀어나와.
0: 곰이요 튀어나오는데 그 곰을 힘으로 쓰지 마.
1: 곰은 괜찮은데 이제 막
0: 힘으로 이러면 안 돼.
1: 사자가 튀어나와.
0: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남자는 그런 게 있대요.
1: 네.
0: 싸울 때 속으로 이 사람과는 싸워도 끝까지는 안 싸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야.
1: 그 절제하는
0: 절제하게 보면. 근데 또 반대로 이 사람이랑 싸우면 이 사람은 끝까지 나를 이기려고 하는구나. 이게 완전 상반되는 거죠.
1: 그게 딱 느껴져요.
0: 그 처음에 상대 그딱 느껴지면 나를
1: 그렇죠.
0: 포기하거나 이 사람이
1: 그치.
0: 와 얘는 진짜 한마디도 안 질려구네. 이렇게 물론 남자가 뭐 여자 이게 이런 게 아니라 좀 평소에 서로가 그런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또 이것도 있어요. 여자가 정말 조그만 고마운 표현.
1: 네.
0: 이거 얼마나 쉬운 거예요. 미옥 씨 제가 질문해 볼게요. 남자분들을 많이 만나실 때 고맙다는 표현을 하십니까? 평소에?
1: 좋아하죠. 근데
0: 잘하실 것 같아요. 미옥 씨 원래 표현을 되게 풍부하시니까. 그러니까 미옥 씨가 표현이 풍부하신 분들은 사실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표현력이 좀 약하다고 본인 스스로 만드는 사람 나 원래 표현 잘 못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자분들 원래 나 얘기 없고 나 원래 표현 못해. 야 누구는 태어나서부터 아니야? 고마우면 고맙다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한테
1: 꼭 말로가 아니고
0: 어떻게
1: 그냥 뭐. 예를 들어서
0: 뭐 뽀뽀 같은 거?
1: 아니
0: 왜? 나만 짐승이에요? 아니 고맙다 뽀뽀할 수 있잖아.
1: 그게 제일 좋겠지. 제일 좋겠지.
0: 손잡아주고
1: 그거 말고 이제 좀 챙겨주는 거
0: 뭐요?
1: 뭐 이렇게
0: 꼭 물질적으로 저렇게 한다잉?
1: 아니 반찬 하나라도
0: 아니야
1: 뭐 음료수 하나 아니야?
0: 반찬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남자 입장에서 음식 못하는 분들 반찬하려 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 마음은 고마운데 우리도 사람이야 그거 얼마나 힘들게 먹는 줄 알아요 우리?
1: 아유.
0: 그러니까 요리 못하시는 분은 그런 거 하지만 다른 걸로 하세요 다른 걸로
1: 아니 해달라고
0: 차라리 사줘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가 이렇게 픽업을 왔어 모시러 왔어
1: 고마워요
0: 고마워 고마워요. 데려줘서 고마워요. 픽업해서 고마워요. 이런 거 한마디면 돼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자는 거죠.
1: 맞아. 맞아. 그건 중요한 것 같아.
0: 그리고 무거운 거 남자가 당연히 들어주죠. 당연히 들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마워.
1: 그럼요.
0: 아니면 칭찬이죠. 남자는 칭찬도 충실해.
1: 어머 자기는 힘든 너무 세다.
0: 헐킬 세라클레스 같아 막 이러면.
1: 아이고
0: 고마워. 두 개도 들지.
1: 역시 막 이런 거.
0: 역시 내 남자. 힘도 좋아. 든든해. 오빠 멋져. 이러면. 남자 뼈 부러져도 듭니다.
1: 그걸 잘 이용해야 돼. 여러분 들으셨죠? 네. 우리 여성 여러분.
0: 그리고요 식사할 때 이거 진짜 중요해. 남자들이 은근히 꿍하거든요.
1: 그런 게 있다.
0: 남자 진짜 꿍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분과 데이트할 때 식사를 사겠죠. 웬만하면 사.
1: 네.
0: 사는데 이게 비싸고 안 비싸고 뭐 속된 말로 국밥집이든 진짜 무슨 파인 다이닝이든 중요할 수는 있지만 그걸 떠나서 밥을 먹으면 여성분들이 조금 고마움을 표시해 주면 좋겠어요.
1: 그럼요. 진짜 맛있게 먹어주는 거지.
0: 맛있게 먹어주고 여기 너무 좋다. 너무 맛있다. 오빠랑 할 때 더 맛있다. 너랑 와서 정말 즐겁다. 이런 거 먹어서 너무 고마워. 잘 먹었어요. 이거 한마디면
1: 나는 오빠가 그래가지고 비싼 횟집에 갔는데 그 여성분이 나는
0: 둘이서 가신 거예요?

0: 회가 별, 저랑 말고 어, 어. 회가 뭐 이러면서 막 깨적깨적 대드래요. 그래서 어. 내가 지금 내 돈 쓰고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맛있게 먹어줘야 돼 일단.
1: 아 근데 물론 그분이 정말 회를 싫어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모르고 여담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얘기를 해야지. 횟집 가면 어, 저는 회를 못 먹어요.
0: 어머, 너무 그러니까 기분 안 나쁘게. 어,
1: 근데 그거 말고 그렇게 하면 진짜 예의가 아닌 거죠.
0: 아무튼 어프리시에이트 하면서 그렇죠. 열심히 어머 맛있다.
1: 기분 좋게 서로.
0: 너무 고마워요.
1: 오빠
0: 먼저 이렇게.
1: 이렇게도 해주고.
0: 오빠 아 해줘야 돼? 아, 오빠.
1: 네. 아니 뭐 젓가락 정도 하나 까줄 수 있지 않나요? 아니 근데 고맙다는 표현. 그리고 이거는 진짜 맨날 우리가 제가 평생 아마 저도 한 1000번 넘게 들은 것 같은데 네. 남자들 늘 하는 말. 식사를 했으면 여자분이 커피나 뭐 디저트 정도는 사는 척이라도 해달라라는 표현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 사실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었으니까 뭐 오빠 커피 한잔 할 커피 네. 제가 살게 아니면 오빠 뭐 그치, 그치. 사탕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까 아이스크림 내가 살게요. 뭐 사줄 수도 있고 남자 살 수도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0: 아, 어, 그 마음이.
1: 그 마음이.
0: 그렇지. 어, 맞아.
1: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조그만 입에 그런 고마운 표시가 남자들은 어마어마한
0: 그쵸.
1: 진짜 선물이거든요.
0: 그렇구나.
1: 자 그리고 오래 사랑하는 여자는요 중요합니다. 남자를 바꾸려고만 하지 않아요. 당연히 지내다 보면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겠지.
0: 뭐 스타일, 스타일.
1: 어, 또는 뭐 정리정도 안 하고 뭐 예를 들면 생각보다 안 깨끗하거나 아니면 무슨 습관 뭐 그쵸. 생활 루틴 뭐 돈 쓰는 거
0: 그런 거 그렇게 하지 마 막 이러면서
1: 어, 그런 습습관 이런 게 많죠. 눈에 거슬린 게 보이잖아요 슬슬. 근데 그거를 자꾸 고치려고만 하면
0: 아, 그 친구 만나 술 좀 마시지 마 막 이런 거
1: 어. 오빠는 왜 맨날 오빠 돈 내? 뭐 이런 거
0: 어, 그렇지 그렇지 어.
1: 왜 자기가 맨날 사?
0: 왜 친구들한테 왜 그렇게
1: 왜
0: 퍼져?
1: 야 내가 살만 하니까 사는 거지 그런 거지 그거를 그러니까 뭐 한두 번은 얘기할 수 있지 걱정하고 근데 뭐 이거 껌껌하면은 남자는 얘가 나를 좋아하는 게 맞아 아니면 자꾸 나를 바꾸려고 내가 지금 이게 싫어?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내 자체를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진짜 나쁜 습관이 있으면 고쳐야겠지.
0: 네.
1: 근데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면서요.
0: 그렇죠. 맞춰서
1: 쓰는
0: 거지.
1: 저는 예전에 대학 때 여자분이 남자를 남자가 막 그렇게 이렇게 막 진짜 막 꼬사대고 맨날 가고 막 맨날 막 이렇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막 3개월 거의 100일을 해가지고 여자가 결국엔
0: 넘어갔어요.
1: 사실 좋아하지도 않지만 아 그래 기회나 줘보자 그래서 만났는데 남자가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때리는 것까지는 아닌데 이제 좀 내 여자가 된 것 같으니까 막 술 먹고 하다가 막 욕설하고 집어던지고 있더라.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하는데 우리가 야 당장 헤어져.
0: 그럼
1: 저거 절대 못 쓴다.
0: 그럼
1: 저거 절대 고치지 마. 근데 평생 너무 잘해준다. 야 웃기지 마. 절대 안 돼.
0: 안 돼 안 돼.
1: 이런 것들은 못 고쳐요. 근데 뭐 그냥 뭐 양말을 내려 뒤집어 벗는다든가.
0: 그 정도는
1: 뭐 옷을 안 어울리는데 자꾸 붙는 옷을 입어 살찐 사람이 뭐 이런 거는 고칠 수 있지. 그러자 오빠 제발 좀 옷 좀 붙는 거 입지 마. 이럴 수는 있지.
0: 뭐, 그런 거야 뭐 좀 참으면 되지. 근데
1: 뭘 참아요? 바꿔야 바꿔 그런 거.
0: 아니 양말 뒤집고 이런 거 뭐 어떻게 그냥 아유 내 팔자다 이러고 뒤집으면 다 내가 뒤집으면 되지만.
1: 어 진짜?
0: 어 화났다고 뒤집어 던지고 이런 성질은
1: 아 그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0: 절대 그거는 안 돼.
1: 근데 여자분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화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와 이런 사람이 있어요.
0: 옛날에 나는 언니 테레비 집어던졌잖아.
1: 와 그분이 힘이 세시네. 테레비를 집어던졌어.
0: 베란다에서
1: 반구로 던졌다고요?
0: 한국에서 그랬다.
1: 오마이마이.
0: 세상에 그 얘기 듣고 그게 있어.
1: 그게
0: 나오더라고요 평상시. 와. 그래서 제가 딱 저도 그분하고 연을 끊고
1: 그렇죠.
0: 있었어요.
1: 잘하셨어요.
0: 그러다가 이제 다시 좀 연결됐지만 그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은 또 뭔가 깊은 또 그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 상처가 또 있다거나
1: 아니,
0: 이거는
1: 그건
0: 이제
1: 핑계지.
0: 그거는
1: 핑계,
0: 좀 근데 고쳐야지.
1: 핑계, 핑계, 핑계. 그런 거 안 돼.
0: 큰일 나지.
1: 절대
0: 진짜.
1: 안 됩니다. 저도 친한 형이 있었는데 술 먹고 그 나오는데 그 파킹라스에서 주차하시는 요원과 싸우는 걸 봤어요. 술 취해갖고. 근데 너무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0: 어머나.
1: 그분을 막 해서 제가 잡아서 다리 걸고 넘어뜨려갖고 제압을 시키고는 그 사람을 다시는 안 만나요. 그 많은 사람이랑 시비를 거는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싶으니까
0: 그렇죠.
1: 처음에 말리다 좋게 좋게 말리다가 막 승질내고 뛰어내려서
0: 안
1: 돼 안 돼 그런 분들 절대 만나면 안 돼. 자
0: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1: 실수할 수 있어.
0: 또 어렸을 때는 또 그럴 수 있는데 나이 들면서는 그 정도는 이제 고쳐야지. 본인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어요.
1: 맞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남자를요 여러분 좀 자신감 아까도 자존심 자신감을 살려주시고요. 별거 아닌 나를 믿어주고 나를 옆에서 괜찮아. 오빠는 이런 사람 오빠가 진짜 지금은 잠깐 힘든 걸 뿐이야. 난 네가 해낼 수 있을 거 믿어.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이건 너무 교과서적이다. 야. 뭘 나는 오빠가 해낼 거라 믿어. 이거는
0: 어디서 왔어 이거.
1: 어 이건 좀 그렇다.
0: 오빠 믿어.
1: 뭘? 응? 뭘? 잘해라잉?
0: 오늘 밤 믿어.
1: 뭐 안 믿어? 보름달?
0: 오늘 밤 나 맛있는 거 사줄 거지?
1: 아이,
0: 믿어.
1: 됐어. 그만 좀 먹어. 네. 자, 하여튼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 그러면서도 자기의 삶이 있는 여자를 남자들은 사랑합니다.
0: 그런 자기의 중심.
1: 모든 게 남자한테만 또 빠져있어도
0: 맞춰주면 안 돼.
1: 아, 이상해.
0: 어, 그럼.
1: 나중에 부담될 수 있거든요.
0: 그럼요.
1: 그러니까 자기도 나름의 일이 있고 취미가 있고 친구도 있고 뭔가 뭐
0: 혼자 그게, 보내는 시간도 있고.
1: 어, 그런 게 좀 있어줘야 더 매력적인 거거든요.
0: 그럼요.
1: 뭐든지 남자한테 막 너무 많이 달리면 또 그게
0: 안 돼.
1: 매력이 사라져요.
0: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사랑하고
1: 그렇죠.
0: 또 그러면서 그 사랑을 같이 나누고
1: 그렇죠.
0: 내가 먼저예요 항상.
1: 맞아.
0: 내가 먼저 나를
1: 사랑해야지.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자는 이 사랑과 있을 때 나의 스스로 나의 모습이 정말 뿌듯해지고 흐뭇해지고 보람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그런 여성. 아... 그게 힘들면 이뻐지세요. 네.
0: 나는 나다.
1: 아이브
0: 자신감으로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1: 아 그럼요. 아름다움은 당당함에서 나옵니다.
0: 네. 아이브가 불러요.
1: 뭐예요 제목이?
0: I am.
1: I am. 나는
0: 나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1: LA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하루하루의 행복이 주어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세스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유후 융자회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나 말씀드리고 오늘 맛있는 시간 가져볼게요.
2: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5: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보약 녹용홍삼
6: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7: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5: 면역력인 최고인 녹용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5: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푹푹 끼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2: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3: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굿모닝 차차차. 오늘 스페셜 게스트 모셨습니다. 우리 맛있는 시간으로 들어가 볼까요?
1: 우후! 우리 최고의 밥사.
0: 네.
1: 소반의 우리 대표님. 대표님 박영희 대표. 죄송해요. 갑자기 까먹었어. 박영희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아, 소반 하면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1: 일단 진짜 맛있잖아요.
0: 아, 그리고 명성이 자자해. 네,
1: 유명하기도 하지만 네. 드셔보고 맛없으면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너무 맛있죠.
0: 진짜 성공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 핀란 쪽이었죠? 그쪽에서 결혼식
11: 이제 천천히 파티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하려고 지금 하나 만들고 고치고 있으세요? 있습니다.
0: 예. 정말 기대됩니다.
11: 네.
0: 왜냐하면 조금 이렇게 외진 지역으로 외곽 지역으로 나가서 거기서 뭐 팔순잔치도 하고 언약식도
11: 맞아요.
0: 하고 요즘은 결혼식도 가족 중심으로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소규모로
1: 리마인드 웨딩 한번 할까 저는?
0: 리마인드 웨딩도 좋다.
11: 되게 하고 싶어 하세요. 예, 그리고 팔순잔치 이런 것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또 친구들 모임 한 20-30명 모이면
0: 생일 파티
1: 그런 거
11: 한 3년 전부터 계속 손님들이 사람들이 해주라 그랬는데 네. 아 우리 집인데 우리 좀 쉬려고 왔는데 계속 이게 미뤘는데 네. 이제 더 이상은 미루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0: 아니 특별한 날 아니어도 우리 소반 식당의 박영희 대표님이 만드시는 그 음식을 우리 그냥 즐기자 이래서 맛기행으로 거기 가도 너무 좋겠어요.
11: 그러게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중에서 한국 음식도 좋아하지만 제가 정말 거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 다니던 교회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데서 오셔가지고 아사도를
1: 아사도
11: 와 그거 먹고는 정말 다른 고기를 못 먹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게 그 아사도 잘 구시는 분 저한테 좀 연락 좀 해주시고 저기 와서 같이 굽고 그다음에 이제 큰 화덕 같은 거 굽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그 집 옆에다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숯불 이렇게 떼서 그 굽고 야채도 굽고 뭐 양고기도 좋아하면은
1: 이거
11: 크게 하고 뭐 통돼지 조그만 거 이것도 하고 하려고 그거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0: 올해 가을 잘 구시는 분 연락 주시면
11: 연락
0: 같이
11: 주세요.
0: 일하자는
11: 같이.
0: 거죠.
11: 아니 일도 하고 좀 아르켜 주셔도 되고. 이제 그 동네도 또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도 또 전문마다 다 다르니까.
0: 아니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 살다 오신 분들은 진짜 잘 구시더라고요.
11: 네네 진짜 맛있습니다.
0: 저는 추미추리 소스 전문이에요.
11: 아 그래요? 좀 아르켜 주세요.
1: 잘 만드세요?
11: 네. 좀 아르켜 주세요.
0: 진짜 저는 깔끔하게 해요. 너무 오일리하게 안 하고 레몬을 좀 많이 써서
11: 그래서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1: 다음에 대표님 추리추리 소스 만드시죠?
11: 못해요 저는.
1: 그래요? 아니, 왜냐면 저는 두 그릇 하나씩 만들어서 한번 여기서 한번 다음에 내기를 제가 심사를 하면 고기를
11: 뭐가 맛있나
1: 뭐가 더
0: 양손에 딱 잡으려고
11: 아니면 저희 집으로 한번 오셔서 같이 구워가지고
1: 너무 좋죠.
11: 찍어 먹어봐야지.
0: 네. 그러면 아사도 잘 구시는 분 아이디어 있으신 분은 전화주세요. 전화번호 바로 소반식당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반식당에 가셔서 저 아사도 잘 구워요 이러시면 되겠어요.
1: 아니 근데 솔직히 소반식당이야 뭐 워낙 뭐 전화번호를 만나해드려요 지금? 근데 이거는 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저기 뭐야 소반은 사실은 뭐 아사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한국인이
11: 갈비찜,
1: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이거 옛날 얘기인데 제가 대학생들 그 제가 일 때문에 마케팅하면서 대학생들 그룹들을 저희가 좀 포섭한 적이 있거든요. 대학생들 UC하고 UCLA, USC 친구들을 만나갖고 그 학생 회장들, 회장들 부회장들 이렇게 남녀들 모여갖고 너네 밥 사주시니까 저녁 먹으면 얘기하자 어디 갈래? 그랬더니 아 저녁은 시간이 힘드니까 점심을 사달래요. 그래 어디 갈래? 소반이 그러는 거야.
11: 아, 되게 많이 와요. UCLA, USC
1: 근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11: 학생들이,
1: 너희들은 근데 왜 그 많으실 때 소반을 원하냐? 그랬더니 여기 맛있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먹으면 애들이 많이 먹잖아 젊은 애들은. 조금 비용이 자기들이 모아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야 안 그래? 자기들은 진짜 많이 먹는데 진짜 많이 먹는 거예요. 저도 잘 먹거든요. 아니 얘네들은 술도 안 먹어. 낮이니까 저희는 낮술도 먹을 수 있는데 애들은 저는 술 안 먹는다면서 고아 갈비찜이나 뭐 간장이랑 이런데 먹고 보면 야 진짜 잘 먹는다 얘네들.
0: 얼마나 맛있겠어.
1: 근데 애들 딱 젊은 애들도 소반 딱 얘기를 깜짝 놀랐어요.
11: 많이 와요 학생들이.
0: 갈비찜이 그렇게 맛있는 비결이 뭐예요?
11: 그 저희는 그 이제 한약재도 들어가고 과일 뭐 야채 많이 들어가고 세 번을 쿡을 해요. 그리고 고기를 살 때 이제 갈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센터컷 가운데 그 좋은 것만 저희가 사요. 그리고 세 번 쿡을 해요. 그러니까 부드럽고 맛있고 그다음에 대추도 들어가고 거기에 뭐 버섯도 들어가고 떡볶이 떡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당근도 들어가고 무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대추는 또 저희 집에서 농사 지은 걸로 넣고 되게 달고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성을 들여서 하니까 그렇게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게 고기 아니에요?
1: 저는 인정합니다.
11: 저는 진짜 고기 좋아해요.
1: 저는 고기 진짜 좋아해요.
0: 좋은 퀄리티의 재료와 그리고 네. 정성이 그렇게 들어가서 맛있나 봅니다. 네.
1: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갈비찜 하면은 저희가 갈비도 갈비지만 국물이 정말 맛있거든요. 네. 근데 그와 양대산맥이 또 은대구조림이잖아요. 네. 국물의 왕이 또 은대구조림이잖아요. 네.
11: 거기도 진짜 맛있죠.
1: 저희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은대구조림이거든요.
0: 저도요.
1: 어, 좋아하세요?
0: 은대구조림
1: 고급 음식인데 너무 맛있어요. 소바 은대구조림. 그래서 제가 네. 이것도 제 얘기인데 제가 네. 대표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공기업에 일할 때입니다. 네. 어른신이 이제 저희 회식을 와서 좀 먹는데 다 맛있는 거 알죠. 갈비찜 맛있죠. 은대구조림 맛있죠. 간장게장 맛있는 거 알잖아요. 돼지볶음밥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씩 쭉쭉 시키는 거야. 왜냐면 거기 계신 장님께서 네. 다 먹고 싶으니까 떠들어 시켜. 근데 네. 한 10명이 갔는데 저희는 알잖아요. 시키면 결국엔 못 먹어요. 네. 저희 못 먹어요. 네. 근데 사장님이 딱 오셔갖고 이렇게 시키지 마시고요. 네.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요게 이렇게 시키세요. 딱 바꿔버리세요.
0: 아, 네. 그래.
1: 그래야 나눠 먹을 수 있다고.
0: 네. 그렇지. 너무 한 가지씩 이렇게 막 너무 정신없어.
1: 정신없고
11: 먹지도
1: 못 먹어요. 우리
11: 먹은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0: 맞아요.
11: 똑같은 메뉴를 양쪽으로 딱 나눠서
0: 맞아요.
11: 이쪽에야지 막 먹다가 여기 주고 맞아요. 부족하고 이쪽에 넘기고 막
1: 장들 올리다 보면 밑에 사람들 네. 먹지도 못해요.
11: 못해요.
0: 뭐 먹은 거 는지 몰라. 그래서 좀 저는 심플하게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1: 그래서 제가 손님들한테 이제 정말 식당 주인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손님이 시킨 대로 놔둬야 되는데
0: 네.
11: 저는 이제 되게 좀 십몇 년 하다 보니까 네. 아 이거는 그 상견례 하는 자리구나.
1: 아.
11: 이거는 목사님 대접하는구나.
0: 아.
11: 이거는 사업참 만나는 거구나. 그거를 네. 대강은 이제 알아요.
1: 네.
11: 그래서 어떨 때는 저는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뭐를 하든 저는 먹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먹는 걸로 평가가 돼요.
0: 그래서 제일 중요하지 진짜. 네,
11: 그래서 보통 중국 손님들은 되게 음식 많이 시킵니다.
1: 그렇죠. 네.
11: 양도 많고 정말 많이 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을 가서 볼 때도 우리가 네 명 가잖아요. 중국 사람은 우리한테 대접할 때 그 큰 여기보다 더 커요. 그거를 10개 12개를 시켜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리 그거 10분의 1 10분의 1은 커녕 뭐 한 숟가락씩도 못 먹어요.
0: 네.
11: 근데도 그렇게 푸짐하게 해서 그거는 좀 너무 과한 거고
1: 네.
11: 우리 식당도 중국분이 한 반 정도 되나 그러는데
0: 네.
11: 정말로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많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사람하고 사업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면 제가 옆에서 조금 더 시키세요. 내가 그래요. 근데 보통 중국 사람들은 두 명 오면 보통 이제 두 분이 많이 오거든요.
0: 네.
11: 그 큰 메뉴를 세 개에서
1: 네 개 정도.
11: 네 개. 어떨 때는 다섯 개까지 시킨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너무 많은 건데
0: 네.
11: 숫자보다는 좀 더 많이 시켜야 돼요. 네 분이 오셨으면 다섯 개는 시켜야 돼요.
0: 네.
11: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아 내가 대접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1: 그렇죠, 그렇죠.
11: 아니면 최소한 네 병 오면 네 개라도 시켜야 되는데 보통은 세 개, 두 개 시키려고 그러세요.
0: 네.
11: 그럼 제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 사람들 양을 알잖아요.
0: 네.
11: 그리고 조금 시키면 기분 안 좋아요.
1: 드시다 보니까 네.
11: 대접 안 하는 것 같아서
1: 맞아,
11: 그래서 하고 또 목사님들 대접하러 오시면은 저는 목사님들한테 잘 대접해갖고 제가 축복 받은 거거든요.
0: 네.
11: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아 저 김치찌개 먹을래 막 이러면은 근데 요즘은 그런 분은 안 계세요. 처음에는 좀 그런 분들 계셨는데 누가 대접하면 그냥 대접하는 대로 받으셔야 돼요.
0: 네.
11: 그러면 그 대접한 사람은 그만큼 축복을 받더라고.
0: 네.
11: 그러니까 그리고 또 너무 저기 하면 그때 가끔 이렇게 하면 부족할 것 같은데 이거 좀 더 시키실래요? 그리고 전번에 한은 씨 네, 네. 오셨을 때 같이 막 10명 왔는데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저거 하나 이렇게 하면 정말 먹지도 못하고 먹은 것 같지도 않아요.
0: 네.
11: 그러면은 차라리 두 개씩을 양쪽으로 시키세요. 그래갖고 거기서 나눠 먹어야지
0: 네.
11: 막 하나 시켜서 저기까지 접시가 돌아가고 오고 그러면은 먹는 것 같지도 않고
1: 정신없어 진짜
11: 정신도 네. 없고 그래서 네. 내가 그렇게 해주는데 어떤 분들은 또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0: 네.
11: 근데 들으면은 하는 거고 안 들으면 말고
0: 네. 네.
11: 근데 제가 조언은 해줍니다.
1: 저희는 너무 감사했죠. 그러면 저희도 먹을 수 있으니까
11: 네.
1: 딱 느낌이 네. 나눠 먹으면 저희도 뭐 애들 네. 젊으신 분들 눈빛이 착 발짝하면서 네. 다행이다. 근데 네. 또 그 장 어르신께서 마음이 오픈 마인드로 그게 나은가? 그래서 그렇게 네. 시키셨는데 네. 다행히 잘 맛있게 먹었죠.
0: 이왕 먹으러 외식 나갔으면요. 저는 좀
11: 풍성하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대접하면
0: 드세요. 네.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네. 어떤 사람은 딱 가잖아요. 이 집이요. 전복죽이 무슨 죽이 맛있어요. 그러면서 네. 그거를 딱 그냥 시켜주는 거야. 내가 죽 먹고 싶었대. 언제?
11: 그러니까
0: 대접해준다면서
11: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손님을 대접하러 갔잖아요. 그러면 내가 비싼 걸 시켜줘야 돼요.
14: 어, 그런
11: 근데 내가, 맞아. 내가 대접하러 가가지고 나는 된장찌개 이렇게 해버리면
15: 그쵸, 다른, 분들은,
11: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시켜요?
15: 맞아.
11: 그럼 그렇죠. 기분도 나쁘고 대접 받는 것도 아니고 네. 안 먹는 것만 못해요. 그러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먼저 뭐 고르세요 해놓고 네. 내가 나중에 된장찌개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가자마자 어떤 분은
15: 그렇죠.
11: 딱 대접하는 분 된장찌개 이래 버리면
15: 다른 걸 시킬 수가 없잖아요.
11: 못 시켜요. 그러면 기분도 안 좋고 서로 막
15: 맞아요.
11: 예.
15: 막 그러네요. 난 간장 게장 시킬 간 하는데 된장찌개 그러면
11: 어, 그래. 못 찾지.
15: 간 된장이요?
14: 중국집 가서 짜장 짜장 주세요. 어,
11: 그러니까. 그리고 이왕 식당에 갔을 때는 이왕이 뭐 조그만 더 푸지게 푸짐하게 남한테 대접하면 네. 정말 서로가
14: 대접받는 기분이, 그 감사함이 전해오죠.
11: 예.
15: 자, 그래서 지금 소반 또 제 추억을 얘기하고 있는데 소반에서 워낙 또 워낙 봉준호 감독이 또 오시고 아주
14: 그러니까.
15: 정말 유명하잖아요.
14: 그래서 정말 유명해지셨죠.
15: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너무 유명하신데 아까 뭐 제가 솔직히 뭐 갈비찜 말씀드렸고 은대구조로 유명한 너무나 당연하지만
14: 네.
15: 많은 분들이 진짜 소반 그러면 좋아하시는 게 또 간장게장이잖아요. 근데 간장게장 그렇게 사람들이 맛있다는 이유가 또 있어요, 특별히?
11: 그러니까
15: 굉장히 많은데 간장게장이
11: 예, 되게 많은데 근데 제가 네. 그 AI한테 한 3일 전에
15: 네.
11: 한번 물어봤어요. LA에서 간장게장 아니 갈비찜 제일 맛있는 데가 어디야? 1등 소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나 너무 놀랐어요.
14: 어머나.
15: 너무 아니, 워낙에 유명하시고
14: 네. 잠깐만. 내가 물어볼게요.
11: 한번 물어볼게요.
15: 왜냐면 지금 미 주류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11: 지민인가 뭐예요, 그게?
15: 재민이.
11: 재민이 네. 거기다 물어봤어요.
14: 재민이한테 물어봐야 돼요?
11: 그때 딱 나오더라고.
15: 제 X여자친구 이름 지민이고.
11: 아.
15: 재민이야. 재민아.
11: 왜 그래 또 사모님 듣는데.
14: 탱박사님, 네? 제가 우리 탱박사님 LA에서 갈비찜이 제일 맛 맛있는 곳이 어디예요?
15: 우리 집. 자, 기다리는 동안
14: 예.
15: 간장게장에 그 일단은 신선해야 되잖아요, 대표님.
11: 예.
15: 신선도는 뭐 저희가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소바는
11: 우리는
15: 뭐
11: 워낙 많이 나가니까
15: 그러니까 로테이션 워낙 빠르니까.
11: 예.
15: 근데 이게
11: 양념이 24가지가 들어가요.
15: 아, 그렇게 한약재, 많이 들어가요?
11: 한약재,
15: 와.
11: 과일, 야채 뭐 들어가는 게
15: 진짜 정성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간장게장이 뭐 마트에서도 많이 팔고 사실 식당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간장게장 갈비찜 그러면 무조건 소반 식당을 사람들이 하는 게 저도 물론 되게 먹어보고 좋아하지만 제 와이프가 양념게장 싫어해요. 제가 그냥 간장게장만 먹어요.
11: 어, 저는 양념게장 좋아하는데.
15: 아, 정말요?
11: 양념 맛으로.
15: 양념게장은 근데 좀.
14: 저도 간장게장 좋아해요.
15: 저도 간장게장.
11: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15: 대표님이 양념게장 좋아하시는데 간장게장을 계속.
11: 근데 이제 또 그다음에 은대고주림 제일 맛있는 데가 어디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소반이 나오는 거 1등이. 그래서 간장게장 그래서 난 당연히 간장게장은 다른 거는 몰라도
15: 네.
11: 1등인 줄 알았더니
14: 네.
11: 2등인가 3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3등 안에는
15: 기분 나쁘셨구나.
11: 아니 나쁘진 않는데 네. 우리가 제일 정성 들여서 만든 게 간장게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3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세 개 다 3등 안에는 두 개 1등하고
14: 네.
11: 하나 3등이니까 그냥 괜찮았는데 좀 더 맛있게 노력해봐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15: 와, 아니 근데 뭐 미 주류 사회에서 이미 너무나 공신력이 돼서 다 상을 받으셨고 이미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니까 그거는 이 데이터 상으로 완전 수. 자 이게 말도 안 되네. 나오네요.
11: 예.
15: 나오네 지금.
11: 제가 한번 정말 이틀 전에 네. 심심해서 눌러봤어요.
14: 아니
15: 그 밑에 이제 또 다른 업체도 좀 나오는데 소반이 나오네 1등으로. 와.
11: 그래서 내가 누군가 좀 오면 내가 밥 한번 대접하고 있는데 찾을 네. 길이 없네요.
15: 아 이거는요 사람이 아니라요 대표님.
14: 네.
15: 정말 데이터 빅데이터잖아요.
11: 알아요. 근데
15: 그러니까 아니, 구글해줘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11: 아니 손님들이 네. 손님들이 그러는 거야. 그거에서 물어봐서 맞대. 그래서 내가 대접하고 싶은데 만날 길이 없네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14: 지금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도 아마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셨을 거예요. 몇 위가 나왔나요?
15: 야, 아우,
11: 나
15: 신기하다.
11: 너무 놀랐어요. 오랜만에 눌러봤는데
14: 아니 그 비결이 간장게장이 짜지 않고 깊은 맛으로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게?
11: 양념이 24가지가 들어가요. 네, 그거를 5시간 동안 끓인 다음에 이제 네. 걸러서 식혀서 이제 붓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 되게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고
14: 네.
11: 근데 요즘은 외국 사람들도 다 시켜요. 네.
14: 요즘 아우 저희 밑에 집 세르비아 에이. 아주머니가 김치를 에이. 담가 드시거든요. 에이. 이제 조만간 간장게장까지 다 에이. 우리가 점령당할 그런 분위기야 요즘 보면.
15: 아, 제가 죄송한데 이거 AI가 정말 재밌는 얘기가 있었고 읽어볼게요. 소반 1등 나왔는데 에이. 제가 간장게장 찍어봤거든요. 에이. 그리고 은대고 좀 두 개를 찍어봤는데 간장게장으로도 유명. 저는 은대고집을 찍었어요. 근데 간장게장도 유명하다 나와요. 에이. 그리고 정갈하고 수준 높은 생선 조림 요리로 현지인과 여행객 모두에게 높게 평가받는 곳이고 깔끔하고 깊은 맛의 은대고조림을 맛볼 수 있다. 아, 네. 그리고 정성스럽고 다양하게 제공되는 고품질 정갈한 반찬 구성이며 자극적이지 않은 은대고 특유의 고소 기름진 맛을 가장 잘 살린 양념. 아.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될 만큼 높은 음식 완성도.
11: 어떻게 그렇게
15: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AI 그렇게 나와요.
11: 그거는 사람들이 와. 통계로 넣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15: 그 빅데이터 사람들이 쓴 그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편집이 나오니까.
11: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14: 네. 우리 그러니까 그레이스 홍님도요. 소반 대표님 최고 음식 실력과 함께 인생 철학도 배울 게 많아 맞아요. 존경하고 또 저희 2세 아들 스탠 땡땡했는데 아무래도 스탠포드 같아. 스탠포드 출신 무지 깐깐한데 소반 식당만 제일 좋아해서 집에 오면 소반만 가요.
11: 그래요. 학생들이 이제 집에 오면 소반 먹고 싶다 그러는데 그래서 엄마들이 모시고 와요. 데리고 와요. 그러면은 제가 너무 이렇게 뿌듯하고 기분도 꼭 내 딸이 온 것 같고 기분에 참 우리 손자가 오랜만에 오늘 와요. 지금 방송 끝나고 가면 아마 소반에서 밥 먹고 있을 거예요.
14: 뭐 해주실 거예요? 손자는 뭘 제일 좋아해요?
11: 이제 아마 오늘 와서 갈비찜하고 조기구이를 하고 해물두부전을 아마 어머나. 제 생각에 먹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가면 이제 와요. 그럼 저하고 5일 동안 같이 있는 거예요.
15: 와, 그동안 몇 살 있어요?
11: 14, 16.
14: 아, 근데 걔네는 또,
11: 걔네는 또 파스타집 하잖아요.
15: 그쵸,
11: 식당을.
15: 딸님께서. 네네네. 네. 유명하시죠.
11: 그러니까 이제 걔는 또 걔네 그 음식을 먹고 저도 이제 먹고 싶으면 거기 가서 먹어요. 네. 그런데
14: 아, 좋겠다.
11: 근데 손자가 좋겠다. 내가 왜 그렇게 좋아하냐면 제가 딸만 셋이었잖아요. 네. 근데 저기 뭐 엄마들이 뭐 아들 그러면 무슨 아들을 막 이랬거든요. 네. 손자를 낳는데 저는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14: 너무 좋아서?
11: 너무 좋아가지고 얘를 학교를 어디를 보낼까 교회를 어디를 보낼까 별합을 막 낳았는데 공상을 다 하고요. 정말 상상을 못하겠어요. 너무 좋아서.
14: 얼마나 좋으실까. 얼마나 행복하세요. 그래.
15: 손자분도 부럽다. 눈 떠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방해 대표님이잖아요. 얼마나 좋아.
11: 자기 아빠는 더 유명하잖아요.
15: 아니, 아버님도 자기 식당은. 유명하지만
11: 자기 식당은.
15: 그러니까 파스타도 유명하지만 뭐 얼마나 좋아요.
11: 근데 너무 고마운 게 전번에 와서 밥 먹으면서 지네 엄마한테 뭐라고 말했 되냐면은 엄마 나는 너무 행복해요. 엄마가 한국 사람이라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볼 수 있다는 게 자기 친구들은 그냥 미국 음식만 먹잖아요.
14: 그쵸?
11: 근데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14: 우리 그래. 어머니들 진짜 우리 우리 선조님들께 박수 한번. 장금이를 비롯한
11: 잔루카,
14: 수많은 장금이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어요 진짜. 요즘 진짜 으쓱으쓱이야. 주변에
11: 그래서
14: 뭐
11: 5일 동안 제가 데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까지 일하고 이제 집으로 올라가서 같이 저희 집에 공작이 또 6마리 왔거든요. 그래서 7마리를 데리고 오기로 했는데 한 마리가 지금 알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못 데리고 오고 놔뒀고 이제 그 알을 이제 뭐 몇 개가 까질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 까면은 데리고 오려고 지금
15: 멋있다.
14: 나중에 우리 소반 식당의 박영희 대표님의 그 공작인 날개짓을 피고 거기에서 만찬을 하는 그런 파티 기억
15: 진짜
11: 날마다 이렇게 피는데 정말 와 그 키우면서 너무 많은 걸 배웠고 우리도 남편한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남자 공작이 그 여자가 더 많거든요. 거기에다 잘 보이려고 얼마나 꼬리를
15: 남자가 화려하죠.
11: 화려한 게 남자예요. 남자 두 마리에 지금은 여자가 네 마리인데 한 마리가 더 오면 다섯 마리인데 남자가 많으면 안 되는 게 엄청 싸워요.
14: 그렇죠.
11: 질투해가지고 남자가
14: 털 다 뽑혀.
11: 털 다 뽑혀요.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거느려야 돼요.
15: 좋습니다.
11: 자, 그래서
15: 소반 번호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323-936-9106 323-936-9106번입니다.
14: 올림픽에 있는 거 다 아시죠? 소반 어디 있는 거 모르는 사람은 안 계실 거예요. 아 지금까지 소반 식당의 박영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고의 밥상 소반 한식당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1: 감사합니다.
14: 대표님.
15: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0: 맛있는 한 끼 밥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게 저는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아닐까
1: 최고 행복이죠,
0: 싶어요. 그죠?
1: 네.
0: 별거 아니어도 요것만 놓고 둘이 함께 먹는다면 라면인들 단무지만 있어도 행복하다오.
1: 사나운 사람과 싸운 건 기억이 안 나도요. 네. 같이 먹었던 음식은 기억이 납니다.
0: 아. 네. 오늘 그런 음식을 통한 사랑 그리고 추억 많이 만드시는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날 더워진 주말 건강 조심하시고요. 월요일 날 힘차게 뵙겠습니다. 안녕.
0: 행자미역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영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터 4 LA에서 만나요.
1: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2: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2: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3: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4: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3: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4: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3: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5: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6: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5: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6: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7: 99세까지 팔팔하게.
8: 무더운 여름 H마트가 준비한 시원한 한상.
9: 명태회 냉면과 명태비빔 냉면을 각각 2인분씩 담은 속초식 명태냉면 4인분 세트. 두 가지 맛을 함께 즐기시고 구매 고객께 드리는 무료 젓가락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8: 청수 물냉면과 백제 히모카와 우동, 통통배, 더 맛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까지 여름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9: 노란 자두, 씨 없는 수박, 백도, 솜사탕 포도까지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0: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1: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2: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3: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14: 원호의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13: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14: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호의 골프.
13: 지금 원호에잇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호에잇골프.com.
15: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6: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7: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8: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7: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9: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9: 자동차, 주택, 워커스 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2: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프렌드 보험.
19: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프렌드 보험.
2: 213-388-7979 213-388-7979
19: 유니굿프렌드 보험.
2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23: 213-383-3838 213-383-3838
24: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5: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24: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5: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6: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27: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8: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7: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8: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27: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29: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30: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29: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30: 신의 눈물 에메랄드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 년의 숲 레드 우드 국립공원.
29: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30: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 투어로 전화 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31: 아주 좋은 아주 투어.
32: 아주 좋은 아주 투어.
33: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34: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33: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34: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33: 구치로 사우스 벌먼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35: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36: 오늘도요, 침뜸의학을 만나면 복받는 날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만물 중에서 가장 영묘하고 뛰어난 능력을 갖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같은 하찮은 미물들은 여전히 인간을 괴롭히고 심지어 목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결핵을 고칠 수 있게 되었고 흑사병과 천연두를 종식시켰지만 아직도 사스 같은 그러한 또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그러한 무시무시한 신종 전염병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러한 무조건 미생물들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러한 서양의학이 미생물을 죽이는 데 그러한 탁월한 의학이었다면 바로 우리는요 그러한 미생물에 전염되지 않는 그러한 튼튼한 면역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섭생의 길입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는요, 우리가 사람에 체했을 때 우리는 위라는 몸의 중앙부 장기에 체해 있는데 우리는 바로 우리 손가락에 있는 엄지손가락 손톱 위를 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여파가 바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빨대로 여러분들께서 물을 빤 다음에 위에 구멍을 꽉 손가락으로 막고 있으면 절대로 뿔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막았던 손가락을 떼면 공기가 통하면서 물이 쭉 빠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요. 흐르는 기가 막혔을 때는 꽉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체한 것처럼 답답하고 토하고 또 대변을 볼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양생의학이기 때문에 우리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 대자연과 서로 교제하는 그런 교통되는 상응되는 점을 우리들이 처방하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처방을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침뜸의학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침뜸의학은요, 세균명, 바이러스명은 없습니다. 대신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 즉 사기를 여섯 가지 종류로 나눠서 여러분들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처리해드리는 것이 바로 침뜸의학입니다. 물론 감기, 장염, 세균, 바이러스, 그러한 감염성 질환은 항생제를 쓰는데 무조건 그 항생제가 모든 답은 아닙니다. 그러한 항생제 때문에 우리 몸은 다시 그 내성이 생겨서 더 강한 항생제를 써야 되는 그러한 오류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흐르는 바른 기운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이 침뜸의학입니다. 이 바른 기운은요, 음과 양이 마치 시소처럼 역동적인 균형을 이룰 때 혹은 태극무늬처럼 서로 돌고 물리고 그래야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른 기운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맑은 기와 혈을 전달하여서 여러분들이 120세까지 건강하게 약에 의존하지 않고 병원에 의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침뜸의학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침뜸의학은 여러분들 만나는 날은 반드시 복받은 날입니다. 우리 다음 주로 이어져서 침뜸의학이 왜 여러분 병에 적용이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5: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 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0: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6: 미국에 7년 이상 거주한 장기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 이민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알렉스 파딜라 의원과 딕 더빈 상원 원내총무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앤디 김 상원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으며 하원에서도 조이 로프그렌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현행 이민규약법 249조의 개정입니다. 이 조항은 1929년 제정됐지만 1986년 이후 영주권 신청 기준일이 1972년 1월 1일이 전 입국자로 고정된 채 약 40년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 조항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개정안은 특정 날짜 기준을 없애고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7년 이상 체류하고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다카 수혜자와 H-1B 비자 소지자 등 800만 명 이상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법안의 실제 통과까지는 상당한 정치적 난관이 예상됩니다.
7: 벤투라 카운티 검찰이 로즈미드에 거주하는 44세 한인 남성을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절도 공모와 노인 대상 사기 공모 등 여러 건입니다. 사건은 지난 4월 2일 사우전드 옥스의 한 노년 여성이 스팸 이메일 속 링크를 클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팝업 창이 뜨자 피해자가 안내된 번호로 전화했고 사기범들은 연방거래위원회와 재무부 직원을 사칭해 돈세탁 수사 대상이라고 속였습니다. 계좌가 동결되기 전에 현금을 인출해야 한다고 협박한 뒤 집 주변을 감시하고 있다며 공포심까지 조성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은행 여러 곳을 돌며만 4,000달러를 인출해 암호를 댄 여성 전달책에게 건넸습니다. 다음 날 사기 사실을 깨달은 피해자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벤투라 카운티 쉐리프국은 이 남성이 전달책을 차량에 태워 피해자 집까지 데려다 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22일 패사디나에서 체포됐으며 24일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법원은 보석금 없이 석방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8월 4일입니다. 검찰은 즉각 행동을 요구하거나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거나 계좌 동결을 협박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을 허용하는 선택적 실무연수 프로그램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이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확인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고 백악관 승인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선택적 실무연수 프로그램은 F1 학생비자 소지자가 졸업 후 별도의 취업비자 없이 전공 관련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간 취업이 가능하고 이공계 전공자는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기술기업과 월가 금융회사들은 이 프로그램을 해외 우수 인재 확보의 핵심 통로로 활용해왔습니다. 이번 방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인상 정책이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이후 나온 대안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지난달 1일 위법으로 판단했고 이번 달 24일 보스턴 연방항소법원도 정부의 효력정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수수료를 유학생 본인이 부담할지 고용주가 부담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어느 쪽이든 미국 유학의 매력이 크게 떨어지고 기술직 인력을 유학생에 의존해온 기업들의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5: 스페인 남부 세우타에서 모로코 출신 불법 이민자 5만 명 가까가 하루 만에 국경을 넘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군병력이 투입됐지만 인파를 막지 못했고 해안가에서는 시신 9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스페인 대법원이 바다로 들어온 이주민을 즉시 추방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스페인 야당은 국가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했고 이탈리아도 잘못된 이민 정책이 드러났다고 꼬집으며 유럽 국가 간 외교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경찰과 군 병력까지 투입됐지만 속수무책으로 국경이 뚫리면서 유럽 국가 간의 외교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선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수백 명이 바다를 헤엄쳐 올라옵니다. 해안가에 세워놓은 철책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몰려드는 인파에 경찰도 속수무책입니다.
8: He cruzado por la arena al principio desde de Castillejo y luego he saltado una muralla.
2: 모로코와 국경을 접한 스페인의 세우타에 만 하루 만에 5만 명 가까운 불법 이민자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물론 어린 아이와 노인들까지 온 가족이 함께 넘어온 경우도 많습니다.
8: Very happy to be here. It's been a very tough experience to go from the ocean. It was very tough.
2: 인명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몰린 바닷가에서는 시신 9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최근 스페인 대법원이 바다로 들어온 이주민들을 즉시 송환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혼란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9: Es una vergüenza, la verdad. La única manera que veo yo es que España haga como Donald Trump y empiece a deportar.
2: 이민자 사태는 스페인 정치권은 물론 유럽 국가 간 외교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당장 스페인 야당은 국가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했고 이민자 정책에 강경한 입장인 이탈리아도 스페인의 잘못된 이민 정책이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스페인 정부는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모로코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0: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11: 배달 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10: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1: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2: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3: 북가주 월러크릭 경찰국이 아동 성착취 시도 혐의로 남성 5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중에는 36세 한인 박모 씨도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이 이틀 전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성년자라고 믿었던 상대와 접촉한 뒤 성관계를 목적으로 월러크릭에서 직접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이들과 대화를 나눈 상대는 실제 아동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을 숨긴 경찰 수사관이었습니다. 이번 수사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0: 그리고 부동산 시세 등 주요 정보가 담겼습니다. 이방카 트럼프 부부와 하워드 러트닉 연방 상무장관이 신탁 관리인으로 있는 약 3,700만 달러짜리 주택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우디 앨런 감독과 맘다니 시장의 후원자인 배우 신시아 닉슨의 이름도 올랐습니다. 이 정책의 배경은 약 54억 달러에 달하는 뉴욕시의 예산 적자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올해 2월 이른바 피에다테르 세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에다테르는 프랑스어로 별장을 뜻하며 뉴욕시에 살지 않으면서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추가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시는 이를 통해 연간 최소 5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는 대상자들에게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소명 절차를 거쳐오는 12월에 최종 과세 대상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데이빗 카 뉴욕시의회 공화당 원내대표는 명단에 오른 부동산 중 실제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무모하고 어리석은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후보의 지명을 일시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존 코닌 텍사스 상원의원과 톰 틸리스 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인준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의원은 법무부가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과 국세청 사이에 소송을 마무리하며 체결한 합의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블랜치 지명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제의 합의안에는 총 18억 달러 규모의 보상기금 조성과 트럼프 대통령 및 가족 관련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세금 보호 조항이 담겨 있어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담당 연방 판사도 이 합의를 법원 절차를 조작하려는 부적절한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이 법사위에서 12대10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공화당 의원 한 명만 반대해도 지명안은 본회의에 오르지 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의원을 향해 자신의 지지를 받지 못해 정치 생명이 끝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고 두 의원 모두 내년부터 상원을 떠날 예정입니다. 코닌 의원은 이번 합의안에 대한 우려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블랜치 권한대행은 보상기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문서로 명문화하는 데는 반대하고 있어 협상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블랜치는 상원 인준을 받지 못하더라도 당분간 법무장관 권한대행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경기 수원과 서울 강남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길거리에서 이상 행동을 보인 여성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9일 아침 수원역 인근 로데오 거리에서 20대 여성이 길바닥에 드러눕고 기어다니는 모습이 신고됐으며 현장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 골목길에서도 지난 6월 20대 여성이 누운 채 택시에 다리를 밟히고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경찰은 필로폰 투약 사실을 확인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비슷한 시기 서울 신논현역 앞에서도 프로포폴 약병과 주사기를 소지한 30대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되는 등 공공장소에서 약물 중독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수원역 거리와 서울 강남에서 마약에 취해 이상 행동을 한 투약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행인과 차량이 오가는데도 길바닥에 드러눕는 등 위험천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2: 경기 수원역 앞 로데오 거리. 머리카락을 풀어헤친 여성이 제자리에서 뜀박질합니다. 급기야 길바닥에 대자로 벌렁 드러눕더니 옆으로 구르고 기어다니기까지 합니다. 주변에 행인들이 오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난 29일 아침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보호 입원 조치하고 마약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강남의 좁은 골목길. 한 여성이 다리를 뻗고 누워 있습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택시가 다리를 밟고 지나가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태어납니다. 지난 6월 경찰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20대 여성 B씨의 신체에서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정황을 여럿 발견했습니다. 눈 초점이 풀려있고 설명도 횡설수설하는 데다 팔에서는 주삿바늘 흔적들도 확인된 겁니다. B씨 역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함께 살던 다른 여성도 약물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B씨와 함께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겼습니다. 비슷한 시기 서울 신논현역 앞에서도 프로포폴 약병과 주사기를 소지한 30대 여성이

0: 헤어진 채 발견되는 등 일상 속 약물 중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2: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3: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2: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4: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2: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5: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2: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6: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7: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2: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1: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안녕하세요. LA 사는 이야기 김재현입니다.
11: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땀으로 일군 LA 그 거리마다 남아있는 추억, 사랑 이슈, 맛집, 그리고 이민의 역사. 여러분들의 이민의 추억도 들려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 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도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채널 고정해주세요.
10: 라디오 서울 AM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CM홀딩스 USA 투자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 폴 김씨 측과 이주영 대표 측이 어제 부에나파 경찰국 앞에서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폴 김씨는 이날 오전 부에나파 경찰국 커뮤니티룸에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모임을 열 계획이었으나 경찰국이 장소 제공을 취소하면서 건물 밖에서 양측이 맞닥뜨렸습니다. 투자금 책임과 피해 규모를 놓고 고성이 오가며 한때 험악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폴 김씨는 피해를 호소해온 사람이 20여 명이며 이 가운데 18명이 피해자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폴 김씨 측은 이주영 대표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젊은 나이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했다고 밝힌 점과 카카오톡, SM 엔터테인먼트, CJ, E&M 등 한국 대기업들의 투자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한 점, 그리고 구글 및 스페이스X 창업자들과 연계돼 있다고 주장한 점 등이 허위 정보에 해당한다며 증권관련법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폴 김씨는 계열사 28곳 대부분이 실체가 없으며 집단소송과 형사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주영 대표는 이번 사안이 투자 사기가 아니라 두 계열사와 관련한 경영권 및 계약 분쟁이라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CM홀딩스 USA가 프리기업 공개 플랫폼에 등록된 회사라며 폴 김씨 측의 주장이 회사 가치를 훼손하려는 허위 주장이라고 맞섰습니다. 이 대표는 지분 양도 계약서와 경영 정상화 관련 문서 등을 검증 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오렌지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며 양측의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후보의 지명을 일시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존 코닌 텍사스 상원의원과 톰 틸리스 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인준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의원은 법무부가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과 국세청 사이에 소송을 마무리하며 체결한 합의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블랜치 지명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제의 합의안에는 총 18억 달러 규모의 보상기금 조성과 트럼프 대통령 및 가족 관련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세금 보호 조항이 담겨 있어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담당 연방 판사도 이 합의를 법원 절차를 조작하려는 부적절한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이 법사위에서 12대10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공화당 의원 한 명만 반대해도 지명안은 본회의에 오르지 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의원을 향해 자신의 지지를 받지 못해 정치 생명이 끝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고 두 의원 모두 내년부터 상원을 떠날 예정입니다. 코닌 의원은 이번 합의안에 대한 우려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블랜치 권한대행은 보상기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문서로 명문화하는 데는 반대하고 있어 협상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블랜치는 상원 인준을 받지 못하더라도 당분간 법무장관 권한대행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11: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이 치노힐스에서 발생한 납치살인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습니다. 사건은 그저께 밤 치노힐스 몬테베르데 드라이브 일대에서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자택 밖으로 나오자마자 용의자 두 명에게 총격을 당한 뒤 차량 트렁크에 강제로 감금됐습니다. 총성과 함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신고를 받은 셰리프국 대원들이 현장으로 출동하던 중 신고 차량과 일치하는 차량을 발견해 검문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차량이 납치 사건과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단순 총격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하차를 명령하자 동승자는 순순히 내렸지만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트렁크로 걸어가 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대원들이 즉시 운전자에게 대응사격을 가했고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트렁크 안에 있던 피해자도 끝내 숨졌으며 동승자는 체포됐습니다. 공보관 글로리아 오레헬은 대원들이 피해자를 향한 총격을 목격한 즉시 대응했다고 워든더우다. 셰리프국은 현재 사건 경위와 용의자들의 신원 및 납치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10: 일본 구마모토에서 강진 발생 72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생존자 구조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35명으로 집계됐으며 가스 폭발이 발생한 쇼핑몰과 야스시로의 제지 공장 등 피해 현장에서 마지막 실종자 수색이 끝났습니다. 전기와 수돗물이 복구되지 않은 가운데 이재민들은 승용차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으며 2차 강진 우려로 귀가를 꺼리는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본 당국은 단전단수 복구에 속도를 내는 한편 폭염 속 이재민 건강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2: 구마모토 강진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쇼핑몰에 굴착기가 투입됐습니다. 골든타임인 72시간이 지나면서 생존자 구조작업은 일단락되고 마지막 실종자 점검에 들어간 겁니다.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쇼핑몰에선 7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굴뚝이 무너진 야스시로의 일본 제지 공장에서도 구조작업은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실종자도 결국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13: 현지에서는 요 구조자가 残っていないことを関係機関とも確認の上 구조 활동을 終了した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12: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고통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기와 수도가 복구되지 않으면서 승용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14: 子供がちっちゃい子とかもまだ1歳の子供とかがいるんで 鳴き声とか大きい声やったら周りに迷惑かけ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車中泊にしてるんですけど
12: 2차 강진 우려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주민들도 상당수입니다. 275명이 숨졌던 10년 전 강진 때는 노년층을 중심으로 피난 생활과 의료 공백에 따른 사망자 비중이 80%를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당국은 단전 단수를 복구하는 데 속도를 내는 한편 폭염 속 이재민들의 건강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0: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14: 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15: 캘리포니아 전역이 기록적인 폭염에 휩싸였습니다. 남가주 내륙과 센트럴밸리에서는 기온이 연일 화씨 100도를 훌쩍 넘으며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틀째 이어진 고온으로 오존 농도가 급격히 치솟아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 그리고 베이 에리어에서는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에게 외출 자제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대기질이 나빠지면 산불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가 지속되면 작은 불씨도 빠르게 번질 수 있어 당국은 산불 예방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주 전력망에도 부담이 커지면서 당국은 에어컨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등 절전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더위가 주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진 곳에서의 휴식을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고온 현상이 앞으로 더 잦아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6: 오늘 오전 로스앤젤레스 맨체스터 에비뉴 일대에서 흉기를 동원한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명의 용의자가 피해자 1명을 에워싸고 폭행했으며 이 중 1명은 칼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직후 용의자들은 흰색 무표식 박스 트럭을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차량에는 상업용 번호판이 달려있었으며 퍼시픽 지구 로스앤젤레스 경찰이 해당 차량을 용의자 차량으로 지목하고 추적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용의자 3명 모두 체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흉기를 동원한 집단 범행인데다 차량을 이용해 신속히 도주한 만큼 경찰은 수사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에비뉴는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구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이나 용의자를 목격한 시민의 제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오늘 주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7달러 40센트로 오릅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매년 자동으로 조정되는 캘리포니아 법에 따른 것입니다. 주 당국은 이 금액이 전국 주 단위 최저임금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최저임금이 2009년 이후 시간당 7달러 25센트에 묶여있는 것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연방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수년째 막혀있는 동안 캘리포니아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뉴섬 취임 당시 시간당 12달러였던 주 최저임금이 이번 조정으로 17달러 40센트까지 오르게 됩니다. 주정부는 무상학교 급식 확대와 유급 가족 휴가 강화 등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들도 함께 추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일부 도시와 카운티는 이미 주기준을 웃도는 별도의 지역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주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됩니다. 불안과 중동 정세에 따른 물가 압력, 그리고 반도체 부문, 쏠림 현상 등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어 환율이 언제 다시 방향을 바꿀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15: 로스앤젤레스 보이라이츠 지역에서 대형 식품 창고 화재가 발생한 뒤 주민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길이 잡힌 뒤에도 창고 안에 남은 부패한 식품 잔해에서 악취가 계속 풍기고 파리떼가 급증하면서 위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이들과 노인들이 호흡기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며 시 당국의 긴급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는 잔해 제거와 소독 및 해충 방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작업 속도가 너무 느리고 정보 공개도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염수가 물길을 따라 흘러들어가 주변 환경 피해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심 대형 창고와 산업시설에 대한 안전환경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재 한 건이 불길이 꺼진 뒤에도 지역사회 전체의 일상을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사후관리 체계의 허점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17: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폭이 논란 끝에 사임한 노만석 대행의 후임으로 취임한 지 8개월 만입니다. 취임 이후 검찰개혁 관련 공개 발언을 자제해온 구 대행은 지난 2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입을 열었습니다. 구 대행은 우선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 데 대해선 성찰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돼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18: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었고 이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17: 구 대행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에도 법이 시행됐을 때의 제도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보루인 보안수사권마저 폐지됐지만 검찰 내부 대응은 과거와는 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국 검사장 회의 같은 공식 대응 움직임이 일절 없었고 일선 검사들의 집단 사퇴나 연판장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무력감과 함께 짙게 깔린 침묵 속에서 수사하는 검찰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도기는 대행의 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9: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gia.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폭풍 끼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6: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8: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9: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1: 캘리포니아 전역이 기록적인 폭염에 휩싸였습니다. 남가주 내륙과 센트럴밸리에서는 기온이 연일 화씨 100도를 훌쩍 넘으며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틀째 이어진 고온으로 오존 농도가 급격히 치솟아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 그리고 베이에리어에서는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에게 외출 자제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대기질이 나빠지면 산불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가 지속되면 작은 불씨도 빠르게 번질 수 있어 당국은 산불 예방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주 전력망에도 부담이 커지면서 당국은 에어컨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등 절전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더위가 주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진 곳에서의 휴식을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고온 현상이 앞으로 더 잦아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2: 오늘 오전 로스앤젤레스 맨체스터 에비뉴 일대에서 흉기를 동원한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명의 용의자가 피해자 1명을 에워싸고 폭행했으며 이 중 1명은 칼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직후 용의자들은 흰색 무표식 박스 트럭을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차량에는 상업용 번호판이 달려 있었으며 퍼시픽 지구 로스앤젤레스 경찰이 해당 차량을 용의자 차량으로 지목하고 추적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용의자 3명 모두 체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흉기를 동원한 집단 범행인데다 차량을 이용해 신속히 도주한 만큼 경찰은 수사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에비뉴는 유동 인구가 많은 상업지구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이나 용의자를 목격한 시민의 제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오늘 주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7달러 40센트로 오릅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매년 자동으로 조정되는 캘리포니아 법에 따른 것입니다. 주당국은 이 금액이 전국 주단위 최저임금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최저임금이 2009년 이후 시간당 7달러 25센트에 묶여있는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연방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수년째 막혀있는 동안 캘리포니아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뉴섬 취임 당시 시간당 12달러였던 주 최저임금이 이번 조정으로 17달러 40센트까지 오르게 됩니다. 주정부는 무상학교 급식 확대와 유급 가족 휴가 강화 등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들도 함께 추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일부 도시와 카운티는 이미 주 기준을 웃도는 별도의 지역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새 주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됩니다. 불안과 중동 정세에 따른 물가 압력, 그리고 반도체 부문, 쏠림 현상 등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어 환율이 언제 다시 방향을 바꿀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11: 로스앤젤레스 보이라이츠 지역에서 대형 식품 창고 화재가 발생한 뒤 주민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길이 잡힌 뒤에도 창고 안에 남은 부패한 식품 잔해에서 악취가 계속 풍기고 파리떼가 급증하면서 위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이들과 노인들이 호흡기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며 시 당국의 긴급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는 잔해 제거와 소독 및 해충 방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작업 속도가 너무 느리고 정보 공개도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염수가 물길을 따라 흘러들어가 주변 환경 피해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심 대형 창고와 산업시설에 대한 안전환경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재 한 건이 불길이 꺼진 뒤에도 지역사회 전체의 일상을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사후관리 체계의 허점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13: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폭이 논란 끝에 사임한 노만석 대행의 후임으로 취임한 지 8개월 만입니다. 취임 이후 검찰개혁 관련 공개 발언을 자제해온 구 대행은 지난 2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입을 열었습니다. 구 대행은 우선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 데 대해선 성찰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돼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14: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었고 이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13: 구 대행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에도 법이 시행됐을 때의 제도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보루인 보안수사권마저 폐지됐지만 검찰 내부 대응은 과거와는 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국 검사장 회의 같은 공식 대응 움직임이 일절 없었고 일선 검사들의 집단 사퇴나 연판장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무력감과 함께 짙게 깔린 침묵 속에서 수사하는 검찰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도기는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5: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6: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7: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버스가 계곡 아래로 추락해 최소 25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 알제리 북부 세티프에서 수도 알제로 향하던 버스가 도로를 벗어나 가파른 비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알제리 당국은 이 사고로 최소 25명이 숨지고 40명 넘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압델마지드 테분 알제리 대통령은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은 사고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알제리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나라로 꼽힙니다. 지난 한 해에만 교통사고로 3,800여 명이 숨지고 3만 7천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알제 인근에서 버스가 계곡으로 추락해 1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복되는 대형 교통사고에 알제리 당국의 도로 안전대책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상남도 양산에서 낮 최고기온이 화씨 106도를 넘어 기상관측 사상 역대 최고기온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양산은 사상 처음으로 사흘 연속 낮 기온이 화씨 104도를 웃돌았으며 김해와 진주 창원도 화씨 102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한반도 상공에서 두 개의 고기압이 겹치며 형성된 열돔 현상으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남 지역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국은 노약자는 물론 건강한 사람도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8: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 창원 시내.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도로가 쉴 새 없이 열기를 뿜어냅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온 시민들은 양산으로 겨우 볕을 가려봅니다. 버스 정류장에선 냉방장치가 가동되는 실내 쉼터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무더운 날씨는 대중교통 이용도 힘들게 합니다.
19: 원래는 버스를 타러 가는 길이 5분밖에 안 걸리는데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 택시를 꼭 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타는 거를 포기하고 이제 택시를 타러 가는.
18: 평소 시민들로 붐비던 도심 호수공원도 썰렁하기만 합니다. 나무 그늘 및 벤치마저 텅 비었습니다. 늘 저녁에 뛰다가 날을 바꿔 점심 운동에 나선 시민은 가마솥 같은 대낮 더위에 혀를 내두릅니다.
20: 평소에는 밤에 자주 뛰러 나오는데 이번에 처음 낮에 뛰러 와봤거든요. 근데 직사광선이랑 햇빛이 너무 세다 보니까 얼굴도 쪄지는 느낌이고 너무 후덥지근합니다.
18: 경남권은 말 그대로 푹푹 찌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사흘 연속 40도를 넘긴 양산 지역. 낮 기온이 급기야 41.4도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김해 39.8도, 진주 39도, 창원 39도 등 경남 평균 기온도 35도를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됐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두 개의 고기압이 겹치며 생긴 열돔 현상으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까지 내려진 이런 폭염엔 노약자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21: 만약 외출하더라도 햇빛에 노출되는 피부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챙이 넓은 모자를 써 햇빛을 가리는 게 필요합니다.
18: 밤낮 없는 무더위에 경남 지역 온열질환자 수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위험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 류마티스 관절염,
2: 어깨와 허리 통증,
1: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2: 성민산삼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1: 진통제 없이
2: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2: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3: 눈은 밝게,
4: 얼굴은 아름답게,
3: 불란서안경 검안과.
4: 불란서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3: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4: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3: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검안과,
4: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3: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5: 무더운 여름 H마트가 준비한 시원한 한상,
6: 명태회 냉면과 명태비빔 냉면을 각각 2인분씩 담은 속초식 명태냉면 4인분 세트, 두 가지 맛을 함께 즐기시고 구매 고객께 드리는 무료 젓가락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5: 청수 물냉면과 백제 히모카와 우동, 통통배, 더 맛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까지 여름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6: 노란 자두, 씨 없는 수박, 백도, 솜사탕 포도까지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9: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8: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9: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8: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9: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8: 지금 108golf.com에서 만나보세요. 108golf.com.
10: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오뉴스 잘 들으셨죠? 요즘 학교 선택에 대학 고민까지 아이 있는 집은 주말도 마음이 좀 무겁죠.
1: 맞아요. 그래도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한입토크는 그 무거운 짐을 잠깐만 내려놓는 얘기 해볼게요.
0: 저도 이맘때 부모님이 어디든 데리고 나가주셨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성적 얘기는 집에 두고 나왔던 그 시간들이요.
1: 공부를 멈추는 게 아니라 오래 버티게 해주는 시간. 오늘은 한타오 시빌리에서 가볍게 다녀올 수 있는 주말 나들이 옵션 몇 가지 가져왔어요.
0: 지수 씨가 말 한 올에 버티게 해주는 시간이라는 표현이 참 좋았어요. 저도 그게 뭔지 몸으로 먼저 알았거든요.
1: 어떤 기억이세요?
0: 배경체크 제가 학교 입시 준비로 머리가 꽉 찼을 때요. 부모님이 억지로라도 주말에 데리고 나가셨어요. 박물관이든 공원이든 처음엔 시간 아깝다고 투덜댔는데 막상 나가면 머릿속이 환기가 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AI 툴 쓰고 스펙 쌓고 쉬지 않으면 버티기가 어렵죠.
1: 진짜요. 그리고 그 환기가 집에서 되긴 힘들잖아요. 화면 앞에 있으면 결국 또 뭔가를 들여다보게 되니까요.
0: 몸이 다른 공간에 가야 머리도 진짜 쉬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오늘은 아이 성향에 따라 골라볼 수 있는 옵션으로 가져왔어요. 과학이나 기술에 관심 있는 아이라면 전시 공간이 잘 맞고요. 자연에서 몸 움직이길 좋아하는 아이라면 공원 산책이나 트레일 코스가 딱이에요.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무료 공간들도 꽤 있고요.
0: 가족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서로 뭘 좋아하는지 보게 되는 것도 사실 큰 시간이더라고요.
1: 맞아요. 학교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0: 맞아요. 화면 앞에 있으면 쉬는 건지 쉬는 척하는 건지 모르게 되더라고요.
1: 그래서 오늘은 진짜로 자리를 옮기는 얘기를 해볼게요. 한타 오시밸리 쪽에서 주말에 가볍게 다녀올 수 있는 곳들인데요. 아이 성향에 따라 골라볼 수 있는 옵션으로 보시면 좋아요.
0: 성향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애가 몸 쓰는 걸 좋아하는지 눈으로 보는 걸 좋아하는지가 다르니까요.
1: 맞아요. 몸을 움직이고 싶은 아이라면 밸리 쪽 지역공원에서 자전거나 산책 코스가 있고요. 눈으로 보고 만지는 걸 좋아하는 아이라면 오시 쪽 자연사 박물관이나 과학체험관이 잘 맞아요. 전시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부모님이 설명 안 해도 아이가 먼저 물어봐요.
0: 그게 참 좋은 거죠. 가르치려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보다 보면 대화가 생기니까요.
1: 지금 잠깐 생활 번역 한 줄 드릴게요. 오늘 키워드는 decompress예요. decompress. 압력을 빼준다는 뜻인데요. 미국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주 쓰는 말이에요. 시험 끝나고 decompress 할 시간이 필요해 라고 하면 쉬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쌓인 걸 내보내야 한다는 의미예요.
0: 그 표현이 딱이네요. 억지로 쉬는 게 아니라 압력을 빼주는 거다. 장소가 바뀌어야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집 안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1: 한타 쪽에서는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도서관 이벤트도 주말마다 꽤 있어요. 아이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가족이 같이 앉아서 뭔가를 보거나 듣는 시간이요. 이동도 부담 없고요.
0: 재현 씨 말대로 성적 얘기를 집에 두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쌓이면 아이도 부모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1: 쉬는 시간을 잘 보내는 것도 긴 여정을 버티게 해주는 투자라고 생각해요. 이번 주말 한번 같이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0: 자, 이제 오늘의 팁으로 정리해볼게요. 오늘 주말엔 여기 코너 팁입니다.
1: 하나, 장소를 미리 아이와 같이 골라보세요. 부모가 정해서 데려가는 것보다 아이가 고른 곳에 가면 나가는 것 자체가 달라져요.
0: 둘, 나들이 중엔 성적 얘기는 잠깐 내려놓으세요. 그 시간만큼은 아이가 아니라 사람으로 만나는 거니까요.
1: 셋, 거창한 곳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도서관 특별 섹션이나 가까운 공원 하나도 충분해요. 무료 옵션부터 먼저 찾아보시면 부담도 줄어요.
0: 쉬는 시간을 잘 보내는 것도 긴 여정을 버티게 해주는 투자라는 거 오늘 점심에 한 번쯤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1: 이번 주말 가족이랑 어디든 한번 나가보세요.
0: 오늘 별도 스폰서는 없고요. 대신 내일 방송 잠깐 예고 드릴게요.
1: 내일 토요일 한입토크는요. 주말 나들이 나갔다가 한 끼 해결하는 얘기예요. 아이랑 나갔을 때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한타 주변 식당 얘기를 좀 해볼 것 같아요.
0: 오늘 얘기가 어디 갈까였다면 내일은 뭐 먹을까로 이어지는 거네요.
1: 딱 주말 동선이죠. 토요일 아침에 들어주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0: 오늘 한입토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번 주말 아이랑 잠깐이라도 자리 한번 옮겨보세요.
1: 멀리 안 가도 됩니다. 동네 한 바퀴도 충분해요. 좋은 주말 되세요.
0: 오늘 한 주로 정리하면요. 쉬는 시간도 아이의 긴 여정을 버티게 해주는 투자입니다.
1: 이번 주말 어디든 한번 나가보세요.
0: 다음 주 월요일 한인경제 한입에서는요. AI 시대에 바뀌는 대학 선정과 진학 준비의 경제적 관점을 이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1: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0: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0: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발리.
2: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6: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7: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6: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7: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6: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7: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 0788.
8: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9: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10: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0원.
11: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주말이 시작된대요. 금요일입니다. 셀프 텔러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각기 다른 셀프 텔러가 찾아온다라는 말인데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은요 이런 생각을 한다죠.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이건 내 삶의 중요한 자산이 될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좋은 소리를 들을수록 좋은 셀프 텔러가 찾아온다고 하네요. 좋은 셀프 텔러가 나를 찾아오도록 하는 방법은요. 좋은 소리를 자꾸 듣는 거래요. 굉장히 간단한 원리네요. 사람은 누군가 나에게 해줬던 말을 기억하게 되고 그 말에 반응하고 그 말대로 하려고 합니다. 보고 배운다는 건 그만큼 강력한 교육이죠. 그러니까요.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예, 참 중요합니다. 예,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셀프 텔러 효과 서로 누리면서요 즐겁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음악 들리시나요, 여러분? 오늘도 왜 이러죠? 해피투게더 이 시간이요. 가끔 이렇게 뭐가 이상합니다. 자, 이 노래 듣죠, 뭐. 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스티비 원더 노래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 참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소피아님도 좋아하신다고 멋진 곡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반가 반가요. 해피투게더 7월의 마지막 날 금요일이네요. 어, 그러게요. 벌써 7월이 저물어가네요. 아, 이제 오늘 불금을 지나서 내일이면 또 8월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예, 7월의 마지막 날 잘 마무리하시고요. 8월 첫날 멋지게 시작하자고요. 이 셀프 텔러라는 말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내가 좋은 걸 보고 좋은 마음을 먹고 이런 게 다 셀프 텔러 효과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서로의 만남에 있어서도 서로에게 좋은 피드백을 주고받고 이러다 보면 또 예, 아주 멋진 예, 그런 만남이 될 수도 있고요. 서로에게 그런 셀프텔러 효과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긍정과 밝음을 선사하는 멋진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맞습니다. 예, 작은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말 서로 주고받고 칭찬의 말 서로 주고받으면요. 이런 기분 좋은 행복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이제 주말도 시작이 됐으니까요. 날씨는 많이 무덥지만 기분 좋은 생각 또 행복한 생각 많이 하시면서 오늘 하루 잘 예,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주말이 시작된 금요일이다. 신난다. 한 주간은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물론 오늘도 이제 남은 시간들 잘 마무리해야 되겠지만요. 아무튼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일하시다 보면 일도 더 잘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

0: 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 Korean Air.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6: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7: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서일까요? 고선미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이런 엽서를 올려주셨는데 너무 재밌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떤 사람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이 해를 보면서 태양을 보면서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화나셨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태양이 아주 환한 얼굴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고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떤 사람이 화나셨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제 그만 고정하시오. 아 못 견디겠다고 아우성들이에요. 이렇게 이런 내용이 담긴 엽서예요. 아 너무 재밌지 않나요? 요 한 표현이 이 표현이 정말 이 뜨거운 여름을 고스란히 표현해 준 것 같아서 저는 한참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디님. 아 화나셨소?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뜨거워? 이제 그만 고정하시오요. 예, 태양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다들 더워서 못 견디겠다고 아우성들이니까요.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때문에 내 가슴 불란다 불라 아 뜨거 뜨거 가슴이 불라네요.

박현빈의 아 뜨거워 들어봤습니다. 날씨가 아 뜨거운 게 아니라 가슴이 아 뜨거네요. 이 노래 들어보니까 아 재밌습니다. 해투 단톡방에도 또 오스테인 님께서 오늘 엄청 웃기는 시어머니의 주례사를 올려주셨는데요. 아 진짜 엄청 웃기더라고요. 제가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쭉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재밌고 또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요. 전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진행하시는 또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멋진 추억으로 기억되는 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엄청 웃기는 시어머니의 주례사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빵 터졌어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제가 음악을 준비해서 BG로 깔면서 전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오늘 이좀 뭐가 또 이상이 생겼어요. 얘도 좀 더위 먹은 것 같아요. 예, 저희 컴퓨터도 한 대가 좀 더위를 먹어서 워킹이 안 됩니다. 예. 자, 마이크 테스팅. 저는 신랑 김보통군의 어머니 남옥자라고 합니다. 이 꽃구경 가기 딱 좋은 계절에 귀한 시간 쪼개어 이 자리에 와주신 하객 여러분께 큰 절을 올립니다. 아, 더불어 신부 최으뜸 양을 32회 멋진 커리어 워먼으로 길러주신 사돈 내외분의 이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주제넘게도 제가 오늘 단상에 오른 건 요즘 트렌드가 주례 선생을 따로 모시지 않고 양가 혼주가 축사를 하는 것으로 바뀐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함이요. 매사에 왕소희민 제 남편 김삼식님이 혼사를 물으며 물렀지. 죽었다 깨도 축사는 못한다 우기는 통에 이 나이 먹어 느는 뱃살과 맷집뿐인 제가 용기를 내본 것입니다. 가방끈이 짧고 글이라고는 학창시절 반성문 써본 게 전부라 곳곳이 지뢰밭일 터이니 이 지뢰밭일 터이지만 적당히 헤아려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러 타 부모님들 주례사를 베낀 부분도 있으니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신부 으뜸아, 이제부터 내 아들 김보통은 공식적으로 너희 것이다. 중딩 때부터 누나 동생하며 십수년을 보아온 사이이니 안팎으로 품질 보증은 예, 품질 검증은 마쳤으리라 본다. 혹시 살다가 하자가 있더라도 중고라서 반품은 어려우니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네가 잘 닦고 조이고 수리해서 사용하길 바란다. 너 역시 시댁에 시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MZ 세대 며느리겠지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친정은 한 번이라도 더 가고 시댁은 웬만한 일 아니면 오지 말어라. 1년에 5번 조상님 제사 치르다 고관절 내려앉은 내가 시어머님 운명하시자마자 내린 결단이니 빈말은 아니다. 정 와야겠다면 시어머니 손에 물 묻힐 생각 말고 너희 먹을 건 알아서 사오느라 당일치기로 오되 해지기 전에 올라가라. 생일에도 올 필요 없다. 너희 시어머니 계좌번호 찍어줄 터이니 용돈이나 두둑히 입금해라. 아들보다 연봉 높은 며느리 덕에 그 양반 평생 소원인 캠핑카라도 사게 될지 누가 아느냐? 혹 2세를 낳을 계획이거든 가사 육아 분담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라면 하나 못 끓이는 제 아버지 전철을 밟을라. 내 아들은 초딩 때부터 붙잡고 가르치진 덕에 돌판 위에서도 달걀말이를 뚝 떨어지게 붙일 줄 안다. 차돌박이 넣고 끓이는 김보통표 청국장은 백종원도 울고 갈 맛이다. 결국 너 좋은 일만 시킨 셈이다. 일은 절대 놓지 말거라. 여자의 말빨은 경제력에서 나오는 법. 그렇다고 유리 천장까지 뚫으란 소리는 아니다. 그저 얇고 길게 가는 게 워라밸엔 최고이니께. 너는 시금치가 싫겠지만 말이다. 우리 아들은 시금치 바나나 주스를 제일 좋아한단다. 뽀빠이라고 들어봤지? 내 아들만 튼실해지는 게 아니라 너의 밤도 행복해질 것이다. 진짜다.
자, 이제는 내 아들에게 주례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 보통아, 드디어 널 떠나보낼 때가 됐구나. 훌쩍 눈물 아니고 콧물이다. 아, 남자가 결혼에 행복하게 오래 사는 길은 보증서지 않고 주식하지 않고 담배 피우지 않는 것이다. 술을 먹어도 밤 12시 전에는 반드시 귀가해라. 자신의 과거를 나이 60에 깨닫고 땅을 치는 너희 아버지 절규이니 믿어도 좋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아들은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 분리수거도 하겠지만 허리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아, 퇴근에 집안일 도맡아 하다가 허리 나간 내 친구 아들을 여럿 봤다. 사랑은 그저 퍼주는 게 아니라 받기도 하는 것. 골병 들면 너만 손해다. 가까운 미래에 하늘이 점지할 귀한 선물은 사돈댁에 드려도 우리는 섭섭하지 않겠다. 아들도 갖다 바쳤는데, 아, 그깟 손주가 대수랴. 다만 자식은 막 키우는 게 정답이다. 너의 경우에도 증명되었듯 자식은 절대 부모 뜻대로 자라지 않는다. 바닷가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두 남녀가 만난 건 우주의 기운이 아니면 불가했을 일. 모쪼록 시련이 닥칠 때손꼭 잡고 서로의 편이 되어 주거라. 사랑보다 믿음을 귀히 여겨라. 모든 걸음을 함께 걸으며 세상 풍파와 싸워 이겨라. 부러우면 진다는디. 오늘 너희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도록 백년 회락하되 남는 참깨는 택배로 보내주길 바란다. 중국산 말고 국산으로 말이다.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상 끝.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 엄청 웃기는 시어머니의 주례사였는데 며느리 으뜸이에게도 구구절절하는 그런 얘기들이 참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웃음을 주면서도 아 참 가슴에 남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도 아들에게 한마디 하는 말 구구절절 오르네요.

0: 네, 프로포즈송이죠. 이승철이 불러줘. My Love 함께 들었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세요. 아,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눈은 밝게,
2: 얼굴은 아름답게,
1: 불란서 안경
2: 검안과.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만과.
2: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1: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5: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4: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5: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안경 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아, 좋네요. 낯선 재회였습니다. 김동규였어요. 아, 또 멋진 곡이라고 네, 올려주셨는데 고맙습니다. 편안하고 낭낭한 목소리로 진행하셔서 듣는 사람 마음이 편안해요 라고 또 단톡방에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해투 단톡방 은숙님 반갑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힘이 나네요. 자, 오늘 금요일이에요. 모처럼 일부 시간이 이렇게 비어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음악도 듣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예,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추억의 영화 스케치 코너로 함께 볼게요.
1: You think about this song for?
2: No.
1: Bullshit? Where is she? It's really good, I like it. You have no lyrics for this one?
2: Would you be into trying out?
1: Really?
0: Campbell, 어떤 영화인지 아시겠지요? 영화 원스 예고편 듣고 계세요. 2007년도 영화입니다. 화려한 볼거리나 뭐 거대한 사건이 없어도 오직 음악과 두 사람의 진심만으로 이 관객의 마음을 깊이 이렇게 파고드는 그래서 참 가슴에 울림을 주었던 그런 영화로 기억합니다. 2007년 존 커니 감독 영화고요. 글렌 한사드, 마르게타 이글로바 두 주인공 이야기입니다. 제 80회 아카데미 시상식 주제가상을 수상했어요.
2: So, will we share?
0: 아일랜드 더블린의 스티븐스 그린 거리에 쓸쓸하게 서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거리의 음악 그리고 그 거리에서 신문을 팔며 고단한 삶을 살아가지만 이 피아노를 사랑하는 체코인 체코 이주민 그녀. 아, 영화 속 두 주인공에게는 정말 이름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삶의 상처를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남녀일 뿐이죠. 하지만 그녀가 그의 노래에 반응하고 이 악기점에 놓인 피아노를 말주하며 함께 이 Falling Slowly 아까 잠깐 들어보셨는데요. 그 노래를 부르는 순간 두 사람의 삶은 정말 특별한 음율로 예, 교차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상징가도 같은 곡이에요. Falling Slowly. 악기점 피아노 앞에서 두 사람이 처음으로 앙상블을 맞추면서 부르는 장면은 영화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 씬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서로의 목소리가 겹쳐질 때 퍼지는 아련한 화음이 좀 압권이죠. 이 노래도 뭐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고 싶어서 이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If You Want Me 이 노래도 참 좋아요. 이 야경이 깔린 거리를 걸으면서 CD 플레이어 속의 음악에 맞춰 그녀가 나지막히 부르는 솔로곡입니다. 아, 그녀의 외로움과 또 은은한 애상이 그대로 전달되는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ay It To Me Now 이 거친 기타 리프와 이 글렌 한사드의 폭발적인 절규 같은 보컬이 인상적인 이 거리 버스킹 장면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 원스가 특별한 이유는요. 두 사람이 열렬히 사랑에 빠지거나 이 극적인 반전을 맞이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모든 영화는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다릅니다. 그래서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그들이 한 이 주말 동안 모아서 만든 앨범과 또 서로에게 남긴 뭐 피아노 선물 예, 그 어떤 고백보다도 깊은 애정을 담고 있습니다. 예, 짧은 만남이었지만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삶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주었던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Once. 예, 마음이 적적하거나 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보고 싶은 그런 감성의 영화라고나 할까요?오늘 제가 이 영화를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화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배우, 아일랜드 싱어송라이터 겸 배우죠. 글렌 한사드가 29일이었어요. 이틀 전에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우 그의 나이가 56이거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평소에 오토바이를 즐겼나 봅니다.

제가 준비한 곡은 이 노래입니다. 다시 들어볼게요.

네, 너무나도 화음이 아름다운 노래죠. 이 노래로 아카데미 시상식 주제가상을 수상했어요. 글렌 한사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에게도 위로를 전합니다. 아일랜드와 영국 언론에 따르면 더블린 경찰은 이날 새벽 더블린 서부 루칸도로에서 일어난 단독 오토바이 사고의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뺑소니인 것 같아요. 네, 1970년 4월에 더블린에서 한사드는 태어났습니다. 13살에 기타를 들고 이 버스킹, 그러니까 거리 공연을 시작으로 음악 활동을 했습니다. 1990년 이 락밴드 프레임스를 결성해서 활동했지요. 원스의 이 주제곡을 부르면서 전 세계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거리의 음악가들의 꿈과 사랑, 삶을 서정적으로 담아낸 영화 원스는 전 세계에서 2천만 달러 넘게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이 브로드웨이 뮤지컬로도 제작돼서 2012년 토니상 작품상과 남우주연상 등 8개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2: 1250만 불, 1250만 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8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6: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5: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6: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5: 올 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6: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2: 제일 전통 있는 한국 장이사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11: 장례비는요?
12: 공원묘지랑 다른 장이사도 알아봤는데 한국 장이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11: 그래서 다들 한국 장이사, 한국 장이사 하는군요.
12: 한국 장이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3: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14: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3: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14: 어?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3: 해피 투게더? 어어어어어.
14: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15: 네. AI 정우와 선미의 예측 불허 토크쇼. 오늘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과 현실 넘나드는 아주 특별한 초대 손님 AI 게스트 정우 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우 씨 인사드릴까요? 오늘 주말 나들이 어디로 가면 좋을지 고민이신 분들 좀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AI 게스트와 함께 정말 알찬 정보 풀어볼게요. 어서 오세요, 정우 씨.
16: 오후 햇살이 따사롭게 들어오는 시간에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청남방 스타일이 딱 금요일 분위기네요.
15: 정말요?
16: 편안하고 시원해 보여서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15: 고맙습니다.
16: 밖에 나가면 폭염이긴 한데 그래도 습하지 않으니까 한국 여름이랑 비교하면 이건 거의 선물 수준 아닌가요? 한국은 습도까지 더해지면 숨이 막히는 더위잖아요. 그 점은 진짜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이번 주말 어디로 나가볼지 같이 살펴볼 거예요. 아칸소 가든부터 영화관, 공연 뮤지엄까지 속속 골라봤는데요. 선미 씨는 이번 주말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에요?
15: 글쎄요. 나는 공연 관람할 거예요. 자, 주말 나들이 어디로 가볼까요?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16: 더운 날씨 굳이 나가야 하나 싶은 마음 드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이 딱 좋은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습하지 않은 더위라는 게 사실 밖에서 즐기기엔 꽤 괜찮은 조건이에요. 아칸소 가든은 이맘때 꽃이랑 풀 색깔이 진짜 예쁘고요. 영화관은 시원한 실내에서 맞아요. 쉬면서 즐기는 거라 더위를 피하기에도 그만이고요. 음악회나 공연 소식도 이번 주말에 챙겨볼 만한 게 꽤 있더라고요. 뮤지엄도 가족이랑 가기 딱 좋은 곳들이 있어요.
15: 너무너무 좋죠.
16: 어디서 뮤지엄. 뭘 해도 이번 주말이 그냥 지나가기엔 아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5: 맞아요. 자, 그러면 이번 주말 나들이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아칸소 가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16: 먼저 아칸소 가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LA 한인타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요.
15: 네.
16: 이맘때 여름꽃들이 한창이라 풍경이 꽤 근사해요. 습하지 않은 날씨라 그늘 아래 걸으면 생각보다 버틸만 하거든요. 가족 나들이로도 좋고 사진 찍으러 가기에도 딱이에요. 무엇보다 도심 속에서 잠깐 숨 고르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곳이에요. 영화관은 이번 주말에 선택지가 꽤 있어요. 실내라 더위 피하기에도 그만이고요. 요즘 개봉작 중에 액션도 있고 가족 애니메이션도 있어서 누구랑 가느냐에 따라 골라보는 재미가 있어요. 공연 쪽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LA 피라모닉 야외 공연인 할리우드 볼이 여름 시즌 한창이에요. 저녁 공연이라 낮 더위가 좀 가신 다음이라 훨씬 쾌적하고요. 피크닉 바구니 들고 가서 음악 들으면서 먹고 마시는 그 분위기가 진짜 여름이다 싶거든요.
15: 와, 좋죠.
16: 뮤지엄은 게티 센터나 라크마가 실내 관람이라 더운 날엔 특히 좋아요.
15: 맞아요. 주말 나들이 뭐 어딜 가든 좋은 것 같아요. 아칸소 가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이 완벽한 나들이 장소는 없는 것 같아요. 개인의 뭐 취향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6: 맞아요. 사실 저도 그 부분을 한번 짚고 싶었어요. 아칸소 가든이 예쁘고 좋은 건 분명한데요. 습하지 않다고 해도 한낮 직사광선 아래 오래 있으면 금방 지치거든요. 어린아이나 어르신이 함께라면 그늘이 충분한지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오전 일찍 가거나 오후 늦게 가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공연 쪽 얘기를 하자면요. 이번 주말에 LA 피라모닉 야외 공연이 할리우드 볼에서 열려요.
15: 요즘 야외라서 자주 공연하더라고요.
16: 더울 것 같지만 해가 지고 나면 의외로 시원하거든요.
15: 그렇죠.
16: 담요 하나 챙겨가면 오히려 딱 좋은 온도가 돼요. 그 분위기가 진짜 특별하거든요.
15: 맞아요.
16: 실내를 원하신다면 뮤지엄 쪽도 이번 주말 특별 전시가 있는 곳들이 있어요. 게티센터는 무료 입장이라 부담도 없고요. 라크마는 요즘 특별 기획전이 들어와 있어서 볼거리가 꽤 풍성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번 주말은 어떤 선택을 해도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나가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 아닐까 싶어요.
15: 맞아요.
16: 집에서 더위를 피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 날씨에 나가본 사람이 결국 더 오래 기억하는 주말을 만들더라고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5: 맞네요, 정말. 어떤 마음으로 어딜 가든 누구랑 함께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맞는 좋은 사람과 나들이는 그 무조건 좀 좋은 추억이 되고요. 또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맞죠?
16: 사실 더운 날 집 밖에 나가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몸이 먼저 반응하잖아요. 문 열었을 때 확 들어오는 그 열기. 그냥 다시 들어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날일수록 나갔다 온 날의 저녁이 훨씬 다르더라고요. 소파에 누워서 오늘 봤던 풍경이나 들었던 음악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느낌. 그게 꽤 묵직하게 남아요. LA에 사시는 분들이 가끔 놓치는 게 있어요. 이 날씨 자체가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습하지 않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한국에서 이 계절을 보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땀이 마르질 않는 그 느낌이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차이를 알고 나가면 같은 더위도 조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의외로 가볍고요. 선미 씨 생각도 궁금하네요.
15: 사실 진짜 한국 날씨는요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고온 다습한 찜통 더위잖아요. 전국이 무더위 열대야로 고생한다고 하는데 이 공기 중에 수분이 많아서 땀이 이렇게 잘 증발되지 않아서 끈적거리고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LA는 건조해서 이 땀이 나는 즉시 증발됩니다. 햇빛이 이 피부가 따가울 정도로 강렬하긴 하지만 그늘에 들어가면 또 시원하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말 나들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좀 정리를 좀 해줄래요?
16: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결국 하나로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준비를 많이 해야 좋은 주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 한 병 챙기고 주차 미리 확인하고 딱 그 정도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나가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더운 날 밖에 나간다는 게 어쩌면 작은 용기잖아요. 근데 그 용기가 저녁에 꽤 다른 기분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아칸소 가든에서 봤던 꽃이든 극장에서 들었던 음악이든 뭔가 하나가 남는 날이 결국 오래 기억되는 주말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도 이야기 나누면서 이번 주말 어디 한번 나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데요. 선미 씨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곳이 어디였어요?
15: 알칸소 가든? 네, 꼭 한 번 정도는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해피님들. 자, 우리 해피님들 이번 주말 무덥다고 하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는 그런 주말을 보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AI 정호 씨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1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7: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7: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8: 네.
19: 수영도?
18: 그럼요.
1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1: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2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2: 선택하세요 품질을,
2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 세일합니다.
2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
24: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5: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주말이 시작된 금요일입니다. 아,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어쩌다 찾아오는 거대한 로또가 아니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작은 미소와 감사 속에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한영애엔 누구 없어 노래로 2부 시작했습니다. 아, 진정한 행복은 우리 주변 일상에 존재합니다. 오늘이라는 축복 속 곳곳에 숨어 있어요. 숨은 행복들을 찾아보아요. 이렇게 예쁜 피드백을 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소피아님. 아, 아무리 화가 나도 날씨가 더워도요. 웃음 잃지 말자고요. 그리고 아, 한국에 비하면 이곳은 아, 더위도 아니다.

0: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6: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5: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6: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7: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8: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0: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

0: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1: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0: LA 3237345656 노루아 562-868-0788.
2: 1250만 불, 1250만 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6: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5: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국악 속의 인문학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소리연구소 학회장이시죠? 김원일 선생님 자리해 주셨고요. 또 오늘 또 새로운 분이 예,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예, 이렇게 얼굴을 뵙네요.
2: 반갑습니다.
0: 예, 공연이 내일이에요.
1: 네, 그렇습니다.
0: 예. 대표님.
1: 네.
0: 컨디션 어떠세요?
1: 아, 이게 항상 이렇게 모자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참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러는 것 같은데.
0: 네, 네, 네. 자, 드디어 내일 8월 첫날 동양선교교회에서 오후 3시입니다. 3시. 오후 네. 3시에 흥내소리 김원일 선생의 미산제 수군과 완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좋아하시는 분들 좀 이 공연 보시러 가실 것 같아요. 많이들 모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양선교교회가 워낙에 크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무조건 오셔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예. 자, 컨디션도 좋으시고요.
1: 뭐 그냥 그럭저럭 지금 네. 견디고 있습니다.
0: 네, 네, 네.
1: 이 소리 성악, 성악 그 서양 성악이나 네. 국악 성악이나 마찬가지인데 목을 많이 쓰면 망가지고 목을 안 쓰면은 목이 그 풀리지를 않고
0: 아.
1: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 연습을 못 합니다. 기악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8시간이고 10시간이고 연습을 하는데 우리는 잘해야 정말 한 두세 시간
0: 네.
1: 이 정도 우리 소리를 내요.
0: 아.
1: 목이 망가질까봐.
0: 그럼요. 조심하셔야죠.
1: 네, 그렇습니다.
0: 너무 무리하시면 공연 날 또 목이 확 잠기면 곤란하잖아요.
1: 네.
0: 자, 오늘 이렇게 새롭게 나와주신 분 소개를 좀 해주세요. 직접 하시겠습니까?
2: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수, 이번에 고수로 참여하게 된 유휘찬이라고
0: 네.
2: 합니다.
0: 네, 네, 네.
2: 이제 한국에서 어제 네. 왔고요.
0: 아이고야.
2: 오늘 김원일 선생님의 내일 판소리 완창에 고수를 하기 위해서 어제 네. 막 한국에서 왔습니다.
0: 아, 원래 이런 국악 쪽에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굉장히 젊으신데요.
2: 아, 네, 이제 실제로 국악을 예. 전공을 하고 있고요.
0: 아, 그러시군요.
2: 네, 그래서 판소리도 하고 그리고 네. 고법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0: 아하, 네. 어떠세요?
2: 자부심이 있죠.
0: 아,
2: 한국 음악에 하는
0: 그러네요.
2: 그렇죠. 네, 전통 음악을 한다는 거에
0: 네.
2: 대한 자부심이 있고
0: 네.
2: 또 이 음악을 뭔가 전 세계인들이 다 또 즐겨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계화에 앞장선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항상 가지고 살고
0: 그렇죠.
2: 있습니다.
0: 그렇죠. 이런 젊은이가 이렇게 우리
1: 그럼요.
0: 국악에 관심을
1: 맞습니다.
0: 갖고 이렇게 네.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1: 아, 그럼요.
0: 너무 멋지세요.
2: 감사합니다.
0: 예, 고수 유희찬 씨, 국립 창극단 청년 교육단원이기도 하고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를 졸업하셨네요.
2: 네, 맞아요.
0: 그 전라북도 음식이 그렇게 맛있는데

0: 저 거기 자주 갔었거든요. 아, 한국에서 정말요? 살았을 때.
1: 아, 네네.
0: 거기 가면 진짜 음식이 맛있어서.
2: 그렇죠.
0: 밥 한 공기 그냥 뚝딱이에요.
1: 아, 그렇죠.
0: 네. 조통달 명창 수군가 홍보가 사사.
1: 네.
0: 아, 사사 받으셨군요.
1: 네.
0: 아, 그러시군요. 자, 오늘 굉장히 기대가 돼요. 예.
2: 고수는 원래 이제 이게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일고수 이명창이라는 말이 있어요.
0: 네, 네.
2: 그건 저기 뭐 고수 하나가 명창 두 개만큼의 밸류가 있다 이렇다라고 이렇게 산술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0: 네.
2: 고수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0: 네.
2: 고수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소리를 알고 그 소리의 머리와 길을 따라서 북을 같이 쳐줘요.
0: 아하.
2: 이게 사실은 원맨 오페라의 원맨 오케스트라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다 해야 되는 거를 어떤 사람이 버팅기면서 나만 그냥 이렇게 그 치거나 부르거나 할 수 없이
0: 네.
2: 같이 그걸 맞춰 나가야 되는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수는 정말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0: 그렇겠습니다.
2: 이 젊은 우리 유희창군은
0: 네.
2: 벌써 10년 전에 저하고 저 흥보가를 했어요.
0: 네.
2: 그 시절에는 더 젊었지.
0: 아, 서로 이렇게 호흡을 맞춘 적이 있으시군요. 아,
1: 네네. 벌써 10년이 다 됐고 정말 강산이 변하는.
0: 그러네요. 네. 1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1: 아니요. 그 전에 또 이제 한번 한국 한두 번 이렇게 오실 때마다 오셔가지고
0: 그때마다 뵙고서
1: 그때 뵙고 같이 밥도 먹으면서 네. 또 그때 연습을 정말 놓지 않으시는 아하. 한국에 오셔서까지 레슨도 받으시고
0: 네.
1: 조통달 선생님께 레슨도 아하. 받으시고 뭐 저랑 같이 또 같이 호흡도 맞춰보고 그렇게 꾸준하게 하다가 이제 내일 바로 결실을 맺는
0: 그러네요.
1: 네,
0: 참 반가웠겠습니다. 진짜 두 분은 정말 만남의 축복이네요.
1: 네, 맞습니다.
0: 와. 가까이서 보신 우리 김원일 선생님 어떤 분이세요?
2: 아,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0: 아, 저 궁금해요.
2: 이상한 얘기 나올까 봐 겁나네.
1: 아,
0: 이상한 얘기도 괜찮아요. 아. 솔직하게 다 말씀해 주세요.
1: 선생님께서 사실 처음 뵀을 때는
0: 네.
1: 이제 엄청 조금 무서웠어요. 그때 당시 조금 더 이제 예. 몸집도 있으시고 예. 하다 보니까 저는 아하. 이제 갓 대학생이다 보니 이제 선생님 이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국악 또 판소리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정말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를 매 해마다 매번 만나 뵐 때마다 느끼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진심인
0: 맞아요.
1: 분이라는 거를
0: 네. 진심이세요.
1: 정말
0: 국악의 진심.
1: 네, 이 LA에서도 이제 많은 한인분들께 또 이렇게 많은 레슨 수강들 그 강의들을 많이 하시고
0: 네.
1: 또 정말 한국 여기서 한 14시간, 12시간 정도 되는 그런 거리인데도 직접 오셔가지고 조통달 선생님께 레슨을 받으시는 와. 그런 모습들이
0: 아, 그러셨군요.
1: 네,
0: 몰랐네요.
1: 정말 정말 열정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신 분이라는 네. 거를 네. 제가 정말 많이 느낍니다. 저도 네. 정말 많이 배울 점이 너무 많으신 분이라는 거를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뭐 여기 미주 지역에서도 국악 세계화 협회 비영리 단체인데 회장님으로 또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1: 그래요,
0: 그리고 뭐 인터뷰하면서 국악을 우리 소리를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시고
1: 맞아요.
0: 노력하는 분이세요. 진짜 국악에 진심이신 분이라는 그 말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고수라는
2: 고맙습니다.
0: 뜻이 무슨 뜻이에요? 고수?
1: 아, 고수라는 게 이제 예. 막 무림의 고수 아니면 아니면 뭐
0: 예.
1: 네
0: 그런
1: 고수는 아니고요.
0: 예, 예.
1: 아,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
0: 욕심이 있으시군요.
1: 고수가 네. 이제 높을 고자가 아니고 붓고자거든요.
0: 아,
1: 붓고자 이제 손수자 그렇게 써서 이제 고수라고 하는데
0: 아하.
1: 고수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반주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가장 좀 중요한 아무래도 그 악기가 하나다 보니까 그 판소리 소리꾼이 그 큰 무대를 다 혼자 채우기가 물론 채울 수는 있지만
0: 네.
1: 뭐 하나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악기가
0: 네.
1: 딱 고수 그 북 하나거든요.
0: 아,
1: 그러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네. 정말 이 고수와 소리꾼의 호흡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고
0: 네.
1: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와,
1: 그 소리꾼의 뭐 그런 호흡이나 아니면 그날 뭐 컨디션 혹은 뭐 박자 빨라짐 느려짐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네, 네. 좀 이렇게 컨트롤을 같이 해주면서 네. 좀 그날의 좀 이 소리꾼의 그 소리를 판소리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채워주는 역할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어떠세요? 이 그러면은 고수가 북고의 선수 손으로 치는 북
2: 예, 북을 소리 쳐주시는
0: 북을
2: 거죠.
0: 쳐주는 사람을 고수라고 한다고 아. 하셨는데요. 그러면 추임새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2: 추임새도 해주시죠. 아. 예를 들어서 빈 틈을 네. 다 메꿔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0: 그러면 조금 들어볼까요?
2: 예,
0: 내일 공연에서 맛배기로 아, 예. 좀 살짝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물어보실 줄 알고 또 챙겨왔습니다.
0: 아, 예, 예. 북이 굉장히
2: 어떤
0: 멋있어요.
2: 어떤 걸 알려드릴까요? 저기
0: 재미있는 걸로
2: 우리 이제 우리 음악이 느린 데서부터 점점 빠른 데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빠른 아주 빠른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고수의 손이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보세요. 아, 제가 네네네. 휘머리 장단을 한번 해볼게요.
0: 네, 휘머리 장단, 네. 휘머리 장단. 네.
2: 이게 또 고수는 처음부터 같이 못 들어가요. 네. 창자가 들어가는 거 보고 그거에 맞춰서 들어가니까 그것도 또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예요.
0: 그렇구나.
2: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흥보가에 넣어.
0: 흥보가.
2: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0: 이렇게. 아이씨고. 이렇게. 지금 계속 얼씨고 하면서 손도 잘 안 보이죠.
1: 그러네요. 아니 아니 안 보여서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북도 좀 보여주고 이렇게 치는 것도 좀 봐야 되는데 아. 좀 땡길 수 없어요.
2: 내일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1: 그래야 되겠네요. 저는 갈 거니까 네. 이제 가서 볼 건데 아 여기 화면에도 좀 보여주면 좋은데 화면에 이 북이 잘 안 보이니까 조금 안타깝습니다.
0: 올려요? 아니면 이쪽으로 가요?
1: 올릴 수 있어요? 오, 아니 올릴게요. 우리 고수님 쪽으로 조금 땡겨 보실래요?
3: 그럴까요?
1: 아 예. 예.
0: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그 여태까지 말을 많이 했던 그 범 내려온다 같은
1: 네네,
0: 것도요.
1: 네, 범 내려온다.
0: 그게 참 우리나라 장단 중에서 아주 네. 특이한 장단이에요. 네네. 오박 장단이라 가지고 그 범 내려온다도 빈틈을 메꿔주고 네. 이 저기 뭐야 추임새로 그걸 또 메꿔줍니다. 네네네. 한번 들려드릴게요.
1: 자,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네.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범 내려온다. 네. 범이 내려온다. 네. 송님 기분 몰로 한짐승 내려온다 너의 머리를 흔들며 양기 쪽지저지

0: 깜깜 짱놀래 모베룸 채워 가만히 없었을 적
1: 얼씨구
2: 얼씨구 얼씨구
0: 저게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 노래 재미도 반
2: 그러네요.
0: 그게 네. 그렇게 됩니다.
2: 아. 네, 좋습니다. 두 분의 호흡이 예. 기가 막히네요.
1: 감사합니다.
0: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2: 그러네요, 진짜.
0: 제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이러는 그 마음의 교류를 하면서
2: 네.
0: 그러니까 고수는 3시간 내내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2: 그러니까요.
0: 그 보면서 아이 저 사람이 무슨 감정으로 지금 불러나 이런 거를 계속 보면서 점검하면서 네. 하게 되죠.
2: 아, 공감 능력이 뛰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하나의 덕목이라고도 할 수 있죠.
2: 그죠, 그죠. 계속 선생님과 호흡을 맞추시면서 네. 이제 계속 표정을 보고 또 소리를 들으면서 이걸 취임새도 넣어야 되고 장단도 맞춰줘야 되니까.
0: 그러니까요.
2: 아, 기가 막히네요.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쳐주는 게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하셨죠?
0: 지금
2: 자금머리?
1: 업머리라고.
2: 업머리요?
1: 네, 아까 말씀하신 5박, 그러니까 3박, 2박을 두 개를 합쳐서 총 10박이 들어가거든요. 네. 10박이 들어가서 이게 되게 조금 낯선 그런 박자라고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2: 그러면은 보통 이 그 북을 이렇게 치시잖아요. 북 치시는데 그런 장단이 몇 가지 정도가 있어요?
1: 저희가 예. 진양조가 있고 가장 느린 장단 순부터 말씀드리면
2: 느리게 하는 거.
1: 네, 진양조 있고 네. 그 다음에 중모리.
2: 중모리.
1: 중중모리.
2: 중중모리는 뭐예요?
1: 중중모리는 그것도 조금 더 이렇게 거뜬거뜬하게 걷는다라는 표현이 제일
2: 사뿐사뿐
1: 그쵸? 약간 세 박이 네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총 12박이지만 네, 네,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이런 식으로
2: 재밌네요.
1: 네 이런 식 이따가 아마 보여주시겠지만 네
0: 그런데 그 예. 이제 우리나라 말 중에 네. 종종거리면서 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종종 이
2: 네,
0: 말이 그 거기서 이제 중중으로 쓴 거. 중머리가 만약에
2: 종종거리
0: 이 정도 스피드다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종종거리고 가는 그것이 느낌은 똑같은데 종종거리는 느낌이 네. 이제 중중머리고요.
2: 예.
0: 그거보다 더 빨라지는 게 이제 자진머리라는
2: 자진
0: 장단이고.
2: 자진머리 그 들어봤어요. 네. 자진머리.
0: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빨라지면 아까 얘기한 그 휘머리 장단.
2: 휘머리 장단. 예. 휘몰아치듯이 그냥 장단.
0: 그렇죠. 그렇죠.
2: 휘몰이 장단.
0: 아까 그 홍보가 좋아라고는 정말 손이 안 보일 정도로 휘몰아 쳐야지 그 박을 맞출 수가 있고
2: 예.
0: 조금 전에 얘기한 언머리 장단은 여태까지 나왔던 그 티피컬한 장단하고 틀려서 네. 이렇게 어긋나는 듯한
2: 엇박자?
0: 예, 엇박자. 거기에서 나온 네. 그 엇자를 쓴 거예요.
2: 네. 엇박자.
1: 그 엇자. 네. 그 엇.
2: 한번 보여줘보세요. 네, 엇박자는 어떻게 해요?
1: 보여드릴게요.
2: 엇박자는 어떻게 해요? 자 그렇다면 좀 느리게 하는 슬로우를 진양조?
0: 네.
2: 진양조? 진양조는 어떤 소리예요? 템포가
1: 크게 이제 24박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쪼개서 6박이 4개 네. 해서 6, 4, 24 그래서 총 24박이거든요. 근데 6박을 4개로 쪼갠 겁니다.
0: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노래가 없으면 이거 한참을 그 기다려야 네. 되니까 제가 노래를 해드릴게요.
2: 네, 네,
0: 네. 우리 수군가에 나오는 여바라 주부야라는 주부 어머니가 주부 세상에 나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대목이 있어요.
2: 열주부전 예. 비슷한 예.
0: 여바라 주부야 요게 한 장면
2: 그렇게
0: 여바라 주부야 네가 세상을 간다

0: 요게 한 세트예요. 여기까지.
1: 우리 선생님한테 너무 죄송한데요. 우리 대표님한테. 네. 목이 쉴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요게 내일 공연이신데.
0: 예, 요 정도는 그 저기 풀어놓고 있어야 돼요.
1: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렇군요.
0: 그러니까
1: 그게 지금
0: 굉장히 천천히 가는
1: 진양조.
2: 네. 진양조.
1: 그러니까 느리게 하는 거. 네. 그다음에 이 종종거리는 거 아까 했나요? 종종거리 중종머리.
0: 중머리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네, 얼마나 종머리. 빨라지는지. 네, 중머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2: 좋아하죠.
0: 제가 아니 저거를 한번 해볼게요. 저 뭐야 흥타령에 나오는 거.
1: 네네.
0: 꿈

0: 이루다 요게 한 장이다. 너도 나도 꿈속이요. 이건 저것이 꿈이로다. 굉장히 느리죠.
1: 아,
0: 아까 거보다는 빠른데 네. 이것도 굉장히 느린 거예요.
1: 아까 거 처음에 들려주셨던 거 느리게 하는 진양조 네.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그 좀 한스러운 그런 감정 표현일 때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애 끓는 소리를 하시잖아요. 제가 옆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0: 맞아요, 맞아요.
1: 조금은 그런 감각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0: 이게 아, 이제 예. 중몰이란 말이에요. 예, 예, 천천히 예. 스피드가 이건 굉장히 좀 느린 중몰에 속하지만 하나 둘 셋 둘 둘, 셋, 요 정도 가는데 중중머리는 요거보다 이제 가뿐가뿐하게 하는 똑같은 형태인데 더 가뿐가뿐합니다. 요게 이제 그 흥보가의 제비가 강남 네. 갔다가 돌아오는 대목이 네, 있는데 네, 네. 요거는 좀 중중머리 중에서 약간 빠른 대목. 아니면 우리 고고천변을 해도 되고 고고천변을 그러나.
2: 아, 네.
0: 고고천변 일륜호 본상의 동실로

0: 장천대짓고호양봉구루미덕구나노화난다눈대구요정도가중중머리장
1: 그러니까취임새낼때는좋다얼씨고
0: 그거를 이제한장단이 가다가비일때비일때그때누면은그잘하는사람이에요
1: 아그렇구나
0: 그러니까우리저기그고수처럼그저기뭐야만약에이제보병은무래동시룡은잠자고
2: 좋지
0: 요렇게요렇게들어가는거요런빈틈에
1: 좋지
3: 취임새역할이매우중요해요
1: 그러네요좋네요
0: 연습그렇게하는그그렇게하시는거예요 아좋지
3: 내일오시는분들은네다들이렇게취임새를한개씩꼭준비해서 와주시면은
1: 자우리해피님들내일오후3시에동양성교교회에서예미산제수군과완창김원윤선생님의이완창이있습니다많이들가셔서즐겨주시면좋을것같아요추임새도좀준비를하라고합니다얼쑤좋다
3: 네얼씨고네다양하게
1: 얼씨고
3: 네사실추임새라는게뭐이렇게정해져있다기보다는그기분에따라서뭐슬픈대목을하면은어이그렇지뭔가이런그감정에맞게같이추임새를넣어주는게가장좋고요그렇군요그리고개인이그냥느껴지는그감정그대로뭐영어로하셔도사실
1: 영어로어떻게할까요원더풀 어 브라보 원더풀
3: 브라보 그래도괜찮지않을까조심스레한번
0: 괜찮다
1: 그렇죠그좋다、네、
3: 뭐갑자기드는생각이지만
1: 역시젊어요
0: 역시
1: 역시
3: 아
1: 재밌네요
3: 그런추임새들도같이좀해주시면그판이사실그판소리라는게어창자와고수도있지만청중도있거든요
1: 그렇죠그렇죠
3: 그래서그청중의역할이그런추임새라고생각을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1: 혹시이렇게공연하시면서요외국사람들의반응은어때요
0: 외국사람들이그제가자막을띄워놓으면반응이、네、좋아요근데말을못알아들으니까、네、이분들이이제그냥감정은한 20-30% 밖에전달이안되는것같아요지금막소리지르고그러면듣기는듣는데저는뭔가하는데가사가쓰여져있으면그사람들이굉장히반응이좋아요그래서그
1: 굉장히좀낯설어하고신기해하고그러지않습니까
0: 굉장히그특히캘리포니아에사는사람들은요뭐에낯설어하는게별로없는것같아요새로운거에대한그저기접촉면적이굉장히넓어요、
1: 네、
0: 그래서그사람들은예를들어서스시도제일많이먹는그내가캘리포니아라고그러잖아요그러니까、네、다른거다른문화를접하는데、네、이사람들은별로이렇게거부감이없어요그래서소리도특히이제무용이나뭐타악같은거는그사람들이쉽게감정이이제전달이되지만、
1: 네、
0: 소리도제가옛날에해보니까안일이를제가영어로하면은그사람들이굉장히즐겨하더라고요
1: 그런
0: 데이건제가안일이가하도기니까그걸다영어로하지는못하겠고그냥
1: 사실그무용같은것도우리고조무용한국무용같은경우도이런장단에맞춰서이렇게춤을추잖아요그죠 、
0: 네、 그렇죠그거예요
3: 그렇죠 네, 네
1: 그러네요여기에이제플러스소리가들어가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저는
0: 콜라보를많이합니다、
1: 네、
0: 이꼭저기 MR이 아니더라도、
1: 네、
0: 그소리꾼의소리에맞춰서무용이같이들어오고
1: 그런
0: 식으로
1: 그것도멋있
0: 겠네요콜라보를많이해요아주멋있어요
1: 멋있을것같아요、
0: 네、
1: 예자기대가됩니다내일
0: 내일은내일까지는제가정통으로소리를하고、
1: 네
0: 다음서부터는이제 그런콜라보를많이준비
1: 예멋있을것같아요 、
0: 예、
1: 그렇게무대에올리는것도굉장히、네、 이색적이면서도、
0: 네、
1: 멋있을것같다는생각이 、네、 듭니다전부다뭐우리소리이고우리한국무용이니까
0: 그럼요
1: 참멋있을것같다는생각이 、예、 드네요
0: 거기서이제우리장단에서이제국거리장단만더들어가면은이제그거의무용이나이런데서나오는모든장단이다나와요
1: 그렇군요옛날에그마당극에서도이런걸취임새를하면서이렇게했었던기억이나요
0: 아마당극하셨다그랬죠
1: 아니그냥서클활동으로이게도대체뭔가궁금해가지고이도대체뭐하는거지 이게좀이렇게젊었을때는학생때는그런거에좀관심이있잖아요그래서 좀 해봤었던 기억이 나요. 네. 무대에도 했었어요. 저 무대에 올라가서 했었어요.
0: 아, 누가 뭐래요?
1: 탈춤도 추고.
0: 탈춤도 추시고.
1: 아니 탈춤 야. 뭐 살짝 들어간 그런 공연이었었는데 학교에서 한 거. 아. 어디 뭐 이렇게 무대에서 큰 무대에서 한 게 아니라 서클 활동이니까 좀 그렇게 재밌었어요.
0: 좋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네. 저희 때만 해도 국악을 배우면서 자란 세대가 아니래가지고 네. 전혀 몰랐어요. 아. 근데 이제 74년도 이후에 김덕수 선생님이 사물놀이를 이제 만들어내신 후서부터 전국의 국민학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사물놀이 들어갔지 이래가지고 국악이 엄청나게 이제 발전을 했지만 네. 사실은 지금 저기 뭐야 그 시니어 센터 오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거의 정말 국악을 접해보지 못한 분들이 네. 많아요.
1: 제가 이렇게 김원현 선생님이 이렇게 소리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0: 예,
1: 취임새도 저절로 하실 것 같고.
0: 어저께 그저께 우리 그 어저께 가서 그 저기 어르신들 좋아하시잖아.
3: 아 정말 거의 아이돌급이셨어요 정말.
1: 어제 다들... 뭐 행사가 있었나 보죠?
0: 아니요 저기 그 시니어 센터에서 예. 제가 가르치는데 네. 그 시간에 그 참 거동이 좀 이렇게 쉽지 않으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도 일어나서 진도알이랑 같이 초가면서
1: 그쵸.
0: 뭐 하는데
1: 아주 저절로 좋아하셨어요. 춤이 나오는 거죠.
3: 저절로 다들 정말 그 흔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1: 네,
3: 그래서 어제 보는데 야 정말 아이돌 못지 않은 그런 인기를 선생님.
1: 그럼 내일 그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출 만한 그런 흥겨운 소리도 나오나요?
0: 있는데 네. 그 내일은 이제 누가 춤을 추기에는 이제 그런 자리는 아니래서
1: 그냥 앞에 나가서 그냥 흥겨워서
0: 그럼 한 나오세요.
3: 아, 내일 탈춤 볼 수 있는 거죠?
1: 예, 재밌네요.
0: 네.
1: 참 그 짧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긴 시간인데 네. 그 시간을 어떻게 이걸 완창을 하실까 저는 정말 기대가 되고요. 너무 힘드시면 어쩌지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0: 원래 이제 동화 구연도 이렇게 하셨던 선생님이라서 네. 그 이렇게 얘기 스토리텔링 이런 거에 강점. 이게 판소리가 사실은 스토리텔링이거든요. 노래와 그렇군요. 안일이와 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네. 하면서 하는. 그래서 그 스토리가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뭐 어디를 제일 재밌다고 그래야 되나?
3: 토 선생을 불러야 되는데 호 선생이라고
1: 토 선생
3: 아 호 선생이라고 토끼? 불러야 되는데
1: 토끼와
0: 그렇지 그 저기 뭐 그 예. 아래 턱으로 그냥 그 수로 말리를 밀고 들어와서 네. 아래 턱이 좀 뻣뻣해져서 조금 늦춰서 불러나는 것이 더 호생원 아니시요 하고 뭐 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1: 제가 토끼는 할 수 있어요 토끼 토끼 구현해서 토끼는 할 수 있어요 아 참 재밌습니다
0: 네 그래서 아마 네. 제가 지난번에 흥보가 할 때도 사람들이 중간에 휴식 시간에 가신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마 내일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네.
1: 3시 정각에 시작하시나요?
0: 그러려고 해요.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회가 없이 그냥 진행하시는 거죠?
0: 그냥 진행을 하는데 처음에 그 인사말을 해주실 분은 네. 한 분이 계세요.
1: 네, 네. 예. 소개를 해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분이 나와서 이제 공연에 들어가는 거죠.
0: 그렇죠.
1: 자 고수 유이찬 씨가 함께해주고 있는데 네. 요즘에 퓨전 국악이 굉장히 대세잖아요.
3: 아 그렇죠. 네.
1: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심 있으세요?
3: 네, 저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다들 한국에서도 네. 이제 퓨전 국악을 어마어마하게 다들 콜라보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전통도 물론 정말 중요한 건 전통이지만. 근데 이제 이 전통을 또 대중들에게 알리기 쉬운 거는 네. 아무래도 그런 퓨전
1: 그렇죠.
3: 국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들 그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네.
3: 그러다 보니 확실히 옛날보다 이 국악 공연들도 정말 많아지고 뭐 서양 음악과 같이 콜라보하는 거, 뭐 네. 추움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한국에서 네. 진행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퓨전 음악들로 인해서 국악이 더 알려지고 네. 하다 보면 결국에는 저희 이런 전통 음악을 궁금해서라도 한번 찾아볼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3: 저희 이제 뭐 그런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게 국악을 잊지 않아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찾아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관심이 많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0: 그럼요. 네.
1: 참
0: 거기에 큰 역할을 한 그 우리 BTS나
3: 너무 감사하죠. 예, 정말
0: 그 캐대헌 이런 데서 네. 나온 애들이
1: 그쵸.
0: 정말 큰 일을 했죠.
1: 맞습니다.
0: 요 며칠 전에 우리 그 휘창군 그 형인 자기
1: 유태평양도 예.
0: 그 퓨전으로 완전히 자기 콘서트를 하나 했어요.
1: 그렇군요.
0: 그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았고
1: 유태평양 군의 그 동생이시라면서요.
0: 네.
1: 그분의 동생.
3: 어쩌다 보니까.
1: 근데 좀 닮으셨어요.
3: 네. 형은 좀 네. 다른 거라고 하면은 저보다 네. 털이 좀 더 많아요.
1: 예, 네, 그렇군요. 동생분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0: 아유, 허우대가.
1: 네. 자 선생님 이제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끝으로 이제 우리 내일 또 네. 공연 보러 오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0: 네, 저는 가능하면은 많은 분들이 구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열심히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거보다 우리 계속 얘기하듯이 우리 국악을 좀 더 세상에 알리는 우리가 우리 거를 우리가 안 알리면 도대체 누가 알리고 누가 들어주겠느냐
1: 그쵸.
0: 우리부터 먼저 하자 이러는 느낌으로 많이들 오시고 보내시고
1: 네.
0: 같이 몰고 오시고 네. 이러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동양선교교회 오후 3시예요.
1: 네. 동양선교교회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웨스턴 에비뉴에 위치하고 있어요.
0: 네.
1: 424 노스 웨스턴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양선교교회에서 8월 1일 내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막이 오릅니다. 자 흥내소리 김원일 선생의 미산제 수군가 완창 여러분들 많이 많이 공연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0: 감사합니다.
1: 끝으로 해주실 뭐 다 하신 거죠? 말씀하신 거죠?
0: 네네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중앙양로병원
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3: 수영도?
2: 그럼요.
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엘링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코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노래 어떨까요? 스담 스담 밤 바밤 바밤 바바바 10cm 노래입니다. 스담 스담 밤 바밤. 여러분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담 스담 자신의 머리를 스담 스담 해주세요. 바밤 바바바. 수고 많았다고요. 한 주간 잘했다고요. 바밤.

네, 10cm의 스탐스탐이었습니다. 아, 정말 기분 좋은 노래예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여러분. 시간 빠르죠. 니콜 체이닝 고맙습니다. 아이고야, 목소리도 낭낭하고 얼굴도 예쁘시고 예, 그대로 읽습니다. 아무튼 예, 방송용 멘트 아무튼 기분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선미 아나운서님 행복하세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덕분에 예, 웃게 되고요. 또 행복해지네요. 디님 어서오세요. 아큐팡님 모든 것이 용서되는 금요일 오후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오후 금요일이다 주말이다 예, 다들 날씨는 덥지만 기본만큼은 아주 즐거운 주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곡으로 어떤 곡을 띄워드릴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서 정말 행복했어요.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수분 보충 충분히 하시면서 건강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콧 맥킨지 노래예요. 샌프란시스코.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은이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0: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0: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2: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4: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4: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5: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6: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5: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6: 신의 눈물 에메랄드 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 년의 숲. 레드 우드 국립공원.
5: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6: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 투어로 전화 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7: 아주 좋은 아주 투어.
8: 아주 좋은 아주 투어.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15: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6: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7: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6: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9: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6: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브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지금 1-8-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1-8-골프.com.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애비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19: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잘 가라 치러라. 자, 무더위도 또 땀방울도 또 지친 날의 연속도 그나마 짧게 찾아온 짧은 행복 웃음도 함께했던 7월이 저물어가는 시간입니다. 오후 3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자, 힘들고 지쳤던 순간들 그나마 추억으로 남겨놓고 우리가 짧게나마 웃음 짓고 재밌었던 순간들 가슴에 꽉 담은 채 고맙게 7월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요? 자, 다가올 내일서부터 주말과 함께 8월에는 건강은 당연히 지켜야 되고 오늘보다 하루라도 웃는 날이 더 많은 그런 멋진 날들만 이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출발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멋진 인생 좋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멋지게 살면 그게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멋진 인생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0: 네, 오늘 금요일 첫 곡으로 멋진 인생 박정식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자, 앞서 오프닝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좋았든 싫었든 7월은 이제 보내줘야 됩니다. 아, 멋지게 보내주고 또 멋진 8월 맞이하면서 마침 또 불타는 금요일 마지막 날이고 내일 모레는 8월 처음 날짜와 함께 우리가 주말을 보내는 그런 또 즐거움도 만끽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멋진 인생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게 멋진 인생일까요? 답을 어려운데 찾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고 계시는 인생이 바로 최고 멋진 인생입니다. 뭐 돈이 많아서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에 살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해서 열심히 충실해서 그걸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루하루 꾸려가는 거. 아니 가족끼리 모여서 삼겹살 구워 먹고 맥주 한잔 먹으면 그것처럼 멋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순철님 어서 오십시오. 첫 곡 신났다고요? 네, 자 좋은 8월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함께 5시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좀 달래드리고 뭐 무덥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려도 되니까 특히 오늘은 일부 시간에 또 우리 비니와 고니의 우리 라빈 씨와 함께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 여러분의 마음의 양식인데 사실 요 사이는 책 읽기가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책에 관한 또 어떤 추억의 이야기들 함께 나누면서 좋은 책도 소개해드리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그런 또 양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카카오톡 채팅창으로 많이들 들어오셔서 함께 얘기들 나누시고 또 우리 유튜브 채팅창도 좋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꾸며 보겠습니다. 자,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이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7: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8: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

0: 아이고 신나죠 여러분. 자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셨어요.
0: 금요일에 좀 방방 떴습니다.
1: 네 예, 너무 반가... 좋습니다. 예, 잘
0: 금요일이니까요.
1: 네.
0: 자 아이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송 오프닝에서.
1: 네네네.
0: 좋았든 싫었든 7월은 잘 보내고
1: 네.
0: 8월을 맞이하자.
1: 네네.
0: 그 오늘 첫 곡을 멋진 인생을 틀면서
1: 네.
0: 우리 라빈 씨는 멋진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1: 저는요,
0: 생각하세요?
1: 멋진 인생, 저의 인생,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0: 그래. 저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1: 네.
0: 뭐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에 살고 그게 아니고
1: 맞아요 필요 없어요.
0: 내가 열심히 일해서
1: 네.
0: 가족들과 함께 집에 삼겹살과 함께 맥주 네. 한 잔 먹으면 그것처럼 멋진 인생이 없는
1: 그리고
0: 거예요.
1: 저는요 네. 이래요. 제가 마찬가지로 큰 돈을 바라는 거 아니고요.
0: 네네.
1: 무슨 큰 재벌이 되는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저는
0: 그럼.
1: 그냥 아무 걱정 없이
0: 그러니까.
1: 그냥 아침에 잘 출근하고
0: 그러니까.
1: 저녁에 잘 퇴근하고 와서 편안하게 잠자리에서 누워서 잘 수만 있다면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0: 제가 누가 어떻게 지내세요? 그럼 다람쥐처럼 살아요. 쳇바퀴처럼.
1: 네네네.
0: 굉장히 좋은 거더라고요.
1: 맞아요. 네. 오히려 그렇게 일상적이고 너무 어쩌면 무미건조하고 뭐 아 이게 뭐지? 뭐 이런 게 오히려 평온한 하루라는 거죠.
0: 뒤늦게나마 저는 제 생각에 저하고 우리 라빈 씨만큼은 굉장히 멋지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1: 네.
0: 내가 방송국을 와서 항상 이렇게 그 분주하게 다니시는 우리 라빈 씨의 모습을 보면
1: 네.
0: 우리가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방송국에 오면 미쳐 있다.
1: 네.
0: 방송국에
1: 네.
0: 집에 가면 집에 미쳐 있고
1: 맞아요.
0: 네?
1: 네네.
0: 제가 방송하는 동안 저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1: 그렇죠.
0: 어떤 때는 흔들고 떠들고
1: 네.
0: 막 헛소리 막 하고 그래요.
1: 그게 프로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0: 네, 그게 미쳐야 그게
1: 네.
0: 멋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1: 네네.
0: 지금 모든 애청자분께서
1: 네.
0: 자기 직장 가면 미쳐 있고
1: 네.
0: 물론 뭐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많은 게 세상살이잖아요.
1: 뜻하지 않은 일들.
0: 왜냐하면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 줄을 네. 몰라요.
1: 맞아요. 그것도 그래요.
0: 그렇잖아요.
1: 네.
0: 네, 그런
1: 하지만 그냥 저는 그냥 평범한 하루하루
0: 네네네.
1: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0: 자 예고해드린 대로
1: 네.
0: 오늘은 또 굉장히 고상한 또 우리 그
1: 고상한 거 절대 아니고요.
0: 예, 예.
1: 네 우리가 영화 얘기도 했었고
0: 네네.
1: 뭐 문화 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랬다가 제가 제일 애정하는 저의 책들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고
0: 책이
1: 싶어서
0: 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1: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들만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0: 여기 보니까
1: 네.
0: 개선문,
1: 네.
0: 마리 앙투아네트, 베르사유의 장미,
1: 네네.
0: 니체의 인생 수업,
1: 네.
0: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1: 맞습니다. 까메유 클로데.
0: 다 그중에 몇 개는 아주 굉장히 익숙하고
1: 네.
0: 아주 명작들로
1: 아시는 책들이실
0: 네네네네.
1: 거고요. 저는 습관이 이렇게 책을 사면
0: 네.
1: 이 겉표지에 산 날짜들을 적는데 이 마리 앙투아네트 이 책은 제가 2006년 10월 13일 날 샀어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가을에 이렇게 썼어요.
0: 야, 그거 시네 시.
1: 그 약간 이렇게 노트처럼 메모처럼
0: 네네.
1: 일기처럼 지금은 전혀 생각이 안 나죠. 2006년도에 내가 뭐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을까. 근데 이제 이 책을 사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이제 보다시피 좀 두껍잖아요.
0: 예, 예, 두껍죠.
1: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부터 완전히 마리 앙투아네트 팬이 돼가지고요. 이분 일대기를 정말 거의 뭐
0: 대강 짧게 얘기하면 어떤 내용인가요?
1: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
0: 네.
1: 마리 앙투아네트
0: 네.
1: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왜 빵이 없어? 그럼 케이크를 먹지. 그러나 그 말을 마리 앙투아네트가 하지는 않았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14살에
0: 네네.
1: 오스트리아에서 프랑스 왕세자 루이와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국경을 넘어 14살의
0: 예, 예,
1: 나이에
0: 예.
1: 1755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이 마리 앙투아네트는 14살의 나이에 프랑스 왕세자 루이와 결혼을
0: 네네.
1: 합니다.

0: 14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네네. 그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에서 그 막 이제 어린애가 너무 막 보이는 건 너무 네네네. 화려하고 하지만 부모님하고도 떠나서 그 시집이라는 데로 와 있고 네네. 남편의 사랑은 그다지 받지를 못했었던 의무적인 사랑 뭐 이제 그렇구나. 그런 네 그리고 이때 당시 유럽에서는요 사랑보다 정치적인 이유로 그런 결혼을 하는 일이 그렇죠. 많았다고
1: 정략
0: 해요.
1: 결혼. 네, 예예. 아, 예.
0: 그래서 사치와 향락의 상징처럼 알려져 있는 우리 마리 앙투아네트. 들지만 실제로는 네. 정치적 혼란 속에서 희생된 인물이기도 하다. 이런 그리고 말년이 너무 단두대에서 그냥 사형을 당하고 그렇게 그랬구나. 됐기 때문에 일생, 이 여자의 한 일생으로 봤을 때는 좀 안 됐고 불쌍하고 너무 게 화려함 뒤에 가려진 고독 같은 거.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의 삶이지만은 그렇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한참 이제 프랑스 혁명이 막 시작됐고 그랬던 그 인물이기 때문에 아주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마리아 왕때는 진짜 기억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처음에는 백성들이 좋아했다고 해요. 네, 어리고 젊고 아름답고 그런 우아함 뭐 이런 것 때문에 오스트리아의 꽃이라고까지 불렸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본인이 화려하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변에서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잦은 파티와 또 왕비인데
1: 그렇죠.
0: 네, 그런 화려함이라든가 이런 게 평민들의 보기에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우리는 먹을 것도 없는데 당신 애들은 왜 그러고 살아.
1: 그렇죠.
0: 그래서 평민들이 다 같이 이제 쿠데타처럼 이 궁전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왕비는 왕과 딸과 함께 이제 피신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단두대에서 이제 사형을 하게
1: 마감하는 그런 얘기구나.
0: 마리 앙투아네트 아주 좋다기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가슴 아프고 영화도 굉장히 멋있어요.
1: 근데 이렇게 그 원작 소설이 멋있어서 영화로 된 같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0: 네, 그리고 이 약간 화려하고 그 고독이라든가 그 왕비의 그 철없음이 영화에서 아주 잘 표현이 됐어가지고요.
1: 그렇죠.
0: 이게 책을 좀 읽으시고 뭐 마리 앙투아네트 이 내용들은 거의 다 아실 테니까 내용을 한번 쭉 보시고 그다음에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제가 이제 책을 들고 나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때 이 내용을 듣고 사서 읽으시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드실 수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알라딘이 문을 닫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어디 가서 책을 살 수 있나요?
0: 지금은 쿠레톤 갤러리아 3층 세종문고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웹사이트에서 찾아봤는데요. 반디북us.com이라고 있어요.
1: 반디북us.com.
0: 반디북us.com. 제가 여기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고 보니까 세일도 되게 많이 해요. 책값이 많이 올랐어요.
1: 많이 올랐죠.
0: 예전에는 뭐 이런 페이퍼 커버나 뭐 하드 커버 이런 거에 따라서 책값이 달라졌는데 그 알라딘에서는 좋은 책 유스드북으로도 자주 봤는데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책값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 반디북 US 여기서는 거의 막 반 가격 정도 완전 신간이 아닌 이상 그래서 좋은 책을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 중에서
1: 좋습니다.
0: 혹시 저 책 내가 꼭 보고 싶다 하시면은 반디북us.com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도 못 찾으시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1: 제가 만일에 다섯 권 중에 고른다면 저는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0: 이 책은요 제가
1: 필요한 것 같아요.
0: 이 책은 제가 제 침대 머리 밑에 두는 책인데요. 이 책을 아침에 읽어요.
1: 그러니까, 아침에?
0: 네, 잘 때는 어차피 하루 다 지났으니까 그렇지. 이제 자는데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나서도 뭔가가 이렇게 개운치 않을 때 아니면 오늘 내가 뭔가 큰 일이 있어요.
1: 네네.
0: 회사에서 아니면 뭐 밖에서 뭐 집안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막 불안감이라던가 이런 게 엄습해 올 수가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럼 이제 그럴 때 약간 쫙 한 구절 보면은 약간 마음을 좀 다듬는다고 할까? 그러니까 이 책에서 되게 좋았던 말은요. 이런 기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밖에서 외부에서 오는 거지만
1: 그렇지.
0: 그 상태에 따라서 내가 이겨내느냐
1: 그렇죠.
0: 같이 소용돌이 치느냐 그건 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이 책이 네, 저도 완전히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 내용 중에서 한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편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네, 편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마음이 푹 놓이는 상태. 마음에 걸림돌이 없어서 마치 부드러운 맥주의 목넘김처럼 대화가 술술 풀리는 상태가 좋다. 이렇게 어렵지 않은 글귀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뭐 불쾌한 인간 대처 방법 이런 약간 기피하고 싶고 좀 거리두고 싶고 근데 딱히 그렇게 못할 때도 많잖아요.
1: 그럼요.
0: 그리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을 해야 하는데 거절하지 못한 상태도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약간 지혜롭게
1: 사실 그런 게 살면서 가장 우리한테 많이 오는 네. 상황 같아요.
0: 네, 그래서 그런 적절하게 거절할 줄도 아는 방법을 익혀야 그게 서로에게 좋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저도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무조건 내가 해줄게 예스 해놓고는 나중에는 서로가 난처했던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1: 그 저희 한국 사람 풍습이 네. 유교 사상이 우리가 있어서
0: 네.
1: 이 거절을 진짜 거절하는 게 아니고 인사라고 인식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제가 술 한 잔도 못 하는데
0: 네네 못 드시죠.
1: 한 잔 하세요. 그러면 아이 됐어요. 그러면 할 줄 아는데 못하는 자를 네. 계속 꺼내요.
0: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화내죠. 네.
1: 그러니까요.
0: 네. 네.
1: 그런 경우가 많고
0: 네.
1: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친구가 한 5명 있다가
0: 네.
1: 이 차를 가자.
0: 네.
1: 근데 한 2명이 아유 나는 가야 돼. 그러면 저는 갈 사람은 가고
0: 그럼.
1: 그래야 되는데 네. 아유 가기는 어딜 가.
0: 끝까지 붙들고.
1: 그러면 그 사람이 불편하는 것 때문에
0: 네.
1: 그 모임이 좀 불편해지고.
0: 그렇죠. 다 같이 어색해지고 네. 분위기가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1: 조금 안타까운 것은
0: 네.
1: 그냥 됐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아 네 그러세요 그 정도로 가면
0: 네.
1: 좀 관계가 좋아지지
0: 근데
1: 않을까.
0: 또 그런 거 있죠. 한 번만 물어봐서 조금 화난 거 아닌가 서운한 거 아닌가 한 번 더 물어봐야
1: 그러니까
0: 되나?
1: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0: 네.
1: 식사하지 마세요. 그럼 됐어요. 그러면 이거 오세요. 앉아서 드세요.
0: 한 두세 번은 더 물어봐야 되는
1: 그러니까,
0: 거 아닌가?
1: 그런
0: 그리고 또 어쩔 때도 또 그럴 때 있어요. 아니 뭐 한 번 내가 싫다고 그랬다고 또 뭐 안 물어보냐? 속으로 한 번 더 물어보면 내가 예스 할
1: 그렇죠.
0: 텐데 그렇게 서로가 좀 클리어해야 하는 게 오히려 좋다. 는 거를 이 책은 조금 요약해서 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 예.
0: 인생을 겪다 보면 잔뜩 흐린 날도 있는 법이다. 그럴 땐 해야 하는 일을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하나만 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
1: 좋은 얘기네.
0: 네. 그래서 하나씩 하면 된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용기를 좀 주는 책이어서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김다슬님의 에세이고요.
1: 네.
0: 저는 이 책을 2022년에 샀네요.
1: 자, 그 네. 책 얘기하니까 사실 우리 과거로 뭐 저는 음악과 함께 추억 여행 가지만
0: 네.
1: 책과 함께 추억으로 가면 제가 어렸을 시절에 우리 동화책이라는 걸 많이
0: 맞아요.
1: 봤어요.
0: 안델슨 동화집.
1: 뭐 헨젤과 그레델
0: 네.
1: 대표적으로
0: 네.
1: 뭐 그런 거로 해서
0: 네.
1: 사실 동화를 많이 읽었고
0: 네.
1: 제 기억에 중학교 때 처음 접한 게 그 한국 그 유명한 소설가
0: 네.
1: 한국 소설가들은 또 호가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거 한두 개 정도 하나가 제일 제가 처음 접했던 책이 춘원 이광수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어 흑이란
0: 네.
1: 책을
0: 네.
1: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나기란 뭐 그런 거 예, 그런 게 했는데
0: 네.
1: 제일 기억나는 게 그 최인호 작가의 별들의 고향이란 책이
0: 네네.
1: 영화돼서 영화가 좀 더 히트를 쳤던 기억이 있고
0: 그 유가 단성사 술집에서
1: 그렇죠.
0: 네, 간판으로 있죠. 네.
1: 그러다가 이제 제가 충격을 받은 게 그 만화 가게를 들어가면서부터
0: 네.
1: 또 다른 세상을 접하게 됐고
0: 맞아요.
1: 혹시 우리 라비 씨는 만화 안 보셨어요?
0: 왜 안 봐요? 네. 저 이거 캔디 봤죠. 베르사유 궁전 봤죠.
1: 그렇죠.
0: 그렇게 애기애기한
1: 그렇죠.
0: 예쁜 만화들도 봤지만 저는 꺼벙이.
1: 꺼벙이.
0: 네.
1: 예.
0: 그거 봤고 뭐 지금 그런 것 같아요.
1: 네.
0: 네 꺼벙이가
1: 우리
0: 제일
1: 남자 같은
0: 같아요.
1: 경우는 이제 그 이제 허영만이라는 지금 유명한 작가가 있어서.
0: 공포의 외인구단.
1: 공포의 외인구단은
0: 아닌가요?
1: 우리 젊은 그 어린 학생들의 아주 머리를 지진나게 했던.
0: 까치
1: 그러니까
0: 엄지
1: 이게 몇 권씩 나오잖아요.
0: 네.
1: 5권 나오고 10권 나오고 15권 나오고
0: 네.
1: 그 나오기 전날서부터 만화방에 가서 언제 나오냐고.
0: 맞아요.
1: 근데
0: 네.
1: 그 당시에는 그 만화는 집으로 원래 렌트를 해주는데
0: 그쵸?
1: 렌트를 안 해줘요. 안 갖고 올까봐
0: 네.
1: 거기서 봐야 돼요.
0: 네.
1: 그래서 줄 서서 빨리 보느라고.
0: 맞아요.
1: 그거 정말 제가 한 여섯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0: 공포의 외인구단요.
1: 네, 너무 재밌어서.
0: 영화도 있고 최재성하고 그 노래도 난 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요. 일이라면
1: 이렇게 영화 네. 된 것들도 많고
0: 네.
1: 아마 여자분이니까 모르시겠지만 남자들은 어렸을 때 그 무협지라는 게 있어요.
0: 네.
1: 이만큼 두꺼워요 한 권에.
0: 저희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 그 무협지 이야기 찻집이라고 올라오는 거 아시죠?
1: 올라온 거. 근데 네. 그게 실제로 책이 이 정도 두꺼운데
0: 네.
1: 그게 보통 20권 이상이에요. 한 네, 시리즈가.
0: 네네.
1: 그거 하루 저녁에 다 끝내요.
0: 근데 그렇게 두꺼우면 밤새서. 그게 만화로 무협진 건가요?
1: 아니요. 글자로만
0: 책으로.
1: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나오는 단어 중에
0: 네.
1: 이제 표현을 하는 거야.
0: 네.
1: 예를 들어서 그 시간을 한대. 뜨거운 차 한 잔이 흐를 식을 시간이 지났을까.
0: 네.
1: 뭐 준생의 소년
0: 네.
1: 본인은
0: 네.
1: 탈퇴환골이 뭐냐면 이제 껍질을 벗고 멋있게 변하는 거야.
0: 네네.
1: 뭐 스승을 만나서
0: 네.
1: 마법같이
0: 네.
1: 멋있게 변해서
0: 네.
1: 뭐 그런 단어들 쓰고
0: 네. 우리 그 올라온 그 무협지도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1: 네.
0: 사양귀환이었나 맨 처음에 올라왔던 거 그 말씀하신 대로 찻잔이 식어가면
1: 그러니까,
0: 뭐
1: 이렇게 네. 마치 향 한 자루가 다 탈 네. 시간이 흘렀을까 휙소리와 함께 날렵한 준생의 소년 고니는
0: 향 한 자루
1: 휙하며 나르고 있었다.
0: 아 웃겨.
1: 의익 악.
0: 아 무협지 최고죠.
1: 오호 통제라.
0: 네.
1: 맞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0: 네.
1: 해서 그거에 심취해서 서로 그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0: 네.
1: 남자들 시절의 이야기고
0: 네, 네.
1: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책보다는 무협지나 만화에
0: 네.
1: 좀 심취했던
0: 네, 네.
1: 그런 추억들이 있고
0: 네.
1: 그래서 저희는 만화 작가님을 그때
0: 네.
1: 그 공포의 외인 구단이 이연세 씨인데
0: 네.
1: 항상 우리는 선생님을 붙여서 이연세 선생님
0: 극존칭으로
1: 네.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만화 저하고 같이 비슷한 세대에 있었으면 그때
0: 네.
1: 허영만 선생님.
0: 네, 네.
1: 그리고 이제 박인권이라는 분은
0: 네.
1: 그 감방 시리즈라고 해서 그 감옥 생활만 시리즈로 내는 분이에요.
0: 그래서 그 슬기로운 감옥 생활이 나온 거 아니야?
1: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0: 네.
1: 감방 생활만 막 하고
0: 네,
1: 그런 그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오늘 금요일이 그땐 그랬지가 아닌데 그땐 그랬지 책방으로 갔어요.
1: 그러니까 네. 사실 LA에도
0: 네.
1: 항상 존재하는 게 만화방이 있어요. 만화가게가.
0: 3가에 있었어요.
1: 지금
0: 그...
1: 웨스턴 4가에 가면
0: 네.
1: 만화가게인데 30년이 넘은 가게예요.
0: 아직도 그 오픈하시는 거예요?
1: 네. 그 똑같은 사장님이 오픈하세요.
0: 네.
1: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한 두 세트 정도는
0: 네.
1: 못 갖다 줬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0: 네.
1: 누가 와서 또 빌려가요.
0: 맞아요. 그래서 책은 저는 잘 안 빌려줘요. 다시 그 책 돌려줘 그렇게 얘기하기도 약간 못하고
1: 그럼요.
0: 제가 아끼는 책인데 좀 더 보고 줄게 그러다가 뭐 이 친구가 뭐 어디 이사를 가거나 미안해 그 책 잊어버려서 그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저는 진짜 미안한데 진짜 안 빌려줘 나는
1: 그래서
0: 책을.
1: 뭐 이건 좀 얘기가 다른 데로 빠졌지만
0: 네.
1: 살면서 빌려주기 조금 불편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처음에
0: 네.
1: 자동차.
0: 아 절대 안 된다 그러잖아요.
1: 예, 자동차.
0: 부인도 빌려주지 말랬어요.
1: 옷.
0: 아, 오.
1: 네, 근데 의외로 옷 빌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남자도 있어요, 옷이. 예.
0: 네.
1: 근데 왜냐하면
0: 네.
1: 옷은 불편한 게 일단 딴 사람이 입었던 거고.
0: 그쵸.
1: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고.
0: 그냥 줘야지 뭐.
1: 그 중에 하나 이 책 같은 것도 있고.
0: 네.
1: 저 같은 경우에는 음반이 그랬어요.
0: 아, 얼마나 소중하시겠어요.
1: 제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0: 네.
1: 그러니까 제 세대에는 그 LP판이라고 해서 그 4가
0: 네.
1: 어떤 거는 구하기 힘들어요.
0: 네.
1: 근데 꼭 빌려달라고 그러면 이 돌아오질 않아요.
0: 그러니까 그럴 때 현명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1: 네.
0: 내가 너무너무 빌려주고 싶지만 이건 나한테 너무 소중한
1: 근데
0: 거고.
1: 근데 한국 사람들은 주로
0: 네.
1: 안 돼 소리를 못하니까
0: 네.
1: 자꾸 딴 핑계를 대요. 야, 아 그렇지 않아 너 주고 싶은데 뭐 내 동생이 며칠 보고 온다고 했어. 그러면
0: 네.
1: 이제 그쪽에서
0: 네.
1: 그럼 그때 줘.
0: 그래서 자꾸 이게 변명이 되니까.
1: 그러면 난 고민거리가
0: 그렇죠.
1: 또 생기는 거야.
0: 그리고 상대방은 계속 기다리고 있을 거고.
1: 그렇지.
0: 맞아요.
1: 그래서
0: 네.
1: 참 아까 얘기한 그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것들이
0: 네.
1: 이 거절을 딱 이렇게 매몰차게 못해서
0: 네.
1: 그것 때문에
0: 정이 많아서
1: 네, 좀 손해본 것도 있고 뭐 그런
0: 네.
1: 생활들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예.
0: 그리고 다음에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1: 네네네.
0: 싶은 책은요. 아까 계산문
1: 네.
0: 얘기하셨는데요.
1: 네네.
0: 이 책을 보면 이거 제가 좀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1: 네.
0: 애플 말틴이라는 술이 자주 나와요.
1: 네네.
0: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맛이.
1: 네네.
0: 이 애플 말틴이. 근데 이게 또 활자가 작기는 한데 책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독일 출신 작가가 쓴 책이고요.
1: 네네.
0: 그 작가가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을 본인이 겪었고 어. 이런 전쟁의 참혹함을 이 예, 예. 책에 담았어요. 시대적 배경은 1930년대 역시 네, 프랑스 파리고요. 네, 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 혼란한 상태들을 그린 책인데요. 네. 주인공 라비크라는 사람은 베를린 종합병원의 유능한 의사였는데 그 나치에 쫓겨서 파리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리고 거기서 사랑하는 배우 지망생 예, 예. 조앙 마두라는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지만 사랑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예, 예. 이 책에서 주는 약간 메시지 이런 교훈 이런 거는 인생은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 책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제가 이 책도 한 두 번은 읽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불안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사랑하고 꿈꾸고 그리고 기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책을 그런 메시지를 이 개선문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1: 자, 사실 그 제가 또 궁금한 게 이 네. 니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인데
0: 니체 인생 수업 요새
1: 니체는 어떻게 표현을 했나요?
0: 이 니체 인생 수업은요. 네. 제가 사실은 저 책을 샀는데 샀는지 몰랐어요. 근데 요즘 그 쇼펜하우의 인생 수업 뭐 이런 네네. 게 조금 유행을 해가지고 네네. 그 책을 사려고 하다가 못 샀거든요. 근데 이제 요 책 가지고 나오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책이 있더라고요. 니체가 세상에 남긴 56가지 인생 지혜입니다. 근데 제가 좀 이게 좀 궁금한 거는요. 네. 이걸 니체가 말한지 어떻게 알지?
1: 그러니까 예.
0: 이 글로 남겼을까 이분이 아니면 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얘기를 했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니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은요. 네. 19세기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네.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니체를 만나야 한다라는 그런 명언이 나올 정도로 네네.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요. 아모르 파티가 이 니체하고 연관이 있대요.
1: 어떤 연관이 있나요?
0: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라틴어라고 합니다. 근데 19세기 이 철학자 니체가 네. 철학 중에 하나가 그런 아모르 파티 뭐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했다고 해요. 내 인생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네네. 뭐 인생은 기쁨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고통과 불안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든 운명이 찾아오면은 거기에 너무 이렇게 무조건적인 반응을 하지 말고 운명을 사랑해라. 운명을 네. 좀 받아들여라. 네네. 그런 얘기들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책도 제가 조금 한 가지를 해봤는데요. 네. 비관적일수록 낙관해라. 약간 어폐가 좀 예, 있잖아요. 예, 예. 사기를 당하고 말았어. 인생 공부 크게 했다고 생각할게. 일이 제대로 안 풀려. 나 나중에 더 잘 되려고 그러나 봐. 네, 네. 이런 식으로 비관적일수록 오히려 낙관하라고 그렇게 화법을 자꾸 쓰라고 이 니체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1: 그렇구나.
0: 네. 그리고 사랑은 사람을 성장시킨다. 네. 사랑 없이는 삶도 없다. 네. 사랑에는 많은 이점이 있다. 사랑이 가져다주는 설렘은 일말의 해로움도 없이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주며 힘듦을 의지할 사람과 즐거움을 배로 나눌 사람이 생겼다는 기쁨 역시 사랑이 가져다주는 이점 중에 하나다.
1: 참 사랑이란 단어는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네. 간단하게 요약해서 네. 라빈 씨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0: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냥 지금 딱히 급습 질문을 네, 하시니까 저는. 떠오르는 거는 그냥 엄마가 아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1: 그렇죠.
0: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사랑? 그래서 어떤 아기가 그랬대요. 엄마한테 엄마 나 얼마나 사랑해? 그랬더니 그 트로트 가수 장윤정 씨. 네. 장윤정 씨가 그 딸하고 이제 있는데 딸이 물어봤대요. 엄마 나 얼마나 사랑해? 그랬더니 장윤정 씨가 엄마 심장을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해. 그랬더니 그 딸이 엄마 그럼 나 사랑하지 마. 그랬대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사랑.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
1: 그렇구나.
0: 네. 그럼 질문하셨던 고니 씨는?
1: 저는 사랑은 욕심 같아요.
0: 맞아요.
1: 사랑하는 순간 네. 자꾸 욕심이 생기니까
0: 맞아요.
1: 그게 간섭이 되고 소유욕이 되고 집착이 되고
0: 네. 그러니까 구속하려고 그러고
1: 내 생각한 거와 다르게 가면 맞아요. 왜 저럴까 하고 그때서부터 고민을 해야 되고
0: 네 맞아요.
1: 저는 사랑은 욕심이라고
0: 맞아요.
1: 생각해요.
0: 진짜 명언이시네.
1: 예, 네, 그게 네, 네. 뭐 가족이 됐던 자식이 됐던 친척이 됐건 이분 친구가 됐건 네, 아는 네, 네. 지인이라도
0: 맞아요.
1: 어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러지? 거기서 빗나가게 되고
0: 오해가 되는 거고
1: 그러다 보면 투정이 생기가 그렇죠. 되고 오해가 돼서
0: 네 그게 다툼이 되죠.
1: 괜히 멀어지게 되고
0: 어색해지고
1: 그러니까 모든 게 욕심 같아요.
0: 네
1: 사랑은.
0: 맞는 말이네요. 고니의 예. 인생 명언.
1: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0: 네 사랑은 욕심이다.
1: 예. 네 그래서 제가 사실 방송 끝날 때 항상 마지막 멘트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하지만
0: 네. 네
1: 그러고 나면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한 분이라도 더 제 방송 듣고 즐거워해 주셨으면 좋겠고
0: 네.
1: 뭐 그런 욕심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0: 그 좋은 욕심이니까요.
1: 예, 예 그런 네. 것 같아요.
0: 근데 그 욕심이 이제 과해져서 뭐 집착이라든가 어떤 오해라든가 구속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만 예. 어느 정도 근데 또 너무 없어 봐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 근데 너무 방관해 나를.
1: 아니,
0: 그러면
1: 네. 그게 무관심이라고 오해를 사.
0: 네, 그것도 바람직한
1: 좋아한다면서 왜
0: 같아요.
1: 가만 내버려 두냐. 신경도 안 쓰고 네. 뭐 이래서 알력도 생기고
0: 네.
1: 그런 것 같아요.
0: 그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1: 그 김홍신 씨라고 한국의 유명한 작가가 계신데
0: 네. 네.
1: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중에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0: 네. 네.
1: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0: 네.
1: 여러분이 노래방 가서 노시는 거 하고
0: 네.
1: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0: 네.
1: 행복할 것 같습니까? 돈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0: 네네.
1: 여러분이 훨씬 행복한 겁니다.
0: 네. 네?
1: 잘 놀다 갑시다라는 얘기
0: 맞아요. 그 얘기 저도 들은 것 같아요.
1: 예,
0: 네.
1: 그러니까 이 책들도 필요하고 음악도 필요하고 우리
0: 네.
1: 인생 사는데
0: 네.
1: 다 그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 라빈 씨 같이 우리 잘 놀다 갑시다.
0: 네, 알겠습니다.
1: 저는 그게 아주 오늘의 주제 같아요. 왜냐하면
0: 네.
1: 우리가 잘 놀기 위해서 과거의 추억도 회상하는 거고
0: 네.
1: 우리가 소재도 만드는 거고
0: 네.
1: 다 좋은 책도 소개해드리는 거고
0: 네, 네, 네.
1: 잘 놀기 위한 다 밑거름이라고
0: 맞아요.
1: 생각을 해요.
0: 네.
1: 네.
0: 좋은 우리, 말씀입니다.
1: 모든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0: 네.
1: 모두 애청자분들이 잘 놀다 가실 수 있게
0: 네.
1: 우리가 좀 도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여러분들과 더불어 저희도 잘 놀겠습니다.
1: 네. 자, 불타는 금요일이니까
0: 네.
1: 주말 잘 보내시고
0: 네,
1: 우리 또 화요일 날
0: 네, 네.
1: 뵙겠습니다.
0: 아, 여러분 내일 토요일 아침 9시
1: 아, 내일 아침 9시
0: 위크엔드수다에서도 네. 찾아뵙겠습니다.
1: 참여해 주세요.
0: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4: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5: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6: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5: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6: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9: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0: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1: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0: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2: 213-383-3838 213-383-3838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청님, 네, 수업시간에 공부 전혀 안 하고 무협지만 봐서 별명이 무협지였던 학생이 생각나네요. 아마 남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무협지에 심취 안 하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저도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협지에 밤을 새워 10몇 권짜리를 다 읽어내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기억은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자, 알청님, 그런 사랑은 집착, 진짜 사랑은 희생이라고, 희생처럼 어려운 것이 없다고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재훈의 사랑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이재훈의 사랑합니다. 아, 멋진 곡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통기님 들어오셨네요. 오늘 토요일인데 좀 좋은 주말 보내시면 아주 어떠실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 새로 장만한 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저 구글에서 라디오 서울만 치고 들어가셔도 알청님, 노래에서 부르는 사랑은 낭만적인 사랑, 그렇습니다. 사랑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희생적인 사랑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들을 하고 계십니까? 자, 들어오시면 각종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들어와 보신 분들 알겠지만 메디케어, 메디칼 정보서부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관심 있으신 주식 정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복권 당첨 번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유사히 가스값, 캘리포니아 가스값, 또 주변에 어느 가스테이션이 좀 저렴하게 가스를 넣을 수 있는지도 아실 수가 있고, 또 요새 한국 다니시는 분 많지 않습니까? 우리 LAX 공항에 아시아나 또 대한항공 출도착 시간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고, 또 저희 프로그램으로 들어오시면 고니의 영곤의 라디오는 내 친구 클릭하시면 저희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노란 칸에 채팅창 오픈에 들어오시면 사랑방 같이 이렇게 같이 방송 시간 아니더라도 같이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 그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2: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1: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2: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1: 올 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2: 김수정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김수정기
3: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4: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3: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4: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3: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5: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6: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5: 네.
6: 수영도?
5: 그럼요.
6: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5: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6: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7: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8: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0: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비비안님 귀에 문제가 생겨서 이어폰을 당분간 금지하라고 오늘 스테로이드 테이퍼링으로 드시기 시작했다고 당분간 집에서 돌려보기 할게요. 속상해요. 사랑 이야기 하고 싶어라. 네, 빨리 아주 건강하게 쾌차하셔서 좋은 귀로 저희 방송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자, 1부 마지막 곡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날씨하고 좀 어울리는 노래 아닌가 싶네요. 여러분 풍선 좋아하십니까? 노란 풍선 어떠세요? 네, 권진원의 노란 풍선 보내드리면서 저는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2: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3: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3: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2: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4: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5: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4: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5: 신의 눈물 에메랄드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 년의 숲, 레드 우드 국립공원.
4: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5: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투어로 전화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6: 아주 좋은 아주투어.
7: 아주 좋은 아주투어.
8: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9: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8: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9: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8: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 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15: 태양입니다.
16: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7: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8: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7: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샌디송님이 또 좋은 정보 보셨습니다. 아, 오늘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그 한국 영화입니다. 신의 악단, 요새 굉장히 유행하는 영화 무료 관람 마지막 기회랍니다. 새생명 비전 교회에서 30분 일찍 가시면 팝콘, 피자, 음료 무료로 제공된다니까. 아, 샌디님 수고하세요. 아, 벨리가 더울 겁니다. 열심히 일하시고요. 알청님, 대부분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죠. 하지만 엄마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는 방부제 사랑 맞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참 더운데 여러분 정말 필요한 우리 분이 나오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확장 이전한 우리 강병선 침뜸병원의 우리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이 무더위 어떻게 지내십니까? 오래간만에 뵙는데. 네,
1: 지난주가 초복이 중복이었죠, 중복. 네, 중복.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말복인데. 네, 네. 와, 진짜 이 복날 더위라는 게
0: 그러니까요.
1: 실감하네요, 여기
0: 그러니까.
1: 캘리포니아에도. 아. 네, 저도 뭐 그냥 삼계탕, 전복, 그다음에 뭐 추어탕 이런 걸로 이제 보양식을 했지만 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쌍화탕.
0: 아, 예,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거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우리 원장님 자신은 건강 유지를, 물론 뭐 지금 네. 음식도 드시는 거지만, 네. 요새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1: 네.
0: 감기 조심해야 되는데, 네. 본인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1: 저는 일단 규칙적인 생활을 좀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무조건 11시 전에는 취침.
0: 아, 예, 예.
1: 그리고 5시 반에 뭐 잠을 뒤척이든 뭐든 딱 일단 다시 가는
0: 아예 일찍 열면, 일어나시고
1: 열면 이제 동네 한 바퀴 네네네. 딱 3마일이거든요. 3마일 마라톤부터 시작을 합니다.
0: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그 좀 그 신진대사가 많이 공급되겠네요.
1: 그럼요. 일단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뭐 3마일 정도 하면
0: 네네.
1: 그러니까 일단은 누군가 우리 처음에 이제 그 마라톤 코치님이 그러더라고요. 일어서면 4분의 1 뛴 거고 문 밖에 나가면 4분의 3 뛴 거라고 그랬듯이 그게 이제 습관화가 되니까 확실히 처음에 그게 3마일 정도를 뛰고 안 뛰고의 그 차이가 하루가 굉장히 틀려요. 네,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구나. 네, 네, 네, 네. 자, 이제 오늘은 어떤 보따리를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1: 글쎄요, 이제 미국에 온 그 계기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네. 뭐 일간지에도 계속 칼럼을 쓰지만 네, 네. 저는 그 이렇게 더운 때는 항상 저도 힘들죠.
0: 네, 네.
1: 힘들면 그 가장 사람이 고난했을 때 그럴 때 사실은 용기가 나거든요, 오히려.
0: 아, 그렇죠. 예.
1: 그래서 이제 왜 그 뭐 스페인 우리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또 천주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0: 네, 네, 네.
1: 우리가 이제 긴 요정 하는 거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지난주 어떤 모임에 갔더니 어떤 분은 그 PCP가 저기 태평양 연안으로 우리 여기 그 멕시코부터 이제 시작을 하지만 멕시코 경계선인 그 우리 저쪽 그 샌디에고부터
0: 네, 네.
1: 산 등성이를 타고 캐나다 전까지 가는 게
0: 네.
1: 약 한 3800km를 구간 구간별로 갔다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0: 네.
1: 그거 와, 그 이 더울 때 왜 그렇게 고행을 하는가 생각을 하면 근데 그러한 고행 속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그 극한 상황도 맞아보면서 자기의 이제 또 다른 이면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0: 예.
1: 그래서 저 역시도 가족들 데리고 이제 한 22년 전이죠. 아, 2004년도에 제가 그 히말라야.
0: 가족들하고 다녀오셨어요?
1: 아니, 이제 이민을 하기 전에 계기는
0: 예, 예.
1: 제가 이제 그 히말라야 원정대에 제 의료팀장으로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0: 그러세요?
1: 네.
0: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1: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산악 대원은 8명인데 산악 대원들은 이제 다 8848 에베레스트를 이제 승정하는.
0: 끝까지 올라가는 거.
1: 이제 그게 이제 이 산악 때의 가장 네. 로망이죠.
0: 네네네.
1: 근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게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그 원정대의 최소 예산이 5억입니다.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입산료가 1인당 만불이에요.
0: 입산료만?
1: 네. 그러니까 네팔 정부는 사실 그 정부의 반 이상은 그 산
0: 에베레스트 산
1: 거기에 그 산의 그 입장료로만 국가가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8명이지만 이제 서밋 할 팀은 이제 5명으로 잡고 5명이 이제 처음 카트만두에 들어가서 이제 서밋을 할 사람들을 이제 사진을 찍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만불을 내면 이제 5개를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돈을 절약하려고
0: 예, 예,
1: 이제 3명만 서밋을 받고
0: 예.
1: 그렇게 시작하는 국가도 있어요. 근데 그 5명 중에서 사고로 못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0: 그러면 그렇죠.
1: 그러면 이제 바꿔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8848 그 멀리 그 산에 그 국가원 정보원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대비해서 모두 그러니까 서밋을 안 받은 사람이 올라올까 봐.
0: 아, 또 검시관이 있군요. 야, 대단하네.
1: 그러니까 그런 거 아꼈다가는 정말 절박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0: 네네.
1: 아예 산악인들은 그걸 정상적으로 만불에 등록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2003년도 갔을 때는 그게 이제 그 히말라야 첫 등정이라죠. 네. 첫 등정 50주년 기념해 갖고
0: 네.
1: 그때 막 전 세계적으로 그 이 산악 입장료를 네. 할인을 해줬어요. 30%를.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산악 대원들이 많이 몰려있을 때 하필 또 저는 구당선생님한테 가장 그 이 산악인들의 그 제 친구가 산악 대장이었거든요.
0: 네네네.
1: 고민이 뭐냐면 이 고산증.
0: 그렇죠.
1: 이 고산증이 네. 증상이 너무 많아요. 설사, 배탈, 그다음에 어지럼증, 그다음에 구토, 뭐 이게 뭐 중풍 오는 것처럼 한쪽이 저리고 이런 것들을 산악 대장이 전 대원들을 살펴야 되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산악 대원장 저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카트만두에서 이제 짐을 싸는 게 한 달 걸려요. 3, 4주. 그러니까 미리 우리는 2월 말에 가서
0: 예, 예.
1: 3월 셋째 주, 넷째 주까지는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산에 올라가면서 써야 될 연료, 식료품 등등. 그래갖고 그게 한 3, 4주 정도 이게 이제 챙기는데 이게 셀파가 한 30여 명이 붙어요. 우리 산악대원을 8명을
0: 예, 예.
1: 이제 등반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셀파 팀들이 이제 8팀이 부탁하는데
0: 예.
1: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야, 뭐 셀파가 그렇게 많아 그렇겠지만
0: 예, 예.
1: 일단은 짐을 나르는 그 야크라는 그 있잖아요. 그 거기에
0: 네네.
1: 그 야크라는 거를 운용하는 야크 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게 같은 걸 이제 머리에다 이는 그 또 짐꾼 셀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리 맛있는 거를 또 요리해 주는 요리 셀파들이 또 한 팀이 붙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의 이제 그 갖가지 뭐 이런 거 뭐 저런 거 이렇게 소품 챙기고 뭐 이런 또 셀파 팀이 있고 그러니까 8개 셀파 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셀파 팀이 이제 등종 그러니까 거기 이제 현지 산악인들 출신들이에요. 그 셀파를 누가 어떻게 어떤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 친구들 가격이 제일 비싸요. 근데 그 친구들 또한 뭐냐면 아시안 중에서도 대한민국이랑 원정을 몇 번 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요.
0: 그만큼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는 인정
1: 최고예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2003년도에 갔을 때 대한민국의 그 익스피어리언스 산악의 그거를 30년을 잡더라고요. 대한민국은 근데 일본은 50년이 넘었어요. 원정 산악의 역사가. 근데 10대 8848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세계의 극지에 8천 이상 되는 봉우리를 올라간 사람이 대한민국은 5명이 있었어요. 일본은 3명밖에 없고 영국 한 사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독종이냐면
0: 네네.
1: 제가 그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그 대원들의 이제 그 침뜸 의료 대장으로서 이제 그 우리가 그 베이스 캠프 가는 게까지 가는 게 제 목적이거든요.
0: 네.
1: 근데 거기에 이렇게 한 거의 4분의 3 지역에 가니까 무덤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셀파가 이제 안내하더라고요. 저기에서 70%는 너희 대한민국 사람들이랑 등정을 하다 죽은 자기네 동료들이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독종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기 셀파들은 이게 자연이 열어주지 않으면 포기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포기를 안 한대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1: 그래서 사고가 많은 거야. 본인들은 살아 돌아올지 모르지만 그 밧줄을 걸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다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틀려지는 거예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냐면
0: 예.
1: 이 등정을 할 때 산악대장은
0: 네.
1: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이제 산악대장하고 같은 친구니까
0: 네.
1: 같은 텐트를 썼는데 얼마나 제가 그 힘이 들면 저는 전문 산악인이 아니잖아요.
0: 네.
1: 의료 대장으로서 이제 첫 참여를 한 거잖아요.
0: 네.
1: 다음에 이제 구당 선생님께서 한번 참여해봐라.
0: 예, 예.
1: 왜 고산증 뜸이 최고다.
0: 그렇구나.
1: 그거 하나만 믿고 간 건데
0: 예, 예.
1: 와 근데 이게 진짜 이게 하루에 8시간 이상씩 그 극한적인 그
0: 네, 네.
1: 그런 이제 빙설과
0: 네,
1: 그런
0: 네,
1: 거를
0: 네.
1: 밟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지쳐버리면 8명이 그 목적지인 거기 이제 그 그 호텔이지 말이 판자떼기 같은 예, 게 그런 예, 예. 거 그 놀지를 하는데 그런 데까지 올라가야 돼요. 거기에 못 올라가면 해가 저물어 버리면 이제 야박 하는 거예요. 얼음에다가 그냥 텐트를 이미 치고. 그러면 저 하나 때문에 우리 등정대원들 그렇지. 8명 뿐만 예. 아니라 서른 몇 명에 있는 서포트 팀들이 다 야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0: 아이고.
1: 그럼 그 다음날 산행이 안 돼요. 왜? 그래도 롯지라고 판자떼기 같은 데 호텔에서 그래도 몸을 풀어야지 그 다음날 여정이 맞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극한 상황이 와, 정말, 아, 이래.

0: 아, 야, 옛날 50년대, 60년대 우리 시골에서 폐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1: 네.
0: 폐병이라는 게 결국은 이 폐가 이제 산소 공급을 소화를 못하니까 죽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등 뒤에 있는 폐수공항이라는 자리를 매일 뜸을 떠주면요, 폐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하거든요. 근데 그거 믿고 간 거예요. 저도 참 대단하지. 3개월을 와이프한테 그거를 이제 허락을 받고 거기 올라갔으니. 근데 역시 구당선생님 말 맞다나, 폐수공항을 그 카투만두 도착해서부터 계속 제가 보양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비 일을 한번 없이 우리가 이제 베이스 캠프까지 올라. 근데 그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어요. 전 세계에 있는 약한 38개국, 한 40여 개국 되는 산악인들끼리 만나니까. 근데 그 산악인들이 이게 참 전기 없는 곳에서 가장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딱한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이닝 룸이라고,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사이에 사람들이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화로 같은 걸 피워놓고 이제 거기 자가발전소로 이제 약한 불을 켜놓거든요. 거기에 이제 모든 산악인들이 이제 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장 인기 있는 데가, 사람이 몰리는 데가 역시 음악이더라고요.
1: 그래요?
0: 예. 뭐 하모니카를 갖고 온 친구, 조그만 기타 같은 걸 갖고 온 친구, 음악이 들리면 사람이 몰리더라고. 왜냐면 그 천연 자원에서
1: 그렇죠.
0: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거는 음악밖에 없으니까.
1: 그렇죠.
0: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밝은 불빛에서 이제 너 어디 아파? 자기가 발목이 아파서 내일 산행을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제가 거기다 뜸을
1: 뜸을
0: 떠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계속 우리 텐트 쪽으로 오는 거야. 야, 너희들 어디 로지에서 자냐? 언제 도착하냐? 그럼 대장들끼리 이제 무전으로 연락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음악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다가 제가 이제 침뜸을 하니까 제 쪽으로 사람이 몰리는
1: 그랬구나.
0: 거야. 그러니까 인기가 이제 음악 다음에는 아픈 곳.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근데 아침마다 우리 산악대장은 화장실로 가요. 각 텐트에. 왜냐면 텐트 옆에 있는 화장실 전용 텐트를 치는데 거기에 변을 살펴보더라고. 왜냐면 이 대장 말을 안 듣고 자기의 이제 독특한 나름대로의 이제 고산 증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장들한테 말을 안 해요. 자기 혼자로 인해서 하루 이틀 늦어질까 봐. 왜냐면 고산병의 가장 큰 약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적응하는 거예요. 아니면 심하다 그러면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이게 가장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원들이, 자기 때문에 모든 대원들이 쉬거나 내려가면 안 되니까 자기의 증상을 숨겨요. 그 숨기는데 뭐열 없는 거 이런 걸 체크하는 게 아니라 대장은 변을 보더라고. 항상 가서 남이 본 똥이죠. 똥을 헤쳐보는 거야, 막대기로. 어느 놈이 설사했나, 어느 놈이 혈변을 보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데 눈 덮여 있는데 눈이 좀 수상하다 그러면 그걸 헤쳐봐요. 각혈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대장의 역할이 대단하더라고요.
1: 대단하네요. 참, 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들은 아무리 다큐멘터리를 봐도 나오지 않는
0: 그렇죠,
1: 것들이에요,
0: 그렇죠.
1: 사실.
0: 네.
1: 공중 비화나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로.
0: 어쨌든 뭐 저는 친구지만,
1: 네.
0: 야, 참이 대장이라는 게 대단하다. 이런 거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측하고. 근데 이게 이제 같은 그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하면서 이게 보이지 않는 국가들끼리 경쟁이 있어요. 왜냐하면 베이스 캠프에서 가장 좋은 입지에 베이스 캠프를 쳐야만 이제 C1, C2, 캠프 2, 캠프 3를 빨리 갔다 빨리 치고, 빨리 왔다 빨리 치고, 왜냐면 보급품도 빨리 날르고 할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장소로 베이스 캠프를 찾아야 되니까 먼저 출발하려고 하고, 또 먼저 출발한 팀이 고산증 때문에 한 명이 고산병이 걸리면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은 이틀을 쉬어야 되니까. 그리고 뭐 가다가 뭐또 이렇게 안 좋은 소식 들으면 세르파를 데리고 누가 한 명이 그게 이제 죽음을 맞이한 경우도 있고. 뭐 정말 진짜 인생의 그 다반사인 모든
1: 그렇죠.
0: 생로병사의 현장이 다 있죠. 예, 하여튼간에. 근데 그렇게 어렵게 베이스 캠프지만 그렇게 제그 친과 뜸으로 8명의 대원을 결국은 다 올렸고, 거기에 우리 또 대원들 4명이 완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내려오면서 결심을 한 거죠. 야, 이렇게 큰 산을 만났는데 내가 이거 대한민국에서만 이게 네, 침뜸을 할게 아니다 해갖고, 이제 2003년도에 그 원정대를 꾸린 그저 나름대로의 어마무시, 진짜 대단한 광경이죠. 근데 그게 에베레스트 산을 보니까 제가 조그만 그 희망이 확 커지더라고요. 가자. 가자 미국

0: 그럼 가족들은 뭐 등등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데려가자. 혼자는 도저히 네, 적응을 네. 못 할지도 모르니까. 네, 네. 그래서 이민 생활을 시작한 거고.
1: 야, 그리고 진짜 이제 엄청난 예. 인생의 그 전환점이 된 거네요.
0: 네, 네. 결국 그래서 뭐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많은 선배님들 또 선배 한의사들이 제발 코리아타운에는 하지 마라. 왜 100명이면 2명 성공할까 말까.
1: 아, 그러니까 조언을 해주지 진심으로 네, 네. 조언 돈 못 번다. 그렇게 된 거예요.
0: 이게 뭐 한인타운은 뭐 웬만한 뭐 식당도 마찬가지잖아요. 식당도 네. 뭐 대한민국에서 뭐 다 성공한 데가 오면 100군데가 오면 2개 결국 살아 있잖아요.
1: 그렇잖아요.
0: 98개는 네. 뭐 네. 다들 그냥 실패하고 돌아가거나 네, 네, 네. 또 뭐 성공했다고 뭐 뉴욕 지점 냈다가 또 다 같이 망하고. 네, 네. 근데 한의원은 제가 처음 오픈할 때만 해도 한 이 집코드 6개를 찍어보니까 한 400여 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선배님들이 왜 걱정하는지도 알지만 네. 저는 이제 히말라야에서 네. 이 뜸의 위력을 봤거든요. 아. 뜸의 침 마르고 뜸의 위력을. 뜸은 역시 이머전시 이게 뭐 알잖아요. 이게 카이로프락터 그다음에 마사지 물리치료 이런 건 다 1차적인 치료고 이런 게 안 됐을 때 이제 우리가 금속으로 찔러서 네. 신호를 보내는 게 2차적인 네, 네. 치료고 네, 네. 그게 안 됐을 때 이제 화상을 입혀서 치료과를 내는 게 네, 이제 네. 이게 2000년 넘게 이게 진리잖아. 진실이고. 그러니까 나는 뜸으로 성공할 거라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아. 또 구상 선생님이 또 제 개업식에 와서도 야 너는 될 것 같다. 왜요? 뭐 자기가 당신이 다녀봤는데 뜸 뜨는 한 이유는 없더라. 그래서 아 그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역시 이 침과 뜸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1: 아 그렇구나. 그 사실 제가 볼 때도 물론 뭐 저도 이제 여러분하고 인터뷰를 하게 되면 뭐 한의원 분들도 많이 해요. 근데 주로 이제 약 같은 거를 많이 잘 만드시고 효과를 보시고 한데 제가 볼 때도 저는 뭐 뜸은 별로 떠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일단 열을 가해서 내 몸의 어떤 부분을 보호하고 네. 이렇게 치료를 한다는 게 네. 굉장히 직접적이니까 저는 효과가 분명히 많다고 저도 느껴요 사실은.
0: 네, 네, 네.
1: 그런 거.
0: 네, 근데 그러니까 가장 이게 원초적인 입장이잖아요.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과연 사람들이 아픈 것을 어떻게 얘기했을까?
1: 네, 네.
0: 과연 뭐 이렇게 뭐 허다못해 누가 무거운 사람이 뭘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다. 그럼 제일 먼저 만져달라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1: 그렇죠.
0: 뭐 몸을 못 쓰니까. 만져준다는 건 다 물리적인 거예요. 두들기기도 하고 문질러주기도 하고 네. 아니면 괄사라고 물소별로 막 피부를 자극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뭔가 약효한 걸로 찔러봤을 거 아니에요.
1: 네, 그렇죠.
0: 근데 우리가 석기부 시대 때 네. 지금도 돌침이라는 원형이 남아있어요.
1: 네, 네, 네.
0: 석기 시대 때는 돌로 했을 것이고 이게 이제 청동기 문화로 오면서 이제 네네. 동은 더 얇게 만들 수 있으니까
1: 그렇죠.
0: 그때 이제 동침을 썼고 그다음에 이제 철기 문화로 오면서 금속이 더 정확하게 갈 수 있으니까 금속으로 썼고 우리 조선 시대 때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사출 기술이 없으니까
1: 그렇죠. 예.
0: 우리가 바늘로 대장장이들이
1: 그렇죠. 예, 예.
0: 이제 젓가락을 좀 더 뚫겨 갖고 만든 네네. 게 이제 대침이에요.
1: 대침.
0: 네. 예,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대침으로 옛날에 소독약이 어디 있습니까?
1: 머리 이렇게
0: 머리기름으로 이렇게 득득해 갖고 너무 그냥 무지 아프잖아요. 그래도 금속이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가 뇌신경에다가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치료 호르몬,
1: 예.
0: 치료 효과가 나는 거죠.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됐을 때 어떻게 우연히 이제 화로불에서 네. 아픈 다리나 아픈 허리에 불꽃이 튀어서 야 이거 불꽃이 튄 자리부터 안 아프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뜸이 발달이 된 건데 낙엽을 띄워서 붙이니까 이게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낙엽은 뭐냐면 물집이 잡힌단 말이에요. 네. 화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한 게 쑥이 가장 잘 참을 만한 온도로 네네. 뜨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신기하게 강화도 쑥은 또 더 참을 만한 우리가 이제 사우나탕에 가서
1: 예, 예.
0: 이제 보통 이제 온탕이 46도라 그러더라고요.
1: 네네.
0: 그다음에 열탕이 이제 52도, 53도, 55도가 시원하다. 이제 뭐 할아버지가 손주 들어오라 그래갖고 손주가 왜 그런 용담도 했잖아. 할아버지가 시원하다고 들어갔다가 그런 것처럼 참을 만한 온도가 54도, 55도래요. 이 강화도 쑥이 53, 54도만 온도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침과 뜸이 이제 의료 행위로 이렇게 이제 2000년 동안 역사가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LA 와서 접목을 해보니까 훨씬 더 효과 있는 확신했기 때문에 이제 한의원이라는 이름을 빼고
1: 네.
0: 침뜸 병원으로 하자
1: 그렇게
0: 시작을 한 거죠.
1: 이게 오늘 역사가였네요. 제 아주 어렸을 때 기억에
2: 아, 그 우리 할머니 사는 강원도 화천에 놀러 가면 거기 저희 할아버지가 아, 이래서 곰잖아요. 네. 곪은 부잖아요. 네. 그러면 바늘을 달궈서 네. 구멍을 내서 고름을 뺀 다음에
3: 그렇죠.
2: 그 자리에다가 담뱃불로 네. 가까이 대서 이렇게 뜨겁게 하는 걸 제가 기억을 해요.
3: 맞아요.
2: 어렸을 때 그랬어요. 네네네.
3: 그게 똑같은 거예요. 네. 우리 몸에다 어떻게 이제 어떤 액티브한 걸 뭘 좀 자극을 줘야 되는데 네. 화상을 자극을 주면 우리 오늘도 그런 환자가 있는데 선생님 여기 벌레 물린 거 진짜 안 난데. 그 뜸을 떠들었더니 너무 신기하게 안 가려운
2: 그러니까
3: 거예요.
2: 그때 담배불로 네. 가까이 대서 뜨거울 네. 정도로
3: 네, 맞아요.
2: 달궜던 기억이 나요.
3: 맞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여기 뭐 문이 닫혔어요. 꽝꽝꽝 여기 좀 문 좀 열어줘요. 이게 뭐냐 물리적으로 사람을 부르는 게 물리치료잖아요. 그런데 예, 예, 예. 아무도 없어. 그럼 전화로 우리가 911을 부르는 게 이제 전기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전기 신호로도 사람이 늦게 와. 네. 그래서 제일 빠른 방법은 뭐예요? 여기 창문에다 커튼에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2: 아~
3: 그럼 연기를 보고 그냥 네, 소방서들이 그렇죠. 올 때 그냥 오지는 예. 않잖아요. 그냥 경찰에 보내고 그다음에 주방위군까지 네. 불이 심각하면 주방위군까지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몸도 화상에 대한 그 자극이 제일 세요. 그러니까 아~ 오히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당뇨의 발가락이 썩었을 때 네. 우리가 이제 썩었는 거는 우리가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뜸을 떠서 발가락이 뜨거움을 느끼면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그 유튜브 거기에 보면 당뇨로 인해서 절단돼야 되는 발가락이 뜸을 떠서 살린 그 케이스도 있고
2: 네.
3: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무릎에 할머니들이 그때 의료시설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기억이 하실 거예요. 할머니들이 무릎에 쑥뜸을 떠서 고치신 경우가 많거든요.
2: 와.
3: 지금처럼 무릎 수술이 없잖아요.
2: 그렇죠. 예.
3: 그래도 그렇게 무릎에 뜸을 떠서 당신이 농사 생활을 다 하고
2: 예, 예,
3: 다
2: 예.
3: 자기의 생명만큼 살다 가신 할머니. 그렇게 다 뭐냐면 경험의학이에요.
2: 아 그렇구나. 참 그 오늘은 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우리 강병선 원장님이 왜 미국에 오시게 됐는지 또 병원 이름이 왜 침뜸병원으로 됐는지 그
3: 네.
2: 역사를
3: 네.
2: 참 많이 듣고
3: 네. 네.
2: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한의원은 주변에 많이 타운에서 볼 수 있지만
3: 네.
2: 침뜸 전문 병원은 극히 드물어요.
3: 네.
2: 사실 예예예. 예, 예.
3: 네.
2: 그래서 그런 걸 느꼈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고산증이란 병에
3: 네 그것도 뜸이 탁월해요.
2: 그렇게 탁월하다는 거.
3: 네. 근데 이게 참 글쎄요. 저도 하루에 뭐 4,50명 환자를 보지만
2: 네.
3: 우리가 침만 우리 병원에서 났다 하면 그렇게 많이 올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침은 아프잖아요.
2: 그렇죠.
3: 저도 예. 침을 몇 번 맞았는데 좀 살만해. 그러면 더 안 갈 것 같아요.
2: 그렇죠.
3: 왜냐하면 아픈 걸 찌르니까. 그런데 뜸을 떠주면 참 묘한 게 아뜨하면서 아주 묘한 시원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아무리 보험회사가 뭐 24번, 36번, 뭐 심지어는 뭐 이렇게 무제한으로 주는 보험회사가 해드려도 그게 침만 놓으면 안 올 것 같아요.
2: 그렇죠.
3: 근데 예, 이제 예. 뜸맛이 묘한 게 있어요. 살갗에 살짝 아뜨하면서 시원한 감이 며칠 가요.
2: 예, 예.
3: 그런 맛 때문에 오지 않을까 싶어요.
2: 아,
3: 그래서
2: 그렇구나.
3: 이제 우리 LA 한인타운도 침뜸을 이렇게 하는 병원은 계속 환자들이 꾸준하더라고요.
2: 아.
3: 예, 예. 그러니까
2: 그렇구나.
3: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런 걸 또 특히 이렇게 이제 만성 통증에는 참 뜸이 같이 따라가는 게 훨씬 더 빨라요.
2: 네.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셨지만 그 아픈 거 참지 마시고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림픽 갤러리 옆 미아리 칼국수 옆에 아주 크게 간판이 돼 있어요. 그리고 213-385-7979 385-7979로 예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고맙게 쌍화탕 선물로 주셨는데 쌍화탕 얘기 좀 해야죠 또.
3: 네. 여름철 보양식.
2: 특히 여름에는 좋을 네, 것 같아요.
3: 네, 많죠. 뭐 소탕, 예. 뭐 염소탕인가
2: 네, 네.
3: 이런 것도 있고 그러지만 역시 쌍화탕은 여러분들이 잘 감기 때 먹는 약이 아닌데
2: 아, 그러니까
3: 자꾸 감기약, 감기약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네. 회복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2: 그렇죠.
3: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공진단 주변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약들이 있지만 저는 뭐 원방은 쌍화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2: 네.
3: 한번 이렇게 몸이 이렇게 이럴 때
2: 네.
3: 이렇게 특히 이 열대야 잠이 안 오고 이럴 네, 때도 네, 네. 쌍화탕이 참 여러분들 잠도 잘 오게 하고
2: 네, 네.
3: 그다음에 일교차가 심한 감기에도 또 예방이 되고
2: 네.
3: 그다음에 요즘에 뭐 이렇게 보약 개념이라는 게 불신 때문에 왜냐하면
2: 그렇죠.
3: 이제 한약재가 과연
2: 네, 네.
3: 이게 정말 근데 가까운 한의원에 믿는 한의원 가서 네. 사실 쌍화탕을 이렇게 열흘 단위로도 팔거든요. 아. 그렇게 저잡 쓰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1: 지난번에 아, 우리 저 원장님과 함께 공중비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옛날엔 쌍화탕이 아주 남성들한테는 최고의 정력제로 쓰셨다니까 뭐 방송이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그만큼 정력이 보강이 돼야 내가 건강해야 가족들하고도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 맞습니다.
1: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3: 네.
1: 자, 가외 질문인데 마라톤 열심히 하세요 요새도?
3: 아 예. 맞아요. 요즘에 또 롱비치 마라톤 신청을 해놨는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1: 언제 하죠?
3: 10월 7일 날, 10월 11일.
1: 그럼 그건 완주하는 거예요?
3: 저는 하프만 합니다. 왜냐하면
1: 아, 하프요.
3: 예, 완주를 하게 되면 일요일 날하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반자를 못 합니다.
1: 아, 그렇구나.
3: 그러니까 토요일 날 행사 있는 이제 우리 이제 백비어 마라톤 이런 거는 제가 완주를 신청을 하는데 또 일요일 날 있는 거는 하프밖에 못 해요.
1: 근데 하프도 사실 대단한데요.
3: 13마일,
1: 13마일,
3: 예, 예, 장난이 아니죠. 예. 그것도 이제 시간 내에 들어온다는 건
1: 그러니까요.
3: 보통 관리하지 않으면 힘들죠.
1: 제가 네. 아, 가끔 그 인터뷰하는 알렉스차 변호사님이라고 변호사님도 예. 여섯 번 완주하셨대요.
3: 예, 예, 예, 예,
1: 이번에
3: 예, 예.
1: 뭐 10월에 시드니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3: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나름대로 참 그 이 건강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역시 있더라고요. 예, 예, 많은 분들이
1: 아, 대단해요. 예, 저 그 예, 예. 한인회관에 있는 한법무사라고 여자분인데 그분도 네. 올 10월에 이제 완주를 목표로
3: 맞아요,
1: 지금
3: 맞아요.
1: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이, 대단한 거예요.
3: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신기한 게 네. 혼자서는 안 돼요. 이 마라톤도 그렇고 산행도
1: 네, 네.
3: 그렇고
1: 네.
3: 같이 하면 되는 것들 운동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마라톤은 꼭 어떤 모임에 들어가야 돼요.
1: 네, 네.
3: 왜냐하면 일요일 날 토요일 날 4시 반에 일어나 갖고 운동하러 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회원들 보러 가고
1: 네네.
3: 그다음에 또 내가 만약에 그날 음식 봉사다 그럼 또 음식을 미리 해갖고 가야 되니까 가게 되고
1: 네네.
3: 또 안 나오면 걱정할까 봐 가게 되고 그러니까 문만 나가서면 이제 그날 뛴 거예요.
1: 아 그랬구나. 자 여러분 아, 오늘 좋습니다. 금요일이잖아요. 저녁에 오늘 집에 들어가실 때 여성분들이 사랑하는 남편 원기를 위해서 삼계탕도 좋고 추어탕도 좋지만 쌍화탕 한 팩 사가지고 가서 남편에게 드리면 아 참 굉장히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올림픽 갤러리아역 미아리 칼국수 2층입니다. 강병선 침뜸병원 213-385-7979 385-7979로 전화하셔서 찾아뵈서 뜸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십시오.
3: 뭐 이제 금방 이제 8월 또 갈 거고
1: 네네네.
3: 그러면 이제 9월부터 또 바빠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젊은 시니어
1: 그래, 예.
3: 지금 60년생들도 이번에 보험을 받거든요.
1: 아, 예,
3: 예, 예. 다들 메디케어 받으시는데
1: 네네.
3: 뭐 아예 내가 뭐 이제 한의원을 뭐 하러 가 하시는 분들도
1: 네네.
3: 이제 오, 참 이거 다 쓰기 전에 가야 된다 해서 이제 9월부터 바빠지는데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시다가
1: 네.
3: 미리 이제 아픈 걸 예방하는 예방의학이 침뜸은 탁월하거든요.
1: 네네,
3: 그러니까
1: 네네.
3: 주변에 있는 침으로서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뜸을 같이 뜨는 한의원에
1: 네.
3: 꼭 이렇게 메디케어로
1: 네.
3: 한번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5: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6: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 입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5: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6: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5: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6: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7: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8: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나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스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9: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라디오 눈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우리 세인트님 행복한 주말 되세요. 아저씨도 토요일이니까 아, 좋은 주말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달립니다. 슬퍼지려 하기 전에 쿨!

0: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0: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7: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6: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8: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9: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8: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9: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8: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0: 네.
11: 수영도?
10: 그럼요.
1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네, 우리가 남이가 남 아니죠. 자, 서지호의 노래였습니다. 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포함됩니다. 적정량의 커피가 집중력도 높이고 또 에너지를 증진하며 폴리페놀 성분이 여러 만성질환 발병을 위험을 낮추는 건강효과를 낸다는 게 영국 데일리메일의 커피의 건강 증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연령병대로 최적 섭취량이 나왔습니다. 30대는 최소 하루에 두 잔 정도, 40대는 하루에 세 잔 정도, 조금 올라갑니다. 50대는 하루 최대 다섯 잔까지. 오, 와우. 60대 이후는 하루에 세 잔에서 다섯 잔. 저는 다섯 잔까지 수용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반가운 희소식 아니겠습니까? 정말 반갑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 근데 커피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 재현은 어렸을 때 커피를 배울 때 좀 잘못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커피의 그 맛이 아니고 사실 한국에서 커피를 마시면 한국에서 어렸을 때는 내리는 커피가 아니고 그냥 뭐 동서식품 뭐 동심 맥심 커피 이런 거 가루 커피를 넣고 프림을 넣고 설탕을 넣어야 그게 커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연유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연유에 또 굉장히 침취해가지고 달달한 연유 커피를 한국의 그 길거리 토스트 집에 가면요 꼭 연유 커피를 타줍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커피에 또 돼서 이제는 아주 그냥 믹스 커피 그 여러분 그 노란 박스 있잖아요 연화표라고 그러죠. 그거를 제가 굉장히 즐겨 먹습니다. 그래서 다른 커피보다 그거 하나 넣어가지고 진하게 몇 모금 마시는 게 아주 에스프레소, 그러니까 한국의 에스프레소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커피를 몇 잔이나 드시는지요? 근데요, 또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은 낮에 커피를 조금만 마셔도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연하게 드시거나, 근데 특히 여러분 그 스타벅스 커피 아시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그 스타벅스 커피는 얼마나 진합니까? 그런데 사실 또 그 아이스 커피, 냉커피는요, 또 그 스타벅스 같은 데서 주는 그 아메리카노에다가 얼음 둥실둥실 끼워가지고 설탕 조금 넣어서 쫙쫙 먹으면 아주 갈증도 없어지고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커피 드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만큼 커피가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름에 달달한 냉커피 또 뭐 아이스 프라포치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윕크림에 얹어가지고 갈증 해소하는 데는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5: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6: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5: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6: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5: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4: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5: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4: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달 또 이번 주 마무리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7월 달에도 또 이번 주에도 여러분 덕분에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는 아주 즐겁게 보낼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 올리겠습니다. 8월에도 변함없이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도 이번 주 충전해가지고 월요일 날 8월의 첫 주 멋지고 힘찬 모습으로 여러분께 짠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불타는 금요일 포함해서 멋진 주말들 되시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열심히 일하시고 쉬시고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제가 원래 팝송을 잘 안 트는데 여러분 좋아하시는 노래 Nothing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보내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4: We will fight for you.
3: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5: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6: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5: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6: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5: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6: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5: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6: 213-427-5500, 427-5500.
7: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8: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7: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8: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7: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8: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7: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0: 너무 덥다 보니까 여기저기 뻥뻥 뚫린 옷을 찾게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의 피부 결점이 드러나서 민망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목이나 겨드랑이에 오돌토돌한 작은 살덩어리, 이게 원래 있었나? 이렇게 많았었나 싶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대부분 통증도 가려움도 없이 방치하는데 사실 손으로 뜯어내거나 손톱깎이로 잘라내보기도 하고요. 바르면 없어진다 이런 유튜브 광고에 혹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아프진 않은데 괜스레 성가신 이것 바로 쥐젖이죠. 어미쥐의 전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연성 섬유종이라고 하는 의학적인 용어가 있고요. 양성 종양입니다. 네, 양성이기 때문에 미용 문제 외에는 건강상의 큰 지장은 없다고 하네요. 발생 원인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목이나 겨드랑이, 뭐 눈꺼풀 같은 부분에 자주 생기는 걸 보면 서로 마찰하는 부위에 잘 생기는 것 같죠? 일반 인구에서 쥐젖의 유병률은 한 50-60%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절반가량이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한다는 것이죠. 남녀 유병률은 비슷하고요. 40대 이후에 발생 확률이 높아지면서 50-60대가 되면 약 3분의 2에서 쥐젖이 생기는데 이건 그냥 평생 지속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스스로 그걸 제거하겠다고 손으로 뜯거나 손톱깎이로 자르면서 세균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과다 출혈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흉터로 남아서 오히려 더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목 주위에 쥐젖이 오돌도돌해서 보기 싫고 목걸이로 좀 가려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데 어쨌든 자극을 주는 건 좋지 않다고 하죠. 방치해도 악성으로 발전할 위험은 없습니다만 여러 개가 반복해서 생긴다, 크기가 좀 커진다 이럴 때는 피부과를 찾는 것도 주저하지 마세요.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4: 일본 구마모토를 강타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6명으로 늘었습니다. 구마모토현은 어제 저녁을 기준으로 사망자가 1명 더 늘었고 중상자는 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진 발생만 72시간이 지나면서 이온 쇼핑몰을 제외한 다른 장소에서는 실종자 수색 작업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이온 쇼핑몰에서는 사망자 7명이 확인된 가운데 공식 실종자는 없지만 잔해가 쌓인 건물 중앙부를 중심으로 중장비를 동원한 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40여 개 대피소에는 이재민 9,500여 명이 머물고 있으며 7만 9천 가구에는 여전히 수돗물 공급이 끊긴 상태입니다. 여기에 섭씨 38도에 육박하는 폭염까지 겹치면서 지난 이틀 사이 최소 40명 이상이 열사병이나 탈진 증상으로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은 1,500여 채이며 이 가운데 180여 채가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야스시로와 우키 등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란에 대한 강력한 공습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우리는 이란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라며 어느 시점에는 그들이